0: 순간적으로 흰개미 왕국을 찾아 기어들어가지. 그리고 흰개미에게 침을 꽂고 쭉쭉 책을 빨아먹으며 자라.
1: 아! 그래서 흰개미 껍질만 남은 거였어!
0: 우린 은신처에서 허물을 벗으며 점점 자라.
2: 애벌레가 흰개미만 해줬어.
0: 이때부터는 흰개미를 잡아서 은신처에 갖다 쌓아놓지. 그리고 그 앞에 아무도 못 가져가게 실로 덫을 치는 거야.
3: 찾아. 오호, 흰개미 병정들이 정찰을 나왔군. 흰개미 여왕에게 보고하기 전에 얼른 해치워야 돼. 내 은신처까지 잘도 찾아왔군.
4: 넌!
3: 야!
0: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 흰개미를 놓치고 말았구만.
2: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다 알고
1: 흰개미 왕국 근처에 일부러 알을.
0: 그럼 우리 다 그렇게 자랐다고?
2: 한두 마리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많은 흰개미들을 잡아다가 쌓아두는 건데요? 네!
0: 아, 그거야. 실로 고치를 짓고 어른이 되기 위해선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흰개미로 영양을 섭취한 애벌레는 고치를 짓기 시작하지. 고치를 다 지우면 애벌레는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되고 멋진 날개와 큰 눈, 길고 날씬한 더듬이를 갖게 되지.
5: 지금쯤 거의 나올 때가 됐나? 멋지게 자란 우리 아기 한번 만나러 가봐.
2: 어디 가요? 내 친구, 내 가족을 죽인 애벌레 엄마! 이게 다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나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
5: 너 지금 경찰이라고 했니? 우리는 흰개미를 이용해 자라는 게 본능이야, 본능!
1: 그래도 흰개미한테 피해주면서 너무해!
5: 흰개미, 넌 다른 동물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사니?
2: 우와, 너무 뻔뻔하시다.
5: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나도 피해자야.
2: 피해자?
5: 그 이유는 문제로 냈지.
2: 문제?
0: 이건 내가 낳은 알. 그렇다면 이제 이 알에서 무엇이 나올까? 1번 알벌, 2번 풀잠자리 애벌레.
2: 아까 알에서 풀잠자리 애벌레 나오는 거 봤잖아.
1: 맞아. 당연히 풀잠자리 알에서 풀잠자리 애벌레가 나오겠지.
2: 정답은 2번.
1: 풀잠자리 애벌레.
5: 참 못 맞춰.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봐.
2: 이것 봐. 풀잠자리 애벌레잖아.
0: 이것은 운 좋게도 살아남았지. 하지만
2: 이건 풀잠자리 애벌레가 아닌데.
1: 맞아, 풀잠자리 애벌레는 이렇게 생겼었잖아.
0: 이건 알벌이야, 알벌.
2: 알벌?
0: 내가 알 때까지 만들어 정성껏 낳은 알에 알벌이 또 알을 낳은 거지. 알벌의 알이 먼저 부화해 내 애벌레를 먹고 자라. 이렇게 깨어나는 거라.

0: 라고. 그러니까 나도 알바한테 당하는 피해자라고. 너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1: 불장자리.
0: 그럼 난 훌륭하게 자란 우리 아기 만나러 이만. 당분간은 흰개미도 안전할 거야.
2: 네?
0: 우린 어른이 되면 흰개미를 잘 안 먹으니까. 그럼 치료받으러 또 올게. 오!
1: 불잠자리 가만 안 둘 거야.
3: 진정하세요. 상처 벌어져요.
4: 그래도 당분간 안전하다니 다행이네요.
1: 다행은 무슨 다행이에요.
3: 누군가에겐 피해를 입고 누군가에겐 피해를 주고.
4: 먹고 먹히는 동물의 세계는 정말
2: 매정해.
1: 이게 바로 인생의 쓴맛이란 말인가. 내 친구들, 내 가족들.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우와, 잘하고 있어, 얘들아.
6: 고마워요. 응? 아빠.
5: 왜?
6: 왜요? 어? 아빠.
5: 왜 모두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뭔가 괴롭히고 있다는 것 같은 말투로 말하는 거지?
7: 원하는 게 뭐야?
5: 뭐? 없어.
7: 방금 내 어깨를 건드렸잖아.
5: 안 했는데?
6: 하셨잖아요.
5: 근데 지금 난 여기에 서 있잖아. 어느 어깨를 건드렸다는 거야?
7: 여보.
5: 또 그런 말투로 말하네.
7: 우리들 중에 수상한 손이 있는 것 같은데.
5: 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탐정을 알고 있어.
8: 화요일에 어떤 여인이 날 찾아왔었습니다.
9: 안녕하세요, 브라우니곰 탐정님. 해결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8: 무엇이든 말하세요. 여인이 말하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딴짓을 했어요. 가끔은 레드 제플린 가수의 드러머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뿜뿜씨, 뿜뿜씨, 뿜뿜씨.
9: 해결하실 수 있어요?
8: 어,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9: 아...
8: 여인은 다시 설명했어요.
9: 누군가가 어깨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고개를 돌려보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짓인지 꼭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8: 하지만 난 또 딴짓을 했어요. 뿜뿜씨, 뿜뿜씨, 뿜뿜씨.
9: 아, 됐어요.
8: 기분이 나빠 보였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사건을 맡았어요. 질문 몇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머를 구하고 있는 밴드를 아시나요?
6: 네?
8: 조사 속도가 느렸어요. 사건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게 해결되기 시작했죠. 파란색 덩치 큰 남자라는 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5: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어깨를 건드리려고 한다면 가까운 쪽 어깨를 건들겠죠. 그들이 고개를 돌리면 제가 보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8: 별로 도움이 안 됐죠. 물론 그는 매우 잘생겼지만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전 계획이 있었어요. 먼저 감정을 파기로 했죠. 그러는 동안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5: 난 지금 말할 수가 없어.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 빕.
8: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 안에 범인이 있다는 겁니다.
5: 에?
9: 그걸 어떻게 알죠, 탐정님?
8: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모두의 어깨에 반짝이 가루를 뿌려두었습니다.
6: 왜요?
8: 어깨를 건드리는 사람의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요.
6: 오, 좋은 생각이에요.
9: 그렇다면 손가락을 확인해보면 되겠네. 범인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
6: 아빠?
5: 아, 나 지금 회계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6: 잠깐만! 아하! 잡았다! 맨들!
8: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 다시 했죠.

0: 로디 집.
1: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에디 집에 놀러 왔어요.
0: 에디, 오, 집에 없나? 크롱, 로디 집에서 들리는 소린데 가보자. 크롱, 로디
2: 들어와.
0: 안녕. 크롱.
2: 안녕.
3: 뽀로로 크롱, 어서 와.
0: 에디,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뭐 하는 거야?
3: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 오?
0: 비행기? 어디? 어.
2: 집을 비행기로 어. 만들고 있어.
3: 맞아.
0: 와, 정말?
3: 크롱. 응, 말하자면 하늘을 나는 집을 만드는 거야.
0: 멋지다.
3: 크롱, 크롱.
0: 뭐 도와줄 거 없어?
3: 그럼 청소 좀 해줄래?
0: 청소? 좋아. 크롱.
3: 고마워. 그게 있었지? 잠깐만. 짜잔.
0: 그게 뭐야?
3: 이건 호로록 청소기야.
4: 호로록 크롱?
3: 이건 뭐든지 호로록 빨아들이거든. 잘 봐.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어때?
0: 우와! 나도 해볼래.
3: 좋아.
0: 우와, 재밌다.

0: 놀자, 에디. 어? 어? 내가 도와줄게.
1: 우리도 도울게.
2: 그럼, 그럼. 알았어. 다시 해보자.
3: 친구들이 에디를 도와 발명품을 수리하고 있어요.
2: 자, 잠깐 쉴까?
1: 그럼.
4: 나도 배고파.
2: 그래? 잠깐 기다려봐.
1: 짠!
5: 우와, 맛있겠다!
2: 얼른 먹자.
0: 왜 이러지?
2: 고장났나?
0: 괜찮은 것 같은데. 저절로 움직였어.
1: 구멍이 났네. 그럼.
2: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0: 응.
2: 아? 여길 이렇게 하면 다 됐다. 어때, 로디?
0: 좋아.
1: 다행이다.
2: 크랑. 아니야, 내가 주스를 쏟은 거잖아. 또 망가져버렸어.
1: 다시 고치자.
2: 크랑크랑.
1: 에디는 똑똑 박사니까 금방 고칠 수 있잖아.
2: 크랑크랑.
1: 어?
2: 에이, 그야 당연하지. 그럼 고쳐볼까?
1: 크랑크랑.
2: 조금만 더 하면 끝나.
1: 우와! 그런데 조종장치는 어디 있어?
2: 그건 없어도 돼. 말로 조종할 수 있거든.
1: 그게 무슨 소리야?
2: 그럼. 출발이라고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니까.
6: 출발하겠습니다.

으아!

0: 뭐야?
1: 이거 로디 집 아니야?
2: 얘들아!
0: 다들 괜찮아?
1: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로디 집이 왜 여기 있어?
3: 그게 그렇게 된 거야.
2: 그랬구나.
4: 정말 큰일 날 뻔했어.
3: 또 망가져버렸어.
0: 걱정 마, 에디. 우리가 도와줄게.
1: 그래.
4: 같이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0: 한번 해보자.
3: 정말? 다들 고마워. 실력을 보여주지.
5: 친구들 덕분에 에디는 발명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3: 짠! 완성이야! 와!
4: 그럼 이제 하늘을 나는 거야?
3: 응! 어서 가자! 모두 준비됐지?
1: 응!
4: 빨리 가자, 에디!
3: 자, 그럼 출발!
6: 출발합니다.
3: 지금은 연습이고 이제 정말 출발할 거야. 자, 출발!
6: 출발합니다.
3: 다행이다.

0: 이제 어떡해.
1: 걱정하지 마. 예드님이 금방 다시 고쳐놓을게.
0: 또 고친다고?
2: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지?
1: 당연하지.
3: 다 고쳤다.
1: 자, 다시 출발해볼까?
4: 정말 잘 고친 거 맞겠지?
0: 믿어보는 수밖에 없잖아.
1: 그럼 출발합니다.
5: 출발하겠습니다.
1: 내가 금방 고친다고 했잖아.
3: 멋지다.
4: 대단해, 에디.
0: 정말.
1: 에이, 뭘.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다들 고마워.
0: 에디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곳도 가보네.
1: 크락크락.
6: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1: 어디로? 글쎄.
7: 로디의 집이 우주로 날아가고 있어요. 친구들 모두 좋은 여행하길 바랄게요.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다!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4: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5: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들다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응?
2: 기가 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유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5: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 빌더 출동!
2: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나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었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1: 다 써버린 거야?
0: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1: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3: 어? 어디예요?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0: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4: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도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2: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3: 또 시작이네.
4: 우와, 저것 좀 봐.
2: 얘기 안 끝났거든.
5: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6: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2: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6: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2: 딱 맞는 게 있어.
6: 기가 우주 가방 작동.
2: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7: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2: 잡았어.
4: 우주 쓰레기 발견.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1: 기가 빌더 변신.
3: 포켓몬 변신 완료.

완료! 네이버 변신 완료!

0: 메가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나한테 그물이 있어.
3: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2: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봐. 도움이 떨어지겠어. 부스터 작동.

0: 하고 싶은 게 많은데.
1: 어?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2: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3: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4: 모든 고철을 다 사용했어요. 그물까지도요.
2: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4: 놀이터 진짜 재밌다.
5: 기가 빌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모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특별한 PD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을 만드는 현광민 PD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PD님이란 호칭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보는 TV 프로그램들, 지금 이 방송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을 우리가 PD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 바로 AI로 영상 만들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어? 우리도 충분히 AI로 타닥타닥 영상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AI계의 거장, 떠오르는 샛별 우리 현광민 PD님은 어떻게 AI를 쓰는지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그러면 어떤 내용 좀 알려주실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1: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저희가 기존에 영상을 만들 때 쓰던 이제 카메라, 조명, 그리고 이제 출연자, 그리고 촬영 장소가 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오직 글로만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0: 그럼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 하나의 팀이 하던 일을 제가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영상을 여러 개를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 만드는 걸 배워볼 건데요.
0: 네.
1: 그런데 우선 한 장면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0: 아, 그게 시작이죠.
1: 그렇죠? 네.
0: 그러면
1: 네.
0: 출발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용할 AI 툴 어떤 걸까요?
1: 아, 저는 이제 구글에서 나온 플로우3라는 툴을 한번 사용해볼까 해요.
0: 플로우3.
1: 네. 네. 보시면 밑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고 보일 거예요.
0: 네.
1: 네. 먼저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0: 새 프로젝트 만들기.
1: 네. 눌러주면 요 밑에 이제 창이 뜨죠?
0: 네.
1: 이 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0: 네.
1: 설정 전에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0: 개념? 네.
1: 네. 두 가지 개념. 텍스트 투 비디오.
0: 텍스트 투 비디오.
1: 이미지 투 비디오.
0: 이미지 투 비디오.
1: 네.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텍스트 투 비디오는 말 그대로 글만 써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0: 어허.
1: 하늘을 나는 형광민 PD를 만들어줘.
0: 어허. 와.
1: 뭐 잠수하고 있는 허성범을 만들어줘.
0: 어허.
1: 이렇게 글로만 써도 이렇게 나오는 게 텍스트 투 비디오고요.
0: 네.
1: 이미지 투 비디오는 사진이 영상의 시작 지점인 거예요.
0: 네.
1: 그래서부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게 해줘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영상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가장 간단한 텍스트 투 비디오 방식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1: 그럼 우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여기 동영상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요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위에도 동영상 이미지가 있어요.
0: 네네.
1: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동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텍스트 투 비디오 그리고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0: 네네.
1: 네, 여기 있는 이 플로우 3에서는 요 프레임이 이미지 투 비디오, 에셋이 텍스트 투 비디오입니다.
0: 아하.
1: 그래서 우리는 이 에셋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0: 에셋. 그리고 텍스트 투 비디오를 먼저 해볼 거죠.
1: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이제 비율이거든요. 화면 비율.
0: 네.
1: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보는 이제 쇼폼 같은 경우는 여기 9:16 비율로 보시면 되고요.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레비로 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로 만들고 싶으면 16:9 비율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0: 세로형이냐 가로형이냐의 차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가로형을 선택해 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 번에 영상을 만들 때 몇 개를 만들 것이냐인데요. 이제 다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0: 뭐죠?
1: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 것인가. 이제 전래동화 같은 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0: 네네.
1: 혹시 성범 씨 좋아하는 전래동화가?
0: 토끼와 거북이.
1: 아,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는 잠을 자고 있고
0: 네.
1: 거북이가 그 앞을 지나가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1: 그럼 이제 프롬프트를 저희가 이제 써볼 건데요.
0: 네.
1: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요령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금 그 이미지, 토끼가 잠을 자고 있고 거북이가 지나간다. 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이게 또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적기가 좀 막연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는 이제 딱 네 가지 공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0: 공식.
1: 네. 네. 누가?
0: 누가?
1: 어디서?
0: 어디서?
1: 무엇을?
0: 무엇을?
1: 어떤 느낌으로?
0: 어떤 느낌으로?
1: 네. 그 네 가지.
0: 어허.
1: 토끼가
0: 네.
1: 들판에서
0: 네.
1: 잠을 자고 있다.
0: 잠을 자고 있다.
1: 어떤 느낌이면 좋을까요?
0: 건방진 느낌으로.
1: 아, 잠 안 하고 있으니까.
0: 네, 네.
1: 오케이. 그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은 거북이가 자고 있는 토끼 앞을 지나간다. 라고 적어줄게요.
0: 네.
1: 그리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좋습니다.
1: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0: 네.
1: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간단한 영상 같은 거는 한 1분 정도 걸리거든요, 만들어지는데. 네. 네. 그리고 좀 복잡한 영상의 경우에는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도 걸리기도 합니다. 아, 말하는 사이에 다 만들어졌네요. 우리 한번 만든 영상 한번 볼까요? 토끼가 자고 있고 거북이가 지나가죠.
0: 기절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아니, 토끼야. 와, 아니 근데 좀 동화적인 요소를 기대했는데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1: 우리가 프롬프트를 적을 때 네네. 제가 아까 어떤 느낌으로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말한 그 어떤 느낌으로는 이제 스타일을 얘기한 거예요.
0: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처럼 네. 실사 영화처럼 이런 네. 거군요.
1: 맞습니다. 아. 크레파스로 그린 것처럼 붓으로 그린 것처럼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와. 그거는 우리 이제 친구들이 하실 때 막 자유롭게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성범 씨가 말한 대로 좀 동화적인 느낌이 나야 되니까 네. 아까 썼던 프롬프트에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한번 추가해서 만들어 볼게요.
0: 추가해서.
1: 이거는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0: 어? 이거네.
1: 아, 또 음악까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한 장면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거북이가 토끼를 지나가는 장면이거든요.
0: 아, 한 컷일 뿐이죠.
1: 네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컷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거북이가 혼자 달리고 있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거북이가 숲에서 열심히 달린다.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아이고.
0: 봐봐. 이 정도 말 아니에요, 말?
1: 저는 탱크 같은데?
0: 적토마 같은데, 이제.
1: 아,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아까 거북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0: 네.
1: 우리가 명확한 레퍼런스를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그림이 바뀌거든요.
0: 네네.
1: 우리 이게 영화로 치면은 영화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느낌이에요.
0: 문제죠.
1: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입니다.
0: 아, 약간 텍스트 투 비디오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군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1: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이미지 투 비디오 방식을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 동영상 만들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0: 네.
1: 이거를 이미지 만들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이 동영상을 클릭을 다시 하시고요.
0: 네.
1: 여기 위에 보면 동영상과 이미지가 있죠.
0: 네.
1: 저희는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0: 아, 이미지로 바꿔주고.
1: 네. 토끼가 자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좀 자고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멋들어지게. 네. 좋습니다.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1: 네, 좋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가 나왔는데요. 저도 토끼가 약간 좀 이 동화 속에서는 좀 건방지고 자만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덜러덩 누워서 잤으면 좋겠거든요.
0: 아, 약간 정말 오만한 포즈로.
1: 네네네.
0: 그런 것들 반영을 해보죠.
1: 그러면 반영을 해서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덜러덩 누워서.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나왔는데요.
0: 뭐야? 여기 두 마리야?
1: 토끼야. 다리를 꼬고 있지만 두 마리고, 이 친구는 완전 실패를 했네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0: 네네.
1: 거에.
0: 네.
1: 그러면 이 친구를 가지고 이 친구에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이 그림을 클릭을 하고 자고 있는 토끼 한 마리만 남겨줘라고 프롬프트를 적어볼게요.
0: 네. 나이스.
1: 아주
0: 대박인데요?
1: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0: 오, 네.
1: 아주 건방져 보이네 아주
0: 오,
1: 토끼가.
0: 정말.
1: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으니까 네.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좋습니다.
1: 자, 뒤로 나가서 아까 여기 설정창에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눌러주시고요. 밑에는 프레임을 선택해 줍니다.
0: 프레임을 해야 이제 이미지 투 비디오가 되는 거죠.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 만들었던 요 이미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 시작이라고 있는 곳에 네. 넣어줄 거예요.
0: 아, 우와.
1: 네, 시작 프레임 추가라고 뜨죠.
0: 네.
1: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러면 저희가 아까 처음에 네 가지 공식을 얘기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어디서 누가는 여기 이미 그림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행동만 적어줄 거예요. 낮잠을 잡고 있는 토끼 밑으로 거북이가 지나간다. 요 정도만 적어줄게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상을.
0: 엉금엉금 지나간다.
1: 오케이, 적당히 마음에 듭니다.
0: 어허.
1: 이 이후에 나올 컷들은 제 생각에는 아마 토끼가 이게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깨는 장면, 그리고 거북이가 저 멀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
0: 네.
1: 그리고 거북이가 정면에서 이겨서 신나 하는 장면. 요 세 개를 하면 이제 우리 토끼와 거북이 뒷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2: 대충 나오는 거네요. 네.
1: 네네. 제가 앞에 했던 것대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해보시면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0: 그러면 과연 진짜 현직자께서 쓰고 있는 또 꿀팁들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한번 직접 해보면서 실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1: 안녕.

0: 비밀이야.
1: 인간들이 보면 어쩌려고 그래. 이제 곧 육지라고. 당장 서.
2: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내가 이겼다.
1: 누가 마음대로 헤어밴드를 빼래?
2: 빨리 줘 빨리. 아까 지각하겠어.
1: 캐처는 나랑 연결돼 있어서 마음대로 변신을 했다 그렇다 하면 내 마법이 줄어들어서 잠든단 말이야. 인간들에게 인어공주의 정체를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2: 잠든단 말이지.
1: 뭐야?
2: 이렇게 하면 긴장을 풀어준다고?
3: 두고 보자. 한숨 자고 기운을 회복하고 나면 가만두지 않아.
2: 잔자 잔소리쟁이. 야호! 오늘은 하루 종일 자유다.
4: 선생님, 오늘은 진짜 얌전하게 있어야 해. 돌키면 큰일 나.
5: 좋은 아침이래요.
6: 안녕.
4: 좋은 아침.
5: 선생님 안녕하세요.
4: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휴.
2: 그래요? 어디가? 학교는 저쪽이야. 꿀?
4: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자.
7: 과학 시간이야.
2: 좋은 아침.
8: 과학 시간이야 레오. 네가 과학 당번이잖아.
4: 과학 당번.
8: 빨리 와. 선생님 성격 알지?

0: 들키면 엄마! 걸리면 넌 우리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이야.
1: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이게
1: 뭐지?
0: 이게 뭐야? 아, 그렇구나. 이건 꿈속인 거야. 꿈이 아닌가?
2: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어? 소중한 실험 도구를 바닥에 놓고 가? 게다가 땡땡이까지? 잡히기만 해봐라. 과학책을 달달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게 해주마.
0: 아, 까까. 까까를 만나고 이렇게 됐어. 빨리 까까를 찾아야 해.
3: 뭐? 아기 돼지가 캐쳐래?
4: 그게...
3: 핑크스타는 뭐하고?
4: 그게... 내가 장난을 쳐서... 잠들었어. 아무튼 빨리 그 돼지를 찾아야 해. 아, 그래! 하트콘! 네가 시간을 멈춰줘!
3: 뭐? 내 수호여정한테 명령하지 마! 타임스탑은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 몰라?
4: 아깝다 이거지? 취소해!
3: 뭐? 이거 어째?
5: 더욱 싸우거라. 인간 손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싸우는 꼴이다. 어서 헤어밴드에 숨겨둔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야겠다. 빠르고 날렵한 도끼불로 가다.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소요정이 깨어나기 전에 개처를 빼앗아오거라.
0: 이게 도대체 꿈이야, 센시야?
6: 교실에 책 좀 두고 올게.
7: 고장났나? 안 열려.
4: 같이 당겨보자.
7: 하나, 둘, 셋!
0: 안 돼!

0: 다들... 역시 꿈이 확실해. 까까를 찾아서 빨리 꿈에서 깨야 해.
1: 돼지야, 어딨니?
0: 뭐야, 거품!
1: 돼지야! 여기도 없어!
0: 진짜 돼지를 보기 한 거야?
1: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빨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 저기다! 돼지야!
0: 어? 까까!
2: 공주님!
3: 이봐 거기! 네가 오늘 봤던 건 맞지?

0: 이게 뭐냐면
1: 잠깐! 그 연극! 연극 연습을 하는 중이었지?
0: 그런 것 같아.
2: 연극?

0: 잤다.
1: 몰라? 뭐야? 인간? 이게 대체? 아! 힘들다! 누가 와! 어서 시간에 멈춰! 이제 내 차례야! 버블버블 스타!

링크의 컴플! 변신 완료! 이봐, 여기야! 얍! 바블바블! 바블!

0: 레인보우 클린 버블!
1: 이제 우리가 레오에게 거짓말을 하던가 레오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던가 해야 해.
2: 내 손! 돌아왔어! 까까! 불가사리랑 해마가 다 알고 있잖아!
3: 레오, 괜찮아? 사실은 우린 바다왕국에서 온 인어야.
2: 뭐? 너희가 인어?
3: 놀라게 해서 미안해.
1: 그냥 인어가 아니야. 우리 인어공주라고.
3: 정체를 들켜버렸으니 더는 못 만나겠지.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재밌었는데.
2: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날? 날 구해준 게... 잠깐만! 우리 내일 학교에서 또 보자. 내가 네 비밀 지켜줄게.
4: 야호! 고마워!
5: 레오는 내 첫 인간 친구야! 가자, 친구야!
2: 친구? 저기!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6: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7: 우리가 공주들을 제대로 단속 못했다는 걸 아시면 분명히 우리한테 불똥이 튈 거야. 여차면 레어래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뭐.
8: 네?
7: 말이 그렇다는 거지.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

0: 옷으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0: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오늘의 이야기는 빨래 집게? 힘을 줘서 누르면 열리는 평범한 빨래 집게. 오늘은 호기심을 가지고 빨래 집게를 들여다보자.

흔히 쓰이는 빨래 집게는 이렇게 생겼다. 손잡이를 눌렀을 때 벌어졌다 닫혔다 하는 것은 바로 집게의 앞부분. 마치 악어가 입을 벌렸을 때의 모양이나 곤충이 가진 집게 같기도 하고 개의 집게발을 닮기도 했다.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뭔가를 꽉 잡는 데 쓰이는 집게들. 과자의 바삭함도 사진 속 추억도 꽉 잡아주는 집게의 과학. 빨래 집게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람이 분다. 널려 있던 빨래들이 하나, 둘, 날아간다.

이럴 땐 역시 빨래 집게가 그것도 여러 개가 필요하다. 잘 집어서 널어주기만 하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지. 빨래의 수호자, 빨래집게의 힘을 제대로 느껴보자. 누를 때마다 느껴지는 버티는 힘. 힘을 뺄 때마다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힘 때문에 집게를 벌렸다 놓치면 튕겨나간다. 한 번 물면 놓지 않으려는 빨래 집게의 힘.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새로 만든 것 같은 여기 이 부분이 수상하다. 그러고 보니 빨래 집게에는 항상 이렇게 새로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빨래 집게를 집중 관찰해 볼 시간.

집게를 분해했을 때 나오는 세로 된 이 부분이 집게의 핵심이다. 집게를 누를 때 느껴지는 버티는 힘, 닫혀있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쇄골이의 탄성이 가진 힘이었다.

집게가 가진 힘의 정체. 이 작은 쇄고리에 집게처럼 힘을 줘보면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 손으로 누를 수 있는 손잡이가 있을 땐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이렇게 쉬운데. 그래서 집게마다 전부 손잡이가 달려있는 걸까? 빨래집게의 과학, 끝이 없다옹. 시소처럼 생긴 이 장치의 이름은 지레. 지레의 양쪽에 크기와 무게가 같은 추가 4개씩 달려있다. 오른쪽 추 2개를 빼면 당연히 더 무거운 왼쪽으로 기운다. 아니, 근데 빨래집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지레냥? 졸릴 줄 알고 신기한 걸 준비했지. 짜잔! 추 2개로 4개 들어올리기. 지레를 받치고 있는 받침대의 위치가 가벼워진 오른쪽에서 멀어졌을 뿐인데 수평이 맞는다. 자, 아직 놀라기는 이르다는 사실. 오른쪽에 남은 추를 아예 없애버리고 받침점을 가벼워진 쪽과 더 멀리 떨어뜨리면 또다시 수평이 맞는다. 지레의 이런 원리는 빨래집게에도 있다. 손잡이를 지렛대라고 봤을 때 쇄고리는 받침점. 손잡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더 적은 힘으로 집게를 벌릴 수 있는 것. 받침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덜 드는 집게처럼 지레 원리를 이용한 도구는 많다. 받침점과 먼 부분에 힘을 주어 박혀있는 못을 쉽게 뺄 수 있는 장돌이. 병따개도 일종의 지렛대. 받침점과 먼 곳에 힘을 가해 병뚜껑을 더 적은 힘으로 딸 수 있다. 설마 가위도 지렛대의 원리? 딩동댕. 바로 이곳이 받침점 역할을 해 조금만 힘을 주어도 쉽게 자를 수 있는 것. 지레의 원리로 쉽게 벌어지고 탄성 때문에 금세 다치는 빨래집게. 너무나 익숙한 편리함 속에도 과학은 있다.

바람 부는 날, 빨래를 지켜줄 빨래 집게가 아직 없었던 시절. 벌어진 나뭇가지를 집게처럼 사용하다가 나뭇가지를 끈으로 동여매서 사용하던 것이 빨래 집게의 시작. 점점 더 튼튼하고 편리하게 발전해온 빨래 집게의 역사. 작은 나뭇가지에 과학을 더하면 세상을 바꾸는 발명이 된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빨래 집게의 숨은 지렛대의 원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시간. 빨래 집게를 지금보다 더 쉽게 벌리려면 집는 부분이 길어져야 할까? 아니면 손잡이가 길어져야 하나? 더 강한 쇄고리를 쓰면 어떨까?

힘이 적게 들려면 받침점과 먼 곳을 눌러야 하는 지렛대의 원리. 따라서 손잡이가 길어질수록 빨래 집게는 더 쉽게 벌어질 것이다. 작지만 기발한 빨래 집게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0: 냉방병에 걸린 호떡이.
1: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2: 헛! 또 호떡이네. 또 나왔네.
3: 아바마마, 뜨거운 맛을 또 보여주시지요.
2: 좋지.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2: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4: 아, 너무 더워. 아, 얼른 집에 가야겠다.
5: 아, 벌써? 아, 나 장외선 화살 더 쏘고 싶단 말이야.
2: 더 쏴, 더 쏴. 어? 나도 더 쏠 테니까.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2: 하 뜨거 뜨거.
0: 아, 시원해.
4: 누나, 에어컨 좀 켜줘.
0: 뭐? 켰잖아. 시원하잖아.
4: 아니. 더 시원하게. 어? 아,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0: 어우, 난 좀 추운데. 온도 좀 올리자.
4: 아니, 난 덥다니까. 아, 시원해.
0: 난 춥다고.
4: 아, 추우면 옷을 입던가.
6: 냉방병.
0: 오, 냉방병 딱지가 깜빡이잖아.
4: 냉방병? 냉방병이 뭔데?
0: 어?
4: 에이치!
0: 오이!
4: 어? 왜 갑자기 재채기가 나지?
0: 목도 아픈 것 같고.
4: 어? 콧물도 나오네.
0: 에이치! 오, 나도 재채기가 나오네. 아유, 죽겠다, 이야.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춰서 그런가?
4: 응? 갑자기 이런다고?
0: 아무래도 에어컨과 냉방병 딱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볼게.

0: 갑자기 왜 이러지? 감기인가?
1: 해롱, 해롱. 아유. 아, 쓰러진다.
2: 채훈 장군님, 정신 차리세요. 채훈 장군님이 쓰러지면 정상 채훈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3: 열? 너 채훈 장군님 막사다!
2: 어? 채훈 장군님, 채훈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3: 어? 무슨 일이야, 열?
2: 아니, 나도 모르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 때문에 난리였거든. 어? 열? 아, 여긴 왜 또 왔어?
4: 아, 뜨거, 허! 띵그리글 쨍쨍! 아, 뜨거, 허! 띵그리글 쨍쨍!
5: 아, 뜨거워! 태양과 차이선 왕자 때문에 피부장벽에 열이 발생했어! 얼른 체온 장군에게 전해야 하는데! 아우, 저리가!
6: 혈장!
7: 착혈구!
6: 혈장!
7: 착혈구!
5: 어, 혈장님, 착혈구님! 마침 잘 왔습니다! 피부장벽에 열이 발생했다고 체온 장군님께 전해주십시오!
6: 헐, 알겠소이다!
7: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0: 같이 가, 열!
4: 같이 가, 열!
0: 같이 가, 열!
4: 같이 가, 열!
5: 어, 열들이 혈장님과 착혈구님을 따라왔어! 설마!
1: 좋아.
6: 체온 장군님! 아이, 피부 장벽에!
7: 열이 발생해!
0: 열이 옵니다! 옵니다. 열이 옵니다!
4: 열이 옵니다!
2: 체온 장군님, 열들이 들어왔습니다!
6: 아, 우리를 따라 들어온 것이다!
4: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혹시, 호떡이가 더운데 또 밖에서 논 것이야? 그래서 열들이 들어온 것이야!
5: 아, 뜨거워.
0: 열이 옵니다!
4: 열이 옵니다!
2: 이 열들이 체온 장군님을 괴롭히면 또 이상이 생겨 체온을 올리시는
4: 거. 체온을...

0: 올려라, 올려라, 올려!
1: 어,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체온이 올라가면 열사병에 걸리고 그럼 헛도기가 위험해진다고요.
0: 너희야, 열사병에 걸려? 아이, 그럼 안 되지, 안 돼!
2: 열이 옵니다!
3: 열이 옵니다!
1: 어, 체온 장군님, 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0: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4: 추워?
0: 나 체온 조절 안 했는데 왜 추운 것이야?
1: 어? 이 냉기가 열들을 쫓아냈습니다. 체온 장군님,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0: 냉기가 갑자기 왜 들어온 것이야? 어, 추워. 저리 가.
1: 아이고.
2: 열? 갑자기 냉기가 들어와 열들을 쫓아냈다고, 열?
1: 그렇다니까. 찬바람이 쌩쌩쌩.
2: 어, 찬바람이 쌩쌩쌩. 어, 혹시... 아, 시원하다. 호떡이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냉기가 들어온 건가?
0: 아이고.
2: 냉기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1: 그게.
5: 쌩쌩쌩!
0: 저리 가라고.
1: 체온 장군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체온을 올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0: 그만.
1: 정신 차리세요.
0: 차렸다고? 체온 장군의 명이다. 귓줄을 좁혀라.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라. 저리 가.
1: 추워.
0: 혈장
6: 착혈구.
0: 빗줄이 좁아졌다.
6: 하지만 이건 열들을 지키라는 체온 장군님의 명이셔.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열들을 지키자.
7: 왜 이러세요?
6: 혈장 착혈구.
5: 쌩쌩쌩.
0: 추워. 달달달달달달. 간대감님, 가마솥에 불을 떼서 빠르게 체온을 올려주시오. 근육무사들도 빠르게 뛰어 체온을 올려주시오.
8: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아, 체온을 올려라. 가마솥에 불을 떼라.
9: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뛰죠. 체온을 올리죠.
1: 체온 장군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0: 다행이구만.
1: 체온 장군님, 냉기들이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0: 왜야?
10: 아, 더워. 에어컨 온도 더 낮춰야지.
0: 나 체온 장군, 체온 조절해야 하는데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열이 들어왔다가 에어컨 때문에 냉기가 들어왔다가
11: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0: 체온, 난 모르겠고 니들 마음대로 하거라. 체온 조절해야지. 난 근데 진짜 못하겠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을 조절하시오!
12: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바람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지셨어. 게다가
2: 아, 춥다고!
10: 덥다고!
2: 아, 추워!
10: 아, 시원해. 안녕, 아데노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냉기들 덕분에 나왔네. 고마워, 냉기들!
5: 쌩쌩!
10: 아! 이번에야말로 호떡이 몸을 정복해주지.
13: 어? 아데노바이러스! 나도 같이 들어가자.
10: 넌 누구?
13: 아, 나? 나 많은 오염된 에어컨을 사는 레지오넬라.

0: 말이야. 아,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 세균?
1: 빙고!
0: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 감기를 일으키고
1: 난 폐렴을 일으키고
0: 가자!
1: 가자!
2: 최온 장군님이 이상해진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왔어.
0: 아! 여기가
1: 호떡이의 코 속인가?
3: 너희들은 누구냐?
0: 아! 네!
4: 코털 장군을 통과하다니! 이런!
0: 아! 코털 장군을 무사히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콧물이 나오겠지?
5: 점액 발사! 점액 발사!
0: 아! 나올 줄 알았지!
1: 샤! 샤! 샤! 피해서! 우린 이제 기관지로 간다!
0: 가자!
2: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은 코를 지나? 기관지까지 간 거야!
1: 우와, 아데노바이러스, 너 공격 좀 할 줄 안다.
0: 그럼.
6: 에이, 아데노바이러스, 또 너냐?
0: 아, 백혈구, 또 너냐? 넘나 못 막아. 아, 기관지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날 쫓아내기 위해 채택기를 발사하겠지만. 에이, 어림없다.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일으킬 거야.
1: 난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킬 거야. 가자.
0: 아,
1: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7: 헛,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급격한 온도의 차이를 겪으면서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졌고.
2: 그 틈을 타서 아데노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침투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거지요.
8: 이걸 냉방병이라고 부르지.
0: 야이.
2: 레지오넬라균이 폐님께 가면 더 위험해질 텐데.
8: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청소도 하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를 5도씨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야.
2: 실내 온도는 26도씨가 적당하겠지요.
8: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에어컨을 켜면 2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줘. 그래야 레지오넬라균이 나오더라도 내쫓을 수 있거든.
7: 네, 꼭 그렇게 해서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할게요. 오, 우와, 냉방병 최고 딱지다. 빨리 호떡이한테도 알려줘야지.
8: 아, 에어컨 좀 켜라.
2: 예.
8: 덥다.

0: 체온 조절 실패해서 냉방병에 걸려요.
1: 감기 걸릴 수 있어요.
2: 냉방병 조심.
1: 해열.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0: 먼저 군타 노래해볼까요?
1: 나는 장난감 만드는 장난감 공장 마법사가 될 테야.
0: 그래서?
1: 절대 고장한 나는 슈퍼 마법 장난감 만들 거라고.
2: 뭘 해도 부서지지 않지.
0: 다음으로 누가 노래해볼까요?
3: 저요.

0: 다음은 세리가 노래해볼까요?
1: 응? 그런 거 말고 전 그냥 예쁜 걸 만들고 싶어요.
0: 베리, 지금은 만들기 시간이 아니에요.
1: 전 그냥 예쁜 거 만드는 게 좋아요.
0: 베리, 만들기는 다음에 하고 자라서 어떤 마법사가 될지도 중요한 거예요. 꼭 생각해둬야 해요. 알겠지요?
2: 피고하자!
3: 베리야! 피고하자, 피고!
1: 아름다운 나에겐 어울리지 않아? 너희도 같이 예쁜 거 만들래?
3: 아니야, 우리 괜찮아.
1: 예쁜 걸 만드는 게 어때서?

0: 마법 장난감들이 다 어디 갔지?
1: 가시자!
2: 그런데 왜 숨는 거야?
1: 해리가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쿤타가 괴롭히는 것만큼 엄청난 고통이라고! 과거의 기억이... 생각하기도 싫어!
0: 마법 장난감이 없다면... 대신 너희들이라도...
3: 놀이터 흙먼지를 죄다 끌고 들어와 버리다니. 어지르는 아이들 따로, 치우는 로블리 따로. 아니지. 마법 청소 도구들 청소를 부탁해. 쓸고 닦고 반짝반짝 순식간에 깨끗해지는 마법 유치원.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마법 청소 도구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요?
0: 저요, 저요, 로블리. 어때요? 예쁘죠?
3: 예.

0: 그지요? 하지만 예쁜 게 다가 아니라고요. 마법 청소 도구들이 청소를 못하게 꾸미면 어떻게 하란 건가요?
1: 으하하, 저게 뭐야? 공주 빗자루야?
2: 공주 빗자루 핑!
3: 저걸 다 언제 떼어내?
2: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르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내가 직접 보여줄 거야! 무서워. 싫어. 슈리야, 무슨 일이? 빌려달라는데 왜 싫어?
4: 싫어.
2: 내가 예쁘게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니까.
5: 베리, 슈리 손수건이잖아. 슈리가 싫다는데 억지로 뺏으면 안 돼. 어? 야!
2: 됐어, 다른 거 찾으면 되지 뭐. 아하, 준이, 나 모자 좀 빌려줘라.
5: 모자는 안 돼.
2: 뭐야, 너도야? 어? 나이, 물건 좀 빌려줘.
6: 베리가 좀 심한 것 같은데.

0: 대체 무슨 일인가요?
1: 베리나!
0: 베리라고요? 친구들 물건에 마법 스탠드까지 대체 뭘 하려고?
2: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몰래 가져가 버렸어요.
0: 억지로요?
3: 몰래 다 가져가 버리다니.
0: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베리를 찾아보죠.
1: 네!
0: 주리토니, 베리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 아하! 마법사로 변신하란 이야기죠?
0: 아니 아니,
4: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쭈피 쭈피 쭈피 쭈 주니 토니 변신.
3: 다녀올게요 로블리.
0: 오늘만큼은 마법을 쓰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3: 베리는 분명 유치원 안에 있을 거야. 다들 못 찾은 모양이네.
0: 정말 이상하네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3: 아! 얘들아! 베리가 어제 우리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뭐라고 했었지?
5: 예쁘게 만들어서
6: 돌려주겠다고 했어.
3: 그래! 돌려준다고 했잖아. 근데 여길 봐, 마법 스탠드는 돌려줄 주인이 없잖아. 이건 어둠을 밝히기 위해 가져간 거야.
2: 그런데 유치원에 어두운 곳이 있었나?
3: 생각나는 곳이 있지.
2: 와!

0: 보시잖아.
1: 내 모자, 내 손수건,
0: 내 물총.
2: 나이.
1: 안돼. 마법 조리 도구들이 위험해. 주피 주피 주피 주. 반짝반짝 비누 방울.
3: 베리, 친구들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요. 그러면 절대 절대 안.

0: 절대 절대 안 돼요.
1: 그게 아니라
0: 테리, 친구들의 물건은 정말 소중해요. 친구들의 물건엔 손대면 안 돼요. 빨리 사과하세요.
1: 미안 얘들아.
2: 그래? 와, 뭐야? 로봇 전사잖아.
1: 엄청 멋지다 피. 내 손수건이 멋진 망토가 됐네. 그치? 마음에 들지?
3: 그래도 손수건으로 쓰는 게 더 좋은데.
4: 맞아, 모자가 로봇 전사에게 잘 어울리지만 우리도 모자가 필요해, 베리.
1: 역시 내가 만든 건 소용이 없었어. 얘들아 미안해.
0: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랍니다. 그렇지요?
5: 맞아요.
1: 얘들아,
0: 그래도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겠지요.
1: 벌이요?
0: 벌은 친구들의 물건을 모두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기.
1: 네.
4: 베리야.

0: 이거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
1: 정말? 물론이지!
0: 어? 나도 부탁하고 싶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2: 너도?
3: 나도!
1: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내가 모두 진짜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줄게!

0: 저도 베리에게 어울릴만한 마법사를 찾았답니다. 무엇이든 아름답게 변신시켜주는 패션 마법사. 어때요, 베리?
1: 패션 마법사? 좋아요. 그 다음에 커서 꼭 패션 마법사가

0: 찌리리리 타다다닥.
1: 자, 여러분 여길 보세요. 우리가 쓰는 마법템들은 캐네듐에서 전기를 얻어 움직이지만 세상엔 전기를 얻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답니다. 물이 떨어지는 힘, 수력. 뜨거운 불의 힘, 화력. 휘날리는 바람의 힘, 풍력. 빛나는 태양의 힘, 태양광.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전기가 숨어있지요. 바로 정전기. 바로 여기서도 얻을 수 있죠. 정전기. 물체 위에서는 움직이지 않죠. 숨어있는 멈춰있는 마법 같은 바로 정전기. 정전기는 주변 물건 위에 멈춰서 숨어있는 전기랍니다. 자, 모두 마법 같은 숨은 전기 정전기 놀이 시간.

0: 쟤들 뭐 하는 거야?
1: 저렇게까지 도망치는 거야?
2: 마법 유치원 녀석들 아주 신났구만.

0: 내가 1등. 왜 이렇게 따가운 거야? 찌리리?
1: 찌리리 시작해.
2: 찌리리?
1: 정전기다.
2: 정전기라고? 정전기가 이렇게까지 따갑다고?
0: 이상한데?
2: 이상해 보이진 않아. 이제 사라진 거 아닐까?
3: 너블리가 뭐라고 했더라? 숨어.

0: 어서 로블리를 불러보자.
1: 로블리! 큰일 났어요!
2: 네? 큰일이요?
3: 어?
1: 로블리!
2: 이게 무슨 일이지요?
0: 로블리!
4: 준이! 내가 방금 봤어? 평소에 보던 정전기가 아니었어. 엄청 강한 정전기야.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난 정전기가 가득한 것 같아.
5: 어때? 좀 따끔해지지?
4: 이게 뭐야?
5: 이제 우리가 여기서 쭉 살 거다.
6: 어서들 나가자.
0: 정전기가 괴물로 변했나 봐. 어떡해.
4: 어서 정전기 괴물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0: 찾자고? 어디서?
4: 모를 때는 책이지.
7: 다다다다.
8: 조심 조심 멈춰.

0: 아들!
1: 어? 우와! 보기! 방법을 찾았구나! 대단해! 정전기는 정지하고 있는 전기로...
2: 어려운 말 말고 어떻게 막아야 해?
1: 정전기는 금속 재질을 좋아해. 문손잡이 같은 금속 재질을 피하고 로션 바르기, 분무기로 물 뿌리기, 고무장갑 끼고 물건 만지기로 정전기를 막을 수 있대.
3: 셋 다 없는데...
4: 어쩜 좋아! 뿌띠공주 핸드로션을 가지고 있었잖아!
3: 부탁해!
2: 치, 난 또 뭐라고?
4: 그래, 콘타는 찌리리리 타다다닥 로블리처럼 되겠네.
2: 하는 수 없지. 베리 공주님 제게도 주소서.
4: 사수 선생님!
1: 뿌띠 공주 핸드로션아, 나를 지켜줘. 어, 됐다! 정전기를 막았어! 베리, 로션!
4: 다 써버렸어!
5: 이게 어떡해!
1: 로션이 정전기를 막는 건 잠깐일 것 같은데...
6: 그럼 분무기랑 고무장갑이 필요하단 거네?
1: 분무기랑 고무장갑이 있는 곳이라면?
6: 가자, 토니! 어? 정전기 괴물로부터 마법 유치원을 지켜야 해!
1: 응!
2: 왜 찌리릿 안 하나 타다닥? 모르겠다 더덕. 암튼 대장에게 알리자 타다닥. 뭐야, 왜 안 되는 거지?
4: 찌리릿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
6: 얘들아, 모두 흩어져서 분무기랑 고무장갑을 찾는 거야.
2: 아, 로션을 발랐다 이거지? 안 되겠어. 모두 불러라 찌리릿.

0: 시끄럽게 나약하게 부르지 마, 지리맨!
1: 지리맨! 모두 합체!
2: 조니, 마법이 필요한 시간이야!
1: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다, 지리리리리!
3: 조니!
4: 도반지야!
5: 어서 변신해!
2: 로블리, 괜찮아요?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도니! 변신!
6: 그런데, 도니? 우리 무슨 마법 써야 해?
7: 그러니까, 뭘까?
2: 일단 도망쳐!
5: 이제 세 번째다 이 녀석들아.
2: 피했다 피했다.
1: 오냐? 테이블.
2: 얘들아 이쪽이야.
7: 빨리.
5: 왜 여기로 들어온 거야?
6: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5: 지금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1: 너희들은 이제 도가내 던지다.
2: 도니, 정신 차려!
7: 하지만 저런 정전기 괴물을 어떻게 이겨?
6: 내가 시간을 벌게.
7: 이건 기본 마법소?
6: 방법을 찾아, 도니!
7: 응!
6: 춥기, 춥기, 춥기, 추! 마법 이동!
1: 장기를 부려봐야 소용없지, 찌르르리! 귀찮구나, 찌리리리! 이제 초고압 전기 맛을 보여주마!
2: 도니!
1: 찌리리! 모조리 없애주마!
8: 뭐야, 이건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어!
1: 안 돼!
8: 찌리리리!
5: 번의 기절 끝에 깨달았습니다.
9: 그냥 이 녀석으로 날 충전해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5: 간만에 전기를 꽉 채웠더니 컨디션 최고입니다.
10: 아휴, 이제 정전기 안 생기는 거 맞죠? 에이, 정전기는 대체 왜 생기는 거람?
9: 정전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정전기는 따끔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 되지요.

정전기가 안 생기네. 맞아.

0: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두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0: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아.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예! 우리 슈퍼두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예!
1: 슈퍼두퍼 위저드!
2: And I'm Melody.
3: We are the
1: Super Duper Wizards!
2: Are you ready? Let's sing the Super Duper ABC song together!
3: Yeah!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Alphabet으로 시작하는 단어들과 숨바꼭질을 할까?
0: Fine. V.
2: V.
1: 와, 역시 V였어. 오.
3: 친구들, 이건 big V.
1: 이건 small V.
3: V.
1: V.
3: V.
1: V. 둘 다. V야. 자, 그렇다면 이 V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아야 하는 거 알지?
4: 맞아, 맞아. 오늘 이 V로 시작하는 단어들 어디에 숨어있을까? 완전 궁금해.
3: Oh, boys and girls, are you ready?
5: Yeah!
4: 그럼 가본다.
1: Okay.
6: Super duper.
4: Super duper magic door.
5: Wow!
7: Let's go inside the hide-and-seek world.
8: Go, go, go!
7: Find V. I heard the V sound over here. Okay,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Ah, you're right. They are V.
9: 아유, 늦었다, 늦었어.
10: 어? 토끼야, 어디 가? Where are you going?
9: 나? 생일 잔치에 가고 있지?
7: 아하, 그래서 조끼를 입었구나.
4: Vest, vest.
10: 누구의 생일 잔치인데?
9: 아휴, 늦었다는데 왜 이렇게 말을 시키고 그래?
10: Hey, wait up! Wait for me!
11: Energy!
10: 호랑이의 생일 파티인가 봐.
12: 네, 감사합니다. 다음 축하 공연은 여우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10: 오, 여우가 바이올린 연주할 건가 봐.
7: Violin, violin.
4: 진짜 연주도 잘한다.
12: 정말 잘하죠? 다음은 호랑이님께 드리는 생일 축하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7: 어? 채소들이잖아.
4: Vegetable, vegetable.
13: 응? 이게 뭐야? 채소야? 내가 채소 먹는 거 봤어?
10: 응? What's going on?
13: 너희들, 지난번에 거북이를 도와줬던 애들이지? 너희들이 시켰지?
4: 얘들아, 얼른 가자. Let's go to the super duper world.
13: 너희들 거기서.
14: Bad tiger. Bad bad tiger.
1: 그러니까 아니 선물 받고 저러는 게 어딨어?
15: 그러게 말이야. 아 그런데 얘들아, 우리 단어 아직 하나 못 찾고 왔잖아.
14: Oh no. What should we do?
4: 괜찮아, 괜찮아.
1: 어?
4: Don't worry. I can hear the V sound.
14: 어?
15: V. Yeah, you're right. It is here.
14: Let's go and find it now.

0: 어떤 단어들을 찾았는지 확인해보자.
1: 오키도키.
2: violin, violin. vegetable, vegetable. vase, vase.
3: Do you know what time it is?
0: Dance!
4: Dance?
5: Mm. 아니야, 왜 매번 달라?
0: Just kidding!
5: It's time to sing a song!
0: Sing it, Melody!
5: Let's go!
0: Sing, sing, sing!
5: 아, 오늘도 감동이었어요. 우리 애들 착착 깔끔하게 찾고 말이에요. 오!
6: 아니, 그 꽃병은요,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것도 못 찾고.
5: 아우, 칭찬해주고 싶으면서 왜 그래요, 대체? 그러니까요, Sir Energy, be honest, 솔직해지세요.
6: 알았다, 알았어요. The Wizards did great. 아, 정말, 나 어릴 때보다 잘하기는 하네요.
5: 좋아.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파벳 V 쓰는 법 가르쳐 줄까요? Big V는 크게 One, Two, V. Small V는 One, Two, V. 둘이 모양은 같지만 크기는 달라요. It's so easy.

0: 베스트 베스트 추울 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조끼
1: Violin, violin, violin.
2: Vegetable, vegetable.
0: 야채, 채소,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주는
3: vegetable, vegetable.
2: Vase, vase.
4: That's right. We put some flowers in the vase. 꽃병.
3: Vase, vase.

0: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some fun today?
1: Yes!
2: Oh? What's that?
0: Well, there!
2: Whoa! Oh. Oh, what is it?
3: Wait.
0: Oh.
3: Rainbow Wizard. 무지개 마법사님이 우리한테 보낸 편지야!
2: Whoa! Oh. Joy, hurry! Open it! Open it!
0: Okay, okay.
4: 왜 편지를 우리한테 보내셨지?
0: 어? 색깔 요정들이 도망을 갔대!
4: 그러면 도망갔으니까 무지개를 못 만드는 거야?
0: 그래서 우리한테 찾아달라고 편지를 쓰신 거야.
2: Don't worry, we can do it.
4: 빨간, 파란, 노란, 초록 요정들을 찾아달라고 하시네.
0: 맞아!
2: I wonder where the color fairies are.
0: 빨리 가서 찾아보면 되지.
2: 맞아, 맞아.
4: 맞아.
2: Melody, hurry up. Do your magic.
4: We're right.
5: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door.
2: Let's go. Come on.
4: 걱정 마, 우리들 오니까.
6: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2: Go, go, go. Are you saying the color fairies are here?
7: 분명히 이쪽에서 빨강, 노랑, 파랑, 녹색빛이 반짝였어.
4: 조이는 소리를 보여주는 마법을 하니까 조이 말대로 여기 있을 거야.
2: Then where should we go?
7: 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4: Let's try this way.
7: 우리 길을 건너서 가볼까?
2: Oh, good idea!
1: Energy stop!
4: 빨간 불이잖아.
2: Oh? Hey, look! That color is red! Red!
8: 누가 나 불렀어?
1: Hey, that's the red fairy!
8: 아이 참, 여기 숨어있는 거 재밌었는데 왜 찾은 거야?
4: 무지개 마법사님이 찾아오라고 하셨으니까.
1: 또 숨으면 안 돼.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4: 이제 초록불이 됐다. 건너자.
2: Wait, it's green. Green.
1: 와!
9: 아휴. 나는 신호등이 아니라 나뭇잎에 숨어 있었는데.
1: 신호등에도 green, 나뭇잎도 green.
9: 치, 나 혼자 갈 순 없지. 노랑 요정아, 너도 나와.
2: Yellow fairy, where are you?
9: 노랑 요정, 빨리 안 나올 거야.
4: 어? 내가 찾은 것 같아. Look at that.
1: 아하, it's yellow. Yellow.
8: 너 때문에 나도 들켰잖아.
9: 내가 아니라도 슈퍼두퍼 위저드가 찾았을걸?
2: You're right! We would have found you anyway!
8: 너희들도 또 숨지 마.
1: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2: Green fairy helped us find the yellow fairy.
1: Yeah, thank you so much, green fairy.
7: 그럼 이제 파랑 요정도 찾으러 가보자.
1: Okie dokie.
7: 파랑 요정은 어디에 숨었을까?
4: 못 찾겠어.
10: 세 개만 찾았다고 말할까?
1: Oh, don't give up. We can do it.
4: You're right. I'm sure we can find it.
11: 우리 위저드들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맞아요. 파랑 요정은 여기에 있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더라?
12: 난 미. I didn't know it was here.
11: 난 미는 무슨? 그렇다면 이 파란 차 왜 가져온 거야?

0: Oh, that's because I love cars.
1: 아유, 에너지. 마법사들한테 방해하는 거 아니라는 거 몰라요?
0: 아유. I know. It's just because I love cars.
1: 진짜 방해한 건 아니라면 우리를 도와줄 거죠?
0: Okay. Sorry. Uh-huh. Do your thing. Go ahead. Are you ready?
1: Uh-huh.
0: Okay.
2: Super duper, go!
3: 얘들아!
0: 뭐지?
3: 우리 파랑 요정도 못 찾았는데 왜 벌써 온 거야?
0: 그러게! I don't know!
1: 진짜 이상하다! So weird!
0: Yeah.
4: 얘들아, 혹시 여기 있는 게 아닐까?
1: 그럴 것 같은데? Maybe.
0: Okay, then hurry up! Let's find it!
1: Yeah.

0: 왜?
1: 여기 파란색 있어.
0: 오, look, Melody.
2: 진짜네.
0: 와우.
2: 의자 다리?
1: 어?
2: 자동차. 둘 다 파란색이다.
3: 여기 있어서 안심했는데.
4: 우린 네가 어디에 있었어도 찾았을걸?
2: 맞아.
0: 우리 누군지 알아? 우리 슈퍼 두퍼 마법사들이거든. 우리 잘하거든.
2: 그럼 조이,
1: 어?
2: 다시 숨어버리기 전에 카드로 보내자.
4: 맞아. Let me finish this.
0: Hurry.
4: Okay.
0: Go.
4: Super duper magic card.
1: 자동차가 있었나?
0: 자동차?
1: 응.
0: 그러게. I've never seen a car before.
2: 맞아. 오늘은 진짜 이상한 것 같아.
1: 맞아, 이상한 게 많아. 자, 그나저나 우리 무지개 마법사님이 찾아달라고 부탁한 색깔 다 찾았는지 확인해볼까?
0: 오키도키!
4: Red.
0: Yellow.
4: Green,
2: blue,
4: red, red,
0: yellow, yellow,
4: green, green,
2: blue,
4: blue.
0: Yay! We did it! Good job!
1: Yay!
0: Wow! Look!
1: 와! 무지개 마법사님이 보낸 선물이야!
0: 대박이야, 대박! 읽어보자! Thanks, super duper wizards! 우리한테 고마워하는 거야! It's my present!
1: Wow! Rainbow! 와! 무지개 마법사님이 선물로 보내주셨어!
0: Rainbows? Do you like rainbows too?
2: Hey, everybody loves rainbows. 무지개는 다 좋아할걸?
1: 맞아! I love rainbows too!
2: 근데 얘들아, 우리가 찾은 색깔 말고 무지개 있는 색깔들도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주자.
1: That's a good idea!
2: Red, orange,
4: yellow, green,
0: blue, indigo, and violet.
4: Wow. That's right. These are

0: the colors of the rainbow.
1: Now that we found all the colors and we can see the beautiful rainbow, let's sing a song.
2: Okay. Yay! Let's sing together, everyone.
1: 맞아, 맞아. Let's sing together.
0: Yeah,
1: come on.
3: Violet이라고 하고 보통은 purple이라고 하는 걸 안 알려주고 갔네.
4: 아이고, 우리가 알려줬으면 됐죠 뭐.
2: 어? Ta-da! It is purple. Purple.
3: 어머나, 자동차가 또 있었네.
2: Remember purple.

드디어 내가 원하는 몬스터를 특정 장소에 소환시킬 수 있는 일명 몬스터 소환 기기를 창조해냈다. 이제 이것만 잘 활용하면 천사호는 나만의 것. 자, 그럼 지금 당장 실행해 볼까?

드디어 녀석들을 내쫓을 최고의 몬스터를 소환해냈다고. 햄스터 히어로 2.

0: 최강의 몬스터인 날 소환하다니 용기가 꽤나 가상하군. 아주 좋은 장난감이 되겠세.
1: 그럼 너의 소환자로서 명하다. 지금부터 내 말에 복종해라.
0: 뭐야? 감히 장난감 주제에 나에게 명령을 해?
1: 너야말로 감히 주인님 말씀을 거역해? 널 여기로 소환한 건 나니까 넌 내 부하가!
0: 건방진 녀석 이 크라켄 입을 뭘로 보고 생선으로 만들어준거!
1: 그땐 허접한 기술단이 이 사물 변환 총으로 변신시키면 그만이지롱!

반항한다면 강제로 복종하게 만들면 그만이지.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너무.

0: 아예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0: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0: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 부탁에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가는 로디 집.
1: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에디 집에 놀러 왔어요.
0: 에디, 집에 없나? 로디 집에서 들리는 소린데 가보자. 크롱. 로디.
2: 들어와.
0: 안녕. 크롱.
2: 안녕.
3: 뽀로로 크롱, 어서 와.
0: 에디, 여기 있었구나. 그런데 뭐 하는 거야?
3: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 오?
0: 비행기? 어디?
2: 집을 비행기로 만들고 있어.
3: 맞아.
0: 와, 정말?
3: 응, 말하자면 하늘을 나는 집을 만드는 거야.
0: 멋지다. 크랑크랑. 뭐 도와줄 거 없어?
3: 그럼 청소 좀 해줄래?
0: 청소? 좋아. 크랑.
3: 고마워. 그게 있었지? 잠깐만. 짜잔.
0: 그게 뭐야?
3: 이건 호로록 청소기야.
0: 호로록 크랑.
3: 이건 뭐든지 호로록 빨아들이거든. 잘 봐. 이렇게 여기를 누르면 어때?
0: 나도 해볼래.
3: 좋아.

0: 들자, 에디. 어? 어? 내가 도와줄게.
1: 우리도 도울게.
2: 그럼. 알았어. 다시 해보자.
3: 친구들이 에디를 도와 발명품을 수리하고 있어요.
2: 자, 잠깐 쉴까?
4: 나도 배고파.
2: 그래? 잠깐 기다려봐. 얼른 먹자. 안돼! 로디, 괜찮아?
0: 괜찮아. 왜 이러지?
2: 고장났나?
0: 괜찮은 것 같은데. 저절로 움직였어.
4: 구멍이 났네.
2: 그럼.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0: 응.
2: 여길 이렇게 하면. 다 됐다. 어때, 로디?
0: 좋아.
4: 다행이다.
2: 그럼.

0: 아니야, 내가 주스를 쏟은 거잖아. 또 망가져버렸어.
1: 다시 고치자.
2: 크랑크랑.
1: 에디는 똑똑박사니까 금방 고칠 수 있잖아.

0: 그야 당연하지. 그럼 고쳐볼까? 조금만 더 하면 끝나. 우와!
1: 그런데 조종장치는 어디 있어?
0: 그건 없어도 돼. 말로 조종할 수 있거든.
1: 그게 무슨 소리야?
0: 출발이라고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니까.
2: 출발하겠습니다.

조심해!

0: 뭐야?
1: 이거 로디 집 아니야?
2: 얘들아!
0: 다들 괜찮아?
1: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로디 집이 왜 여기 있어?
3: 그게 그렇게 된 거야.
2: 그랬구나.
4: 정말 큰일 날 뻔했어.
3: 또 망가져버렸어.
5: 걱정 마, 에디. 우리가 도와줄게.
1: 그래.
4: 같이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5: 한번 해보자.
3: 정말 다들 고마워. 실력을 보여주지.
6: 친구들 덕분에 에디는 발명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3: 짠! 완성이야!
2: 그럼 이제 하늘을 나는 거야?
3: 응! 어서 가자! 모두 준비됐지?
1: 응! 빨리 가자, 에디!
3: 자, 그럼 출발!
7: 출발합니다.
2: 어떻게 된 거지?
3: 지금은 연습이고 이제 정말 출발할 거야. 자, 출발!
7: 출발합니다.
3: 다행이다.

0: 올게. 또 고친다고?
1: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지?
2: 당연하지.
3: 다 고쳤다.
2: 자, 다시 출발해볼까?
4: 정말 잘 고친 거 맞겠지?
5: 믿어보는 수밖에 없잖아.
2: 그럼 출발합니다.
6: 출발하겠습니다.
2: 내가 금방 고친다고 했잖아.
3: 멋지다.
4: 대단해, 에디.
1: 정말.
2: 에이, 뭘.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다들 고마워.
1: 에디 덕분에 이렇게 멋진 곳도 가보네.
2: 크락크락.
7: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2: 어디로?
1: 글쎄.
8: 로디의 집이 우주로 날아가고 있어요. 친구들 모두 좋은 여행하길 바랄게요.

0: 뽀롱뽀롱 마을에 담이 깊었어요.
1: 다 됐다. 이제 다들 잘 시간이겠지. 밤에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2: 이제 잘까? 맞다! 오늘 유성 떨어지는 날이지? 자. 휴. 됐다. 어디?
1: 이게 왜 여기 있지? 아무도 없는데. 자.
3: 잘 먹었다.
2: 아, 역시 물고기가 최고야.
3: 맞아.
2: 보비, 커다란 개도 잡지 않았어?
3: 아,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
2: 그래.
3: 내일 요리하자. 잘 자, 해리.
4: 보비도 잘 자.
2: 무슨 소리지?

0: 몰라.
1: 부비야, 부비!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지나가는 걸 봤어.
2: 와, 꿈꾼 거 아니야?
1: 아닌데. 이상하다. 괜찮아?
2: 누가 코를 물었어? 테리, 네 말이 맞나 봐.
1: 역시. 개잖아. 도망쳐. 잡았어?
2: 그런 것 같아.
1: 아휴, 다행이다.
3: 불이 켜져 있네. 얘들아,
1: 클로디,
3: 무슨 일이야?
2: 아까 잡아온 개가 양동이에서 빠져나왔어.
1: 엄청 사납다고.
3: 개가 그만해. 집으로 데려다 줄게.
2: 로디, 대단하다.
1: 고마워.
3: 아니야, 그럼 잘 자.
2: 잘 가. 베리, 우리도 같이 갈까?
1: 좋아, 어차피 잠도 다 깼어.
2: 로디,
1: 우리도 같이 가.
4: 흰 토끼가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케이크가 사라져버렸어요.
5: 어? 도와주세요, 강이 탐정.
6: 케이크는 어떻게 된 걸까?
4: 누가 몰래 먹었나?
6: 벌써 어두워졌네.
4: 이것만 읽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
1: 좋아.
4: 범인은 이 안에 있어. 강이 홈즈의 말에 토끼 친구들이 놀랐어요. 탐정님, 범인이 대체 누구죠? 범인은 바로 붙어 있잖아. 범인이 궁금한데.
6: 줘봐. 내가 떼볼게.
4: 안돼.
7: 루피와 패티는 범인이 궁금해 잠이 오지 않았어요.
4: 책이니까 로디는 범인을 알 거야.
6: 그래, 당장 가보자.
4: 응. 가자.
3: 잘 가.
2: 이제 집에 가서 잘까?
1: 잠 안 올 것 같은데.
2: 사실 나도.
3: 그럼 우리 집에서 놀자.
1: 그럴까?
2: 좋아.
4: 범인이 누굴 것 같아?
6: 나는 회색 토끼. 응? 포비, 해리랑 로디야.
4: 어? 정말?
6: 가보자.
4: 로디!
3: 루피, 패티, 안녕.
2: 그런데 이 밤에 웬일이야?
4: 이 책 때문에.
6: 이 다음 장이 붙어서 안 보여.
4: 로디, 당근 케이크는 누가 먹은 거야?
6: 회색 토끼 맞지?
4: 알려줘.
3: 알겠어. 범인은 바로 분홍 토끼야.
1: 분홍 토끼?
3: 응. 분홍 토끼가 케이크를 먹고 회색 토끼한테 몰래 크림을 묻힌 거야.
6: 그랬구나. 분홍 토끼 너무해.
4: 맞아. 그래도 범인을 알아서 다행이야. 고마워, 로디.
1: 고마워.
3: 별 말씀을.
6: 근데 너희는 안 자고 뭐해?
2: 아, 그게.
6: 아, 그랬구나. 나도 잠이 다 깼는데.
4: 우리도 로디 집에 갈까?
6: 좋아.
3: 우와, 재밌겠다.
7: 뽀로로와 크롱은 자고 있을까요?
0: 크롱, 크롱 왜 그래?
8: 크롱, 크롱
0: 배고프다고?
8: 크롱
0: 잠아, 이 시간에 먹으면 배불러서 못 자.
8: 크롱, 크롱, 크롱.
0: 갑자기 배고프네.

0: 우리 하나만 나눠 먹고자 할까?
1: 크랑! 우리 이것도 먹을까? 크랑, 크랑.
0: 아유, 배불러.
2: 크랑, 크랑.
0: 맞아, 나도 잠 안 올 것 같아.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그래. 자, 뛰면 배가 커질지도 몰라. 가자.
2: 크랑, 크랑.
3: 어? 저기.

0: 밤늦게 뭐해? 너무 배불러서 뛰고 있었어.
1: 크랑크랑.
0: 너희는?
2: 노디집에 놀러 가려고.
3: 오늘은 잠이 안 올 것 같아.
0: 노디집? 우리도 갈래.
1: 크랑크랑.
2: 졸리네. 이제 자야겠다.
1: 사다리가 없잖아. 어디 갔지? 어떻게 내려가?
2: 아, 로디가 있었지.
1: 로디, 도와줘! 로디!
2: 안 들리나.
1: 어쩌지?

0: 어, 고마워, 로디.
1: 큰일 날 뻔했네.
2: 크랑크랑.
1: 지붕 위에서 뭐 했어?
0: 유성을 보고 있었어.
3: 미안해, 에디. 내가 사다리를 치웠어.
0: 그랬구나. 괜찮아. 로디가 구해줬잖아. 너희들은 여기서 뭐해?
1: 로디 집에서 놀기로 했어.
0: 어, 나도 갈래.
4: 좋아.
3: 모두 모였네.
5: 로디는 밤에도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여러분, 혹시 에스컬레이터 잘못 타서 다친 적 있나요? 아니면 빨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무서워서 망설인 적은요? 여기 에스컬레이터 사용을 무서워하는 커다란 곰돌이가 있답니다. 곰돌이 인형을 드립니다.
1: 이제 뭐해?
0: 자, 과거에 곰돌이는 에스컬레이터와 관련된 사고를 겪어서 아직까지도 에스컬레이터를 무서워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원리와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2: 에스컬레이터 계단은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 모터가 작동하면 계단을 돌아가게 합니다. 안쪽에서는 이렇게 펼쳐져 있다가 사람이 타는 곳에서는 쑥 올라와서 계단 모양이 됩니다. 사람이 내려야 하는 곳에서는 다시 평평하게 펼쳐지면서 다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0: 아, 에스컬레이터는 저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였구나. 에스컬레이터를 알고 나니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알아보러 갈까요?
3: 안녕? 나는 에스컬레이터 요정 S야. 지금부터 나랑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자. 영상을 잘 보고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S! 하고 외쳐줘. 첫 번째 문제. 자, 잘못된 부분 터졌니?
4: S!
3: 그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지. 특히 이런 고무 재질의 신발을 신었을 땐 더 조심해야 해. 고무 재질의 신발이 디딤판 노란 선에 닿으면 그 틈으로 신발이 빨려 들어가 발을 크게 다칠 수 있거든. 좋아, 두 번째 문제.
5: 아, 그걸 깜빡했네.
3: 잘못된 부분 찾았니?
4: S!
3: 그래, 에스컬레이터는 절대 거꾸로 타면 안 돼. 왜 안 될까?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손이 디딤

0: 노란 선은 밟지 말고 손잡이를 잘 잡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지 않으면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탈 수 있지.
1: 오늘 에스컬레이터의 이용법에 대해 알았으니 모두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기로 해요. 그럼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러 고고!

왜 인류는 늘 점을 봐왔을까?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삼재가 들었네, 삼재가 들었어. 내년에 나가면 그때부터 귀인을 만나서 잘 풀릴 것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들어요. 흥미로운 게 말이죠.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장동선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래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고 어떠한 미래가 오게 될까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속에 사실은 나의 운명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재미있게도 인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 문화, 국가들을 다 통틀어서 늘 점을 봐왔던 것 같습니다. 타로점도 뽑고 커피점도 보고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권에서는 주역괴를 뽑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주팔자를 보러 가기도 하고 자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늘 점을 봐왔을까? 페르시아의 경우에는 왕과 귀족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매년 동물을 제사를 지내서 바치고 그 동물의 간을 꺼낸 다음에 이 간의 때깔 좀, 이 간의 탱탱함,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보에 의거해서 내년에 어떠한 농사나 군대 양성 이런 걸 계획했다라고도 하죠. 왜 그럴까?

를 질문해 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든 미리 알고 싶어서. 자, 근데 뇌과학자의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점을 본다라고 하는 행위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뇌가 나 스스로와 나 스스로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 위한 이야기를 찾기 위한 행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내가 지금 많은 일들이 안 풀리고 불행하다.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삼재가 들었네, 삼재가 들었어. 내년에 나가면 그때부터 귀인을 만나서 잘 풀릴 것이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안 풀렸던 건 삼재가 들어서구나. 물론 전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의 뇌가 어떠한 시스템이건 이 이야기를 믿는 순간 내가 안도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고, 그럼 이젠 좋은 일이 생기겠네. 귀인을 만난다고 하고 새로운 기회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게 뭘까? 새로운 좋은 기회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아마도 이 사람은 실제로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기회를 보고 더 많은 귀인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을 보아서 얻게 되는 것은 사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얻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재미있는 건 사실 우리 안에 그 이야기가 이미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냥 용한 무속인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분에게 막 물어보러 갔대요. 내가 이직을 해야 되나?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되나? 근데 그분이, 그 무속인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꼭 붙어 있어. 계속 다니던데 다녀. 또 점을 보러 갔는데 이분도 지금 회사에 꼭 붙어 다니는 게 좋아! 이랬다고 합니다. 가장 용하다는, 정말 잘 본다는 그러한 분을 찾아가서 점을 보러 갔는데 이분은 인생을 바꿔야 해. 새로운 곳으로 당장 옮겨. 내가 그래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의 해석은 이분이 원하는 자신의 삶은, 내가 듣고 싶은, 믿고 싶은 이야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게 말이죠.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미래를 상상하고 더 넓은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실제로 내가 기회를 발견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아인슈타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논리는 나를 A에서 B까지 가게 하지만 상상력은 나를 세상 그 어디로든, 우주 그 어디로든 가게 해줄 수 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미래 사회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니면 세금 시스템, 연금 시스템, 뭐 헬스케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너가 만약 새로운 세상을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디자인할 거야? 이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수업이었어요. 이 수업 안에서 학생들에게 시킨 조그만 미션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미션이라서 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들도 자주 언급하는 종류의 미션인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종이 한 장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한 장에 5년 후에 나를 상상해보고, 앞으로 5년 후에 나는 어디서 살고 있을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앞으로 5년 동안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쓰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해서 애 둘이 있을 것 같다. 그들은 지금 뭐 어디 수원시에 살고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인천 강화도에 살고 있을 것 같다. 막 나의 집과 나의 아이들과 나의 삶을 5년 후에 내가 정말 가장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쭉 5년을 간다면 어디에 있을까? 이게 첫 번째 한 장에다가 여러분이 적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아요. 생각은 오래 할수 있지만 다 쓰는 데는 10분이면 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을 꺼내세요. 두 번째 장을 꺼내서 이번에는 어떠한 미래를 그려보냐 하면, 내가 만약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보는 경험을 했다. 나는 지금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하던 일을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가슴이 뛰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했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내가 이 과감한 선택을 했을 때, 5년 후에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똑같이 적어보면 됩니다. 다 적으셨으면, 다시 세 번째 장을 꺼내요. 세 번째 장에다가는 어떤 미래를 적으면 되냐면, 만약 나에게
무한한 돈과 무한한 시간과 그 어떤 제약도 없고 누구 눈치 봐야 될 일도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5년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으시면 돼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미션을 주고 해보게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장을 쓰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은 다 있으니까 쭉 적어 나가다 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그림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정말 용감한 어떤 선택을 했을 때의 미래는 내가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건 첫 번째와 세 번째 미래가 좀 달라야 되는데 나에게 무한한 돈과 시간과 누구 눈치 봐야 되는 일이 전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의외로 비슷한 걸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장에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뭐 음반들을 모으거나 뭐 10개의 콘서트에 가고 싶고 이때쯤 되면 음악회도 갈 수 있겠지를 적고 두 번째 장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면 뭔가 음악으로 밥벌이라는 삶을 살고 있겠지라고 하고 세 번째 장으로 가면 그냥 거기서 음반 많이 팔고 돈 많이 번 음악인 정도를 상상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나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나의 상상력의 한계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큰 꿈을 꾸고 정말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쌓아 나가면 그 큰 꿈은 못 이루더라도 거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 안에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고 내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가 이렇게 좁다면 내가 실제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한계 역시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미래가 정해져 있는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내가 나 스스로의 미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한 노력은 의외로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래를 상상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주 멀리까지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또 흥미로운 건 공간적으로도 여러분이 알고 익숙한 공간을 중심으로 상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미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나만의 이야기 비전을 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시야가 보다 자유롭게 넓은 곳을 향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그렇습니다. AI의 시대가 오게 되면서 생산, 노동, 창작 이 모든 것들을 AI가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높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실리콘밸리나 여러 다른 곳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2명, 3명이 모여서 1조, 2조, 뭐 때로 10조 이상 가는 밸류의 회사들을 만들고 있어요. 직원들은 전부 AI 에이전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미래는 누구의 것이 되냐 하면 이걸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새로운 상상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기존에는 내가 꿈을 꿔도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았고 아주 오랜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의 크기가 실제로 내가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좌우합니다. 사실 기회는 늘 오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라는 것,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이곳에서 보다 멀리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AI를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뀐다라는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수님, 내가 아는 선배님들이 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내가 들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살았던 세상과 내가 살게 되는 세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과학자의 시선으로 실제로 미래 전략을 짜는 일을 해봤었던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에게 두 개의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와 로봇과 새로 나온 기술을 통해서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느끼고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어, 살던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AI나 로봇 기술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인구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죠? 지금 이 방

방송을 보고 계신 청년 여러분은 아마도 역피라미드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뭔가 어깨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미래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던 게 미국 하와이대의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짐 데이터 교수는 요 데이터를 보더니 너희들이 한국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AI와 로봇의 세상이 오게 되면 인간이 할 일의 대부분을 AI와 로봇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한국이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이미 인구가 적으니까 적어진 인구가 해야 되는 일만큼을 전부 AI와 로봇에 맡기면 얘네야말로 미래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맞는가 틀린가, 이것은 미래를 우리가 실제로 봐야 알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이러한 기술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청년 인구로서 이 역피라미드의 인구 구조를 보고 앞으로 정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불안해했다면 거꾸로 AI와 로봇 기술을 우리가 껴안을 때 사실 나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은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세계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굉장히 흥미롭게도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냈던 한 자료, 컨설팅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로 갔을 때 전 세계에서 30대 미만의 젊은 인구는 거의 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자, 이 자료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전 세계 젊은 인구의 대부분이 인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저출산과 역피라미드 구조로 가는 인구 구조를 경험하는 나라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훨씬 거대한 규모로 중국이 뒤따라오고 있고 이미 우리 앞에서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곳은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유럽과 일본의 나라들이 있고 미국 역시도 지금처럼 이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변해간다면 이러한 고령화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시선을 넓혀서 외국에 나가서 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중동, 인도 이러한 곳에 가서 현지 친구를 사귀고 그곳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내가 한국에서 받은 교육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좋은 대학 안 나왔어도 되고 내가 그냥 한국에서 살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실 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거든요. 한국에 있는 배달앱, 한국에 있는 어떠한 앱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앞으로 미래의 젊은 인구가 더 많이 나올 나라들에서는 생소한 것들이 존재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인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K-드라마, K-푸드, K-뷰티, 한국 사람은 어디 여행만 가도 혹시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대체 우리가 반만년 역사에서 언제 이렇게 인기가 좋았나 생각이 될 만큼 한국의 인기가 좋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세계로 나가서 같이 일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20년, 30년 후에 커나갈 곳들과 협력을 만드는 역할을 청년 세대가 한다면 청년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미래의 새로운 기회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태도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꾸러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그 도전이 아무리 막연할지라도 저는 세상의 모든 도전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전에 실패하면 배움이 되는 거고 그 도전에 성공하면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해서 나의 능력을 증강시켜 나가는 것이니까요. 물어보고 찾아보면 길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내가 지금 있는 곳을 벗어나기만 해도 나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의 뇌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나의 상상력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지 않을까

0: 우리의 결과였어요. 용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회피하지 않을 용기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골든큐브 인공지능 작동!
1: 안녕하세요, 골든보이 주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0: 그동안 슈퍼윙스를 방해하느라 바빴거든.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매번 슈퍼윙스한테 당하기만 하셨네요.
0: 난 왜 맨날 슈퍼윙스한테 당하는 거지? 이길 방법을 알려줘!
1: 기다려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한 결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에는 큰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0: 그걸 말이라고 해! 슈퍼윙스를 이길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거야!
1: 네, 알겠습니다. 블랙홀의 에너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당장 실행해!
1: 알겠습니다, 주인님.
0: 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1: 목적지 블랙홀로 설정.
0: 어떻게 된 거야?

0: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힘이 온몸에서 솟아오르고 있어.
1: 무슨 일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원인 모를 우주폭풍 때문에 우주본부가 고장났어. 지구 곳곳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2: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3: 그래, 부탁해. 우린 본부를 고치고 있을게.
1: 아리, 도니, 봉반장, 지구로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줘. 좋아, 그럴게.
4: 우리만 믿어.
5: 지구로 출발!
1: 임무 완료! 나 돌아왔어!
3: 무슨 일 있어?
1: 네가 없는 사이에 우주폭풍이 일어났어. 게다가 월드 우주본부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배달을 할 수 없게 됐고.
3: 그치만 배달이 내 임무인데.
1: 그건 걱정 마. 너한테는 새로운 친구와 함께 새로운 임무가 주어질 테니까.
3: 새로운 친구?
0: 안녕, 호기. 난 맥스야. 다기는 스마트 자동차지.
1: 우와! 만나서 반가워, 맥스.
0: 나도 반가워, 호기.
1: 맥스가 고장난 우주본부 대신 이동식 본부 역할을 해줄 거야.
3: 특별한 능력도 갖고 있으니까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아봐.
1: 본부가 이렇게 돼서 정말 안타까워.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테니까 우리만 믿어.
3: 어?
1: 어? 중국 청두에서 출동 요청이 들어왔어. 호기, 맥스, 지금 당장 출동해.
6: 알았어.
1: 잠깐, 맥스. 기다려. 여기, 이거 가져가.
0: 이게 뭐야?
1: 슈퍼박스란 건데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거야.
0: 우와.
1: 이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주 멋져 보이는걸.
0: 슈퍼박스가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1: 어떤 기능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 곧 알게 될 거야. 잘 다녀와.
0: 어서 타, 호기.
1: 야호! 고마워, 맥스.
0: 꽉 잡아. 중국 청두로 출발!

0: 중국 청두에 도착했어.
1: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하는 거야?
0: 어?
1: 갑자기 차가 꼼짝도 안 해. 어떻게 된 거지?
2: 도와줘요. 응급 상황이에요.
0: 어? 저기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봐.
1: 가서 확인해보자.
0: 알았어.
2: 어떡하면 좋지?
0: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2: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데 차를 꼼짝도 할 수가 없어. 제발 도와줘. 빨리 병원에 가야 해.
1: 이런. 긴급 상황이잖아. 맥스, 구급차를 도와주자.
0: 알았어.
1: 준비됐죠? 보기, 일렉트릭 스피드.
2: 우와, 고마워 슈퍼윙스. 그럼 난 갈게.
0: 정말 잘했어, 호기.
1: 슈퍼윙스.
0: 어?
1: 얘들아, 나 좀 도와줘.
3: 반가워. 어떤 도움이 필요해?
4: 안녕, 슈퍼윙스. 난 샤오준이야. 할머니가 만두 가게를 하시는데 만두를 배달할 수가 없게 됐어. 배달부 아저씨 스쿠터가 고장났거든.
3: 걱정 마, 샤오준. 우리가 만두 배달을 도와줄게.
4: 할머니! 슈퍼윙스가 도와주러 왔어요. 후기, 너희가 배달해야 할 만두 여기 있어. 만두는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지.
3: 최고로 빠른 배달 비행기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배달할게.
4: 탈방라! 정말 고마워.
5: 잠깐 멈춰!
1: 골든보이! 뭐야? 내가 알던 골든보이가 아닌데?
5: 하! 당연히 아니지. 과거의 난 잊으라고. 난 이제 세계 최고로 강력한 다크 골든보이로 돌아왔다.
3: 알겠는데 난 지금 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빨리 만두를 배달해야 하거든.
5: 그래? 그거 재밌겠네. 이참에 최고의 배달왕을 가려보는 게 어때?
3: 배달왕을 가리자고?
5: 그래, 맞아. 너한테 정식으로 만두 배달 대결을 신청한다, 호기.
3: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네가 배달해서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
5: 당연하지. 니콜을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
4: 그 누구도 배달 대결에서 호기를 이길 수는 없어. 그치, 호기?
0: 그래, 맞아. 실력을 보여줘, 호기. 내 계산에 따르면 네가 이길 확률이 99.99%니까 무조건 이길 거야.
3: 그래, 좋아, 골든보이. 네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5: 그 선택 후회하게 될 거다. 내가 진짜 배달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말겠어.
6: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세계 최초의 배달왕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도전자의 임무는 복잡한 골목길을 돌며 만두를 배달하는 거예요. 먼저 모든 배달을 끝내는 쪽이 승자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3: 만두 배달했습니다.
1: 우와, 고마워.
3: 따뜻할 때 드세요. 거의 다 끝났어. 역시 난 배달왕이라니까.
4: 넌 만두 배달하러 안 갈 거야?
5: 가야지. 잘 봐. 가라, 다크 골든 주막.
1: 우와,
5: 내 다크 골든 주먹을 이용하면 힘들게 날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3: 마지막이다.
5: 이렇게 간단한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
3: 괜찮아. 집중하자. 이제 하나 남았어. 저기다.
5: 난 구경이나 해.
3: 미칠 수 없지. 호기, 일렉트릭 스피드. 넌 나 못 이겨. 만두 배달했어.
5: 여기 주문한 만두야.
1: 고마워.
5: 만두 배달 임무 완료.
1: 말도 안 돼.
3: 호기, 내가 졌다고?

0: 배달 대결에서? 이럴 리가 없어.
1: 호기, 넌 괜찮아?
2: 유후! 이제 배달왕은 나야.
3: 이번 배달 대결의 승자는 골든보입니다.
2: 봤지, 호기? 최고의 배달왕 자리는 이제 이 골든보이 거라고.
3: 아직 그렇게 기뻐하긴 일러. 진짜 대결이라면 세 판 중에 두 판은 이겨야지.
2: 진심이야? 한 번 이긴 걸로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이 대결을 해도 결과는 똑같을 텐데.
1: 그건 모르지.
3: 대결하기 싫어? 설마 질까봐 무서운 거야?
2: 무서워? 내가? 그럴 리가. 좋아, 원한다면 또 대결해줄게.
3: 잘됐다, 대결할 거지? 준비됐어?
1: 그럼. 이젠 절대 지지 않아. 최고의 배달왕.
4: 이번에 대결을 펼칠 장소는 바로 청도 판다 보호구역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판다가 철을 먹는다는 전설이 있었지만 사실 판다는 죽순을 좋아하죠. 오늘 대결에서는 죽순으로 만든 이 만두 도시락을 배달하게 될 거예요. 판다들이 좋아하겠죠? 네. 만두 도시락 각 100개씩이에요. 더 빨리 배달한 쪽이 승자가 될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1: 당연하지.
2: 난 늘 준비 완료야.
4: 준비 출발!
1: 우와, 대나무 숲이 빽빽하네.
2: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가라, 다크 골든 주먹.
1: 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포기 안 해. 어? 어? 여기 받아.
4: 어, 안 돼. 계속 이런 식이면 두 번째 대결에서도 호기가 질 거야.
2: 아, 이렇게 따분할 수가. 잠이나 한숨 잘까?
5: 이대로는 못 이겨. 골든보이가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호기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1: 어? 업그레이드라고?
5: 그래, 맞아. 하늘이 누나가 이걸 준비해줬잖아.

0: 고기 받아!
1: 와! 알았어! 고마워, 맥스! 이제 가보자! 거기! 섀도우 스피드!

0: 다크 골든 주먹!
1: 안녕! 이거 받아!

0: 번째 배달 대결의 승자는 바로 호기!
1: 야호! 봤지? 너만 숨겨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2: 말도 안 돼!
0: 해냈어, 호기!
1: 난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샤오준!
2: 치, 너무 우쭐대지 마! 잠깐 방심한 것뿐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지지 않아.
3: 1대1 동점이 됐네.
0: 그렇다면 다음 대결의 승자가 진정한 배달왕이 되겠군요. 이제 마지막 대결은 만리장성 배달 경주입니다. 성벽위에서는 음식을 배달하든 좋은 소식을 전할 때든 속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대결은 스피드 대결입니다. 경비 아저씨의 점심을 먼저 배달하는 쪽이 승자예요. 준비.
2: 난 절대 안 줘.
0: 출발.
2: 자, 가자. 나 먼저 간다.
1: 스피드는 날 못 따라오지.
2: 제법인데.
1: 너도 별로 나쁘진 않아.
2: 그냥 둘 수는 없지. 가라, 다크 걸든 주방.
1: 쉐도우 스피드!
2: 그래봤자 날 못 이겨! 다크 골든 주먹! 맥시마!

0: 왜 속도를 줄이는 거지?
1: 어이쿠.
2: 점심 배달 왔습니다.
0: 어? 맞다, 배달. 안 돼.
2: 여기 만두 도시락이요.
1: 고맙다. 이야, 아직 따뜻하네.
3: 드디어 대결의 승자가 가려졌군요. 진정한 배달왕은 바로 슈퍼윙스 호기입니다.
0: 말도 안 돼. 내가 졌다고? 골든 AI가 난 무적이라고 했는데. 예, 이거나 받아.
4: 뭐야? 만두가 다 망가졌잖아. 봤지, 골든보이? 넌 진짜 배달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
0: 뭐? 그래서 진짜 배달이 대체 뭔데 그래?
3: 배달은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0: 하, 그런 걸 누가 신경 써? 난 이 승부 인정 못해. 우리 다시 대결해.
5: 골든보이, 대결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후퇴하세요.
0: 에치, 끝난 거 아니야. 두고 보자고.
2: 어?
3: 탈빵너, 넌 역시 우주 최고의 배달 비행기야, 호기.
2: 다 같이 해낸 거야. 네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6: 그래, 맞아. 그래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 임명하려고 해, 샤오준.
4: 슈퍼윙스 홍보대사라고? 내가? 정말?
2: 당연하지. 그리고 모든 홍보대사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 바로 슈퍼윙스 볼이야. 이 슈퍼윙스 볼에는 각 나라의 특별한 힘이 담겨있어. 전 세계 친구들과 힘을 합치면 우리 월드 우주본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받아. 슈퍼 잉스볼 준비 완료.
4: 어? 이건 만두 먹는 판다랑 만리장성이잖아. 우와.
2: 엔진이 다시 작동해.
1: 아유, 다행이다.
4: 이제 만두를 제때 배달할 수 있겠어.
2: 잘 됐다. 어? 어? 무슨 일이지?
7: 호기, 긴급 상황이야. 우주 폭풍 때문에 히말라야 전체가 거대한 폭설에 파묻히고 있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2: 뭐? 알았어, 아리. 지금 바로 갈게. 잘 있어, 샤오준. 다음에 또 보자.
3: 안녕, 호기. 다음에 만나.
2: 맥스, 최고 속도로 가자.
6: 나만 믿어.
2: 잘 가.
6: 다음 목적지 히말라야로 출발.
7: 얘들아, 조금만 더 버텨. 호기한테 지원을 요청했어. 올 때까지 힘을 합쳐보자.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2: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군. 깨어났군요, 용아. 환영해요.
1: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0: 뭐, 그냥 살짝. 그렇게 소리치면 많이 아플 거야. 약을 좀 더 써야겠다.

0: 있구만. 잘 됐겠지?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건 괴물이 되는 약이야. 이걸 맞으면 기절하고 말걸. 건드리기만 해봐!
1: 으이구,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건 괴물이 되는 약이야.
2: 똑같은데?
0: 뭐가 그렇게 재밌니?
2: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0: 그럼 너구나.
1: 그게...
0: 잘 됐네. 어차피 실험도 해봐야 하는데.
2: 안 돼!

0: 오지마! 오지 말라고! 이걸 됐다! 너! 어?
1: 그걸 쳐버리다니! 진짜! 진짜! 진짜! 그렇지! 우와다다다다다다다!
0: 왜 쫓아오는 거야? 그만! 살려줘!
1: 아! 살았다!
2: 뭔데 이렇게 시끄럽냐? 뭐 하는 거냐?
0: 얘 네가 데려온 어린 녀석이야! 좀 말려봐!
2: 뭐? 옷이라고?
3: 두모, 옷이 맞아요.
4: 금봉 박사가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2: 또 사고 쳤냐?
0: 빨리 얘 좀 어떻게 해봐.
5: 여긴

0: 간신히 잡았네.
1: 오씨!
2: 괜찮아. 살아났다.
0: 다 엉망이 됐잖아! 응? 용아야! 어딜 가려고?
3: 용아가 문양에게 잡힌 것 같아.
2: 뭐? 잡혔다고?
3: 무사할 거야. 그리고 데려올게, 꼭!

0: 해치.
1: 윤호야.
0: 괜찮아?
1: 괜찮아.
0: 그냥 누워 있어.
1: 어떻게 집으로 왔지?
0: 내가 데려왔어.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 가보자. 숲에서 찾아내서 데려온 거야.
1: 고마워.
0: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 윤호야!
0: 안녕.
2: 학교 안 가?
0: 금방 나갈게.
1: 어서 가봐.
0: 학교 다녀오면 말해줘.
1: 응.
0: 다녀오겠습니다.
3: 그래, 잘 다녀와.
0: 가자.
2: 응. 늦잠 잤냐?
0: 그런 거 아니야.
2: 안녕, 세나야. 안녕. 숙제는? 미아야, 안녕.
4: 안녕.
2: 이따 학교 끝나고 자전거 타러 갈래?
4: 오늘은 잘 모르겠어.
2: 그래?

0: 어떻게 된 거지?
1: 깨어났군요, 용아. 환영해요.
2: 아,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야.
3: 윤호야, 포근이랑 산책 갈 거야?
4: 아빠가 다녀오셨을걸?
3: 아... 어디 좀 응? 가봐야 할 것 같아.
4: 어디?
3: 다음에 얘기해줄게. 안녕. 어,
4: 무슨 일이야?
3: 급한 일이 생겼나 봐. 가자.
4: 어.
3: 용아 오빠! 오빠! 용아 오빠!
0: 응?
3: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0: 누군데 내 이름을...
3: 나 미아잖아. 미아 공주.
0: 미아?
3: 왜 이래? 나 미아라고. 기억 못하는 거야?
1: 나왔다. 이러라고 내보낸 거야.
5: 아이, 여우 같으니라군.
1: 뭐야?
5: 아, 칭찬이야, 칭찬.
1: 용아, 없애버려. 아,
0: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3: 뭐 하는 거야?
1: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어디?
3: 왜 이러는 거야?
1: 없애라고! 명령을 거역하는 거냐?

0: 마법 기운이야. 저쪽이야. 아자자자. 어디야?
1: 찾았다.
2: 놓치지 마. 이번엔 반드시 처리해.
3: 정신 차려. 나 미아라고. 삐요삐요.
2: 처리하라니까 뭐 하는 거야?
0: 멈춰. 어? 용아?
3: 용아 오빠가 저렇게 변했어. 날 기억도 못해.
1: 헨치도 나타났잖아.
2: 오히려 잘 됐어.
0: 위험하니까 일단 피해 있어.
3: 아니, 응? 나도 같이 있을 거야.
2: 일단 헨치부터 없애.
1: 나도 가봐야겠다. 나오심 출동. 출동.
2: 별걸 또 안 해.

0: 마법 기운이야.
1: 알레리아!
2: 아라리오!
1: 알레리아!
0: 영아 오빠! 그만해! 멈추라고!
3: 뭐 하는 거야? 공격! 공격해!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수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1: 괜찮아?
4: 응, 괜찮아.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클리니의 새 이웃.
1: 클리니, 속보 가져왔어. 어? 집에 없나? 그럼 우편함에 두고 가야겠다. 우편함 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클린이 답지 않은걸?
2: 보스키.
1: 어?
2: 왔니?
1: 어서와 클린이. 너한테 줄 속보가 있어. 어?
2: 그래? 고마워.
1: 천만에. 그런데 클린이, 우편함에 왜 쓰레기를 넣어둔 거야? 마당엔 또 왜 저렇게 쓰레기가 잔뜩 쌓여있고?
2: 보스티, 아무래도 누군가 자꾸 내 우편함에 장난을 치는 것 같아.
1: 장난이라니?
2: 며칠 전부터 우편함에 쓰레기랑 흙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 치우면 또 쌓여있고, 치우면 또 쌓여있고. 이걸 걱정하느라 쓰레기 정리를 할 수도 없었어.
1: 그래? 듣고 보니 이거 정말 수상한걸? 이 사건은 구조대에 조사를 부탁하는 게 좋겠어.
3: 어?
1: 홀리! 어? 주변에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아. 뭐 좀 알아낸 거 있어?
0: 아무래도 클린이 집 우편함에 누가 이사를 올 모양이야.
1: 이사?
0: 응, 잘 봐. 여기 새가 둥지를 틀었잖아.
1: 어디? 그러고 보니 진짜 둥지 같네.
4: 우리도 볼래?
5: 이게 둥지라고? 신기하다.
6: 정말 신기한 일이네. 우편함에다 둥지를 만들다니 말이야.
7: 몸집이 작은 새들은 종종 우편함처럼 좁은 곳에 둥지를 만들어서 알을 낳기도 해.
1: 우편함에다 알을 낳는다고?
7: 응, 그렇게 하면 비바람이나 사나운 야생동물로부터 곧 태어날 아기 새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
8: 그렇구나. 그게 사실이라면 당분간 클리니가 우편함을 사용하기 어렵겠는데?
0: 그럼 클리니를 위해 우리가 새 우편함을 설치해주는 건 어때?
6: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8: 다 됐어?
7: 클린이, 당분간은 이 우편함을 사용하면 될 거야.
2: 응, 정말 고마워, 얘들아.
8: 천만에.
2: 새 소리가 나.
7: 내가 확인해 볼게. 엄마 새가 알을 낳았어.
8: 정말?
2: 진짜 알이 나왔네.
7: 아마 며칠 동안은 엄마 새가 계속 알을 낳을 거야.
2: 그렇구나.
7: 아빠 새인가 봐. 엄마 새에게 줄 먹이를 물고 온 모양인데 우리 때문에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아. 아빠 새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자.
2: 엠버, 엄마 새가 알을 낳는 동안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7: 지금은 엄마 새가 무척 예민한 상태니까 둥지 주변은 되도록 조용하게 해줘야 해. 혹시라도 둥지 근처에 사나운 야생동물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2: 알았어. 그렇게 할게.
8: 그리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줘.
2: 응, 고마워. 얘들아,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여기서 편하게 지내. 조용, 조용, 엄마 새가 알을 낳고 있어요. 조심, 조심, 조용히 정리를 하자.
1: 엄마야!
2: 무슨 일이지? 고양이가! 근처에 야생 고양이가 있잖아. 절대 둥지 곁에 떠나면 안 되겠어. 아무 걱정 마, 얘들아. 내가 지켜줄게.

0: 꾸누, 잘 다녀와. 잘 잤니? 오늘 하루도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광장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으이! 쓰레기도 잔뜩 쌓여있네. 클리니에게 또 무슨 일이 생겼나? 당장 가서 알아봐야겠다. 고양이가 또 왔잖아. 오지마, 오지 말라고. 갔다. 안돼, 왜 또 온 거야? 저리 가. 엄마 새가 놀란단 말이야. 아빠 새다. 영웅아, 그러지 마. 아빠 새는 가족을 지키려고 그런 거라고. 제발 그만 가줘, 부탁이야. 영웅아, 안돼. 클리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보스티, 큰일 났어. 아빠 새가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어.
1: 뭐?
0: 난 아빠 새를 구해야 해. 둥지리 좀 지켜줘.
1: 알았어.
0: 영웅아, 그러지 마. 아빠 새를 괴롭히지 말라고. 영웅아, 제발 그만 가줘. 아빠 새야, 너도 얼른 도망쳐. 가족들은 내가 지켜줄게. 저러다 아빠 새가 떨어지겠어.

0: 무슨 일이야 지금?
1: 방금 포스트에게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클리니가 쓰레기 더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것 같아.
2: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0: 알았어.

0: 포스티!
1: 여기야!
0: 포스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1: 그게 내가 도착했을 땐 고양이가 아빠 새를 쫓고 있었거든. 클리니는 아빠 새를 구하겠다면서 고양이를 따라갔고, 난 둥지를 지키느라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갑자기 쓰레기 더미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뭐야. 아무래도 저 안에 클리니가 있는 것 같아.
0: 자세히 설명해줘서 고마워, 포스티. 그럼 이제 여긴 우리에게 맡겨줘.
1: 아 참, 아빠 새도 보이지 않는데 어쩌지?
2: 걱정 마, 우리가 아빠 새도 함께 찾아볼게.
1: 알았어, 그럼 부탁할게.
0: 헨리, 클리니와 아빠 새의 위치를 파악해줘.
1: 알았어. 찾았다. 둘 다 이 아래에 있어.
0: 좋아, 모두 서두르자.
3: 응.
2: 클리니, 다친 데는 없니?
4: 난 괜찮아.

0: 토스티! 글리미! 좋은 아침이야. 오늘은 별일 없지? 응, 별일 없어. 어? 우와! 저게 뭐야? 아이, 저거 구조대가 만들어준 거야. 저렇게 하면 야생 고양이가 다가와도 새둥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래. 정말 그래 보인다. 새 이웃에게 안전하고 튼튼한 집이 생겼구나. 새 이웃? 듣고 보니 그러네. 어? 아빠 새다! 아빠 새도 건강해 보이네. 응, 이제 다 나았어. 다행이다. 클리니,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 새도 건강하게 지켜내고 너의 새 이웃과도 이렇게 잘 지내니 말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보스니. 어? 아빠 새가 인사하러 왔나 보다. 아빠 새야, 그럼 오늘도 잘 다녀와.
1: 할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예요?
0: 엄마, 나 솜 샀다!
2: 알았어.
3: 자자, 모두 멋지게 꾸며보세요.
4: 어서와, 얘들아. 별빛 축제 온 걸 환영해. 고마워. 즐거운 시간 보내.
0: 할아버지, 빨리요. 빨리.
5: 어? 알았다.
6: 어서오세요, 머스티 할아버지.
4: 어서와, 미니.
3: 아이고, 브룸스타운 친구들이 죄다 모인 것 같구나.
7: 네, 모두 오늘을 손꼽아 기다린 모양이에요.
0: 저도 엄청 기다렸어요.
7: 재밌는 게 아주 많으니까 천천히 구경하도록 해.
0: 네.
3: 자, 그럼 들어가 볼까?
4: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우와, 할아버지, 저것 봐요. 서커스예요. 빨리 가요.
3: 알았다.
0: 멋있다.
3: 그러게 말이다.
8: 성공! 성공입니다.
9: 상품은 황금 슈퍼볼.
10: 이제 마지막 남은 상품은 우주벨 장식고리 한 세트뿐이네요. 별풍선을 마치고 행운의 상품을 받아가세요.
0: 우와, 예쁘다.
11: 머스티 씨, 안녕하세요.
3: 오, 데이지 부인, 안녕하십니까?
11: 안녕, 미니.
0: 안녕하세요, 데이지 할머니.
3: 너희들이 로즈와 말이구나. 난 머스티 할아버지란다.
0: 안녕하세요.
3: 인사도 참 잘하는구나. 미니야, 너도 인사해야지.
0: 안녕, 로즈, 마리.
12: 안녕, 미니.
11: 그나저나,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3: 그럴 땐 꼬마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되지요. 로즈와 마리는 뭘 하고 싶니?
12: 풍선 터뜨리기요.
0: 별풍선을 터뜨리면 우주별 장식고리를 준대요.
12: 우주별 장식고리 가고 싶어요.
3: 그래? 그럼 가보자꾸나. 이 할아버지가 꼭 선물을 받아주마.
12: 야호! 신난다!
0: 그건 나도 갖고 싶은데.
10: 자, 회전판이 돌아갑니다. 별풍선 모양을 정확히 맞춰주세요. 기회는 한 번!
3: 지금이야!
11: 성공이네요!
3: 뭘, 이 정도 가지고.
10: 자, 그럼 이 상품은 어떤 친구에게 주는 게 좋을까요?
4: 저요!
10: 아... 한 쌍뿐이라 한 개가 모자란데 어쩌죠?
0: 어쩌지?
3: 미니야, 이건 로즈 마리에게 양보하는 게 어떨까?
0: 네?
11: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3: 아닙니다. 로즈 마리에게 별빛 축제는 처음이니 기념이 될 만한 게 있어야지요. 양보하자꾸나, 미니야.
11: 덕분에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3: 저희도 아주 즐거웠답니다.

0: 그럼 여기서 헤어져야겠군요.
1: 할머니, 민이랑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2: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단다.
0: 헤어지자니 아쉬운 모양이구나. 그럼 내일 우리 집으로 놀러 오렴. 같이 또 놀자꾸나.
1: 정말요? 할머니, 내일 민이네 집 올래요. 올래요.
2: 그래도 될까요?
0: 그럼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3: 좋은 아침이야, 진.
4: 좋은 아침이야. 어젠 다들 수고 많았어.
5: 정말해.
4: 별빛 축제가 무사히 마무리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6: 맞아.
7: 게다가 마을 친구들 모두 정말 즐거워 보였어.
8: 특히 머스티 할아버지랑 미니는 데이지 할머니 가족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
4: 그래? 미니가 새 친구들을 만나서 더 신이 났겠는데?
3: 그러게.
9: 그럼 진, 우리는 마을을 돌아보고 올게.
4: 응, 모두 수고해.
1: 할아버지, 제발요. 저 오늘은 할아버지랑 놀고 싶단 말이에요.
0: 거실 정리도 이만하면 됐고.
1: 할아버지! 로즈 말이 다음에 오라고 하면 안 되냐고요.
0: 또 그 소리. 이미 약속을 했잖니.
1: 초대는 할아버지 마음대로 하셨으면서.
0: 미니야, 집안에선 공놀이 하지 말랬잖아.
1: 저 공놀이 하려던 거 아니에요.
0: 뭐?
10: 머스티 씨, 저희 왔어요.
0: 오, 왔나 보구나.
10: 이건 저의 작은 선물이랍니다. 집 앞 화단에 두면 예쁠 것 같아요.
0: 어휴, 정말 감사합니다. 미니야, 친구들이랑 먼저 들어가서 재밌게 놀려무나.
1: 들어와. 장난감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
11: 알았어. 멜로디 보인다. 내가 먼저 잡아올려. 우와! 나도 나도!
10: 이게 무슨 소리죠?
1: 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
0: 무슨 일이냐, 미니?
1: 로즈마리가 공놀이를 하다가 할아버지 액자를 깨뜨렸어요!
10: 세상에! 어서 할아버지께 사과드리렴!
0: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로즈, 마리, 다치진 않았니?
12: 네, 죄송해요.
0: 괜찮다니까. 공놀이를 하고 싶으면 마당에서 하렴. 거실엔 난로도 있고 깨지는 물건.
1: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예요? 미니 할아버지 아니죠? 로즈마니 할아버지죠?
0: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1: 할아버지 미워요. 다가와라.
0: 미니야.
1: 할머니, 우리가 싫은가 봐요.
10: 그게 아니라 오늘 미니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구나. 머스티 씨, 저희는 이만 가는 게 좋겠어요.
0: 아휴,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미니야,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
11: 싫어! 들어오지 마세요!
0: 왜 그렇게 화가 난 거니? 말을 해줘야 알지.
1: 싫어요! 말 안 해요! 이제 할아버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할아버지, 미워요!
0: 미니야! 무슨 일이냐?
11: 우리 났어요!
0: 뭐라고? 문이 고장이 났나? 열려라, 열려! 미니야!
1: 할아버지!
0: 됐다, 빨리 나가자! 미니, 어서! 미니야, 어서 구조대에 신고해라!
9: 진, 무슨 일이야?
4: 얘들아, 방금 미니에게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머스티 할아버지 집에 화재가 발생했어.
1: 뭐?
4: 현재 문이 고장나서 머스티 할아버지는 집안에 갇혀 계신 상황이야.
1: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3: 알았어!

0: 정말 미니, 우리가 할아버지를 꼭 구해줄게. 빌리, 미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줘.
1: 알았어. 미니, 날 따라와.
2: 할아버지.
0: 할아버지, 저 폴리예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3: 그래. 난 괜찮다. 지금 창가 쪽에 있어.
0: 저희가 금방 구조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3: 그래, 알았다.
0: 모두 서두르자.
4: 됐어, 폴리.
0: 좋아. 로이, 멤버, 어서.
1: 할아버지,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3: 고맙다.
0: 이만하시길 정말 다행이에요.
1: 네. 네. 하지만 본부에 가셔서 검사를 자세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그래, 고맙다.
1: 천만에요.
2: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3: 아니다. 하렘인 미니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다 괜찮단다.
2: 할아버지.
3: 그나저나 미니야, 이제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2: 그게 별빛 축제에서 로즈마리한테 우주별 장식고리 양보하라고 하시고 할아버지 맘대로 로즈마리 초대하시고 로즈마리는 거실에서 공놀이에도 안 온다는데 나는 혼나고.
5: 그런 일이 있었구나.
6: 미니가 정말 서운했겠다.
3: 아휴,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미니야.
2: 할아버지.
3: 미니야,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하는지 아니?
2: 누군데요?
3: 응? 정말 모르는 게냐? 그건 브룸스타운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말이다. 얘들아, 너희들은 알고 있지?
7: 그럼요.
1: 그거야, 당연히 미니죠.
3: 정답이다.
2: 그럼 할아버지 누구 할아버지예요?
3: 그거야, 당연히 미니 할아버지지.
2: 정답!

0: 저기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

0: 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1인 시간에 사람 너무 많아. 대전 야구 도시니까 엄청나네.
1: 와우, 여기 선수 전용 출입구. 아,
2: 리빙 레전드 류현진. 옆에는 최고의 신성 문동주 선수도 있네. 아.
3: 눈은 안 보여도 내가 체험은 하고 가리라.
4: 딱 들어가자마자 뭔가 그냥 심장이 뜨거워진 느낌?
1: 충분히 가서 야구장만의 분위기를 느낄만 하구나.
5: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2: 나윤이 연락이 또 왔는데.
3: 어? 또 지령이 왔어?
0: 왔어요?
2: 잠깐만. 근데 여기 일단 열린 대로 계속 들어오긴 했는데 누나 여기가 지금 잔디 느껴져?
3: 어? 근데 여기 어디야?
2: 아니 여기가 야구 그 드라마에 나오는 실내 연습.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야 진짜로 내가 실제로 보는 거예요? 야 이거 꿈인가?
6: 안녕하세요.
1: 우리 경기 직전이잖아요. 아, 그날 경기를 뛰실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를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난다고?
4: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만날 수가 없는 선수기도 하고 이렇게 값진 경험이 누구나 느낄 수 없는 정말 세비형한테 감사하다.
2: 경기 시작 진짜 직전인데 이렇게 만나주시고. 와 근데 확실히 경기 영상으로 뵙던 것만큼 크네요. 누나 잠깐 옆에
3: 진짜 크시죠?
2: 한번 가능을 해볼까?
6: 좀 크죠?
2: 이렇게 옆에 이야기 하나.
3: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인이라고 합니다.
7: 아 네.
3: 이상형은 아, 185.
1: 아이씨 잘하자. 184라 탈락.
2: 일부러 1cm 줄이신 예의.
3: 줄이신 것 같은데.
2: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진짜 경기 직전인데 저 얼굴만 봐도 힘을 저희가 받는 것 같아요.
7: 아니요 아니요 뭐 저도 동생이 좀 몸이 좀 불편한 사촌 동생이 있어서 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도 많이 그렇구나. 해보고 네, 그런 적이 많았었어서 아~ 네.
2: 저희도 오늘 사촌 동생처럼 생각해 주세요.
1: 나이가
2: 나이는 정인 누나가 6살 많습니다.
3: 굳이
2: 장애인분들이 나 경기장 가도 될까 이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있어요.

0: 어리시더라고요. 몸이 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는 친구가 있는데
1: 그래요?
0: 대전 야구장은 또 새로 생기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왔길래 오늘 초청을 좀 했는데 좀 접근하시기가 처음에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2: 이게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약간 마음의 허들이 있는 거지.
3: 그런 것 같아. 나도 아예 다녀보니까 시도를 안 했거든요. 네.
2: 지금 저희 오늘 이용한 거 지금 오늘 선생님도 뵀지만 장애인들 그 이동 약자들 쓰라고 엘리베이터 따로 있어서 그걸로 지금 편하게 지금 이동했죠. 장애인 좌석 따로 있죠. 너무 다 편하게 이용했어요.
3: 아, 더 많이
2: 와도
3: 왔으면...
2: 진짜 된다.
4: 아 그러면 네. 그러면 진짜 가야 되죠. 네.
2: 아 저희
0: 뭐 공을 좀 던지는 거를 좀 진짜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1: 진짜? 네. 공을요? 네. 진짜요?
0: 네. 와. 근데 뭐 공 잡는 거 뭐 크게 뭐 필요는 없긴 한데
5: 되게 딱딱하거든요.
0: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양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6: 네. 어. 이렇게
0: 네. 네. 네. 이렇게 있죠.
6: 네.
0: 보면
3: 이렇게 한 손으로 잡는 거 맞아요?
0: 네, 한 손으로 잡아야죠. 네.
1: 그걸 두 손으로 하게?
0: 농구가 아니라 이거 야구.
3: 아니, 아니 약간 이렇게 뭐. 아, 볼링, 아, 볼링.
2: 죄송합니다. 저희 누나가, 아, 눈이 안 보인 지가 이제 시간이 좀 됐어요. 저희.
0: 이렇게 잡고.
2: 오케이.
0: 그냥. 던지시면 돼요.
1: 아, 진짜요?
4: 아, 너무 간단한 거 아닐까요? 네, 네.
0: 간단하죠.
2: 그러면 누가 받지?
0: 제가 받지.
1: 진짜요?
3: 아, 진짜요?
0: 네, 제가 받아드려야죠.
4: 아니, 아니요. 괜히 다치시면.
0: 아, 안 다치면. 죽어도 안 다치면.
1: 근데, 하나 봐.
0: 서서.
3: 네. 나 제대로 해보자. 한다.
2: 아, 옷들은 다들 왜 이렇게 벗어? 아니야. 보통 투수랑 타자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 정도 위치인가요?
0: 거리는 18.44?
2: 18.44? 네. 그렇게 멀리서 던져요?
0: 네.
4: 어, 멀다.
2: 해볼게요.
0: 쉽지 않죠?
2: 아, 진짜 안 되네. 한 번에 날리다가 나 한 번 튀겼어.
3: 전 여기서 던져야 될 것 같은데. 뭐야?
0: 아니, 그럼 제가 다칠 것 같아요. 좀 뒤로.
4: 아니 지금 선수가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2: 누나 일로 와. 더 좀만 더 뒤로. 아 죄송해요. 저희 누나 승부욕이
3: 눈을 베는 게 없어서 아,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2: 여긴 괜찮을까요?
0: 네네.
2: 아 오케이 오케이.
0: 여기까지 안 올걸요?
2: 일단 1 무시. 오!
0: 와! 짱이다 짱.
2: 짱 대박. 와 누나 대박.
3: 오. 역시 눈을 베는 멋있어. 게 없어야.
4: 응, 이 정도면 2%. 2%.
0: 시구를 한번 해야겠는데?
2: 저희 하나 시구 노리는 정인.
3: 저는 잘 던진지도 몰랐죠. 딱 던졌는데 뭔가 탁 받는 그 소리. 뭔가 이렇게 우리 둘이 통하는 소리.
2: 저희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모셨습니다.
4: 아, 이게 뭐길래 이 시합 때보다 더 긴장되네요.
2: 볼링 시합보다 긴장된다고. 네.
4: 던지겠습니다.
3: 자, 갑니다. 갑니다. 막내!
1: 와! 야, 너 뭐야?
3: 갑니다. 막내!
1: 와! 야, 너 뭐야?
0: 역시 다르네.
2: 다 멋있게 잘 던진다.
4: 주석 선수.
2: 저 안 되겠습니다. 둘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던져서 저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0: 오케이.
4: 할 수 있어. 장애인은 극복할 수 있어.
2: 아, 나 이번에도 못하면 진짜 다, 지금 다 나만 찍고 있잖아.
0: 와!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2: 아, 네, 거의 장애 초월했습니다, 제가.
5: 제 몸이 사실 그 야구에 제일 불리한 몸 아닙니까? 시각장애 뭐 일단 팔은 그냥 던지면 되고, 청각장애 뭐 멀쩡하고. 두 번째 던질 때 확실히 이렇게 하면 날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장애인의 날 시구 행사나 이런 때 한번 어떨까요?
3: 뭐 아니 근데 잘 받아주신 거 같아.
2: 아 맞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4: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아닙니다.
3: 아,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4: 네?
3: 아 하나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면서.
0: 그럼 뭐 있어야죠 이제 나이가.
1: 아, 아 그래요?
3: 아, 말해도 되는 거예요?
1: 저희 최초 공개해주신 거 아니에요? 세비보에서?
3: 있어야죠라고 이제 있어야죠라고 열어두신 걸로 알고.
1: 네.
2: 이번 시즌 멋지게 가을에 입성하셔서
0: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아, 좋은 저희 것 같아요.
2: 한화 선수들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 가을 야구 일단 전 무조건 응원.
3: 저도
2: 진짜 우승합니다. 여기 아, 진짜 광주 출신인데도 이제 응원하기로 했어요. 지금
3: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2: 저 주석 선수의 사인이 궁금합니다. 아유 저 제가 사인을 한번
4: 아 저는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6: 제가 큰 거는 잘 봐요. 크게.
7: 크게.
1: 애들이자 누나도 손.

0: 해드려.
1: 아니 아니요. 어우, 부담스러운데.
2: 이거 최초 아니에요? 제 각각 대열 사인을 하는 거.
3: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1: 오늘 재밌게 관람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주시면 제가 나갈게요.
4: 아 진짜요?
5: 네. 아 네. 아,
6: 신경해.
4: 비밀스
1: 화이팅! 화이팅!

0: 와, 와, 왔어, 왔어, 왔어.
1: 완전 현장의 열기가,
2: 열기가. 중요한 날이잖아.
3: 이글스가 결승 직행하냐, 못하냐가.
4: 그러면 엄청 중요하죠.
1: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야구의 매력에 빠져버렸어, 벌써부터. 그러니까.
3: 자, 지금 경기 시간 8분 전이란 말이야. 난 이게 더 스릴이 넘치네.
5: 이거 그만큼 쳐라.
3: 비그쳐.
1: 비그쳐.
3: 제.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하주서 선수 알아요?
6: 1차 지명 출신이고, 또 여기서 또 간판 스타이고.
1: 오, 엄청 잘하시네.
3: 뭐야, 아니.
6: 저는 오늘 한 5대 0으로 하나가 오늘 이길 것 같아요. 아,
3: 5대 0으로 하나? 뭐라고?
7: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경기 경기는 5차전입니다.
1: 헤비고가 왔는데 설마 취소?
4: 아, 우리는 진짜 포기할 수 없어요. 응원해야 됩니다. 독한 마음으로.
3: 누나 지금 밖에 인천 취소돼서 선수분들이 인사하러 나오셨어.
7: 선수님 인사드리겠습니다.

0: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1: 경기 다시 보러 와서
2: 행복합니다.
1: 다시 왔어 우리.
2: 와와 와. 진짜.
1: 사람들 많이 왔어?
2: 좋다. 지금 오고 있었구나. 지금 이제 막 입장 시작해가지고 막 들어오고 돼서.
3: 아 지금 선수들 몸풀고 있었구나.
1: 아 진짜?
4: 지금 선수들 훈련하고 있네.
2: 잠깐만. 되게 눈에 들어오던 게 있는데 장애인국의 무선 결제 수령 위치라는 게
3: 나 어제 계속 눈에 띄었거든.
1: 아 진짜?
3: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장애인 고객님은 도움벨을 눌러주세요.
4: 거기가 있거든.
1: 오. 치킨에다가 이렇게... 핫도그에다가 네. 다 먹어야겠다.
4: 아 치킨 나온다.
2: 여기야.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4: 시위터네요.
2: 오케이.
4: 여기 사이에 놓고.
1: 뭔가 자리 엄청 좋은 것 같은데?
2: 그러게. 누나, 어제랑 위치가 달라.
4: 맞아.
1: 더 좋은 자리인가?
2: 어제는 누나, 우리가 홈플레이트랑 샵촌 사이에 자리가 있었다? 근데 오늘은 야구장에서 가장 바쁜 1루 자리 앞이야.
4: 맞아.

0: 옆에 오셨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이름이 뭐예요?
2: 이동욱이요.
3: 이동욱이요?
2: 네.
3: 그 배우이요?
0: 어머니가 동욱 씨 좋아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3: 아, 그래? 유튜버야, 유튜버 한번 물어봐요. 아, 진짜? 뭐, 유튜버? 유튜버야?
2: 18만 명.
3: 18만 명이래.
0: 저 죄송해요.
3: 어,
0: 미안해.
3: 아,
0: 형, 미안해.
3: 아, 그래서 유튜버랑 선글라스를 꼈나요?
4: 지금 먹는 약 때문에 부작용으로 이게 백내장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3: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스크린은 보여요?
2: 네.
4: 아, 이렇게 선글라스 끼면.
3: 아, 끼면은 네. 저도 선글라스를 항상 껴야 되거든요. 아. 낮에는? 그래서 맨날 이제 연예인병이라고 들었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겠죠.
0: 오늘 우리 옆자리에 앉았는데 재밌게 같이 잘해봐요.
2: 네.
3: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꼭 우승을 볼 수 있기를.
2: 우승 가자.
0: 아, 너무 귀여워요.

0: 지금 정호주 선수가 누나 피칭을 해보고 있어. 포즈랑 공을 맞춰보고 있어.
1: 어때? 조심할 것 같아?
0: 좋아 보여.
1: 홍윤이가 너무 친절하게 다 설명해줬고 비디오 판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생생하게 알려줘가지고 오디오 해설 아주 그냥 아주 현장에서 제대로 즐겼어요.
2: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야구장 가서 너무 설레고 재밌으니까 이 마음을 누나도 똑같이 저 이상으로 더 느끼고 돌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더 열심히 화면 해설 그날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0: 와 누나 지금 LG 응원단이 LG 응원구 하는 거야. 와 대박이다.
1: 와 진짜
0: 이게
1: 대박이다.
0: 자 와자 터졌어.
3: 솔직하게 얘기하면 귀가 안 좋고 시끄러운 상태에서 대화가 못하잖아요. 근데 막상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형이 누나랑 같이 옆에 있으니까 더 응원하게 되고 더 재밌게 경험을 한 것 같아요.
4: 근데 지금 선발 투수가 지금 컨디션 되게 좋거든.

0: 안 돼!
1: 제발! 어! 아영! 아영! 지현이도! 아 세상에! 반가워요!
2: 아영!
1: 지현이 아영! 아영! 아영!

0: 어떻게 잘해줘.
1: 네, 지금 3회 2대 0 상황. 이제 이렇게 하면 화면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
0: 나오고 있어. 오, 신기해, 신기해. 29이닝 동안 2실점. 어, 완벽한 선수. 선수에 대한 소개를 되게 많이 해줘.
1: 맞아.
0: 내가 선수를 잘 몰랐잖아.
2: 근데 누나는 어느 정도 조금 보이니 거 화면 더 볼 수 있겠네?
0: 어, 이렇게 화면 볼 생각 못 했는데.
1: 여기에 추려봐. 이게 음식을 시키라고 QR코드가 있어.
0: QR코드.
1: 어, 내가 이걸 한번 주문을 해볼게.
0: 떡볶이고.
1: 어, 왔다, 왔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아이.
0: 잘 갔다 와.
1: 그러네. 아. 아빠가? 너무 많이 눌렀어.
2: 아, 근데
1: 너무 많이 눌렀어.
3: 나도 한번 눌러보고 싶었어.
1: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2: 아, 여기 벌써 맛있는 냄새 난다.
4: 카운터에 턱조차도 너무 높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 거기에 이렇게 팔 뻗어서 받는 것도 장의 유형에 따라 이게 진짜 피곤한 일입니다. 내 무릎에 갖다 준다? 이거는 특급 서비스.
2: 아, 세상이 많이 받았다.
1: 뭐? 하준선수가 휠체어 타고 있는 친구 있다고 했잖아. 하준선수 유니폼이 앞에 보이거든? 아니, 하준선수 유니폼을 딱 입고 계셔.

0: 보여. 그러니까. 실례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하주석 선수를 직접 만났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친한 친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맞아요?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2: 김승민이요. 예, 말은 근데 이런 대답 정도.
0: 아, 네네.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하주석 선수랑 관계를 연을 맺게 됐어요?
2: 여기가 이제 수술 이제 후천성이거든요. 아, 수술 후에 야구도 좋아하고 해서 야구장밖에 갈 데가 없더라고. 애기가 이제 말도 못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근데 하주석 선수가 큰 희망을 줬어요. 승민이가 이제 좋아한다고 이제 계속 기다렸거든요. 근데 전화번호도 주시고.
0: 진짜로 전화를 했어? 아니 근데 왜 하필 하주석 선수였어요?
2: 멋있잖아요.
0: 멋있긴 해. 나도 만나니까 사람이 괜찮더라. 네.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아 진짜.
1: 제가 야구장 처음 와봤거든요. 그 아요미라는 아시죠? 역시 한화학 반팬이라서 그런지.
2: 치아리도 엄청 좋아해요.
0: 아 여기도 그래요? 다 왜 이래 야구 보러 와서.
1: 봐봐, 웃는 거 보면 우리 같은 남자라니까.
0: 아, 근데 좋더라고요. 저도, 네, 맞아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구경 잘하고 우리 또 만나요. 네. 야,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만날 수가 있네. 어제 말로만 들었는데.
1: 맞아요.
0: 진짜 세상 좁다.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누나 왔어. 뭐야, 왜 3대 1이야?
1: 우와!
0: 뭐야?
1: 아, 우리 가지 말았어야 돼.
0: 1점 언제 났어? 아, 진짜.
1: 자, 먹어보자.
2: 맛있어!
1: 오, 나왔어. 덩이 있는 거 나왔어.
2: 나 보고 있는 거 왔잖아.
1: 찍어야지.
0: 하나의 향해. 하나의 향해.
2: 와, 왔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오, 나왔다.
0: 너가 이거 쓰더라.
1: 아, 이거를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
0: 너가 이거 써서. 누나랑 갔다 올게.
1: 옛날에 갔다
3: 어, 누나 눈이 안 보여.
0: 야, 우리 이러고 몇 년 다녔어. 누나 직진. 자, 눈 감고 달리는 자동차. 우회전. 자, 사람들이 달리죠. 왜 좌회전? 좌회전. 그래서 조금만 앞으로 가서 지금 우회전. 유턴. 직진.
2: 여기.
0: 어, 맞아. 아, 안녕하세요. 저희 주문 와가지고요.
4: 저희가 자리로 가져다 드릴게요.
0: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돼요?
4: 네.
0: 아,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5: 감사합니다.
2: 오!
0: 와우.
2: 대단한데?
0: 와우. 아, 진짜 올만하다, 진짜로. 자자자 우회전 여기 어 안으로 지금 이제 직진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왜 음식을 먹고 왜 둘이 넘어?
2: 아, 배달해 주신대.
0: 배달해
2: 주신대. 지금 말로예요. 말로야 지금.
0: 말로야?
1: 역시 바둑튀기.
2: 와, 멋지다. 이거

0: 어제 배운 거! 어제 배운 거 나와! 뭐? 어제 배운 거 나온다! 지금 사이렌 사이렌 어제 배운 거!
1: 아, 우리 배웠던 거 잘 써먹고 있다.
2: 진짜 응원하면서 좋다고 느낀 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소리를 그렇게 지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소리를 지르니까 칼로리 태워지는 것도 느껴지고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아, 정말 엄청 좋더라고요. 그 소리만 질러도.
3: 눈이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역시 나는 응원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그냥 축제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1: 이게 바로 마블 이투스
3: 김서윤!

0: 되게 좋다.
1: 아, 진짜 되게 좋다.
2: 아니, 우리 와가지고 이겨주니까.
3: 어. 그러니까.
2: 내가 이긴 것처럼 뿌듯하다.
3: 이게 설마 말로만 듣던 승리요정?
2: 어, 승리요정. 어, 우리 세비가 승리요정? 눈 이렇게 대고 난 다음에는 처음이라 그랬잖아.
0: 맞아.
2: 직관하는 거. 어. 너무 재밌는 거야.
0: 어.
2: 양 옆에서 막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화면 해설에서는 선수 소개까지 해주니까 너무 좋았어.
3: 나는. 그러니까. 나도 진짜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4: 여러분, 짠짠짜잔.
3: 오, 뭐야, 이거.
2: 어, 뭐야, 게임이야.
4: 3이 무슨 뜻일까요?
2: 시즌 3.
1: 아,
3: 맞아. 우리 정규 시즌이 세 번째 시즌이잖아, 진짜.
1: 아, 우리가 물자 꺼진다.
3: 하나, 둘, 셋, 소원 빌어. 제발 대박. 와,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0: 어디가 찍으러 준 거야?
2: 아, 괜찮아. 아, 정인이의 마음으로 보면 너무 예쁜 케이크야.
4: 세리가!
3: 파이팅! 감사합니다. 가자.
0: 감사합니다.
3: 가자. 서울 가자. 서울 가자. 집이 대전이 아니야.
0: 아, 누가 안 보이네. 뭘.
3: 찾으러 가보자.
5: 대웅아!
3: 제가
5: 제일
3: 많잖아.
5: 주장은
6: 누구? 그러니까요.
3: 일단
6: 여기.
3: 누구야? 여기요?
5: 대웅이야?
6: 여기 보여줘. 주장.
5: 주장.

0: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관상용 물고기 무행이입니다. 무행이는 열대어에 속하는 혈액무인데요. 붉은 빛깔에 앵무새의 부리를 닮은 귀여운 입모양이 특징입니다. 무행이가 처음 집에 온 날인데요. 어항에 바로 넣지 않고 어항 속 온도에 먼저 적응할 수 있도록 온도 맞댐을 시켜주시고요. 어항 속 수질에 적응하는 물맞댐 단계를 거쳐 드디어 새 집에 들어가게 된 무행.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1: 하루가 지났는데요. 아이고, 이래갖고 언제 친해질지 모르겠네, 진짜. 잔뜩 졸아가지고 집에서 절대 안 나와요. 언제 나올래?
0: 집사가 다가가면 바위 뒤로 모습을 감추는 무행이. 경계심이 상당한데요.
2: 저기요, 누구신데 자꾸 남의 집을 훔쳐보고 그러세요?
0: 그래도 이걸 보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걸? 밥은 먹어야지.
2: 어, 밥이다.
0: 어이구, 잘 먹네.
2: 넌 뭐야? 누구야?
0: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어항 속을 탐방하는 무행. 입꼬리가 올라가서 웃고 있는 것 같죠? 손짓에 따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집사와 교감하면서 새 집에 완벽히 적응했네요. 그런데 다시 예민 보스가 되어버린 무행이. 어항을 예쁘게 꾸며주려는 집사맘도 모르고 자꾸 물속으로 침범하는 집사의 손길에 뿔이 잔뜩 난 상황인데요. 그래도 은신처도 더 많아지고 좋지 않니, 무행아? 어딘가 분주해 보이는 무행이의 몸짓, 아직도 화났니? 사실 이건 모래를 옮겨서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으로 바꾸는 영역 표시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느러미까지 사용해서 엄청 열심히죠? 무행이가 하룻밤 사이에 퍼나른 모래의 양, 엄청나죠? 그런데 은신처가 좀 좁아 보이는데요.
1: 뭐지?
0: 코코넛 은신처를 새로 넣어주려는데 아이고, 뒤집혔네요.

0: 뭐야, 앵무가 쪼고 있는데요? 코코넛을 줘네.
1: 새로 투입한 코코넛 은신처. 과연 우행이가 좋아할까요?
0: 안 나오네. 일단은 설치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오, 벌써 들어가나? 오, no. 지금 앵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상태. 오, 이렇게 잘 들어가 준다고? 진짜? 헐. 너무 귀엽고. 아,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진짜 말도 못한다. 이렇게 잘 나오네.
1: 와, 이렇게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신축 코코넛 아지트. 집주인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

0: 상추 앞에 등장한 낯선 녀석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크게 놀란 것 같은데 또 쉽사리 도망가진 않네요.
1: 난 무섭지 않다. 무섭나?
0: 낯선 녀석들이 다시 가까워지자 다시 내적 갈등에 휩싸인 칸초.
1: 그래, 난 안 무서워. 그치. 잠깐만. 무섭나?
0: 그리고 칸초를 당황시킨 또 한 마리의 낯선 녀석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하루. 그렇다. 겁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의 존재가 칸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칸초의 새로운 가족이 된 하루.
1: 봐봐, 같이 놀자. 안 놀 거면 자기소개라도 하든가, 대화를 하든가, 아니면 놀든가, 뭐라도 해야지. 이 어색하게, 이게 뭐야. 어디가? 가봤자 같은 거실인데 굳이 꼭 갈 필요가 있나?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러는데? 어머,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왜 그러는데? 아니, 저기요. 왜 그러는지 말을 해줘야지. 왜 그러냐니까요. 왜? 말해봐.
2: 동생 귀찮아? 동생이랑 잘 지내봐.
0: 보호자가 없을 때도 역시나 투닥투닥거리는 칸초와 하루. 오빠는 계속 딴 데 보고 동생은 계속 놀자고 쪼르고. 이거 아까 봤던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칸초와 하루,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요? 오, 카리스마로 제압해버리는 하루. 멋있는데?
1: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0: 든든하다, 내 동생. 이제는 낯선 존재가 아닌 든든한 가족이 된 칸초와 하루였습니다. 나른하게 거실에 엎드려 휴식을 취하고 있는 마리.
3: 졸린가 보다. 언니들 왔다.
0: 언니들이라고 했죠? 누굴까요? 짜잔, 강아지 언니들이 오셨습니다. 덩치 큰 언니들과 마주한 마리의 반응은요?
1: 바로 냥냥 펀치 발사!
0: 테이블 위를 차지한 채 손님들께 계속해서 무력을 행사 중이신데요.
1: 그냥 내 그러 우리 집이다. 내 그러 했어.
0: 어머, 방금껏 이거 너무 셌는데? 이걸 또 참아주네 언니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무척이나 경계하는 마리. 계속해서 언니들에게 경고를 보내죠. 그러자 분말 없이 자리를 피해주는 강아지 언니.
1: 뭐라? 대화가 통하는 언니들이네.
0: 자기 밥그릇만 먹고 알아서 자리를 피해주는 언니들.
1: 어쩌면 잘 맞을 것 같기도 하고.
0: 이게 뭐지?
1: 어머, 막 움직이네. 자, 언니들 보세요. 이건 이렇게 탁 놓고 쬐는 거라고요.
3: 마리는 고인물이야.
4: 안 돼.
3: 야, 잠깐, 망가져. 망가진다고. 나.
1: 그렇지. 우리 언니 잘한다.
0: 그렇게 급속도로 친해진 마리와 언니들. 마리야.

0: 양념 펀치는 이제 그만 넣어도.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1: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2: 뭐야, 짐이 이게 나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1: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1: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1: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저파스인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 버스 온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영리하고 똑똑한 학생들.
1: 제가 만든 건 독서를 감지하는 장치예요. 특히 금속 독서를 감지하죠.
0: 우리 미래를 열어갈 해결사들.
2: 각각의 발전소가 지닌 장단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참고하기 좋죠.
0: 우리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차세대 주자들.
3: 싱크홀이 어떤 식으로 생겨나고 발달하고 변하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0: 이번 시간엔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용감하게 뛰어든 멋진 학생들을 만나봅니다. 그간 지구탐사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우린 쉽지 않은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현장의 학자도 만나고 동물도 보고 신비로운 자연경관도 감상했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간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학생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영감을 주는 우리 미래의 희망이죠. 아직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들의 열정에 빚지고 있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인데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귀중한 물질을 지키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곳을 메우고 있는 건 미국 50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의 학생들, 스톡홀름 청소년 수자원 지킴이상 미주 최종 예선에 오른 재원들이죠. 이들은 앞으로 이틀간 물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우승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날아가서 3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과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과학도를 꿈꾸는 학생에게 이건 엄청난 기회죠. 축구로 치면 월드컵이랄까요?

0: 그러니까 개구리밥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식물이라는 얘기죠?
1: 저는 수생 미소식물이 물속의 중금속을 어떻게 정화하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보고 싶었어요.
0: 수생 미소식물이 뭐죠?
1: 물 표면에 사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보통 아주아주 작아요.
0: 개구리밥?
1: 맞아요.
2: 탄소가 더 많이 대기 중으로 풀리고 더 많이 바다로 흡수되는데 정말 큰 문제예요.
3: 독청버섯이라고 불리는 종이 농업으로 인해 과다 배출된 질소와 인을 흡수하더라고요.
0: 하나같이 똑똑한 학생들이었는데요. 공통된 주제는 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
2: 저는 장비를 하나 만들었어요. 물에서 중금속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결과도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현재 쓰이는 건 수천 달러씩 되는 비싼 장비죠. 그걸 보고 물을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보다 저렴한 장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렴하다는 건 26달러면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0: 해양 산성화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로군요.
2: 제 프로젝트의 목표는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존 장비는 1만 3천 달러거든요. 네, 조심하세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0: 중요한 거예요?
2: 네, 제가 만든 건 250에서 300달러니까 훨씬 저렴해요. 누구나 만들 수 있게 최대한 단순하게 제작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렴하고 만들기 쉽다는 게 장점이에요.
1: 괜찮으세요?
0: 이게 뭔가 싶어서 그래요. 마술 상자인가요?
1: 아니요, 대체 뭐죠? 아니에요. 보통 센서 하나에 수천 달러씩 들어가고 그리고 단순히 테스트를 하는데도 건당 수백 달러씩 지불해야 해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샘플 하나 보내서 결과를 얻는데 몇 주씩 기다려야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 센서는 15분이면 결과를 알려주고 300달러면 충분해요.
0: 대회장을 둘러보는 동안 경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곧이어 누가 당당히 미주 지역 예선 우승을 차지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갈 기회를 얻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과학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학생을 만나봅니다. 자, 지금 여기가 스톡홀름 청소년 수자원 지킴이상 최종 예선 현장인데요. 미국 50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최종 예선에 오른 학생들이 각자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들고 와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죠. 우린 물을 지키고자 하는 학생들로부터 직접 발명한 근사한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죠. 각자 접근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모두 변화를 열망하는 재능 있는 청소년들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4: 여기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현재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들을 수 있거든요. 물 문제뿐 아니라 환경 전반에 걸친 문제예요.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는 많아도 해결책은 별로 없는데 여기선 정확한 해결책을 볼 수 있어요. 전문학자의 연구가 아닌 학생들의 아이디어라서 더 좋아요.
1: 우린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전 그런 마음과 태도가 정말로 좋아요.
2: 우리 청소년들이 한 마음으로 여기 모여 있다는 게 참 좋아요. 희망이지만 언젠가 결과를 얻었으면 해요.
0: 희망이요?
2: 우리가 미래에 반드시
0: 옳지.
2: 문제를 해결할
0: 그거예요.
2: 거예요.
0: 지금 그 말 잊지 말아요.
2: 네.
0: 언젠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2: 네, 알겠어요.
0: 여러분이 해낼 테니까요. 지금부터요.
2: 네.
0: 대회 내내 심사위원들이 각 부스를 돌며 학생들과 소통, 누구를 뽑을 것인지 고민했는데요. 심사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2: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택하고 완성했는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가 중요해요. 우리는 현장에서 발로 뛴 학생을 원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봤을 테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잘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질문에 대한 답도 명쾌해야 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0: 이틀간의 대회가 마무리되자 주말에 폐회식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뿐이었죠.
2: 스톡홀름에 가게 되는 학생은 전 세계에서 온 학생 대표와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오클라호마주 대표입니다.
0: 올해 우승을 차지한 주인공은 미국 오클라호마주를 대표해 출전한 16세의 브레이든 밀포드.
4: 실감이 전혀 안 나요. 솔직히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0: 브레이드는 우리와도 대화를 나눴던 학생이죠. 폐광에서 물로 녹아든 중금속을 제거하는 게 그의 목표였는데요.
4: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폐광이 50만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0: 와.
4: 하지만 환경청에선 1,332개만 인정하고 있어요. 정화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0: 브레이든의 해결책은 소위 생물적 환경 정화를 활용하는 것. 살아있는 유기체를 이용 오염된 지역을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방식이죠. 브레이든은 박테리아와 조류를 뭉쳐 작은 구슬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1: 그 구슬을 물에 넣으면 중금속을 빨아들이는데 나중에 오염된 걸 건져내고 새 걸로 교체하면 돼요. 제가 실험한 바로는 2주 동안 구슬이 80%의 중금속을 빨아들였어요. 중금속을 80% 줄이는 구슬을 만드는 비용은 10달러면 충분해요. 매년 정화 작업에 3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그에 비하면 저렴하죠. 잠재력은 충분해요.
0: 브레이드는 멋진 아이디어로 멋진 기회를 얻는 데 성공했죠. 자신이 개발한 해결책을 세계에 선보이게 된 건데요. 그는 고등학생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1: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지키는 게 꿈이죠. 이번에 우승하고 나니까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0: 포기하지 말아요. 끈기야말로 혁신을 이뤄내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니까요. 잘했어요.
1: 네,
0: 고마워요.
1: 고맙습니다.
0: 와, 곧이요. 이번엔 시애틀로 가서 컴퓨터 게임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일조하고 있는 학생을 만나봅니다. 과학 교육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방법도 달라야 하는데요. 시애틀에서 한 학생이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라이언 크리슈나는 여름 한철을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 방식을 바꾸는 데 바쳤죠.
2: 원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문제를 교육하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기후 변화가 한창 이슈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고등학생 정도면 벌써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어린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쉽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0: 그렇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접근 방식을 택했나요?
2: 제가 초등학생 때 아주 좋아했던 방식을 쓰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0: 그래서 라이언은 유지작전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2: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컴퓨터를 켜고 기사를 검색해서 읽고 보고서를 쓰는 거였거든요. 컴퓨터를 오로지 읽고 쓰는 데만 썼어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이 사실 엄청 많은데 말이죠. 제가 만든 게임은 상호작용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0: 팀워크?
2: 맞아요.
0: 이 게임의 목적은 어린 학생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것. 해볼까요?
2: 네, 좋아요.
0: 유지 작전 게임은 오로지 나무로만 뒤덮인 텅 빈 세상에서 시작됩니다.
2: 한번 클릭해보세요. 저기부터
0: 재밌는데요. 곧 집과 농장과 발전시설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주어지는데요.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과학 레벨. 과학에 더 많은 돈을 쓸수록 도시가 더 효율적으로 바뀌죠.
2: 게임을 통해서 각 발전시설의 장단점을 배우고 어떤 게 더 미래에 좋은지 배울 수 있어요.
0: 성공적인 도시를 만드는 게 과제네요.
2: 맞습니다.
0: 환경오염, 식량, 에너지, 물, 그리고 도시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행복까지 전부 균형을 맞춰야 하는군요. 그 밑엔 과학 레벨이 깔려있고요.
2: 네, 맞아요.
0: 도시를 건설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학에 투자하지 않으면 옵션이 거의 없죠. 현재 옵션이 석탄뿐이네요.
2: 그러네요.
0: 석탄은 별론데 화력발전소는 저기 멀리 둬야겠어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2: 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0: 멋진데요. 도시를 개발하면서 과학에 투자를 하자 화력발전소가 태양전지와 풍력발전으로 바뀌었죠. 태양전지판은 여기로 에너지를 다시 채우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네요. 전기차와 전기버스를 도입해 배기가스도 줄였는데요. 도시가 깨끗해지자 주민들의 행복도가 쑥쑥 올라갔습니다.
2: 사실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담은 게임이죠. 오염이 심해지면 도시가 망해요. 오염을 줄이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요.
0: 유지 작전엔 게임 이상의 목적이 있죠. 학생들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라이언이 만든 문제지를 풀어야 하고 게임을 통해 여러 경험을 한 뒤 한 번 더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첫째 날과 넷째 날의 문제지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이 배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점수가 처음보다 두 배 이상 더 나오거든요. 훗날 과학도가 될 기반을 잘 닦고 있다는 뜻이죠.
0: 라이언의 멘토 중 하나가 워싱턴 대학교의 다간 프라이어슨 교수. 프라이어슨은 어스게임의 총감독으로 라이언이 게임을 가져왔을 때부터 재능을 알아보았다고 말합니다.
3: 솔직히 라이언 같은 학생은 처음 봅니다. 과학적인 컨셉을 잡는 데 있어서도 꼼꼼하고 왜 이

0: 이 게임을 만들어야 하는지 목적도 뚜렷하고요. 아이들이 게임을 보면 아주 신나하잖아요.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려고 하고 게임 속 규칙도 금방금방 배우고요.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게임을 통해 환경 문제를 가르치는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1: 멋지죠.
0: 새로운 시대죠.
1: 과학 교육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에
0: 맞아요.
1: 훨씬 효과적이고요.
0: 네, 네.
1: 전 이 게임의 타깃 연령대가 아닌데도 계속 하다 보니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라이언에게 있어 이 게임은 시작일 뿐이죠.
2: 저는 학교로 더 깊숙이 파고들 방법을 찾고 있어요. 따로 학생용 커리큘럼을 만들었거든요. 고등학생 중에도 저하고 비슷한 일을 하고 싶은데 코딩을 잘 몰라서 게임을 못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제 커리큘럼이랑 게임을 활용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돼요. 언제 어디서든요.
1: 훌륭해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서 전국의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고 영감을 주고 있다니 대단해요. 누가 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이고 있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심각한 문제가 산적한 세상에선요. 하지만 라야는 나이에 상관없이 넓은 시각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행운을 빌어요.
2: 저도 감사합니다.
1: 곧이어 이번엔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싱크홀의 비밀을 파헤치는 학생들을 만나봅니다. 탐사는 계속됩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선 말이죠. 일단의 학생들이 모여 관청과 힘을 합쳐서 자칫 큰 말썽을 일으킬지 모를 골칫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데요. 밤새 큰 비가 지나간 펜실베이니아의 아침, 웨스트체스터 대학교의 마틴 헬름키 교수가 학생들과 함께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3: 깊이를 재보니까 약 1m쯤 돼요. 여기 싱크홀이요. 지난번엔 60cm 정도였거든요.
0: 더 깊어졌군요.
3: 네.
1: 마틴과 학생들이 하는 작업은 싱크홀 감시. 혹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까 염려해서인데요.
3: 싱크홀이 생기는 조건은 세 가지예요. 먼저 카르스트 지형이어야 합니다. 카르스트 지형이란 석회암이 침식되어 지하의 동공이나 동굴이 있는 지형을 말하죠. 그리고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은 흙과 물이 있어야 해요.
1: 싱크홀은 동굴 시스템 바로 위에 자리한 지하의 구멍을 말합니다. 위를 덮고 있던 흙이 물에 쓸려 나가면 밑에 빈 공간이 드러나죠. 보통 싱크홀 하면 자동차나 집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대한 구덩이를 상상하기 쉽지만 보통은 그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습니다.
3: 다른 조건이 다 들어맞는 상태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금방 발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영화에서처럼 큰 사고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천천히 커집니다. 우리는 저쪽에 보이는 것처럼 아직 작은 구덩이일 때부터 크기를 꼼꼼히 재가며 감시를 합니다. 얼마나 커지는지 관찰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두 개의 싱크홀 중 더 큰 쪽인데 2주 전에 발견했죠. 그냥 눈으로 봐도 위치도 바뀌고 크기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물가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1: 매번 싱크홀의 크기를 재는 이유는 커지는 속도를 추적하기 위해서인데요.
3: 좋아요. 이쪽은 약 2.4m, 그리고 또 2.4m.
1: 이렇게 물가 가까이에 있는 싱크홀일수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0: 싱크홀과 하천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 이 부근에 물이 들어차는데 이따금씩 퇴적물을 싣고 와서 싱크홀을 메워버려요. 그래서 더 작아지거나 깊이가 얕아지기도 하고 입구가 넓어지기도 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특히 하천 부근의 범람원에선 싱크홀이 생겼다가 메워지기를 반복하게 되죠.
1: 지상에서의 관찰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한눈에 조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대학원생인 대니얼 보키키오에겐 드론을 조종했던 경력이 있죠. 제니퍼와 함께 하늘에서 싱크홀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안전점검을 마친 드론이 서서히 날아오릅니다. 드론을 활용하면 전엔 볼 수 없었던 각도에서 싱크홀을 관찰할 수 있죠.
2: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지상에서는 안 보이던 게 보이기도 합니다. 줌으로 당겨서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 싱크홀이 생기면 드론을 띄워서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기는지 또 어떻게 발달하는지 관찰합니다.
1: 드론은 하천을 따라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가 새로이 나타난 변화가 없는

0: 있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싱크홀 바로 위로 날아가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일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얻은 영상은 연구실에서 유용하게 씁니다.
1: 이게 전에 탐사를 나갔던 그 하천이고 이게 큰 싱크홀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을 땐 싱크홀을 3차원 이미지로도 마음껏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싱크홀 안도 들여다보고 제법 선명한 화질로 주변의 변화도 관찰하죠. 밖으로 나가서 보면 그냥 거기 풍경의 하나로 스쳐갈 수도 있지만 3차원 이미지로 만들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들여다보면 싱크홀이 우리가 주시하는 구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0: 3차원 이미지는 주변의 깊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1: 여기 싱크홀이 보이는데요. 이게 아까 본 두 개 중에 더 큰 싱크홀이죠. 드론이 찍은 영상을 분석하면 고도, 그러니까 높이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청색 부분이 가장 낮은 곳이고 적색 부분이 가장 높은 곳이죠. 그 중간색도 있고요. 이걸 보면 큰 싱크홀이 꽤 깊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청색 부분은 제가 서 있던 곳이기도 해요.
0: 곧이어 기술을 활용해 땅속을 들여다보고 다음 싱크홀이 어디에 생길지 찾아내는 학생을 만나봅니다. 이곳은 펜실베이니아 웨스트체스터 대학교 학생들이 싱크홀을 연구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지상에서 관찰하든 드론을 띄워 조망하든 이미 일어난 일밖에 알 수 없지만 알렉스 로케라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미래를 예측합니다.
2: 이건 지표 2가 레이더라는 장비입니다. 박쥐가 동굴 안에서 날아다닐 때 초음파를 쏴서 내부를 파악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작동하죠. 이 레이더를 활용하면 싱크홀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미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0: 지표2가 레이더는 땅의 깊이를 측정해줍니다. 싱크홀은 지하의 동공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레이더를 보면 어느 방향으로 커질지 예측이 가능하죠.
2: 여기 작은 싱크홀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 경사면 지하로 동공이 계속 이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지하가 층층으로 보여요. 길게 보이는 가로선이 바로 땅속의 층이죠. 그런데 동공 위로 지나가면 가로선에 갑자기 V자 모양으로 움푹 파인 부분이 나타나요. 그 부분이 푹 꺼져 있다는 뜻이죠. 그걸로 그 구역에 싱크홀이나 동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0: 어디에 싱크홀이 생길지 미리 알면 주변 도로나 가옥에 생기는 피해를 막는 게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지역 관청과 협업, 근처 도로가 영향을 받기 전에 이 구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알렉스와 제니퍼, 그리고 대니얼은 자료를 모으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1: 알렉스는 싱크홀이 생기기 전 땅속의 상황을 알려주고 대니얼은 드론을 활용해 3차원 이미지를 만들어서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어디를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거죠. 저는 현장에 나가서 여러 싱크홀을 철저하게 감시하면서 지나치게 커지거나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0: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부터
3: 제 센서는 15분이면 결과가 나오고 $300면 충분해요.
0: 어린 학생들을 흥미롭게 교육하는 일.
4: 한번 클릭해보세요.
0: 재밌는데요. 현장으로 나가 중요한 자료를 모으는 작업까지
1: 점점 커지고 있어요.
0: 우리의 청소년들은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실하고도 열정적인 활약이야말로 우리 미래의 희망의 등불이 아닐까요? 굉장하네요. 멋져요.
3: 고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때는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먼 우주로 날아가 임무를 마친 탐사선은 어떻게 될까요?
1: 소위 행성 보호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탐사선을 방치해서 위성 같은 곳에 충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 미지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행성이나 위성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제우주조약이 존재합니다.
0: 태양계 탐사 임무를 마친 탐사선의 운명,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우주 탐사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죠. 그래서 탐사선의 수명이 끝나는 순간이 오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전설의 카시니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제트 추진 연구소의 직원들은 그 느낌을 잘 안다고 합니다. 카시니호는 토성 궤도에 안착한 최초의 탐사선. 이 탐사선이 아득한 우주 너머에서 활약해준 덕분에 토성의 고리와 위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원래 토성 궤도에 4년간 머무는 게 목표였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눈부신 성과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1: 2005년에 엔켈라두스라는 이름의 위성을 지나갔는데 그냥 얼음 덩어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얼음 증기가 솟구치는 걸 발견했죠. 그때부터 카시니호의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2: 엔켈라두스는 지름이 약 500km에 불과한 작은 얼음 덩어리이고 지각 활동 같은 건 없는 죽은 위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간헐천이 있고 거기서 얼음 증기를 뿜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생겼죠. 꽁꽁 언 위성의 지각이 왜 활동적일까? 그래서 그 얼음 증기 기둥 위로 날아가서 엔켈라두스에서 내뿜는 증기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0: 엔켈라두스와 또 다른 위성인 타이탄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뒤에도 카시니오는 무려 9년을 더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연료 공급 부족으로 결국 한계점에 도달하고 말았는데요. 탐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카시니오를 토성으로 밀어서 제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죠. 토성 대기에서 자연스럽게 태워버리려던 것. 그냥 엔켈라두스나 타이탄에 충돌시키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1: 소위 행성 보호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탐사선을 함부로 아무 위성에나 충돌시켰다가 자칫 우리 미생물을 남기기라도 하면 큰일이거든요. 나중에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 혼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2: 지질적으로 덜 활동적이고 과학적으로 덜 흥미로운 위성에 그냥 충돌시킬까 하는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더 나았어요. 시속 12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토성의 대기를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불타며 증발해버려서 멀리 지구에서 온 탐사선이 행여 엔켈라두스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0: 토성의 궤도에서 13년을 활약한 끝에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죠.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관제 센터를 지키며 카시니오의 장렬한 최후를 지켜봤습니다.
1: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3: 왜 그랬을까요?
1: 글쎄요. 아마도 함께한 시간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솔직히 저는 웬만한 친지나 동료보다 카시니호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무려 20년 동안 항상 일주일 내내 24시간 대기 상태였죠. 그쯤 되면 아무리 탐사선이라도 정이 들게 돼 있어요. 가족만큼이나 끈끈한 정이.
0: 카시니호는 계획대로 토성의 대기로 향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고 마침내 더는 버틸 수 없는 속도에 이르자 카시니오가 증발했죠.
4: Okay, we call loss of signal, loss of X-band. So that would be the end of the spacecraft.
0: 카시니오의 신호가 끊겼을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1: 그때 뭐랄까 착 가라앉아 버렸죠. 통신팀에서 신호가 끊겼다고 전해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로 끝났구나 싶었어요. 탐사선의 임무가 끝난 거예요. 고마운 마음으로 보내줘야 했어요.
4: I'm going to call this the end of mission. Project manager off the net.
2: 마음의 준비를 하곤 있었지만 어쨌든 기분이 묘했어요. 우리 제트추진연구소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애착도 애정도 아주 크거든요. 탐사선은 우리의 일부나 다름없어요.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통째로 쏟아부으니까요. 우리는 탐사선과 함께 비행하고 탐사선이 느끼는 대로 느끼죠. 탐사선이 안 좋으면 우리도 안 좋아요. 저도 언젠가 카시니호처럼 떠나고 싶어요. 기나긴 여정 끝에 일생 동안을 끝까지 과학을 위해 헌신하다가 자기 방식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멋지죠?
0: 네? 멋지네요. 곧이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는?
3: 완벽한 무균 상태에서 탐사선을 조립하거나 발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0: 우주 탐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인간이 보낸 탐사선으로 인해 다른 행성이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화성과 그 너머까지 탐사선을 보내고 있는 지금 다른 행성이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로 가서 미 항공우주국의 행성보호 담당자이자 우주생물학자인 리사 프렛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머나먼 우주로 탐사선을 내보낼 때 보통 다른 국가와도 협력을 하게 되죠. 고려해야 할 점이 많겠죠. 미 항공우주국이 단독으로 태양계를 탐사하는 게 아니니까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일이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사항에선 서로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3: 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에겐 의무가 있습니다. 우주조약이라는 국제조약을 지킬 의무요. 우주조약에서 정해놓은 조항을 지켜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다른 행성이나 위성 등에 절대로 해를 끼쳐선 안 된다는 거죠.
0: 우주엔 우리뿐일까요? 이는 여전히 미스터리이고 그래서 실수로라도 지구의 미생물을 다른 행성으로 보내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크고 복잡한 탐사선에서 모든 미생물을 제거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미처 없애지 못한 일부 미생물

0: 물이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데요.
1: 완벽한 무균 상태에서 탐사선을 조립하거나 발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0: 그동안 미 항공 우주국에서 화성으로 보낸 탐사 로봇은 넷. 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특정 지역은 피했다고 합니다.
1: 우리는 화성에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를 특별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보기에 액체가 존재할 만큼 따뜻한 지역이나 짠물, 즉 소금기가 있는 물이 존재할지도 모르는 표면, 또는 표면 가까운 몇몇 지역이 그 범주에 속하죠.
0: 미 항공우주국에서 준비 중인 또 다른 탐사 로봇은 마스 2020호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장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그 장비 중 하나인 모마가 자리한 곳이 이곳 고다드 비행센터. 보호실에서 보호 중이죠. 우리는 행성 보호 엔지니어인 에린 랄림의 도움을 받아 부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리사와 저도 돕기로 했죠. 안으로 들어가려면 보호복을 겹겹이 입어야 했는데요. 준비 끝!
2: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멸균 면봉을 멸균 증류수에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면봉으로 표면을 긁어서 샘플을 채취합니다. 샘플을 채취할 때는 동일한 표면을 3번 이상 문질러야 해요.
0: 만약 불순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부품을 처음부터 다시 소독하나요? 어떻게 하세요?
2: 그건 부품이 얼마나 깨끗한지, 불순물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달려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닦을 때도 많아요.
0: 채취한 샘플을 연구실로 보내면 미생물을 따로 분리해 배양 접시에서 배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배양은 총 72시간에 걸쳐 이뤄지죠. 이를 분석해 부품에 어떤 미생물이 붙어 있는지 알아냅니다. 화성으로 보낼 탐사선을 조립하는 작업엔 두 팀 간의 호흡이 필수입니다. 탐사선을 제작한 엔지니어와 혹시 있을지 모를 외계 생물체 보호를 목표로 하는 생물학자 팀이 함께 움직여야 하죠. 미지의 세계 탐사가 계속되는 한 이 과정은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곧이어 소형 인공위성은 대부분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1: 지구 저궤도에선 위성이 대기의 저항을 받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다시 지구 궤도로 끌려들어와서 대기를 통과하는 중에 불타는 알루미늄 덩어리가 되어 그냥 사라져버리거든요.
0: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소형 위성을 쏘아올리는 시대죠. 하지만 이런 위성은 몇 달간 저궤도에 머물다가 대기가 끌어당기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 하늘에서 환하게 반짝이는 작은 점으로 짧은 임무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소형 위성이 좀 더 오래 활약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곳 보스턴에 자리한 한 회사에서 그 가능성을 실험 중이라고 합니다. 나탈리아 베일리는 소형 인공위성용 신형 엔진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 경영하고 있습니다. 소형 위성에 특화된 제품이라는데요.
1: 화학 연료를 쓰는 로켓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소형 위성을 싣기에 너무 커요. 그렇다고 작은 위성 하나 쏘자고 우주선용 이온 엔진을 작은 크기로 줄일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소형 인공위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전기 엔진을 개발한 겁니다.
0: 화학 연료 엔진과 달리 이온 엔진은 자기장을 활용해 이온을 분사하고 추진력을 얻어 움직입니다. 왜 전기 엔진이 소형 위성에 더 적합한가요?
1: 현재 수많은 소형 위성이 돌고 있는 지구 저궤도에선 어느 정도 대기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위성이 결국 다시 지구의 대기권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죠.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불타는 알루미늄 덩어리가 되어 사라져요. 따로 추진 장치가 없으면 기껏해야 석 달쯤 버티지만 엔진을 장착하면 길게는 3년까지도 활동할 수 있어요.
0: 고마워요. 우리는 이온 엔진 조립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보호복 착용은 필수죠.
1: 자, 여기가 바로 우리의 마법의 테이블이에요.
0: 우와, 그게 로켓 추진 장치인가요?
1: 이건 추진칩이고 이 밑에 따로 추진 연료 공급 시스템을 달아야 해요.
0: 정말로 흥미로운 게 이게 일종의 엔진인데요. 크기가 동전보다도 작아요. 보통 우주선이나 탐사선을 쏘아올리는 로켓 엔진 같은 걸 보면 진짜 엄청나게 크잖아요. 엔진이 이렇게 작을 수 있다는 건 완전히 혁명적이에요. 소형 인공위성의 입장에선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이네요.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때 중력을 이겨내려면 아직도 전통적인 로켓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주로 나가면 여기서 제작한 추진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죠.
1: 자, 여기에 우리가 만든 하드웨어를 모아놨어요. 우리 보물이죠.
0: 나탈리아는 우리에게 다음 6개월간 특정 위성들에 장착하게 될 추진 장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1: 시작부터 완성까지 2주 정도요.
0: 정말요? 소형 위성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통신은 물론이고 우리 지구의 건강 상태도 점검할 수 있죠.
3: 내부에 아주 작은 TV 수천 개가 들어있어요.
0: 드루 월머는 미중력 상태에서의 액체의 성질을 연구하는 전문가죠. 칩에 장착한 노즐 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추진력을 실험을 통해 직접 보여줬는데요.
3: 이게 추진연료가 들어있는 금속 바늘이고 이건 디지털 현미경입니다. 자, 전압을 천천히 올려볼게요.
0: 여길 보면 되나요?
3: 네, 맞습니다.
0: 뭔가 보이는데요?
3: 액체가 뿜어져 나오는 게 보이죠? 로켓에 장착되어 있다면 추진력이...
0: 아마도 인공위성이 아래로 움직이겠네요.
3: 네. 방금 보신 건 방사체 하나가 작동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생산 중인 제품엔 칩 하나에 500개씩 장착됩니다.
0: 네.
3: 지금 이건 칩 4개짜리지만 우리 시스템은 확장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큰 인공위성용 제품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맞게 324개짜리도 제작할 수가 있어요.
0: 굉장하네요. 이렇게 멋진 장치를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멋져요. 소형 인공위성 쪽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3: 네, 저도 감사합니다.
0: 네. 곧이어 최초로 목성 궤도에 진입한 탐사선과 그 업적에 대해 알아봅니다.
4: 위성 에우루파의 지하에 바다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0: 그리고 이 탐사선도 최후를 맞이하는데
4: 갈릴레오 호를 그냥 두면 언젠가 에우루파에 충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0: 목성은 현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이 거대한 가스 행성과 그 주위를 도는 약 80개의 위성은 그 자체로 다른 우주 하나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크죠. 1989년 아틀란티스 호가 지구 저궤도로 날아올랐습니다. 아틀란티스 호의 화물칸에서 나와 먼 길을 떠나게 된 탐사선 갈릴레오 호의 임무는 목성 탐사. 그 전에 탐사선 보이저 호가 목성을 스쳐 지나갔었는데 그때 대단히 흥미로운 위성을 발견한 적이 있죠. 이름은 에우로파.
4: 갈릴레오 호 이전에 보이저 호가 에우로파의 사진을 보내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접 이미지가 아니었죠. 그것만으론 최근에 지질적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이 좀 애매했거든요.
0: 갈릴레오 호는 약 8년간 목성에 머물렀죠. 그렇게 궤도를 도는 동안 관찰한 위성 중에 에우로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에우로파는 상당히 흥미로운 지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4: 에우로파 지하에 바다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0: 와.
4: 확신이 없었는데 갈릴레오 호의 자력계, 즉 자기장을 측정하는 장치가 보내온 자료를 통해 바다가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에우로파 내부에 전기가 통하는 뭔가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혹시 그게 소금기가 있는 바다가 아닐까 추정하게 된 거죠.
0: 이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갈릴레오 호가 임무를 다하는 순간이 왔을 때를 위해 마련해둔 종료 계획을 수정하기로 합니다.

0: 그냥 목성의 궤도에 놔두려고 했었는데 에우로파에 충돌할 수도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1: 결국 갈릴레오호는 목성을 향해 돌진하게 되죠. 누가 결정하나요? 탐사선의 수명이 다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을지, 궤도에 그냥 남겨둘 건지, 행성에 충돌시킬지, 위성에 충돌시킬지 등을 어떻게 결정하죠?
0: 보통은 미 항공우주국과 해당 탐사선 프로젝트 팀이 대화를 통해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성보호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요. 마지막으로 궤도를 돌 때 각도를 약간 수정해서 목성으로 밀어붙이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었어요. 일단 목성으로 진입하면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면서 탐사선이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1: 갈릴레오호는 활동하는 동안 목성의 주요 위성의 상세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엔 활화산이 여러 존재하는 2호도 있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와 크레이터로 표면이 어지러운 칼리스토, 얼음으로 뒤덮인 에우로파도 포함됩니다.
0: 우리는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갈릴레오 호는 수명을 다했지만 그래도 축하할 이유는 충분했죠.
1: 갈릴레오 호의 성과에 힘입어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에우로파 클리퍼호는 에우로파를 목표로 날아가 이 얼음 위성이 지닌 미스터리를 파헤칠 예정입니다.
0: 에우로파에 정말로 바다가 존재하는 게 맞을까? 생명체 탄생의 조건을 충족할까? 바다의 구성 성분은 뭘까?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가 있을까? 다음으로 진행하게 될 에우로파 클리퍼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꼭 해답을 찾고 싶은 질문들이죠.
1: 곧이어 최근 목성으로 간 탐사선의 임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0: 이런 거대 행성은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중 하나를 엿볼 기회니까 무척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죠.
1: 2016년, 주노라는 이름의 탐사선이 목성의 궤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 호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목성 궤도에 진입한 탐사선으로 이름을 올렸죠.
0: 주노호는 목성의 극지방을 탐사한 최초의 탐사선이자 목성에 아주 가까이 접근한 탐사선이기도 합니다. 사실 거대 행성은 우주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중 하나를 엿볼 기회니까 무척 기대가 되죠.
1: 그러나 갈릴레오호처럼 주노호도 수명이 다하면 같은 운명을 맞게 됩니다.
0: 우리가 추진장치를 작동시켜서 목성 쪽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면 목성에 삼켜져서 소멸되고 말겠죠. 만에 하나 목성의 위성 중 하나에 떨어지는 건 안 됩니다. 나중에 그곳의 생명체를 탐사할 때 우리가 실수로 남긴 미생물과 마주치면 곤란하니까요.
1: 과연 지구 밖에도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이는 인류가 품고 있는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데요. 만약 외계 행성이나 위성에서 아주 작은 미생물이라도 발견한다면 우주를 보는 시각에 혁신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태양계 곳곳으로 탐사선을 내보낼 때 신중을 기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죠. 지구의 미생물로 외계 행성이나 위성을 오염시키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에밀리 캘런드렐리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여러분, 4년 만에 헬로 루키 이거밖에 안 됩니까?
1: 가장 외향적인 공연이 아니었나?
2: 기세다, 기세.

0: 하고 싶어요.
1: 이렇게 해서 우승하면은 멋있잖아요.
0: 삼보라고 하는 팀이고요. 고등학교 동창이고 대학교 동기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2: 노는 것도 매번 같이 노는 거예요.
3: 삼보. 여기 이게 좋았어요. 친구. 연주자들끼리 사랑해야 좋은 소리가 난대요.
4: 서로 사랑하시나요?
2: 네.
3: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안 그래도 돼요.
0: 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왔으니까 저는 뭔가 다 같이 노래를 하는 그림이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코러스를 할 거예요. 뭔가 서로를 좀 의지하면서 이 친구끼리 나올 수 있는 그런 뭔가 즐거운 에너지 같은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헬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0: 감사합니다.
1: 긴장돼요. 어떡하죠?
2: 안녕하세요. 저는 포크 기반의 음악을 현재 하고 있는 최재니입니다.
1: 되게 걱정됐어요.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무대를? 왜냐면 저는 무대를 서본 경험이 이거 포함해서 세 번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세 번째인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울컥하는 그런 순간. 노래는 20살, 21살 때부터 그냥

0: 한여름 같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름에 태어났기도 했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아서 어리게 안 보이고 싶어서 뭔가 옷을 좀 더 글 쓰는 사람처럼 입고 왔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다.
1: 사전 인터뷰에서 내가 헬로루키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좀 특별하게 집어주셨다고 하는데
0: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제가 알죠. 했었거든요. 어떤 루키가 되고 싶다. 그게 죄송합니다.
1: 윤영 씨 진짜로 진짜 혼나요 그러면은.
0: 죄송합니다. 오늘 먼 길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재밌게 잘 즐겨주시고 조심히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오직 음악으로 증명하라. 오늘의 헤드라이너 최윤영 씨입니다.

0: 그럼 이제 발표해볼까요? 이달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오늘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사직 가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막 벅차고 또 색다른 장면이었어요. 소중한 무대니까 소중하게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윤입니다.
1: 어떤 공연을 하고 싶냐고 하셔가지고 막상 정하려고 보니까 뺄 노래가 없어가지고 제작진 분들과 미팅을 할때 혹시 한 20곡 해도 되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들여졌을까요? 다음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방금 마지막으로 불렀던 곡은 제가 2011년에 대학가요제에서 광탈했던 노래입니다. 그래도 본선은 진출했습니다. 본선은 진출했고 아무튼 네. 그 정말 사실 그 대학가요제 당일에 너무 부르기 싫었던 어떤 영역의 퀄리티의 노래였는데요. 15년 만에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아주 저는 맞아요. 제가 2011년에 이 정도 열광을 원하고서 내가 이게 나오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1: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인기가 진짜 많아지고 싶다.
2: 많아지고 싶었습니다.
1: 이유는 모르겠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포기하고 싶은데 왜 나는 계속 음악을 할까?

제가 10년 전에 발표를 했다가 다시 음원 사이트에서 내렸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곡이지만 너무 아쉬운 앨범이었어서 음악을 내렸을 때 진짜 너무 잘 만들고 싶다. 내가 언젠가는 진짜 정말 정말 잘 만들어서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집을 내고 지금 0집을 낼까 하다가 아 근데 지금 타이밍은 조금 아직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2집을 내고 그리고 지금 0집을 낼까? 아 그래도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어떤 음악을 그래도 한 번은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딱 3집을 내고 역성이라는 앨범을 내고 아, 다음에는

방집을 내는 게 맞겠다. 욕을 해야 방구석 음악인 이승윤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억지스럽게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완성,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영집이라고 붙였던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노래들을 그냥 영집으로 카운팅 하겠다 이렇게 애칭처럼 불렀었고 그냥 음원 사이트에 올리기만 했던 친구들이라서 이제는 제대로 완성을 시켜서 이 친구에게도 이름을 붙여주고 또 이 노래들이 머물 집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네 번째 정규 앨범 영집 이렇게

0: 제가 영집이라는 앨범을 낼 때 무얼 훔치지만 낼까? 아니면은 흩어져 있는 모든 노래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앨범으로 만들까? 저울질을 혼자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데 또 파트 2에서는 제가 그 당시 그리고 지금 여전히 뭔가 시도하고 가고 싶은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 이 모든 것을 다 담는 앨범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더 영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고 어디가 시작도 아니고 어디가 과정도 아니고 어디가 끝도 아닌 하나의 영이라는 영 1, 2, 3, 0 이라는 하나의 원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수민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살아온 어떤 이 시간과 마음의 어떤 굴곡과 궤적을 잘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잘 담아낸다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1: 제가 음악인으로서 진짜 한 곡 가지고서 무덤에 들어간다 하면은 아마 다리 참 예쁘다고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곡인데 그리고 옆에 폭포 하나 가지고 그리고 묘비명의 역성 하나 써주고 그리고 허나 하는데 무얼 훔치지 써주고 할 어쨌든 내가 참 아끼는 곡인데 이것도 제가 썼지만 너무 담고 싶은 노래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사실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삶을 살면서 더 많이 깨닫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 참 예쁘다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일어났다가 애매하게 앉으시는 걸 보고 한 곡씩만 더 신날 거리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저는 일어나실 줄 모르고 지금은 내내 일어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0: 1집을 내고 공감을 나왔을 때만 해도 제가 사실 어떤 4년 후가 펼쳐질지 정말 몰랐었는데, 이런 4년 후를 살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공연을 거듭하고 무대를 거듭하면서 공연이라는 게 너무 소중해져서 아, 이 공연을 하면서 살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가에 몰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건 어쨌든 방에서 시작해서 방 문을 열고 나가서 들려드리고 또 누군가의 방에 가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밖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결국 내 방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음악을 한다는 거고 저는 제가 음악을 하는 계속 방구석 음악인이지 않을까

0: 여기는 버크. 척박한 북쪽으로 12일을 오면 얼어 죽을 듯이 추운 섬이 나와요. 아주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의 현장이죠. 제 고향, 한마디로 요새예요. 대대로 7세대가 살고 있는 땅이지만 오래된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린 낚시하고 사냥하고 멋진 석양을 감상하며 살죠.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해충. 어디나 다 있잖아요. 쥐나 모기 같은 거요. 이곳엔 드래곤이 있죠. 대부분은 떠났어요. 우리만 빼고 우리 바이킹은 무대보고 황소고집을 자랑하거든요. 제 이름은 히컵. 딸꾹질이란 뜻인데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이름을 특이하게 지어야 나쁜 괴물이 무서워서 도망간대요. 바이킹의 엣지만으로는 힘들다나요.
1: 야! 아니야!
2: 놈들을 포위해서 양을 구해라!
1: 돌아다니지 마!
3: 집에 들어가 있지 못해!
1: 히컵!
2: 아니 얘가 여길 도대체 왜...
1: 여긴 왜 나왔어? 어서 들어가!
0: 이분은 자이언트 스토이크, 우리 족장님이죠. 소문에 의하면 아기였을 때 드래곤 머리를 낚아채 한 번에 뽑아버렸대요. 그걸 믿냐고요? 당연히 믿죠.
1: 오늘의 성들!
2: 브로클, 레더드, 토이스, 몬스터스 나이트메어도 있대요!
1: 야간 분노는 봤나?
2: 못 봤습니다!
1: 됐어.
4: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었네! 벌써 세상 뜬 줄 알았지.
5: 누구 저요?
0: 아이 왜 이러세요. 전 완전 근육질이라 씹히지도 않아요. 집까지 것들이 어떻게 절 감당해요.
4: 글쎄 이 수시계로 나왔을라나?
0: 손을 바꿔가며 뭐든지 해내는 까칠한 이분은 고보 아저씨. 제가 어릴 때부터 조수로 일했어요. 완전 어릴 때부터.
1: 아래쪽을 방어해야겠다. 예. 구석기로 반격을 시도하도록 하라.
4: 가지!
0: 보세요. 오래된 마을에 하루가 멀다고 새 집이 들어서요.
1: 봤어!
0: 쟤는 피시레그, 그 앞에 스노트, 쌍둥이 러프넛이랑 터프넛. 그리고 아스트리드. 쟤네들 일은 훨씬 폼나죠.
5: 아저씨 보내주세요. 네? 실적 좀 올리자고요.
4: 실적이야 말이 올렸잖아. 나쁜 거라 문제지만.
5: 딱 2분만요. 용을 죽여야 제 구린 인생 쫙쫙 펴지고 연애도 하고 그러죠.
4: 망치를 들 수 있나? 도끼를 휘두르나? 이거라도 던지면 또 몰라.
5: 네 맞아요. 하지만 이건 딱 제 스타일이에요.
4: 맞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뜯어 말리는 거다.
5: 조준을 잘 만나면.
4: 아니야 히컵. 진짜 네가 밖에 나가서 드래곤을 때려잡으려면 싹 뜯어 고쳐야 돼. 이걸
5: 지금 절 바꾸라는 말인가요?
4: 그래 그 말이다. 전체적으로 싹 바꿔. 그래.
5: 아저씨 그거 위험한 발언인 거 아세요? 제 속에 이글거리는 바이킹의 열정을 가두라뇨.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4: 거기나 그러겄다. 칼이나 가로라 부탁.
0: 언젠간 저도 싸울 거예요. 드래곤 죽이는 일을 여기선 최고로 쳐주거든요. 레더의 머리 하나면 주의를 끌 수 있을 거예요. 크롱크는 포악하니까 한 놈만 잡아도 여친이 생기는 건 시간 문제일 거고요. 트윈스? 특이하죠. 머리 두 개, 파워.

0: 어두 코빼기.
1: 대학교 쪽으로 갑니다.
2: 저지대 화력을 집중시켜라.
1: 서둘러. 발사.
0: 아니면 몬스트러스 나이트메어도 있죠. 최고의 바이킹만 잡을 수 있는 녀석이에요. 스스로 분신하는 고약한 습관을 갖고 있지만.
2: 제장진, 내가 선대하겠다.
0: 그 중에서도 제일로 손꼽히는 녀석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 이름은
1: 야간 분노다!
0: 양을 훔쳐가지도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백발백중이래요. 야간 분노를 죽인 바이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여야 돼요.
3: 나간다 오마 히컵! 아그들이 나를 불러! 공장 바로! 딱! 거기서! 나가면 알지? 아싸!
1: 히컵! 어떤 소리 들어?
4: 네 알아요!
5: 히컵!
4: 금방 와요!
2: 미워다! 다들 조심해! 아직 기운이 철철 넘치니까!
0: 좋았어. 나오기만 해라. 나오기만 해라.

0: 내가 맞춘 거야?
1: 와, 내가 맞췄다! 누구 떨어지는 거 보신 분?
0: 아니, 너 빼고.
2: 절대로 놓치면 안 돼!
3: 알겠습니다!

0: 너는 안 나올걸.
1: 아,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죄송해요, 아빠. 제가 야간 분들 맞췄어요. 과거의 실수는 제발 잊어주세요, 아빠. 제가 진짜 맞췄단 말이에요. 다들 바쁘실 때 제대로 한 방 먹였어요. 레이븐 포인트 쪽으로 떨어졌으니까 거기 가보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0: 그만! 제발! 그만해. 항상 밖으로 네가 나오기만 하면 쑥대밭이 된다. 넌 애비가 걱정하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조금 있으면 겨울이고 부족 사람 전부를 난 먹여 살려야 돼.
1: 솔직히 말해서 다들 좀 덜 먹어도 되지 않나요?
0: 농담할 기분 아니다, 히컵. 나오지 말라는데 너 왜 자꾸 나오는 거냐?
1: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드래곤을 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죽이고 싶어져서 그런 게 제 안에 있어요, 아빠.
0: 그래, 좋기도 하겠다. 하지만 그런 길로 본능은 네 안에 없어. 집에 들어가 있어라.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난 정리 좀 하고 가겠다.
2: 완전 대박이다.
3: 넌 정말 쑥대밥 만드는 데 선수야. 좀 짱이다.
1: 고마워. 나름 노력했어, 그럼. 진짜 맞췄단 말이에요.
4: 그랬겠지.
1: 제 말을 안 들으세요.
4: 부전자전이네.
1: 어쩌다 들으시면 계란 빠진 계란빵 먹는 사람처럼 실망스럽게 째려보신다니까요.
5: 이리 와봐, 지배인. 아무래도 아들을 잘못 내온 것 같은데. 주문한 건 엑스라지 덩치의 튼튼한 무쇠팔, 초콜릿 복근의 빵빵한 가빠야. 근데 뭐야, 나온 건 갈비씨 앞골이잖아.
4: 히컵, 뭔가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네 겉모습이 아니야.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못마땅한 거지.
1: 집어줘서 고맙네요.
4: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란 말이다.
1: 저도 진짜 바이킹이 되고 싶어요.
0: 드래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된다. 놈들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뿐. 둥지를 찾아서

0: 파괴해야만 이 전쟁은 끝난다. 놈들이 떠날 테니까 얼음이 얼기 전에 한번 더 가보자.
1: 전에 떠난 배도 안 왔지 않습니까? 예요.
0: 우린 바이킹이야. 그런 건 직업상 감수해야지. 누가 가겠나?
2: 나도 위험합니다.
3: 그럼 좋다.
0: 이 컵을 맡으면 남게 해주마.
4: 할게요, 족장님.
3: 진작이래야죠.
4: 반수 챙겨야겠군.
0: 아니, 전엔 남아서 애들 훈련 좀 맡아줘.
4: 아이, 그러죠. 하긴 뭐 제가 바쁠 때는 히컵이 다 알아서 하니까 새록이고 칼날도 갈고 빈둥거리기도 하고 이제 하살해도 될 정도예요.
0: 그 녀석을 어쩌면 좋지.
4: 훈련 한번 시켜봐요.
0: 농담 아니에요.
4: 저도 아니에요.
0: 드래곤이 우리에서 나오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죽어버릴까.
4: 그건 모르는 일이죠.
0: 보나마나 뻔해.
4: 모른다니까요.
0: 아니, 걘 내가 잘 알아.
4: 모른다니까요.
0: 고보, 자네도 알잖아. 기어 다닐 때부터 히컵은 좀 달랐어.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집중력이 참새만도 못했어. 낚시를 데려갔더니 뭘 찾았게? 트롤 괴물.
4: 그거 진짜 있어요? 응? 양말을 훔쳐가죠. 그것도 왼쪽만. 미스테리야.
0: 내가 어릴 때는
5: 또 시작이다.
0: 머리로 바위를 내리치라는 아버지 말을 듣고 진짜 쳤어. 미친 짓 같았지만 원망하진 않았지. 그래서 어떻게 됐게?
4: 혹이 났겠죠.
0: 그 바위가 둘로 갈라졌어. 바이킹의 능력을 알려주신 거야, 고보. 바이킹은 산을 모두 무너뜨리고 숲을 밀어내고 바다를 잠재워. 그 어릴 때에도 난 내가 누구고 뭐가 될지를 알았어. 히컵은 그런 게 안 보여.
4: 어쩔 수 없어요, 족장님. 녀석을 훈련시키는 수밖에. 물론 싹수가 노랗긴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녀석을 가둘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나와야 돼요. 벌써 나와 있을지도 모르고요.

난 어쩜 재수까지 없냐. 남들은 칼이나 컵을 잃어버리는데 난 어떻게 된 게 드래곤을 통째로 잃어버리냐고. 아우!

내가 해냈다. 오, 내가 해냈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아싸! 내가 이 엄청난 놈을 떨어뜨렸어.

이제 널 죽일 거야. 그 다음에 네 심장을 도려내서 앞밖에 바칠 거야. 난 바이킹이야. 난 바이킹이라고!

내가 왜 이런 짓을...

0: 디크.
1: 아빠,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빠.
0: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디크.
1: 드래곤이랑 싸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0: 네? 먼저 말해.
1: 아니요. 아빠 먼저요.
0: 알았다. 소원을 들어주마. 드래곤 훈련,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1: 이런 먼저 말할걸.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아빠, 우리 마을에 널린 게 드래곤 잡는 바이킹이에요. 근데 좀 모자란 게 빵 만드는 바이킹 아님 집을 수리하는 바이킹이죠.
0: 이게 필요할 거다.
1: 아빠, 저 드래곤이랑 싸우기 싫어요.
0: 무슨 소리, 싸우고 싶다며.
1: 처음부터? 아빠, 전 드래곤을 못 죽여요.
0: 하지만 곧 죽이게 될 거예요.
1: 아니요, 제가 100% 확신하는데 못 죽여요.
0: 내가 됐다, 이거.
1: 제 말 안 들리세요?
0: 제발, 진지하게 받아들여. 네가 이걸 든다는 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걷고 우리처럼 말해야 돼. 생각도 우리처럼. 더 이상은 안 돼.
1: 지금 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약속해.
1: 우리 부자 간의 대화는 너무 일방적이네요.
0: 약속해.
1: 약속.
0: 좋아. 열심히 해라. 곧 돌아오마. 아마도.
1: 전 살아있을게요. 어쩌면.
2: 드래곤 훈련을 시작한다!
3: 진짜 시작이네.

0: 진하게 한번 대면 좋겠다.
1: 난 발톱 자국 새기고 싶어. 어깨 아니면 등 쪽에.
2: 그래, 근사한 흉터 하나 건지면 좋지.
3: 우린 바이킹이니까. 아픈 거? 나도 좋아.
4: 아, 뭐야, 쟨 왜 왔어?
5: 자, 시작해볼까. 최고의 훈련생 한 명만 드래곤을 폼나게 죽일 기회를 갖는다. 그것도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6: 야간 분노를 죽인 히캅은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5: 걱정 마라. 넌 말랐게 얘 약골이야. 놈들은 너를 무시할 거다. 병들거나 미쳤다고 생각하고 좀 더 바이킹틱한 저 녀석들을 쫓을 거야. 바로 저 문 뒤에 저희들이 장차 싸워야 할 각종 드래곤이 살고 있다. 살벌이 내다.
7: 스피드팔 방어 16.
5: 그리고 지퍼 2.
7: 전복 11에 곱하기 2.
5: 몬스트러스 나이트메어.
7: 지수 15.
5: 그리고 테러블 테러.
7: 공격팔 독성 12.
5: 거참 그만 좀 해. 마지막으로 요 그렁클.
7: 턱힘 지수 8.
6: 와와 잠깐 볼페어에 싸우죠.
5: 아무래도 실전 경험이 최고다. 오늘의 주제는 살아남기. 불꽃을 맞으면 여기 죽어. 자, 지금 니들에게 필요한 건 뭐?
8: 의사요?
9: 오이성의 스피드?
10: 방패!
5: 방패, 잡아! 드래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무기는 방패다. 칼이냐, 방패냐, 전쟁권이 하나라면 방패를 골라!
8: 내가 먼저 잡았어?
10: 널리게 방패!
8: 저거 꽃무늬에 딱 어울려!
10: 이른, 나도 해골바가지 좋거든.
5: 러플러, 러플러, 훌다아웃! 그 방패는 방어용이 아니다. 누리지,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드래곤은 불꽃을 무한정 쏠 수 없다. 러플은 몇 발이 끝일까?
8: 다섯 발, 여섯 발!
5: 여섯 발 전다, 한 발씩 돌아간다. 미실레가,
8: 내가
5: 어서 나와.
6: 어쨌든 난 지하실로 갈 거니까 몸 만들고 싶으면 언제든 와. 너 운동 좋아하잖아.
5: 너도, 너도 아웃.
3: 다음은 너 아니면 나다, 그치?
10: 아니, 그냥 너야.
5: 마지막 한 발이다.

0: 그만 네 방으로 가. 이 뚝배기 소시지야. 아, 내 잘하면 되니까 실망 말거라. 잊지 마라. 모든 드래곤은 언제나 언제나 목숨을 노린다.
1: 날 왜 살려줬을까?

0: 언제였지?
1: 동주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미끄러워서 엉뚱한 방향으로 갔으니까.
2: 그래, 친하더라.
3: 아니야, 아주 훌륭했어. 넌 최고였다고.
0: 좀 배워라. 반성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히컵의 문제는?
2: 훈련받은 거?
3: 아직 살아있는 거요.
1: 자기 자리를 제대로 못 찾았어요.
0: 고맙구나, 아스트리드. 지금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딱 하나라다. 드래곤 지침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드래곤들의 모든 것이 들어있지. 오늘 전쟁은 없다. 공부나 해.
4: 뭐? 이걸 읽으라고?
2: 우리가 무슨 학생이야?
3: 뭐하러 책을 읽어? 그냥 무식하게 때려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5: 난 7번이나 읽었거든. 워터드래곤은 사람 얼굴에 펄펄 끓는 물을 뿌려. 또 어떤 녀석은 며칠 동안
4: 그래.
5: 당안했을 말이야.
4: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 했는데.
2: 근데 이제는...
3: 너희나 읽어. 난 직접 뛴다.
6: 우리 같이 읽을까?
1: 됐어.
6: 내 차지네? 와우. 그럼, 알았어. 우리 내일, 보자.
7: 드래곤 분류 방법에는 폭풍우급과 공포급, 미스터리급이 있다. 썬더드롭. 은둔형 드래곤으로 바다 동굴이나 깊은 웅덩이에 산다. 깜짝 놀랄 때 내는 고유한 소리를 이용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지극히 위험함으로 즉시 죽일 것. 팀버잭. 거대한 드래곤으로 날개가 매우 예리해 통나무를 단번에 자를 수 있다. 지극히 위험함으로 즉시 죽일 것. 스칼 드론. 상대에게 펄펄 끓는 물을 뿌린다. 지극히 위험함으로 체인지윙, 어린 새끼도 강력한 독을 뿌림으로 즉시 죽일 것. 크롱클, 트윈스, 스크릿, 본네퍼, 위스퍼, 데스. 상대를 태우고 땅에다 묻고 목을 조르고 겉과 속을 완전히 뒤집고 지극히 위험하다, 지극히 위험하다. 즉시 죽일 것, 즉시 죽일 것, 즉시 죽일 것. 야간 분노, 속도 미확인. 크기 미확인. 번개와 죽음, 어둠이 낳은 저주받은 자식으로 절대 가까이 하지 말 것. 살고 싶으면

0: 놈들의 냄새가 난다. 이 주위야. 계속 가라. 들어간다.
1: 왼쪽으로 돌려! 헤이! 헤이!

0: 아저씨, 지침서를 봤는데 야간 분노에 관한 자료가 없던데요? 혹시 뭐 다른 책이나 부록이 있나요? 아님 야간 분노 전단지라도...
1: 정신 차려, 니컵! 강하고만 있을 거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면 공격이다! 애들은 날쌔고 아주 빠르다! 살고 싶으면 더 날쌔고 빨라야 돼!
2: 전화를 지켜요! 전화기 마음에 안 들어요!
1: 사각지대를 찾아봐라! 모두 테레고란테 있어! 찾아서 수분다운 공격한다!
3: 어우! 너 또 안 씻은 거야?
4: 냄새나면 다른 사각지대를 찾아보든지!
3: 자꾸 까불면 혼나!
1: 사각지대 오케이! 그렇지만 소린 듣는다!
0: 아저씨! 근데 야간 분노를 왜 한 번도 못 잡았어요?
1: 그룹을 잡기 전에 다들 죽었으니까! 야! 들어가지 못해!
0: 알아요! 할게요! 아 근데 궁금해서...
3: 빨리 앉아!
5: 조심해 페이퍼 좀 맡겨.
6: 햇빛 때문에 안 보였다고 아스트리드.
7: 방법이 없었어. 해를 가니까 그래 가리지 모르는데 시간이 없잖아.
0: 그럼 밤에 나와서 하잖아요. 낮에는 쉴 것 같아요. 그쵸? 그거 뭐 고양이처럼요. 어떻게 가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1: 히컵!
3: 히컵!
8: 오, 전장에서 핀 사랑이네.
3: 제 콧대 놓거든.
0: 내가 이러지 말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1: 좋아, 스트리드.
9: 너한테는 지금 이게 장난 같아 보이냐? 부모님 전쟁은 곧 우리 전쟁이란 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이빨이 없네? 난 당연히 있을 거라고. 아! 믿었지. 아니. 물고기 이제 없어.

Yeah.

0: 한번 비틀더니 내 팔을 물어뜯어서 통째로 삼켜버렸어. 그래서 얼굴을 똑똑히 보았지. 맛있었나 봐. 소문이 퍼졌는지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녀석이 내 다리를 먹더구나.
1: 내 손이 드래곤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좀 묘해요. 초능력으로 손을 조종할 수 있다면 심장을 꼬집고 쥐어뜯어서 놈을 죽일 수 있을 테니까.
2: 아저씨, 저 지금 진짜 화났어요. 놈들한테 먹힌 손이랑 다리 복수해드릴게요. 만나는 드래곤마다 다리를 잘라버릴 거라고요. 내 얼굴로.
0: 아니, 다리 말고 날개나 꼬리를 잘라야지. 날지 못하면 도망 못 가거든. 날지 못하는 드래곤은 죽었다고 봐도 돼. 자자, 난 자야겠다. 니들도 어서 자라. 내일도 만만치 않아. 하지만 언젠간 몬스트러스 나이트메어를 만나게 될 거다. 과연 누가 그놈을 죽이게 될까?
3: 당연히 저죠. 제 운명이에요. 뭐야?
1: 엄마한테 허락 받고 문신한 거야?
3: 이 씨는 무슨 점이라고?
4: 난 널 엄마 뱃속에서부터 봤는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3: 있었어. 네가 지금껏 왼쪽에서 날 못 본 거야.

내가 네 아침 가져왔어. 너 배고프지? 됐다. 비린내 지독하네. 부드러운 연어랑 물 좋은 신선한 대구하고 훈제 뱀장어도 있어. 아니. 이제 됐지? 그래, 나도 뱀장어는 안 좋아해.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지, 열심히 먹기만 해. 난 상관하지 마. 그냥 네 반쪽 꼬리한테 볼 일이 좀 있는 거니까 말야. 아픈 거 아니야. 됐다. 그럴듯한데? 역시 내 실력은.

0: 오늘의 주제는 팀워크다. 드래곤은 머리가 젖으면 불꽃을 뿜을 수 없어. 지퍼 트윈스는 특히 아주 교활하지. 한 녀석이 가스를 마시고 또 한 녀석이 불꽃을 뿜거든. 잘 봐야 돼. 누가 마시고 누가 뿜는지.
1: 날카로운 톱니형 이빨에서 예비 소화액이 주입된다. 잠복 공격에 강하고 상대를 짓누르고.
2: 제발 그만할 수 없어.
3: 둘 중 하나라도 머리통이 보이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저기다! 아!
4: 뭐야! 우리다 이 멍청아!
5: 엉덩이가 왕커서 드래곤인 줄 알았잖아.
6: 나름대로 괜찮아. 뭐
3: 드래곤 같은 몸매.
7: 나 다쳤어! 진짜 무지하게 아파!
1: 우리 생존율이 이제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다. 이게 아니네.
7: 스크비야 히컵! 야!
5: 어, 뭐니?
7: 히컵!
5: 뒤로! 뒤로! 뒤로!
8: 똑같은 말 자꾸 또 하게 하지 마라. 그래, 그래야지.
5: 뒤로! 그 방으로 들어가서 뭘 잘못했는지 반성해. 어때요? 다 된 거죠? 훈련은 끝난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네, 그럼 내일 봬요!

0: 내가 쳐주는 거 난 처음 봤어.
1: 아, 이런 훈련장에 도끼를 두고 왔네. 너희들 먼저 가. 난 뒤따라갈게.

제가 너보다 낫다야.

0: 아, 안 되겠다.
1: 아녀.
2: 안녕 아스트리드. 안녕 아스트리드. 안녕 아스트리드.
3: 난 남의 일에 관심 없는데 넌 요즘 수상해. 그것도 많이.

0: 어때요? 적어도 둥지는 찾았겠죠?
1: 접근도 못했어.
0: 이런, 형사랐네.
1: 자네 일은 나보다 성공적이었나?
0: 아, 글쎄요. 골치 썩이던 아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예?
2: 정말 축하드려요, 족장님. 이제 마음이 푹 놓여요.
3: 새 기분 새 뜻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4: 박원은 이제 안녕입니다.
3: 아들 파티를 연다고 난리예요.
1: 벌써 갔어?
0: 예. 매일 오후면 사라져요. 누굴 탓해요? 원래 스타들은 살기 힘들잖아요. 산책 한번 나가도 팬들이 몰려드니 숨어서 다니는 수밖에.
1: 히컵이?
0: 그런 물컵일까? 지금 코놈이 날개를 달았어요.
5: 자, 주슬리스. 이번엔 안정 모드로 비행하는 거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위치 번호 3, 아니 4.

번호 4, 어, 3. 내 쪽으로 와봐, 내 쪽으로!

0: 어, 뭐야.
1: 난 됐어. 많이 먹어.

0: 우리가 지금까지 드래곤을 오해했어. 아빠, 오셨군요. 아저씨는 지금 안 계신데.
1: 안다. 널 보러 온 거야.
0: 절요?
1: 비밀이 있다는 거 안다.
0: 제가요?
1: 나한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니?
0: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1: 우리 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0: 네?
1: 고로, 어서 말해봐라. 드래곤에 대해서 말이야.
0: 이런. 아빠, 정말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할지... 정말 화난 거 아니죠?
1: 내가! 난 이날을 기다렸어.
0: 아, 정말요?
1: 그렇다니까, 아들. 이제 거의 다 됐어. 곧 있으면 매도의 심장을 꺼낼 거 아니냐. 그런 굴머리를 창에 꽂아 높이 매달자. 정말 기분 좋구나.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어. 그동안 우리 바이킹 역사상 최악 중에 최악이 바로 너였잖니. 어딘 심하셨어요. 포기할 뻔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다니. 이런 괘씸한 놈. 아, 훈련장에서 꽤 잘한다면서. 이제야 우리 얘기가 좀 통하겠구나. 왜? 이거 내가 너한테 주려고. 나중에 훈련할 때 수고해라.
0: 와, 고마워요.
1: 네 엄마가 아시면 좋아하실 거다. 그건 엄마 흉갑 한쪽이야. 나머진 이거, 네 엄마를 느낄 수 있지. 당당하겠어. 그래도 된다. 약속을 지켰으니까.
0: 네, 그게...
2: 이제 자러 가봐야
1: 그래?
2: 될 것 같아요.
1: 그래, 자고라. 즐거웠다.
0: 네, 나중에 집에서 봬요. 즐거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1: 나도
0: 그리고
1: 즐거웠어.
0: 멋진...
1: 마음에 들 거야.
0: 가슴 모자도요.
1: 모자가.

0: 앞에서 얼쩡대지 마. 이번엔 내가 잡아.
1: 그래, 제발 좀 잡아라.
0: 이번에는 내가 잡아. 야! 안돼! 이 천하의 재수없는 널!
2: 잠깐!
1: 그럼 갈게.
3: 아이고, 어딜 가시게.
1: 제가 좀 늦어서.
0: 뭘 하러 갔는데 늦어. 어서 말해.
2: 다들 조용해라. 우승자를 발표한다.
1: 기대되네요. 이제는 정말 망했다. 망한 거야. 빨리 짐 싸자. 아무래도 너랑 멀리 놀러 가야 되겠다. 영원히. 아, 진짜.
4: 아, 뭐야?
1: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어떻게 된 건지 말해. 실력이란 건 갑자기 늘지 않아. 더더군다나 넌. 말하시지. 쪽집게 과일 같은 거 받아?
1: 쪽집게? 아니
0: 좋은 말로 할 때 불어?
1: 그래, 지금은 상황이 좀 그렇지. 하지만 그런 건 없고. 그래 말할게. 그니까 숨기려고 했는데 뭘 만드는 중이야. 전투복. 자, 이제 알았지? 애들한테도 알려줘야지. 빨리 가자. 벽살 잡아. 아가고 뭐해. 아우, 너 진짜 왜 이래.
0: 이건 거짓말한 벌. 이건 기타 여러 가지 버려.
1: 이런.
0: 뛰어! 뛰어!
1: 안 돼! 괜찮아. 얜 내 친구야. 얘 놀랬잖아.
0: 나 때문에 얘가? 얘가 누구데?
1: 아스트리드, 투슬리스. 투슬리스, 아스트리드. 아싸뷰, 망했다. 야야야야야!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0: 오딘 살려주세요! 나 죽었다! 컵! 여기서 때려주지 못해!
1: 적어도 설명할 기회는 줘야 되잖아. 말 안 할게. 그냥 보여주고 싶어. 부탁해, 아스트리드.

0: 빨리 내려줘.
1: 두슬리스, 내려가. 부드럽게. 봤지? 무서울 거 하나 없잖아. 와! 두슬리스! 왜 갑자기 신풍이야? 이놈 나빠! 아, 원래 이렇게 터프한 애가 아닌데, 또야? 두슬리스 왜 이래? 점수 따야 한단 말이야! 어쭈 이젠 굴기까지? 아주 잘하는 짓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야?
0: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제발 나 좀 내려줘!

0: 그래, 인정 인정. 이거 완전 멋지다. 정말 근사해. 얘도 그렇고. 이제 어쩔 거야? 히커,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내일이잖아. 통과하려면 드래곤을 죽여야 돼.
1: 어, 말도 꺼내지 마.
2: 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0: 어디 가는 거야?
1: 나도 몰라. 두슬리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다들 먹이를 하나씩 잡아가는 것 같은데?
0: 그럼 우리도...

0: 그 많은 먹이를 가져와 그냥 구멍으로 떨어뜨리다니.
1: 쟤들이 먹는 게 아니었어.

0: 대체 저게 뭐야?
1: 투슬리스 여기서 나가자. 빨리.
2: 저건 거대한 벌집이야. 드래곤은 일벌, 놈은 여왕벌. 놈이 두 종하는 거야. 족장님께 가자.
1: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은 아니야. 아마 투슬리스를 죽일 거야. 아스트리드,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
2: 히컵, 드디어 우리가 드래곤 둥지를 찾았어. 우리 조상들이 이 섬에 살면서 찾아 헤매던 건데 그걸 비밀로 하겠다고? 겨우 애완용 드래곤 때문에? 너 제정신이야?
1: 그럼
3: 이제 어떻게 할 건데?
1: 그냥 나한테 시간을 줘. 생각 좀 해볼게.
3: 알았어. 이건 납치한 벌이야.

0: 약골에서 훈련생 1등으로 변했다고 한다면 그 자를 돗대에 묶어서 내쳤을 거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건 진심이야. 하지만 이젠 아니야. 여기서 제일 자랑스럽고 제일 기쁜 건 바로 나니까. 오늘 내 아들이 바이킹이 된다. 오늘 히컵이 우리가 된다.
1: 드래곤 조심해, 히컵.
2: 내가 걱정하는 건 드래곤이 아니야.
1: 어떡할 건데?
2: 전쟁을 끝내야지. 내가 꼭 해야 돼. 아스트리드, 혹시 뭐가 잘못되면 투슬리스를 찾지 못하게 도와줘.
1: 알았어. 대신 잘못되지 않겠다고 약속해.
3: 시간 됐다, 히컵. 가 밟아버려.
0: 해모가 좋은데.
2: 준비됐어요.

0: 안심해라고? 난 바이킹이 아니야.
1: 대결을 멈추라.
0: 아니요, 다들 똑똑히 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죽일 필요가 없다고요.
1: 안 들려! 대결을 멈추라고!

0: 토슬리스, 다 도망가. 아빠, 얘 순환해요. 어, 안 돼. 이러면 우리한테 불리해져. 토슬리스, 멈춰. 안 돼. 제발 해주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1: 드래곤 우리의 너를 역시 그랬었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0: 아빠,
1: 약속했었잖아.
0: 약속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땐 이미 일이 다 꼬여버렸어요.
1: 훈련장에서 보여줬던 건 속임수였냐? 거짓이네.
0: 제 탓이에요. 제가 진작 말하려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실컷 화내시고 벌 주세요. 하지만 제발 투슬리스는 해치지 마세요.
1: 무슨 소리야? 드래곤을 걱정하는 거냐? 너 때문에 사람

0: 죽을 뻔했어.
1: 절 구하러 온 거예요. 걔는 아주 순해요.
0: 드래곤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다.
1: 우리가 죽인 건 수천 마리죠. 쟤들은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살아남으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 먹이를 갖다 주지 않으면 지들이 먹이가 되니까요. 거기 그 섬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 무슨 드래곤 같은 거.
0: 그 섬이라고? 너 둥지에 갔다 왔구나.
1: 그런 말 안 했는데.
0: 어떻게 찾은 거냐?
1: 아, 아니요. 제가 아니라 투슬리스가요. 거긴 드래곤만 찾을 수 있거든요. 안 돼. 아빠, 안 돼요. 제발 이상한 생각 마세요. 상대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늘 보던 녀석이 아니에요. 아빠, 제발. 그 녀석은 절대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아빠, 안 돼요. 딱 한 번만이라도 이 아들만 좀 귀담아서 들어주세요.
0: 드래곤과 친구가 되다니. 넌 바이킹이 아니야. 내 아들도 아니다. 주남을 준비하라!

전차를 올려라! 헤일헤임이 끌어 가겠다. 집으로 왔네, 악마야.

0: 엉망진창이네. 네 기분도 그렇지? 다 잃어버렸잖아. 네 아빠의, 사람들의, 친한 친구까지.
1: 정리 잘해줘서 고맙다. 숲에서 처음 만났을 때 죽였어야 했는데 그게 모두한테 좋았을 거야.
0: 맞아. 우리라면 죽였겠지. 근데 왜 살렸어? 왜 그런 거야?
1: 몰라, 그냥 못 죽였어.
0: 그런 대답 말고.
1: 아니, 왜 그걸 갑자기 꼬치꼬치 캐묻는데?
0: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하려고.
1: 돌겠네, 진짜. 난 겁쟁이고 약골이었어. 그래서 놈을 안 죽인 거야.
0: 역시 안 죽인 거네.
1: 어쨌든 덕분에 난 300년 만에 최초로 드래곤을 안 죽인 바이킹이 됐어.
0: 단 것도 최초고. 말해.
1: 나처럼 겁먹은 모습을 보니까 죽일 수 없었어. 녀석을 보면 날 보는 것 같아.
0: 지금도 많이 겁먹었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1: 바보짓 좀 해야지.
0: 좋아. 근데 더 할 게 남았니?
1: 그럼 미친 짓이라도.
0: 그래, 그게 더 좋겠다.
2: 각자 위치 유지하고 대거리를 좁혀라.
3: 그쪽으로.
4: 저기요, 총장님. 지나가다 들었는데 몇 명이, 그러니까 저기 그게 실은 몇 명이 여기 왜 왔는지 궁금한가 봐요. 아니, 저는 아니고 총장님이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몇 명이 저 빼고 궁금해해서요. 확실한 작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대체 뭘까요?
2: 둥지를 찾아서 공격한다.
4: 아, 그거군요. 쫓아내기라. 무대법 바이킹 전법 간단하네요.
2: 쉬쉬. 내가 맞겠다.

0: 아나티가 먹히면 내가 그롱클한테 복수해줄게.
1: 너한테 필요한 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야. 바로 나.
2: 계획이 진짜 마음에 든다.
3: 넌 미쳤어. 딱 내 타입이야.
4: 근데 계획이 뭐야?
5: 여기 있었네 그냥.

0: 안 돼.
1: 야, 왜 하필?
2: 걱정해. 괜찮아. 안 물어.

0: 야, 너 어디가?
1: 드래곤 등에 타려면 뭔가 잡을 게 있어야겠지.
2: 여길 공격해 무너뜨리면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3: 빤스 버리겠네. 빤스는 또 있으니까 됐어요.
2: 어떻게 결판이 나든 오늘로 끝난다.

0: 장선 쪽이야?
1: 우리가 이겼다!
2: 아직 안 끝났다. 전선을 유지하고 흩어지지 마라!

0: 아이고야 세상에나 저 그대 좀 보죠.
1: 오딘이도 오실 거예요.

0: 군대 쪽으로 대피시켜라.
1: 네.
0: 거부 전해도 피해.
1: 전 나물게요. 총장님 먼저 대체 무슨 재미를 보실라고.
0: 사냥감을 던져주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 수 있을 거야.
1: 두 명이면 더블로 늘겠지요.

0: 여기다 있다! 나랑 붙자!
1: 아니, 여기야!
2: 보세요! 그네들을 탔어요!
3: 그네들을 탔다고요? 우리가요!
2: 위로! 위로 올라갔다!
4: 무조건 치르고 보는 저분의 보정신! 누구 아들 아니랄까봐!
2: 시레그 쭉 훑어봐!
3: 알았어! 완전 무장한 머리! 꼬리를 휘둘러 치고 빠진다! 양쪽 모두 위험함! 눈은 작고 구멍은 둘 다 크며 창문도 후각에 의존한다!
2: 좋아! 스노트 레그! 놈의 사각지대에 숨어 시끄럽게 해서 정신을 빼놔! 럽! 컵! 몇 발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성질을 건드려!
5: 그거야 내 특기지!
3: 언제부터 성질 건드리긴 내 특기야!
2: 각자 자기가 할 일 알겠지? 끝나는 대로 빨리 올게!
6: 구조조정 게임 구성!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윙크를 하셔?

0: 왔어, 친구.
1: 기가 미안하다. 여러 가지로.
0: 네, 저도요.
1: 저놈과 싸울 필요 없어.
0: 우린 바이킹이에요. 직업상 감수해야죠.
1: 자랑스럽다. 널 아들로 둬서.
0: 고마워요, 아빠.
2: 잡은 거지?

도와주실 수 있을 숨바꼭질하자 전속력으로

자, 시간이 없어. 마지막 작전을 쓰자.

에이스, 좀만 더 버텨봐. 기다려, 투슬리스. 지금이야!

아들아, 내 잘못이야.

0: 정말 미안하구나. 시작!
1: 아직 살아있어. 네가 내 아들을 구했어.

0: 고맙다. 내 아들을 구해줘서.
1: 다는 아니고 98%요.
2: 안녕 드슬리스. 나도 너 보니까 좋다. 아우 아파. 여기는 우리 집?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기 있는 거 아빠가 아셔? 이게 알았어. 안돼 드슬리스. 하지마.

0: 와우 친구. 드슬리스 나오지 마.
1: 얘들아 준비됐지? 막장 쓰고 출발.
0: 뭐야? 역시 난 죽었어.
2: 아니 죽을 뻔하긴 했지. 자 소감이 어떠냐? 이제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였다.
0: 지금 절 말씀하신 거예요?
3: 근데 98% 정도 내 작품이 있으니까 특별히 힙합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냐?
0: 좀 더 손을 봐야겠어요.
4: 이건 날 겁 좀 버려.
0: 왜 넌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 내가 맞춰야지 뭐.
3: 고생 많았다.
1: 얘가 못 넣어! 엎드려!
0: 준비됐어? 여기는 버크. 1년에 9달 눈이 오고 3달은 우박이 내려요. 여기서 자라는 건 아주 질기고 지독해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한 가지 좋은 게 있다면 애완동물. 어디나 다 있잖아요. 말이나 앵무새 같은 거요. 이곳엔 드래곤이 있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브라질 산토스 역사 중심지에는 멋진 옛 건물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곳은 커피 박물관이죠. 브라질은 오랫동안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었습니다. 1922년부터 1957년까지 이 건물에 있는 커피 거래소의 상류층이 모여 그날의 커피콩 가격을 정했습니다. 거래소는 1998년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방대한 양의 사진과 수집품을 보면 커피가 브라질이란 나라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오래된 도시들과 달리 산토스의 대성당은 1909년에 지어지기 시작한 비교적 새 건물입니다. 아직도 공사가 덜 끝났지만 1924년에 신자들에게 문을 열었죠. 고딕 리바이벌 스타일로 지어진 대성당은 본당과 부속 건물을 이어지는 공간 위에 커다란 돔이 자리해 있습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가 입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대성당이 완공되려면 앞으로 43년이 더 걸릴 거라네요. 지금의 산토스는 해안가 5km에 걸쳐 호텔과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중요한 휴양지입니다. 사실 이 해변이 유명한 이유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세계에서 가장 길고 큰 해안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제 산토스를 떠나 내륙 수로를 따라 베르치우가라는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이 휴양지와 이웃인 히비에라지 상 로렌수는 대서양 우림의 일부인 헤스칭가지 베르치우가 주립공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헤스칭가란 모래톱이 바다로 길게 뻗은 사추와 열대 및 아열대 해안 화렵수림을 뜻하는 말이죠. 이 공원의 면적은 약 90제곱킬로미터인데 해안을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리조트를 막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됐습니다. 이 해안에 있는 몇몇 해변은 브라질에서도 최고로 꼽히죠. 본토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100km의 해안선을 가진 일리아벨라 군도가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일리아지 상세바스티안, 즉 성 세바스찬 섬이죠. 일리아벨라는 영주권을 가진 인구 수가 3만 명이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여행지로 유명한 곳이라 휴가철이 되면 몇 달간 섬의 인구는 3배 이상 늘죠. 보트 경주가 열릴 만큼 배를 타기 좋은 곳이며 섬 주변에 50척이 넘는 난파선이 수장돼 있어 다이버들에겐 그야말로 천국인 곳입니다. 일리아벨라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섬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섬은 화산 봉우리와 아름다운 해변, 열대림, 그리고 360개가 넘는 폭포를 가지고 있죠. 이곳은 1985년에 국가유산의 일부로 분류되었고 주변에 있는 몇몇 외딴 섬과 함께 정부의 보호를 받는 주립공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조류 800종, 양서류 180종, 포유류 131종이 이 주립공원에 살고 있죠. 섬 동쪽엔 프라이아지 카스텔리아뉴스가 있습니다. 41개나 되는 이곳 해변 중 가장 크고 외진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변이죠. 여기 오려면 배를 타거나 아니면 정글을 지나야 합니다. 일단 도착하면 열정적인 서퍼들은 이 섬에서 가장 큰 파도를 만날 수 있죠. 이탈리아의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성 세바스찬이란 이름을 붙이기 전에 토착민들은 이 섬을 고요한 장소란 뜻의 시리바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일리아 안시에타입니다. 돼지 섬과 악마 섬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듯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섬이지만 그 이면은 어두운 역사도 존재합니다. 주정부는 이 섬 전체에서 사냥과 낚시, 산림 개간 등 환경을 해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프라이아 두솔처럼 작은 만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맑은 물과 깨끗한 해변을 유지하고 있죠. 이 고요한 아름다움을 지닌 섬에도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 안시에타 교도소에서 브라질의 형법 체계사상 최악의 폭동이 일어난 것이죠. 1952년 이곳 재소자들이 남아메리카 최악의 범죄자 몇 명과 함께 조직을 꾸려 교도소장과 10여 명의 교도관을 죽이고 무기고에서 무기와 탄약을 탈취한 뒤 배를 타고 섬을 탈출했습니다. 금발의 악마라고 알려진 22살의 살인범은 388명의 죄수를 이끌고 본토에 도착해 인근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죠. 브라질 경찰과 군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거의 모든 죄수가 다시 잡히거나 목숨을 잃었고 이로 인한 사상자 수는 100명이 넘었죠.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 교도소와 섬 전체가 버려졌습니다. 일리아 안시에타에서 만을 가로지르면 뒤로 세하두 마루 산의 봉우리들이 보이는 우바투바의 휴양지가 나옵니다. 호아 빌라가 즐비한 이곳은 브라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즐겨 찾는 유원지 중 하나죠. 이런 빌라에 일주일 동안 묵으려면 약 10,000달러 가까이 듭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치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죠. 남해기선이 지나는 곳에 자리한 우바투바는 상파울루주의 각광받는 휴양지 중 하나로 매년 4월과 5월엔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 해안가를 방문합니다. 금빛 해변과 반짝이는 해안선을 보면 왜 그 많은 관광객이 이 바다의 낙원으로 몰려드는지 알 수 있죠. 우바투바는 상파울루주 서핑의 수도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파도를 즐기러 브라질에 왔다면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 들릴 곳은 세하다 부카이아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의 남쪽 가장자리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1971년에 설립된 이 공원은 상파울루주와 리우데자네이루주 사이에 위치한 미개간 대서양 우림 중 1040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다양한 동식물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인근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마실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것도 바로 이곳이죠. 산 반대편으로 가면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포르투갈 식민도시 파라치가 나옵니다. 일리아 그란지만의 코스타베르지에 위치한 이곳은 리우데자네이루주의 최남단이자 최서단 도시로 그 역사는 1667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696년 이곳 산악지대에서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금광이 발견되자 파라치는 이 귀중한 금속을 리우데자네이루에 이어 포르투갈로 내보내는 항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도시가 크게 번성했고 부자들은 교회와 멋진 집을 지었죠.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20년대 이후 금맥이 줄어들자 파라치도 쇠퇴하기 시작했죠. 19세기에 접어들어 커피 붐이 일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났지만 리우에서 이곳까지 해안 도로가 연장된 건 1960년대에 새로운 관광업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지난 2세기에 걸쳐 도시가 서서히 쇠퇴한 결과 식민지 시대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게 되었는데 현재 이곳의 역사 중심지에 있는 유명한 자갈길은 오직 도보나 자전거로만 다닐 수 있죠. 차를 타는 건 매주 수요일에만 허락되고 그것도 배달 목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곳에선 아직도 말이 끄는 마차를 흔하게 볼 수 있죠.
이제 파라치는 식민지 역사를 간직한 채 브라질 해안선 끝에 숨겨진 매력적인 도시로 다시 한번 부활했습니다. 오늘의 브라질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네팔의 무스탕은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비경 중 하나입니다. 세계 최고봉들에 둘러싸인 압도적인 대자연을 품고 있죠. 또한 최근까지 이방인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 전의 삶의 방식과 티베트 불교 이전의 고대 신앙, 그리고 오랜 세월을 버텨낸 옛 건축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간다키 계곡은 티베트 고원과 중국 국경에서 네팔 저지대까지 남북으로 약 100km나 뻗어있죠. 계곡의 북쪽 절반은 히말라야 너머의 차가운 고산 사막지대입니다. 반면 남쪽으로 내려오면 히말라야 산맥의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거대하고 깊은 협곡으로 변모하죠. 에베레스트에서 서쪽으로 약 330km 떨어진 간다키 계곡의 입구는 두 개의 거대한 봉우리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다올라기리, 그리고 눈 덮인 안나푸르나죠. 두 산 모두 해발 8,000m가 넘는 세계 10대 고봉으로 히말라야 밖에 그 어떤 산보다 높습니다. 안나푸르나 산맥에는 닐기리산도 속해 있는데 간다키 계곡을 굽어보는 닐기리의 만년설이 녹은 물은 이 지역 농업의 중요 자원이죠. 계곡은 남에서 북으로 오르며 고도가 4,000m나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푸른 저지대에서 시작해 거대한 산맥에 가려 비가 내리지 않는 북부 무스탕의 척박한 땅으로 이어지죠. 이곳이 바로 금단의 고대 왕국, 로입니다. 여정은 남쪽 간다키 계곡에서 시작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의 극적인 풍경을 탐험한 뒤 상류에 있는 마르파 마을로 향하죠. 이어 신성한 둠바 호수를 지나 루프라 계곡을 따라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원 중 하나인 묵티나트에 닿게 됩니다. 매년 수천 명의 순례자가 찾는 불교와 힌두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죠. 다시 계곡으로 돌아오면 시간이 멈춘 듯한 놀라운 산골 마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깎아지는 강 협곡을 따라 해발 3,000m가 넘는 고지대를 오르면 금단의 고대 왕국 로의 수도 로만탕에 입성하게 되죠. 이곳에서 인류의 유골이 발견된 미스터리한 무스탕 하늘 동굴을 둘러본 뒤 계곡의 끝자락인 티베트를 향해 여정을 이어갑니다.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깎아지른 듯한 산과 험준한 협곡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곳은 닐기리산

기습, 날씨가 변덕스럽기로 악명높죠. 농작물은 계단식 밭에서만 키울 수 있지만 계곡 위쪽과 달리 물은 아주 풍부합니다. 이곳은 가라마을. 뒤편으로 보이는 닐길이 정상 부근은 구름에 휩싸여 있죠. 맞은편 계곡에는 아찔한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룹세 폭포가 있습니다. 300m 높이에서 쏟아져 내려 간다키 강과 합류하죠. 트레킹 코스를 잇는 다리가 강을 가로지릅니다. 협곡은 다리처럼 좁고 아찔해서 강심장이 아니라면 건너기가 쉽지 않죠. 이 지점의 강협곡은 세계에서 가장 깊습니다. 닐기리산과 다올라기산 사이에 자리한 이 칼리 간다키 협곡의 깊이는 무려 5,500m가 넘죠. 이곳을 드나드는 주요 도로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마저도 거친 흙길에 낙석과 웅덩이가 많아 차를 타고 무스탕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죠. 비라도 내리면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도로가 몹시 위험해져 몇 킬로미터 떨어진 중심 도시 종섬까지 가는데 평소보다 두 배나 긴 시간이 걸리죠. 이제 강폭도 넓어지고 도로 사정도 한결 나아집니다. 가끔씩 강을 건너는 다리가 나타나는데 이 다리들은 혹독한 날씨는 물론 눈이 녹아 거센 급류로 변한 강물도 견뎌내야만 하죠. 이곳은 마르파 마을입니다. 계곡 서쪽 언덕에 자리 잡은 마르파는 무스탕 하이킹과 관광 산업의 핵심지죠. 예로부터 타칼리족이 살아온 곳으로 마을 이름도 근면한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척박한 기후와 부족한 자원을 생각하면 정말 딱 맞는 이름이네요. 마을 중심에는 티베트 불교의 4대 종파 중 가장 오래된 닝마파의 사원이 우뚝 서 있습니다. 최근 관광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죠. 시대가 변해도 평평한 지붕 가장자리에는 겨울날 땔감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계곡에 끊임없이 부는 건조한 바람에 나무를 말리는 중이죠. 원래 마르파는 노세사육과 티베트와의 소금 무역으로 번성했지만 최근에는 관광업과 사과 재배가 주요 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곳의 사과는 네팔 전역에서 품질이 좋기로 유명해 무스탕의 과수원 수도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사과는 멀리 카트만두까지 팔려나가기도 하지만 마을에서 직접 애플파이나 잼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고된 산행에 지친 여행자들에게 달콤한 간식과 특산품은 최고의 에너지원이 되어주죠. 게다가 최근 급증한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종교적으로 의미 깊은 장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곳은 티베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 성지들이 많죠. 하지만 둠바 호수는 조금 특별합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교 순례자들도 성스럽게 여기는 곳이죠. 닐기리산의 빙하수가 흘러들어 만들어진 이 호수에는 아주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워낙 신성한 곳이라 아무도 물고기를 잡거나 먹지 않아서 물고기 떼가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중심마을인 좀섬을 배경으로 한 티니 마을 위를 지나 루프라 계곡으로 방향을 틀어봅니다. 눈이 녹아 거세게 흐를 때와 달리 이맘때의 강물은 그저 얕은 시냇물처럼 흐르죠. 이 계곡을 가로지르는 길은 안나푸르나의 주요 트레킹 코스이기도 합니다. 흙빛 건물들이 마치 땅에서 그대로 솟아난 것 같은 독특한 모습의 루프라 마을입니다. 앞에서 본 마을들처럼 지붕 가장자리에는 땔감이 빼곡하고
매서운 바람과 추위를 막기 위해 창문을 아주 작게 만들었죠. 이곳의 겨울밤은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뚝 떨어질 만큼 매섭습니다.

맞은편 계곡에는 아주 오래된 수행처 냠렌푹이 있는데 수백, 어쩌면 수천 년의 세월을 품은 이 동굴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머물며 명상을 하던 곳이죠. 특히 티베트 불교의 한 갈래인 본교 신자들 사이에서 이곳은 아주 유명합니다. 20세기 초 샤르샤 타시 겔첸이라는 위대한 구루가 무려 9년 9개월 9일 동안 머물며 최고의 경지인 무지개 몸, 즉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죠. 동굴 위쪽 절벽은 끊임없이 부는 바람과 고원에서 흘러내린 빙하수 때문에 바위가 심하게 깎여 나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히말라야의 비그늘 지대로 들어섭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몬순 우기도 없는 그야말로 차가운 고산 사막 기후죠. 풍경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물을 끌어오지 않으면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간다키 계곡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히말라야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 하나이자 어퍼 무스탕으로 가는 관문 카그베니에 닿습니다. 이곳부터는 관광이 엄격히 제한되죠. 특별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활동에 따라 요금도 달라지며 북쪽으로 갈 때는 반드시 가이드가 동행해야 합니다. 구시가지는 매서운 바람을 막기 위해 흙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전통 양식의 가옥들이 많지만 최근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곳곳에 펄럭이는 깃발들은 줄에 꿰어 길게 매달거나 세로로 꼿꼿하게 세워두는데 세로 깃발은 다르초라고 부릅니다. 깃발의 색깔은 우주를 이루는 다섯 가지 원소를 뜻하며 항상 정해진 순서대로 매달죠. 카그베니는 북쪽으로 가는 큰 길과 동쪽 계곡으로 향하는 길이 만나는 T자형 교차로입니다. 동쪽 계곡으로 접어들면 듬성듬성 풀이 난 목초지에서 먹이를 먹는 염소떼를 지나 자르콘 마을에 이르게 되죠. 자르콘은 복잡하게 얽힌 계단식 밭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이 적힌 깃발 다르초가 마을 곳곳에서 펄럭이죠. 이 깃발이 땅에 닿으면 불길하다고 여깁니다.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다섯 원소의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며 주변 땅에 축복을 내린다고 믿기 때문이죠. 신앙심이 깊은 이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마을에 곰파라는 종교 건축물이 있습니다. 불교 사원과 수도원이 합쳐진 형태로 주로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사실 자르코 주변은 이런 간절한 기도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사태로 농경지가 망가진 데다 잘 부서지는 셰일 암석지대라 땅이 쉽게 깎여 나가거든요. 흙을 단단하게 잡아주던 나무들은 땔감으로 쓰기 위해 거의 다 베어졌습니다. 나무가 줄어들면서 숲이 사라지는 심각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만 거죠. 해발 3,800m, 토롱라 고개 발치에 자리한 묵티나트 사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원 중 하나입니다. 힌두교도와 불교도 모두에게 아주 성스러운 곳으로 두 종교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곳이죠. 힌두교도들은 이곳을 구원의 장소라는 뜻의 묵티 크셰트라라고 부릅니다. 8세기 무렵 티베트 불교의 창시자인 구루 린포체가 티베트로 향하던 중 이곳에 머물며 명상을 했다고 전해지죠. 불교에서는 이곳을 강력한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여깁니다. 또한 우주 만물을 이루는 다섯 가지 핵심 원소인 불,

물, 하늘, 땅, 바람이 모두 모여있는 세계 유일의 장소로도 알려져 있죠. 탑 모양을 한 이 사원은 지어진 지 무려 20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황소머리 모양을 한 108개의 성스러운 물줄기 아래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을 맞으며 몸과 마음을 씻어내죠. 사원 앞 두 개의 연못에는 성스러운 물이 담겨 있습니다. 운모라는 광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유난히 맑고 깨끗하죠. 사원 주변으로는 다양한 종교 기념물과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최근에 복원된 이 나르상 수도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1000개의 등불 사원으로 불리는데 그 이름처럼 1000개가 넘는 불상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워진 이 거대한 석가모니 불은 네팔에서 가장 큰 불상이죠. 근처 언덕 꼭대기에는 구루 린포체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게 조금 숨차긴 해도 이 지역 최고 절경이 한눈에 펼쳐지니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죠. 매년 수천 명의 발길이 이어지는 묵티나트에는 이제 번듯한 포장도로가 보입니다. 다시 큰 계곡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다 보면 끊임없이 불어대는 바람이 바위를 깎아 만든 신비로운 지형들이 눈에 띕니다. 이 무늬들은 참 아름답지만 사실 자연이 보내는 위험 신호이기도 하죠. 기후변화로 인해 이 지역에 비가 내리는 날이 늘어나면서 암석에 들어있던 유해 광물질이 식수원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을 채우는 물의 대부분은 산꼭대기에서 녹아내린 해빙수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지금 구름 위로 처음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닐기리산에서 흘러내려오죠. 카그베니에서 북쪽으로 12km쯤 올라가면 강물이 수십 미터 높이의 바위 절벽 사이를 파고들어 좁은 협곡을 만들어냅니다. 건기인 지금은 물이 말라있지만 봄이 되어 눈이 녹기 시작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지죠.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설원에서 녹아내린 물이 이 좁은 계곡 하나로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니까요. 이 때문에 하류 지역에서는 종종 홍수가 나기도 하죠. 특히 산사태까지 겹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2015년에는 여러 마을에서 큰 물난리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험난한 지형 탓에 이곳부터는 도로가 강가를 따라 나란히 이어질 수 없죠. 대신 협곡 위쪽을 향해 지그재그 모양으로 꺾어 올라가며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을 따라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친 흙길의 연속이죠. 비라도 조금 내리는 날엔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 아예 지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잿빛뿐인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푸릇푸릇한 생기를 띠는 농경지가 보인다는 건 마을이 있다는 증거죠. 이 지역은 연 강수량이 300mm도 채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농업이 주요 생업 중 하나이긴 하지만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기후가 반건조 상태라 농사짓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죠. 계단식 밭을 일군 건 귀한 물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또 땅의 영양분을 유지하고 수확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예전부터 여러 작물을 번갈아 심는 윤작 방식을 써왔죠. 전통적으로는 밀이나 보리, 감자처럼 생계형 작물을 주로 재배했지만 최근 들어 물을 구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면서 이런 농업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진흙으로 둑을 쌓아 만든 연못이 하나씩 있어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모아두었다가 농업용수로 나눴었죠. 하지만 기후가 갈수록 메말라가고 날씨마저 종잡을 수 없게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많은 마을이 기존 연못을 콘크리트 물탱크로 바꿨고 일부에서는 아예 농업용수를 배급제로 제한하기까지 하죠. 심지어 물줄기가 말라버리는 바람에

세워져 있는데 만약 이 도로가 완성된다면 길림 같은 마을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지도 모르죠. 가끔은 길가에 서 있는 불탑만이 이곳이 과거 네팔과 티베트를 잇던 붐비는 소금 무역로로서 얼마나 중요한 길이었는지를 짐작해 해줍니다. 히말라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이 불탑들에는 특별한 진언이 깃들어 있는데 탑이 세워진 땅, 그리고 그 곁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려준다고 하죠. 조금 더 가다 보면 다크마르의 붉은 절벽이 장관을 연출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붉은색은 아주 먼 옛날 구루 린포체가 물리친 악마의 피가 묻은 것이라고 하죠. 악마의 간은 불탑에, 창자는 진언이 새겨진 돌담 안에 넣어 봉인했다고 전해집니다. 저 아래 강가에서는 가축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기후가 워낙 혹독해서 풀을 뜯을 수 있는 기간은 아주 짧다고 하죠. 시야가 탁 트이면서 마침내 중세 성곽도시 로만탕에 도착합니다. 1380년에 세워진 로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죠. 18세기에 여러 작은 왕국들이 통합되어 네팔이 건국되었을 때 로 왕국은 네팔의 자치령으로 편입되었지만 왕족의 혈통과 지위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네팔이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죠. 무스탕의 왕 역시 그 칭호를 잃게 되었습니다. 2016년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조카이자 후계자는 평범한 네팔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그를 깊이 존경하고 있어서 그는 지역 문화 행사에 참석하거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해발 3,800m에 자리한 로만탕은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4개의 주요 사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5세기 후반에 지어진 거대하고 붉은 툭첸 곰파가 가장 눈에 띄죠. 하얀 외벽에 9개의 모서리를 가진 건물이 바로 1400년경에 지어진 옛 왕궁입니다. 안타깝게도 2015년 네팔을 덮친 대지진 때 큰 피해를 입고 말았죠. 북쪽 언덕 위에는 놀라운 건축물 두 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종종 여왕의 성이라고 불리지만 일부 기록에서는 수도원이라고도 하죠. 곰파라는 단어가 요새를 뜻하기도 해서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건물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어 조만간 완전히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죠. 더 높은 언덕에 있는 건 왕의 성입니다. 14세기 로만탕의 초기 시절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왕의 성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역사는 무성한 추측만 남긴 채 모래바람 속에 묻혀버렸죠. 북쪽으로 향하면 지형이 평탄해지면서 깊은 협곡과 바람에 깎인 벼랑이 얽혀있는 기괴하고 척박한 황무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광활한 티베트 고원에 다다를 즈음 또 다른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무스탕의 그 유명한 하늘 동굴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무려 만 개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하죠. 이 동굴들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직접 파낸 것인데 도대체 저곳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찔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동굴은 5개 층에 걸쳐 40개의 방이 있는 동굴인데 수행자나 종교 관련자들이 명상하고 성찰하는 장소로 쓰였다고는 하지만 왜 이런 곳에 동굴을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일부 동굴에서는 2, 3천년 전 사람들의 미라가 발견되기도 했죠. 뼈에 베인 자국이 남아있는 미라도 있었는데 이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 토착신앙이었던 본교의 장례 풍습과 일치하는 흔적입니다. 이제 티베트 고원을 향한 마지막 오르막길로 접어듭니다. 이 여정을 시작한 이래 우리는 푸르른 저지대와 돌투성이 계곡을 지나
3,000m가 넘는

보도를 올라왔습니다. 마침내 세 개의 지붕에 서 있는 듯한 이 외롭고 고립된 지역에 도착한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땅은 수백만 년 전만 해도 깊은 바다 밑바닥이었습니다. 아름다움과 가혹함, 고대의 신화와 문명이 숨쉬는 이 경이로운 땅. 발길 닿는 곳마다 신성한 기운이 맴돌던 시간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특별했던 여정도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0: 강원도 고성의 깊은 산속. 오토바이를 타고 자유를 만끽하는 오늘의 주인공.
1: 안녕하십니까. 실수!
0: 해병대 출신의 동준 씨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죠. 이곳에는 특별한 부대가 있다는데 충성심도 전우에도 남다른 개병대와
2: 요 닭은 닭개자 써서 개병대.
0: 개병대.
2: 저 개는 개병대.
0: 그리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보살피는 해병대 아저씨. 부대원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데요. 그는 대체 못하는 게 뭘까 싶을 정도의 만능 재주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쩌지 못하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데요. 과연 까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3: 다 그냥 공격적이에요.
4: 그런 게 좀 안쓰럽죠. 얼마나 얘가 묶여 살았으면 나와서 좀 여유를 부렸으면 좋겠어요.
0: 17마리 개병대를 지휘하는 해병대 아저씨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해병대 아저씨가 혼자 생활하는 아늑한 공간. 이른 아침부터 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방 청소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해병대 아저씨 못지않게 부지런한 강아지들. 어우, 아침부터 놀고 싶어서 안달이 났네요. 해병대 아저씨의 일과는 강아지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혼자 사는 그에게 가족 같은 존재들인데요.
3: 이리 와, 제니도 이리 와.
0: 17마리 강아지들과 함께하니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3: 루키! 우리! 나비다,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나비.
4: 아, 여기는 민가가 하나도 없는 계곡을 끼고 있는 산속입니다.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죠.
5: 원래부터 여기에서 지내셨나요? 옛날부터?
4: 아니, 옛날엔 아니고요. 이제 저기 바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아예 내려왔죠.
0: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곳에 살게 된 건가요?
4: 아, 고성에 내려온 지는 1년 됐고요. 그전에는 이제 파주 문산에 있었죠. 여러 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이사를 몇 번 하다가 아주 이제 작년에 고성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0: 강아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찾아 여러 번 이사를 다니다가 결국 고향인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4: 여기 고향이고, 그리고 이제 고향에서 털을 잡으려고. 공간도 넓고 애들한테 그 살기 환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0: 이렇게 고향에 털을 잡게 된 동준 씨. 손수 모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4: 요거는 좀 약간 컨테이너인데 약간 좀 높이가 좀 높은 거라서 제가 여기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가끔 잠도 잡니다만. 그리고 저거는 저쪽에 쟤는 그 버려진 물통을 아주 아주 힘들게 굴려와가지고 저거 휴게소, 뭐 간편 조리, 뭐 취식을 할 수 있는 휴게소를 만들었고.
0: 집 짓는 아이디어도 아주 기발합니다. 야, 이걸 혼자 힘으로 다 만드셨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넓은 공간에 해병대 아저씨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고 하네요.
4: 아니 뭐 혼자서 이런 거야. 뭐 토목을 하던 사람이니까 네, 쉽습니다.
0: 게다가 저 큰 견사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4: 여기가 한 7, 800평 정도 돼요. 안에다가 게장을

0: 쫙 지었죠. 우리 개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1: 평범해 보이지만 집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의 노하우.
0: 네, 하우스를 너무 덥지 않게 하려고 강력하게 햇빛을 차단하고 차단하는 걸 썼어요.
1: 덕분에 뜨거운 여름에도 시원하다고 합니다.
2: 이거 손수 다 만드신 거?
0: 네.
2: 혼자서요?
0: 네. 아우, 이거 혼자서 만들다가 지금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손가락 관절도 막 아프고. 지금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일하다 보니까.
1: 아우, 지난 1년 동안 많이 힘드셨나봐요. 고생 끝에 800평 부지에 생긴 개병대 기지.
0: 암깨들 위주인데 잘 어울리는 그룹이라서 그냥 저기다 그냥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섯 마리는 항상 저기서 밖에서 놀지. 자, 줄을 서. 줄을 서. 자, 루키. 청아. 우리. 이거. 제니. 아빠 깨줘. 아니야.
1: 지금 하는 놀이는 강아지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 중 하나라는데요. 녀석들에게 날달걀을 직접 까먹게 한다.
0: 바보들이야, 쟤네들 다. 아빠 깨줘. 아니야. 날계란을 보면 똑똑한 애들이나 학습이 된 애들은 갖고 와서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서 깨서 먹어. 근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그냥 물고 가서 계속 핥아요. 얘가 저러다가 돌에 떨어뜨려서 깨진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떨구는데, 저렇게 떨구는데 안 깨지는 거야. 지금 여기가 푹신푹신해서.
1: 결국 달걀 껍질에 구멍을 내서 먹는 기특한 녀석.
0: 아, 우리 됐네, 우리는. 우리야, 제니 거 남았는데? 제니 어떻게 안 되겠어?
3: 건들지 마, 내가 할 거야.
1: 애를 써봤지만 결국 실패한 개병대원 제니. 반면 아주 쉽게 달걀 껍질을 까서 먹는 우리.
0: 세 개 먹었어요 벌써. 예. 아이고 이 바보들아. 다 먹었네요. 야, 이제 물속에 소세지 먹으러 가볼까? 누가 제일 잘하나 보자. 누가 잘하나. 이리 와봐. 자, 이쪽 제니야. 이쪽에 이리 와. 우리.
1: 이번에도 고난도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수중 간식 먹기입니다.
0: 자, 우리 여기 있잖아. 우리 이거. 오, 제니 먹었어. 제니 또 하나.
1: 이번엔 제니가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0: 코풍선 부는 거 봐봐요. 자, 한 번 더. 아, 제니가 다 먹네. 물 더 넣어. 오, 되게 잘한다, 제니.
1: 다음 단계는 더 어려운데 해낼 수 있을까요?
0: 물 속. 자, 세 개야, 세 개. 과연? 야, 너무 깊은데?
3: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
0: 와, 힘들지. 힘들어? 해봐. 힘들어. 야, 너 바보, 저리 가봐. 우리 한번 해봐, 우리. 루키는 물 다 마시고 아마 먹을걸? 그렇지. 제니, 여기 있어. 자, 물 들어갔어.
1: 다시 시도하는 제니.
0: 와. 야, 진짜 잘한다. 잘했어.
2: 개들이가 노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
0: 네, 제일 재밌어요. 행복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뭐 일하다 보고 뭐 이러면 계속 뭐 그 일 때문에 생각하고 스트레스인데 얘네랑 놀면 그런 게 전혀 없어. 닭 쳐다보고 있어도 너무 재밌고.
4: 그 해병대에서 파생된 거죠. 개들은 개병대고 저기 닭들은 닭 개자를 써서 개병대고.
0: 삐삐들아.
1: 이번엔 개병대에게 가는 해병대 아저씨. 닭장문을 열어주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0: 삐삐삐삐삐삐삐삐.
1: 그가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오는 닭들.
0: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1: 이 소리 때문일까요? 닭들이 그를 쫓아옵니다.
0: 삐삐삐삐삐삐.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1: 있는 동준 씨.
5: 뭐 주시는 거예요?
4: 이 달팽이인데요. 엄청 느리게 가니까 여기서 일로 건너가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서.
1: 온 힘을 다해 기어가다 도로에서 죽은 달팽이들. 이것들을 열심히 줍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4: 아이, 닭들이 좋아해요.
1: 닭들이 좋아하는 걸 귀신같이 아는 해병대 아저씨. 양손 가득 주운 달팽이를 닭들에게 던져줍니다.
4: 잘 먹죠?
1: 달팽이의 특별한 맛에 푹 빠져버린 닭들.
4: 닭이 이런 거, 이런 껍데기 같은 걸 많이 먹어야 계란을 단단한 걸 넣거든요.
1: 눈 깜짝할 사이에 달팽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해병대 아저씨는 닭들의 또 다른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시원한 물이 흐르는 냇가에 닭들의 별미가 있다는데요.
4: 여기가 의외로 고기가 많아.
1: 이야, 통발에 물고기들이 한가득이네요.
4: 혹시 저번에 보니까 가재가 여기 빵꾸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더 났어, 어저께 저녁에. 거들치 뭐 이런 애들. 여기 하나, 미꾸라지도 들어왔네요, 이번에. 옹고지도 들어오고.
1: 물고기 수확이 꽤 괜찮은데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 냇가에서 또 다른 통발을 꺼내오고. 과연 이번 통발엔 얼마나 들어있을지 궁금한데요.
2: 진짜 되게 많네요, 분명.
4: 네, 꽤 많죠.
1: 바구니 안에 물고기들이 제법 모였습니다.
4: 이 큰 거는 알라라고 다시 놔주고. 작은 것들은 먹이고.
2: 이거를
4: 이걸... 닭을 먹이려고.
2: 아, 닭들이 이걸
4: 먹어. 네, 닭들도 이거 먹어요.
1: 닭들에게 물고기를 먹일 생각에 기분이 좋은 동준 씨.
4: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삐.
1: 바구니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던져주자.
4: 온다.
1: 순식간에 물고기 주변으로 모여드는 닭들. 흡식으로 배를 채웁니다.
2: 자연밥 사이드 애들이요?
4: 그러니까 닭이 건강하잖아, 봐봐. 이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털도 빠지고 막 그러는데.
1: 건강하기로 소문난 동준 씨의 닭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마릿수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부화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병아리가 얼마나 부화가 됐을까. 나올 때가 됐는데. 오! 나왔어. 어이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 날짜가 내일 모레 나와야 되는데 되게 빨리 나왔네.
1: 동준 씨는 달걀 알을 부화기에 넣어 부화시키고 있습니다.
4: 일단 병아리가 한 달 정도까지는 온도를 좀 약간 높게 해서 맞춰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키우게 되면 되죠.
1: 이제 강아지들에게 가봐야 할 시간.
4: 자, 운동하자. 밥 먹어야지.
1: 견사 입구에 있는 종을 치며 강아지들의 운동 시간을 알립니다.
4: 강아지, 나가.

0: 종소리가 울리는 순간 신이 난 녀석들.
1: 아, 종을 치면 얘네들이 이제 뭐 운동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뭐 맛있는 거 준다거나, 그러니까 밥을 주는 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종만 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0: 마주치자마자 동준 씨에게 애정 공세를 합니다.
1: 자, 얼른 쉬어고 와. 쉬어고 와. 슬기, 슬기도. 자, 얼른 쉬어고 와가서, 얼른.
2: 자,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얘네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룹끼리 모아서 저 앞에서 운동을 하고.
0: 동준 씨는 매일 아침 성향이 맞는 강아지 두세 마리를 짝을 지어 운동시킵니다. 갑작스런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2: 슬기 들어와 빨리. 슬기 들어와. 슬기 들어와.
0: 운동이 끝나자 그의 지시에 따라 견사로 들어가는 강아지들. 또 다른 그룹의 산책을 내보낸 후 운동이 끝난 강아지들에겐 아침을 챙겨줍니다.
2: 슬기!
0: 대원들의 끼니를 챙겨주면서 흐뭇해하는 대장님. 실컷 뛰어노는 먹는 아침밥은 꿀맛이죠.
2: 얘는 번개인데 하도 위로 높이 떠서 관절이 상할까봐 그다음 쟁반을 이렇게 매달아놨어. 여기서 없을 때는 막 이렇게 점프를 뛰었어. 그러다가 이제 뒷다리 관절이 망가질까봐 쟁반 노래방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지가 뛰다가 걸리니까 그다음부터 안 뛰어. 그러니까 여기서 못 뛰니까 이쪽에서 또 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도 곧 쟁반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0: 동준 씨는 강아지의 상황에 맞게 맞춤식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이곳에 있는 강아지들은 다 나름의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다들 유기견이거나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른 척 할 수 없어 한 마리, 두 마리 데리고 오다 보니 어느새 17마리가 됐습니다.
3: 특히 유기견을 많이 돌보고 계신데
2: 네.
3: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2: 불쌍하잖아요. 가엾고 저는 사실 여건이 되면 더 늘리고 싶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밥 주고 애들한테 약 주고 하는 건데
0: 지금은 800평 넓은 부지에서 대장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는 강아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를 아직 회복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까미는 동준 씨의 아픈 손가락이랍니다. 후견 생활 후 개 농장의 모견으로 있었던 까미.

0: 뭐가 그리 두려운 건지 벌벌 떨다가 친구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공격성을 보입니다.
1: 까미, 많이 맞은 것 같아요, 애가. 많이 맞은 것 같아. 그냥 사람한테 저한테는 안 그러는데 뭔가 되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손을 쥐거나 뭘 잡으면 바르르 바르르 떨어.
0: 견사 문을 열어줘도 주변 눈치 보느라 쉽게 나오지 못하는데
2: 이쪽 까미 이쪽.
1: 자.
0: 사람에게 공격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 까미의 얼굴을 쓰다듬어주는 제작진.
2: 사람한테는
3: 되게 얌전하네요.
2: 네, 사람한테는 얌전하고
0: 계속해서 쓰다듬어줘도 꼼짝도 하지 않는 녀석.
3: 겁 먹은 느낌.
2: 네, 겁을 좀 많이 먹죠.
0: 겁을 많이 먹었는지 축 처진 꼬리가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1: 얘가 훈련을 하던 놈인데 이빨이 다 부러지고 없어가지고 새끼를 생산하는 이제 용도로 계속 묶여서 살더라고. 그리고 혼자 물도 없이 저렇게 놀길래 제가 주인한테 얘기해서 돈 주고 사왔어요.
0: 이곳에 오기 전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까미.
1: 까미야, 나가서 놀자 이제. 까미 나가서 놀자. 이리 와, 나가서 놀자. 나갔다 와.
0: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들어오는데.
1: 얘 문제 행동이에요. 얘.
0: 까미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4: 까미가 어디서 달려가는 거야?
1: 그냥 이제 모든 개들한테 그냥 시비를 거는 거지. 투견을 했던 놈이라서.
0: 태어나자마자 투견으로 키워졌던 까미. 강아지만 보면 달려드는데 견사에서 나오는 순간 다른 강아지에게 시비를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격렬하게 공격을 하는 까미. 결국 종준 씨가 까미를 철창에서 떼어냅니다.
1: 숫개든 앞개든 개만 보면 달려들려고 하는 거 항상 조심해서 걔는 그 저 안에서도 이렇게 목줄을 하고 있는 게 잘못해서 나왔다 하면 나와 있는 개들하고 붙어서 사고가 날까봐.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 되게 힘들어요. 개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2: 가자. 이리 와. 너 자리로 가.
0: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까미가 안쓰러운 동준 씨. 까미는 언제쯤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건 동준 씨가 까미의 산책을 위해 만든 장치라는데요.
1: 까미는 풀어두면 저 견사 앞에서 매달려서 저 난리를 피니까. 안에 있는데도 신경 쓰지 말고 좀 지가 돌아다니면서 놀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네, 까미 볼 때마다 안쓰럽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0: 과거의 까미는 생존하기 위해 다른 개와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게 몸의 배인 걸까요? 목줄을 풀어주는 순간 친구들에게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보이는 까미. 동준 씨가 아무리 말려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 결국 묶어두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까미를 보살피는 일은 해병대 출신인 동준 씨에게도 버거운데요. 오전 일과를 마치고 이제야 물 한 잔 마시며 한숨 돌리는 동준 씨. 개병대와 개병대를 챙긴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해병대 아저씨. 그의 취미는 산악 오토바이를 타는 것. 자연 속에서 달리는 기분이 최고라는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합니다.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린다는데요. 달리고 또 달리면서 모든 근심 걱정을 싹 날려버립니다. 아 근데 이렇게 자유로우신 걸 보니 혼자이신 거죠?
5: 식구분들.
1: 아 서울에 있습니다. 학교 다녀야 되니까 애들이. 그렇게 뭐라고 불만이 없어요. 아 아빠 인생이구나. 아, 예, 그렇게. 예, 되게 그 자유롭게 풀어놔줬죠, 저를. 개 풀어놓듯이. 예.
0: 한시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는 해병대 아저씨. 강아지와 산행을 나섭니다.
1: 루키, 청아 어디 갔냐? 청아야!
0: 청아는 중간에 다른 길로 샜나 본데요.
1: 너는 누구야? 오라는 청아는 안 오고 우리 옆집게 뜨기가 왔네. 뜨기야, 뜨기 왔어. 아이고, 우리 저기 옆집에 키우는 개. 아 얘가 저를 주를 주인으로 알아요. 청아야, 일로 와 가자 너도.

0: 아이고, 뜨기야. 이 왜 이름이 뜨기냐면, 촌뜨기에 촌자를 빼고.
1: 해병대 아저씨의 껌딱지, 루키도 산행을 따라왔습니다.
0: 얘가 저기 그 공동묘지에 한겨울에 버려져 있던 개였는데 강아지 때 젖을 겨우 뗐을까 했을 때 누가 버렸더라고요. 근데 버린 사람이 신발하고 같이 버렸는지 그 공동묘지에 신발을 꼭 껴안고 지내고 있어서 우연히 보게 돼서 밥을 주고 하다가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는데
2: 얘는 말을 일단 잘 듣고 제 주변에서 떠나질 않고
0: 루키 가자.
1: 루키는 해병대 아저씨의 단짝이 되어
0: 와 여기 고사리 좀 봐. 와 내년에 여기 고사리 뜯으러 와야 되겠는데. 애기 때 이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이제 이것도 오래됐지만은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똑똑 따서 삶아서 말리거든요. 근데 여기 고사리 밭인데 찜찜. 내년에 이제 뜯으러 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예. 루키? 멧돼지가 벌써 여기 한번 팠네요. 오긴 왔었네, 멧돼지가.
3: 멧돼지가요?
0: 예, 이 멧돼지가 여기 지렁이라든가 이런 거 파먹으려고 이런 데 한 번씩 이렇게 팠거든.
3: 아, 이 멧돼지 흔적이.
0: 예, 근데 요즘에 많이 안 다니나 봐.
1: 무더운 여름, 산행까지. 야, 역시 해병대는 다르네요.
0: 뜨기! 뜨기 빨리 와! 뜨기 빨리 와!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라지도 왔어. 라지!
3: 얘는 뭐예요, 라지는?
0: 꼬라지에 꽃자 빼고 라지.
3: 아, 둘이 형제예요?
0: 아니, 얘 딸이에요, 자가. 아... 맨날 꼬라지가 더러웠는데 오늘은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도. 누구 밥그릇이야? 일로 와.
1: 옆집 강아지들 밥까지 챙겨주는 동준씨.
0: 일로 와. 뜨기. 뜨기 봐. 뜨기부터 먹어. 자, 뜨기. 야, 라지, 라지, 일로 와. 빨리, 라지, 일로 와. 빨리, 라지, 일로 와. 빨리 먹어, 엄마. 야가, 야 걸 다 뺏어 먹어.
3: 아, 뜨기가요?
0: 예, 예.
3: 지금도 빨리.
0: 빨리 먹고 좀. 예, 저 딸 거 뺏어 먹어야지, 이제 이러고 있다고.
1: 뜨기의 식탐이 보통이 아니네요.
0: 라지야, 뜨기 다 먹었어.
1: 어휴, 세상에. 딸 밥까지 뺏어 먹습니다.
3: 아, 무서워서 저렇게 도망간 거예요?
0: 예. 지 엄마인데, 딸이고 뭐가 없어, 그냥 먹는 거에서는. 자, 라지야. 아유, 씨, 밥그릇 이제 주걱이 없어서 손으로 줄게. 아유. 저기.
1: 아니, 뜨기야. 너 도대체 얼마나 먹는 거야?
0: 라지, 일로 와. 라지, 일로 와. 라지! 라지, 빨리 와, 일로
1: 이제야 겨우 밥을 먹는 라지.
0: 소리만으로도 못 먹어. 괜찮아, 괜찮아. 빨리 먹자. 아, 여기 소 몇 마리 키우시는 그, 제가 아는 형님네 농장이에요. 여기 이제 농장에서 키우는 개들이고. 아, 근데 형님이 다치셔서 예, 여기 못 오시니까 이거를
1: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동준 씨 옆집 소에게 염물도 챙겨줍니다.
0: 자 먹어.
1: 우리 해병대 아저씨 한시도 쉴 틈이 없네요.
0: 아이고, 좋댄다. 일로와, 라지 일로와. 야, 바가지 깨지겠다, 임마.
1: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인 해병대 아저씨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3: 내려와서 이제 지내시다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들어요?
2: 아, 진작 내려올 걸. 진작 내려올 거라는 생각이 들죠.

0: 다음 날 아침, 따미의 산책부터 시키는 동준 씨.
1: 천천히. 이쪽, 이쪽, 이쪽, 이쪽.
0: 하지만 까미를 산책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 까미가 지금 어디 가는 것 같은데?
1: 그냥 길 따라 가는 것 같은데요?
2: 냄새도 안 맡고 그냥 듣기만 해요.
1: 예, 예, 예. 무조건 돌격. 까미야, 너무 멀리 왔는데 돌아갈까? 앞에서 보면 그 가슴팍 좀 봐. 힘이 얼마나 좋을까.
0: 산책을 할 때도 주변을 살피기는커녕 앞으로 무조건 돌격하는 까미.
1: 좀 산책했다시피 뭐 여유 있게 뭘 즐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아주 오랜만에 나온 개처럼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런 게 좀 안쓰럽죠. 얼마나 얘가 웃겨 살았으면. 네. 풀면 그 개들에게 가서 왕왕대지 말고 좀 나와서 좀 여유를 부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만 하면, 그것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다른 강아지들과는 달리 아직도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까미. 이런 까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까미를 지켜보는 해병대 아저씨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까미의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 강원도 고성으로 달려온 설세.
3: 아유, 나 별로 그러지 않는구나.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지켜.
1: 루키.
3: 이름이 루키예요?
1: 예, 루키. 가면 입구에 다 키우는 개병대가 있고요. 저 안에는 개병대가 있어요.
3: 이거 닭, 뭐예요?
1: 닭풀.
3: 아, 닭도 풀을. 네,
1: 닭이 풀을 먹어요.
3: 어, 아니 뭐 우리 맨날 어렸을 때부터 모이 먹고 막 이런 네, 거밖에 안 보다 보니까
1: 쌀, 뭐 쌀애기 이런 거.
3: 네.
1: 풀을 많이 먹어.
3: 풀도 먹는구나. 이게 뭐야?
1: 닭개짜의 개병대.
3: 해병대 목장을 딱 하고 계시고.
1: 저는 해병대, 닭은 개병대, 우리 개는 개병대.
3: 아, 네. 닭이 되게 예를 들면 그 오골계랑 막 이런 건가요?
1: 아, 제가 부화시켰는데 뭐 마란도 있고.
3: 오. 이쁘다.
1: 청계도 있고.
0: 정겨운 시골 풍경을 보고 있자니 설쌤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3: 저도 들었거든요. 해병대시라고.
1: 네.
3: 해병대 출신이시라고 그래서
1: 네.
3: 되게 강한 이미지를 생각했는데
1: 네.
3: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우신데요. 아,
1: 네. 네, 부드럽습니다.
3: 너무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1: 네. 얘네 알로 부화시킨 병아리도 있어요. 한번 보고 가셔도 돼요.
3: 네네네네. 네.
1: 계속 붙어 다녀요.
3: 우와, 병아리다.
1: 보자, 이따가 한번.
0: 설쌤,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의 귀여운 모습에 빠지셨나 봐요.
3: 너무 귀엽다.
1: 네.
3: 이쁘다. 이런 색깔 너무 멋있다.
4: 너네 면역력이 약하니까 가만히 있어.
3: 귀여워. 너무 귀엽다.
0: 설쌤을 반기는 강아지들. 설쌤 반가워요.
3: 아, 루키 말 잘 듣네. 어?
1: 네.
3: 아, 근데 여기 땅이 엄청 넓네요.
1: 아, 저는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애들 뛰어노는 운동장이.
3: 이 안에도 또 있구나.
1: 네, 이제 여기가 정말 개병대 기지예요.
3: 아, 개병대 기지.
1: 예, 예, 예.
3: 맞네.
1: 네, 맞습니다. 얘는 여기서 계속 뛰어요. 입까지. 못 뛰게 하려고.
3: 그래서 해놓으셨구나.
1: 욕을 해놓으니까 지가 뛰다가 머리 여기 부딪히니까 그다음부터 안 뛰더라고.
3: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뭐 물론 처음에는 머리 좀 부닥쳤겠지만.
1: 네, 네, 네.
0: 이제 설쌤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까미를 만날 차례. 항상 불안해 보이는 녀석. 해병대 아저씨가 생각하는 까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1: 중요한 거는 나가서 돌아다니다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3: 네. 네.
1: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 네, 많이 맞았겠죠, 투견했으면.
1: 네. 사람 손만 하면.
3: 행동을 좀 볼게요.
0: 역시나 목줄을 풀자마자 다른 견사 앞을 뛰어다니며 흥분하는 까미. 갑자기 멈춰서더니 철창에 매달려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3: 다른 애들이랑은 사이가 어때요? 저 밖에 있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랑은?
1: 그냥 저 철망 상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네. 같이 붙여볼 수가 없어요. 까미!
0: 이런 까미를 말릴 수 있는 건 동준 씨뿐입니다.
1: 까미 가자.
3: 아, 공기 좋다. 와, 와이어 엄청 길게 해놓으셨구나.
1: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3: 아, 아니, 저 보호자님 칭찬드려야 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1: 그래요?
3: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좀 이따 우리가 더 자세한 문제 행동을 보면서 말씀드려야겠지만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거. 얘가 혼자서 운동을 안 하고 다른 아이들이랑 싸움이 붙으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얘한테 조금 더 즐거운 걸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우선은 이런 거라도 좀 해봐야 되나? 이런 관리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래도 몇 개 더 이제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렇다면 까미가 이상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저 친구의 히스토리와 어쩔 수 없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1: 저 녀석이 묶여 있었어요. 주인이 한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와서 밥을 물에 말아서 줘. 물어봤지, 얘 뭐냐, 그러니까. 숙여놨다가 이빨이 뭐 다 부러져가지고 뭐 새끼 낳는 용도로 쓴다. 아, 이렇게 키울 거면 걔를 키우지 마라. 얼마면 내가 나한테 줄래? 이제 그랬지. 그러니까 뭐래. 그래서 알았다.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와서 그 처음에 이제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막 와서 안기고 애가 표정이 막 틀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3: 처음으로 사람한테 사랑받아 본 거죠.
0: 이곳에 오기 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까미. 그리고 동준 씨를 만나 처음으로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1: 근데 그 근성이 있는지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계속 싸움을 하려 하고 노는 것 같은데 결국엔 걔한테로 가서 또 저러고.
0: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까미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3: 저 나이가 한 7~8살 추정이면 사람의 상대적인 나이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 나이 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다거나 너무 큰 트라우마나 누군가랑 맨날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친해지기는 네. 쉽지 않죠.
1: 쉽지 않죠.
3: 네.
0: 어쩌면 이제 와서 까미가 달라지는 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3: 지금 저는 우선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이 지금 놀게 해주는 거 네. 그리고 저 와이어 길게 연결해 네. 주신 것도 네. 아, 그래도 저 친구 좀 풀어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른 애들 싫어도 나가서 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0: 밖에 나와서도 다른 강아지들을 신경 쓰느라 긴장을 풀지 못하는 까미. 녀석이 다른 강아지들은 잠시 잊어버리고 쉴 수는 없는 걸까요?
3: 예. 여기 열면 예. 지금 딱 라이벌 의식 때문에 바로 저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산으로 예, 예, 예. 막아서 네. 저쪽으로 나가볼게요. 아, 이쪽으로 네.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희 한번 풀어주시면 제가 여기로 오는 거는 딱 명확하게 안 된다고 막아볼게요.
1: 여기를 문을 닫을까요?
3: 닫을 수 있어요?
1: 예, 예.
3: 오! 닫으면 너무 좋죠?
1: 네, 닫아보겠습니다.
0: 실내 견사의 가림막을 내린 후 까미가 더 이상 실내 견사 쪽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설세.
1: 까미야, 나가서 놀자.
0: 밖으로 나가기 싫은 눈치인가요?
3: 겁이 많아. 그러니까 얘가 밖이 아직 즐겁지가 않아. 그렇지. 나가보자.

0: 그렇지.
1: 할 길을 잃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는 까미. 밖에 나왔어도 견사 주위를 계속 뛰어다니더니 잠깐 멈춰서서 한참 동안 견사 안쪽을 쳐다봅니다.
0: 그러니까 못 놀아봤어요, 확실히. 지금도 저 안에 강아지들 소리 나니까 계속 저쪽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1: 안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가 신경 쓰이는지 계속 그쪽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흥분하는 까미. 견사의 모든 입구는 막아놓은 상태. 그리고 내내 불안해 보이는 녀석.
0: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2: 눈빛이 긴장돼 있네.
0: 네, 긴장돼 있어요. 재미를 느껴봐야 돼요, 항상. 한번 딱 재미를 느끼면 행동이 확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밖에서 다른 애들이랑 싸우고 이러는 것만큼 자기가 원래 하던 행동, 그러니까 이 행동을 바꿀 만큼의 동기를 못 찾은 거야.
1: 아직 까미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요?
0: 그렇지. 까미? 까미?
3: 까미?
0: 아직은 아니야?
2: 아직은 아니야?
0: 네. 병원에서도 진료 볼 때 애들 많이 긴장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다려주면 이제 간식을 먹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좀 하기 싫은 거 같이 좀 해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다림이 제일 중요해요, 얘네들.
1: 까미가 편안해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줍니다. 드디어 견사 주변을 조금씩 탐색하는 까미. 이제야 밖에 냄새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0: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야. 그렇지, 똥 싸는 거야? 아니지, 그렇지, 냄새 맡는 거지. 개들한테 저는 냄새를 맡게 해주는 걸 항상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후각이 되게 신기한 감각이에요.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들도 그런데 감각이 들어가면 시상이라는 부위를 거치면서 1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그 뇌에 가장 가깝게 연결된 부분이 어디냐면 불안, 두려움, 공포, 막 흥분 이런 거를 연결하는 곳이랑 딱 붙어있는데 그래서 냄새를 많이 맡게 하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산다라는 연구 결과들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1: 조금은 긴장이 풀린 듯한 까미.
0: 혀 나온다, 혀 나온다.
1: 바로 이때 간식을 내미는 설세.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더니
0: 아직 아니야?
1: 그냥 돌아서는 녀석. 이번엔 멀리서 간식을 던져주자 조금씩 관심을 갖는데
0: 그렇지.
1: 드디어 설쌤이 준 간식을 먹는 까미.
0: 뭔가 쟤는 살면서 싸움밖에 안 해본 애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보호자랑 아니면 다른 강아지들이랑 재밌게 놀면서 했던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오면 무조건 싸우러 갔던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즐거운 경험을 하면 싸우는 게 아닌 다른 행동들, 그것들을 직접 경험해주고 모든 동물들은 내가 뭘 해봤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냐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게 변하진 않아도 제가 봤을 땐 한 1, 2주일만 해도 여기 안 붙고 그냥 봐봐. 여기 안 붙고 보호자님이랑 놀 것 같아요. 내가 무서운 거야. 쟤는 사람이 무서워. 근데 너무 이쁜데? 오, 야 이거 무슨 약간 동화에 나오는 그림 같은데?
1: 까미는 이런 좋은 감정을 처음 느껴보는 걸까요? 다른 강아지들을 공격하는 데만 몰두했던 까미.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에 갇혀있다가 이제 조금씩 행복한 감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변화의 시작일까요?
0: 해병대 하면 우리 요즘 유행하는 테토남. 그래서 내가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하겠구나 하고 왔는데 웬걸. 역시 이게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오히려 너무 저랑 비슷하시고 강아지들과 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진짜 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4: 제가 걱정하던 게 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가시고 제가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면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0: 네. 저도 오늘 딱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쟤네들한테

0: 신경 안 쓰고
1: 감동이 왔어요. 예.
0: 잘 놀고 들어가라고 하면 쏙 들어가고 예.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예, 냄새도 맡고 좀 여유 좀 가지고 좀 싸고
3: 지속적으로 까미의 솔루션을 실행하고 있는 동준 씨.
2: 연문을 안다는 줄 알게요. 앞문만.
3: 드디어 까미에게도 평화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까미야, 남은 견생은 행복해야 해.
4: 빨리 달라고. 안 준다.

0: 저희가 이렇게 몰림 사고가 있었던 게 갑자기 예쁘다 예쁘다 하고 잘 막 여기에서 또 공놀이하고 놀다가 얘가 갑자기 미친 듯이 확 물어버리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집에서의 행동과는 정반대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1: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2: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4: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5: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자꾸만 긋고 싶은 그 충동.
1: 그냥 정신이 없다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가려, 짜증이 날 정도로.
2: 무섭다고. 밤에 왜 이렇게 머리를 긁냐고.
3: 이거는 진짜 사람이 미칩니다, 진짜. 이게 안 긁으면은 그 가려움증에 짜증이 나고, 근데 긁으면은 또 아프니까 또 짜증이 나고.
0: 지옥 같은 가려움증을 겨우 잠재운 자리, 두피는 또 다른 비명을 지른다. 허물처럼 벗겨지는 비듬과 각질의 습격. 털어내고 숨겨봐도
2: 먼지처럼 이렇게 막 날리면서 떨어지더라고.

0: 일반 사람 각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1: 비빔가루 같은 거 있죠. 막 내려오고 딴 데로 막 번져요, 이게. 그때부터 야, 이거는 단순한 병이 아니다.
2: 진짜 비극은 그 다음부터다. 그러다 결국 모낭이 서서히 파괴되고 뿌리를 잃은 모발들은 처참히 떨어진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탈모가 시작됐다.
3: 중국 두피도 피부이거든요. 심한 염증으로 인해서 모낭의 초기세포까지 소실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모발이 자라지 않고 영구 탈모가 되는 것입니다.
2: 탈모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두피 질환. 긁을 땐 시원하지만 결국 남는 건 무서운 탈모다. 세계 최초로 비듬을 일으키는 핵심 유전자를 찾아냈고 한국인에게 특화된 두피 질환과 탈모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피부과 명의 이양원 교수와 함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두피 질환의 실체를 파헤쳐본다.

0: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두피 때문에 병원까지 올 줄이야.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
1: 그냥 귀에 열 나고 막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정도로 긁었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0: 모처럼 손자가 해준 염색. 그날 이후 두피에서는 알 수 없는 소동이 일어났다.
1: 처음 해봤습니다. 92살 먹도록 염색 처음 해봤어요. 그냥 간지럽고 그래서 무슨 피부병인가 몰라가지고 침 맞으러 열흘간 침 맞았습니다. 10일 동안을.
0: 붉게 성이 난 두피. 대체 왜 그렇게 가려웠던 것일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1: 뒷머리가 가렵고 열받고 그냥 참참히 머리 끝까지 다 가려워서
2: 뽑고 싶을 정도로 가려우신 거죠?
1: 네, 막 그냥 다 팍팍 긁고 싶었어요.
2: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좀 더 자세히 두피를 살펴보기로 했다.
2: 염증이 지금 이렇게
1: 많이 긁었어요.
2: 이게 가려워서 자꾸 긁으면 염증이 점점 심해지고
1: 그러면요, 그냥
2: 각질도 막 일어나고 이렇게 두꺼운 각질들이 막 이렇게 생기시는 거죠.
1: 근데 그래서 어제 이발소 가니까
0: 염증으로 빨갛게 변하고 긁어서 상처가 난 두피.
2: 염증이 있으니까 이제 부종이 생기는 건데 여기가 빨갛거나 그런 건 보지를 못 하시니까 본인께서
1: 누가
2: 뭐 봐주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인지 못하고 계시다가 가볍게 두피가 왜 이렇게 붓지? 또는 두피가 왜 가끔 가렵지? 또 누가 가족들이 봐주고 두피가 왜 이렇게 빨개?
0: 최태식 씨는 가려움증으로 머리를 심하게 긁기 전까지 두피 지루피부염을 모르고 지냈다.
2: 이분께서는 2, 3년 전부터 지루피부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염색약이 지루피부염을 악화시킨 부분보다는 이 염색약 중에 파라펜렌다이아민이라는 PPD라는 흔히 성분이라는 알러지를 잘 일으키는 그런 염색약 성분이 있습니다. 염색약도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한 알레르기가 생기면 이제 두피가 가려워지고 염증이 생기시거든요. 그런데 원래 지루피부염이 있으시면 두피에 염증이 있고 피부 장벽이 파괴되어 있잖아요. 염색을 했을 때 그런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성분들이 더 잘 흡수가 두피로 되면서 더 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0: 두피도 엄연한 피부다. 우리의 모낭은 피부 진피층에서부터 피하지방층까지 깊숙하게 걸쳐있는 구조로 모낭 주변에는 혈관과 피지선이 분포되어 있다. 우리 두피에는 말라세지아 효모군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두피 지루 피부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는 두피에 사는 말라세지아 효모군의 좋은 먹이인데 말라세지아 효모군에 의해 분해된 피지 분해 부산물들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킨다. 이로 인해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이 활성화된다.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사이토카인 등의 염증 물질들로 인해 두피 혈관이 확장되어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이 생긴다. 또한 각질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다 증식하면서 비듬과 각질이 일어난다.

0: 심하면 진물도 생기고 그 위로 죽은 각질 세포들이 엉겨붙으며 누런 기름떡 같은 비듬이 겹겹이 쌓이는 증상들이 발생한다.
1: 두피 지루 피부염의 지루라는 것은 기름지에 그다음에 새어 나올 루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기름이 새는 피부염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근데 피지 분비가 많은 곳에 발생하는 피부염이기 때문에 지루 피부염이고 특히 이 피지세이 많은 두피가 그 지루 피부염이 많이 호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피 지루 피부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원인을 첫 번째는 피지의 과다 분비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말라스치아 효모균의 증식을 들 수 있고 세 번째는 그 면역학적 이상으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두피 지루 피부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0: 비듬과 각질은 두피 지루 피부염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다. 두피가 자주 가렵고 곳곳이 붉게 변하는 홍반, 진물과 딱지가 생기기도 한다. 두피 지루 피부염이 목숨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최태식 씨가 서둘러 병원을 찾은 데는 이유가 있다.
2: 제가 장기 기증하려고 요즘 새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나이 먹고 하려니까 치매 검사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고. 그래서 어려워도 그냥 만들어놨어요. 장기 기증하려면 건강해야 할 거 아닙니까?
0: 기증할 몸인데 대충 넘길 순 없다. 90살 해병대의 두피 지루 피부염 박멸 작전.
2: 제일 가려웠던 데가 이쪽을 하여튼 전체가 다 가려웠지. 이런 데 얼마나 긁었는지 몰라요. 이쪽이 제일 가려웠습니다.
0: 두피 지루 피부염에서 가렵다는 것은 염증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다.
3: 특히 맨날 머리가 가려워서 이렇게 손을 이제는 버릇이 좀 된 것 같아요.
4: 막 안 긁으면은 못 될 정도로 머리 일단 뭐 처음에는 뭐 그냥 뭐 두피가 가려운 정도 뭐 열이 좀 나네 그러다가 하면서 이제 막 계속 손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5: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긁게 되고 이제 긁으면 또 각질이 나오니까 또 그걸 또 다시 긁어내게 되고 심한 경우엔 피까지 조금 맺히거든요.
0: 자꾸 손이 가서 긁게 되고. 머리카락을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가려웠다는 최태식 씨. 두피 지루 피부염은 왜 그렇게 가려운 것일까? 밤낮 없이 환자들을 괴롭히는 극심한 가려움증. 그 원인은 말라세지아 효모균이 피지를 먹고 분해하면서 만드는 대사 산물에서 시작된다. 이 대사 산물들은 두피 표면의 각질 세포층에 침투하며 두피의 방어벽을 사정없이 무너뜨린다. 두피 장벽이 뚫리면 더 많은 대사 산물과 단백질 항원들이 침투하면서 면역세포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일제히 뿜어져 나온 염증 물질들은 두피 속 감각신경을 자극하고 뇌는 즉각 긁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참지 못하고 손톱으로 긁는 순간 두피는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러면 그 상처 틈새로 더 많은 세균과 곰팡이가 침투하며 염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결국 가려워서 긁고 긁어서 염증이 더 생기면서 두피염이 더 깊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1: 때로는 이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셔서 손톱으로 이제 긁는 걸로 부족해서 효자손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날카로운 빗 같은 걸 이용해서 긁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피의 장벽들이 파괴되겠죠. 파괴되면 그런 두피의 장벽 파괴로 인해서 더 큰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물리적인 자극으로 더 많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니까 또 더 많이 긁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 지루 표면 치료에 뭐 염증 자체를 치료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것도 큰 치료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원인을 알면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두피 지루 피부염 환자들의 각질이나 딱지를 긁어내 특수 염료로 염색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0: 두피 지루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말라세지아 효모근을 관찰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피로 등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말라세지아 효모근이 과증식하며 두피 지루 피부염을 악화시킨다.
1: 대부분 이제 늘 관찰되는 건 아닌데 워낙에 이제 그 활성도가 높고 각질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잘 관찰됩니다. 그래서 효모균의 특성상 이렇게 포자 형태로 아주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질에서 검출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균사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동그란 포자 형태만 있는데 여기서 더 활성도가 강해지면 이렇게 균사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흔히 그 스파게티 앤 미트볼 형태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0: 이양원 교수는 바로 이 말라세지아 효모근에 주목하며 두피 질환 연구의 첫 장을 열었다. 국내 처음으로 말라세지아의 진균 유전체 분석을 통해 비듬을 유발하는 균의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찾아내며 두피 질환과 탈모로 치료 영역을 확장해 왔다.
1: 말라세지아 효모균은 우리랑 같이 사는 애들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에요. 정상 상재균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의 그 면역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이 말라세지아 효모균의 활성도에 따라서 얘들이 나쁜 친구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그 이 말라세지아 효모균이 심해져서 지루 피부염이 심해지면 아 내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 내 면역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과 잘 사이좋게 지내는 게 참 중요하고, 이게 저희 군과, 저희의 어떤 면역 기능에 대한 지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두피 지루 피부염은 두피 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또 그만큼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다. 매년 21만 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두피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70대 환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꼴. 두피 지루 피부염은 흔한 질환이지만 예상치 못한 위험을 숨기고 있다.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마다 두피 지루 피부염이 재발했다는 정선예 씨.
2: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3: 이렇게 머리 감으면 머리가 두피가 좋아진다고 그래서요. 커피하고 샴푸하고 섞었어요.
2: 이걸 머리에 바르시는 거예요?
3: 예. 샴푸 대신 이렇게 하면 좋대요.
0: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서 봤던 커피 샴푸.
2: 실제로 좀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3: 아유, 더 가려웠어요.
0: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샴푸에 혹할 정도로 가려움증이 극심했던 정선예 씨. 집안일을 하면서도 손은 벌써 머리에 올라가 있다. 긁는데 정신이 팔린다.
2: 근데 일하시다가 계속 긁으시느라고 불편하시겠어요?
3: 많이 불편해요. 설거지할 때가 제일 불편해요. 물이 묻으니까.
0: 10년 넘게 두피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정선예 씨.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사이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4: 또 긁어? 아이고, 그 비듬하고 머리카락 누가 치우라고?
3: 아유, 가려운 걸 어떻게
4: 해. 아유, 얼른 병원에 가봐. 그러면 큰 병원에.
2: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좀 많이 가려워하시나 봐요?
4: 아니, 뭐 가렵다고 뭐 머리 감고 나오면 또 멀쩡하고 하니까. 청소할 때는 내가 해가지고 한우큼이야.
2: 뭐가요?
4: 머리카락이. 본인이 주소도 나중에 보면 내가 해가지고 샤워하면서 보면은 내가 지금 한우큼대 한우큼.
0: 한우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언제부턴가 정수리 쪽 탈모가 시작됐다.
3: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이런 데가 화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넘겨요, 머리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넘기면요, 잘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하면요.
2: 머리가 앞머리를 이렇게. 네, 네. 그 어머님만의 노하우가 좀 생기셨네.
3: 네, 그래.
1: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형태의 탈모가 먼저 1차적으로 옵니다. 여성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두피 지루피부염이 오랫동안 가려움증과 염증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런 탈모에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이게 정수리에 가르마 부위거든요. 이런 형태에 여기가 더 하얗게 비어 보이는 거죠.
0: 훤히 드러나는 정수리. 언제 어딜 가더라도 꼭 모자를 쓰고 다녔다.
3: 거의 모자 벗을 때는 없어요.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쓰고 먹고 나가서도 몇 년 됐어요.
1: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금 정선예 씨가 병원을 찾았다.
1: 지난번에 오시고 나서 5월달에 오시고 이제 4주 되셨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3: 그래도 좀 가려워요.
1: 아직도 가렵긴 하시고.
3: 네. 네.
1: 두피에 염증 생기고 뭐 그런 거는 많이 괜찮으시죠 이제?
3: 네. 네.
1: 그리고 좀 그 머리가 막 빠지는 거 이런 느낌도 조금 덜하긴 하시고요.
3: 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1: 그런 건 많이 줄어들었는데.
3: 그 머리가 많이 난 것 같아요.
1: 어쨌든 두피 염증 같은 걸 많이 치료, 염증을 많이 조절하고 치료하면 탈모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많이 좋아지긴 하죠. 네.
0: 치료를 시작하며 탈모에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1: 저번에 5월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사진하고 비교해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훨씬 좀 덜 붓지 않으세요? 약간 불구스름하긴 하죠, 아직은. 근데 이제 가르마 타면서 올라가는데 정상인 부분이 더 많죠. 처음하고 비교하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각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러셔가지고. 많이 좋아지면 이제 약을 끊고 샴푸 치료만 저희들이 하거든요. 지금 둘 다 병행하시잖아요. 샴푸도 번갈아 쓰시고 약도 드시는데 약은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1: 염증은 많이 좋아지시고 각질이나 이 그 비듬 같은 건 많이 좋아지셔서 염증에 대한 약을 오늘 좀 줄이려고 하고요. 이제 근데 아직 가려움증이 계속 있으시고 그게 제일 불편해서 하셔서 가려움증에 대한 먹는 약은 계속 드실 거고요.
0: 두피 지루 피부염은 왜 탈모까지 불러오는 걸까? 모발이 자라는 주머니, 즉 모낭은 두피 깊은 곳 미세혈관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머리카락을 길러낸다. 하지만 두피 지루 피부염을 방치해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사태는 완전히 달라진다. 두피 표면의 염증 세포들이 모발의 뿌리인 모낭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게 되는 것이다. 모낭을 둘러싼 염증은 모근으로 가는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영양 공급로를 차단해버린다. 굶주린 모낭세포는 점차 힘을 잃고 쇠퇴하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결국 모발의 생장기가 급격히 짧아지고 모발이 빠지는 휴지기 탈모가 발생한다.
1: 두피는 모발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논이나 밭이 건강하고 그 영양분이 많아야지 벼라든지 작물이 잘 자라듯이 그 바탕이 되는 그 논이나 그 밭이 되는 부분이 두피라고 할 수 있겠죠. 두피 지루 피부염의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경우는 탈모까지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피 지루 피부염이 너무 심해지면 이 모발의 주기가 있는데 모발의 주기인 생장기가 짧아지고 빠져버리는 휴지기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가 진행되는 휴지기 탈모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두피 지루 피부염에 의한 휴지기 탈모인 경우에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3: 여기 봐, 다 파먹은 거 봐, 이거.
0: 두피 지루 피부염 자체가 모낭을 직접 파괴하는 탈모 질환은 아니지만 염증이 모낭에 나쁜 영향을 미쳐 모발이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머리카락을 길러내는 데 나쁜 밭이었던 정선예 씨의 두피. 그 밭은 어떻게 했길래 머리가 다시 난 걸까? 이양원 교수는 두피 지루 피부염 환자들에게 샴푸 치료를 권한다.
3: 이거는 약이래요. 이건 독한 약이라서요. 이건 하루 걸러씩 하래요. 계속하면은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걸 여기다가 해놓고 여기 가운데다가 문지르고 그리고 15분 있어야 돼요.
2: 15분이요?
3: 네.

0: 네, 골고루 약이 들어가게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선 한 15분 있다가 감거든요.
1: 항진균제 샴푸를 쓴 후에는 바로 씻어내지 않고 5분 정도 약이 잘 스며들도록 기다린다. 번거롭지만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양원 교수만의 치료법이다.
2: 좀 번거로우시겠어요?
0: 번거로워도 해야지요.
2: 이렇게 조금 해놓고 있으면 효과가 좀더 있는 것 같은데요?
0: 예, 효과가 많이 있어요.
1: 이양원 교수가 두피지루 피부염에 사용하는 샴푸는 두 가지. 말라세지아 효모균을 줄이는 항진균 샴푸와 항염증 샴푸를 하루씩 번갈아가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두피에 직접 바르는 연고보다 샴푸 치료를 권하고 있다. 두피지루 피부염의 치료는 크게 항진균 치료와 항염증 치료로 이루어진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항진균 샴푸 치료다. 과도하게 증식한 말라세지아 효모균을 억제하는 것이 두피 지루 피부염 치료의 핵심이다. 의사 처방을 통해 사용하는 항진균 샴푸는 두피 장벽을 파괴하는 주범인 말라세지아 효모균을 직접 표적 치료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거품을 내자마자 헹구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유효 성분이 두피 각질층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최소 5분간 기다린 뒤 헹궈낸다. 두 번째는 항염증 샴푸다. 두피 염증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로 염증을 억제하여 홍반과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스테로이드제는 단기간에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내지만 오남용하게 되면 두피가 얇아지고 방어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반드시 전문의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두피의 특성상 샴푸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심한 경우 경구용 약물 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3: 저는 그 샴푸 제제로 되는 국소 스테로이드 젤을 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5분 미만으로 유지하고 씻어내기 때문에 이런 그 장기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심한 증상을 호소하실 때는 경구용 약물하고 그 항염증제, 항진균제 포함하는 경구용 약물하고 그 샴푸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근데 증상이 완화되면 이제 경구용 약물은 끊게 되고 이런 샴푸 치료로 이런 유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2: 파는 비듬 샴푸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3: 네네.
2: 실제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3: 네, 있습니다. 그 가벼운 비듬이라든지 또 가벼운 그런 지루 피부염에는 이런 항진균 성분이 들어있는 비듬 샴푸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죠. 두피 이제 비듬 샴푸를 계속 쓰는데도 계속 그 비듬이 떨어지고 또 가려움증이 지속되면 그때는 이제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1: 68세 이승규 씨. 머리가 가려운 것은 기본. 얼굴과 목까지 피부가 벌겋게 변했다. 술을 마셨냐는 말도 자주 듣는다.
4: 두피가 지금 뭐 발진이 나고 가렵고 그리고 뭐 피가 나고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수리 쪽에 조금 보르지 나더만은 계속 번지더라고요, 보니까. 머리가 뭐 완전히 뭐 자갈밭이었죠.
1: 두피에 그치지 않고 얼굴까지 붉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3: 지금 모니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피가 지금 염증이 되게 심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긁어서 상처를 많이 내셨거든요, 두피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긁어서 다 상처가 이렇게 생기셨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두피에 상처를 내게 되면 두피 염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탈모가 생기시는 거예요. 이 부위에 모발에 숱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 원래도 뭐 유전성 탈모에서
1: 하도 가렵다 보니 마구 긁어버린 두피. 지루 피부염은 두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3: 좀 특징적인 건 두피만 지루 피부염이 있는 게 아니라 안면부에도 지루 피부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피부에도 지루 피부염이 있으셔서 안면부의 홍반, 홍조, 안면부 가려움증, 두피의 염증, 두피 가려움증 뭐 이렇게 다 호소하고 계셨던 거고 하도 긁으셔서 이게 미란이 생기셨어요. 이렇게 그 미란은 조금 더 쉬운 말로 까졌다고 하죠, 피부가. 그러니까 까진 상처. 손톱으로 긁어서 이게 보시면 길쭉하게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가 된 상처 보이시죠?
1: 레이저 시술로도 지워지지 않았던 붉은 얼굴. 지루 피부염은 얼굴에도 자주 발생한다.
3: 지루 피부염, 전형적인 지루 피부염을 증상을 보이세요, 안면부도. 그렇게 안면부의 지루 피부염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심해지시니까 얼굴이 붉어졌다가 좀 좋아졌다가 붉어졌다가 좋아졌다가 반복하면 혈관이 민감해서 확장되거든요. 왼쪽 뺨에 보시면 이 혈관이 이렇게 막 주행이 보이잖아요. 혈관이 이렇게 확장돼서 혈관이 달리는 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도 다 지루 피부염이세요. 반복되는 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이
1: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
3: 보기가 미용적으로 안 좋으니까.
4: 이거는 뭐 고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3: 예, 맞습니다. 예. 지루 피부염을 완치시킬 수는 예, 예. 없어요. 완치시키는 질환이 아니라 예. 예, 잘 조절하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좋은 상태는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뽑거나 한번 치료해서 다음에 안 생기게 하는 그런 근치는 불가능한 질환인데 잘 조절하면 좋은 상태 유지할 수 있죠.
1: 지루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흔히 발생하기 쉬운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도 않고 잘 치료하면 약을 중단할 수도 있다.
5: 머리를 매일 감는 게 좋다.
3: 네, 이건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 어떤 분들은 한 번만 감아도 청결할 수 있으면 한번 감으셔도 되고 이틀에 한번 감아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시면 이틀에 한번 감으셔도 됩니다.
5: 두피 지루 피부염, 머리를 바짝 말리는 것이 좋다.
3: 네, 두피 지루 피부염 환자한테서 이게 뜨거운 헤어드라이로 너무 강하게 건조시키게 되면 오히려 그 건조성 두피염을 유발하게 되죠. 특히 그 뜨거운 그 헤어 드라이를 써서 너무 강하게 건조시키면 좋지 않습니다.
5: 모자를 쓰는 것은 두피에 좋지 않나요?
3: 아닙니다. 모자를 쓰시는 건 전혀 그 두피에 좋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요즘 같은 여름에 그 자외선 조사가 심한 그런 낮 같은 경우에는 그 자외선 차단으로서 모자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조금 유의하셔야 될 거는 모자를 너무 이렇게 두피가 꽉 잴 만큼 타이트하게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피의 그 혈액순환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를 쓰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1: 각질과 비듬이 있으면 흔히 두피 지루 피부염으로 알기 쉽다. 비슷하지만 다른 질환이 있다. 두피 지루 피부염인 줄 알고 치료하지만 낫지 않는 경우가 많다.
6: 일단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져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이게 남 보면 좀 그렇잖아요. 옷에 막 이렇게 하얀 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갈라져요. 약간 어떤 데는 또.
5: 두피가요?
6: 아니요. 이게 귀 이런 사이 같은 데 보면은 귓밥하고 이 사이 있잖아요. 그쪽이 갈라지면 너무 아파요. 엄청 아파요.
5: 지금은 괜찮으신데 어디가 그러셨던 거예요?
6: 여기죠. 예. 갈라지고 이쪽은 이제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거 자다가 저도 모르게 자꾸 쥐어 뜯어요. 그러면 또 이제 각질 같은 게 떨어지고.
5: 그 지역의 병원에 가셨을 때는 그럼 진단을 뭐라고 받으신 거예요?
6: 지역에서 그냥 알 수 없는 피부염?
1: 알 수 없는 피부염이라니 어떤 질환일까? 네.
3: 오늘 그 두 번째 그 방문이신데요.
6: 네.
3: 두피라든가 그 상태는 좀 어떠세요?
6: 이쪽이 각질이 떨어지는 게 왼쪽이 지난번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는 좀 네. 심했는데요.
3: 네.
6: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인데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3: 같으시고 가려움증도
6: 네.
3: 좀.
6: 네, 낮에는 잘 모르는데 밤에 잘 때 좀 많이 저도 모르게 손이 막 갔거든요. 근데 조금 들이진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두 가지가 주관적인
1: 약물 치료 덕에 하얗던 각질과 가려움증이 조금 진정된 상태.
6: 네.

0: 지금은 깨끗하죠? 각질 같은 거안 보이잖아요? 두피 염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1: 2주 만에 온 건데 많이 좋아졌네요.
0: 네, 이게 왜냐면 주관적으로는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원래도 두피 건선은 그렇게 가렵지는 않거든요, 많이. 지난번 두피 보시면 이렇게 막 각질이 심하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각질의 그 안쪽 베이스로 보면 이렇게 붉은 염증들도 보이고 그러죠. 요런 데서 피 이게 빨갛게 피부 병변이 보이고 특히 이제 이귀 옆에 보시면 요런 부분이 이제 건선에 좀 전형적인 붉은 염증 위에 이게 각질이 이렇게 덮여 있는 판 형태의 피부염이 같이 있으시죠. 여기도 보면
2: 남순애 씨의 알수 없는 피부염은 두피 건선이었다. 지루성 두피염과 혼동하기 쉬운 또 다른 질환, 두피 건선. 건선은 균 때문이 아니라 면역계의 오작동으로 일어나는 만성 염증성 면역 질환이다. 건선은 정상 피부보다 무려 대여섯 배나 빠른 속도로 세포가 과증식하면서 미처 떨어지지 못한 각질이 겹겹이 쌓여 두껍고 하얀 은백색 껍질을 만들어낸다. 경계가 명확하고 하얗게 떨어지는 각질 탓에 비듬으로 오인해 억지로 뜯어내기 일쑤다. 하지만 건선 두피를 자극해 각질을 강제로 벗겨내면 표피 아래 미세 혈관이 터져 피가 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
0: 두피 건선에서 그 건선은 마를 건에 버즘 선자입니다. 그래서 마른 버즘이 피는 그런 피부 질환이다. 두피 지루 피부염의 경우는 약간 노란빛깔을 띠고 비교적 좀 얇게 각질이 형성되는 반면에 그 두피 건선은 아주 두껍고 은백색의 그런 그 각질이 형성되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피 건선은 비교적 가려움이 좀 덜합니다. 하지만 두피 지루 피부염은 가려움증이 좀 심한 편에 속하고 또 두피 건선 경우는 두피에만 건선이 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보통 건선은 이제 온몸의 피부에 다른 부위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피부에도 건선이 있으면 두피 건선으로 진단하게 되죠.
2: 건선은 두피만의 병이 아니라 전신의 피부에 다 생길 수 있고 팔꿈치와 무릎같이 자극이 많은 부위에 잘 생긴다.
3: 저는 처음에 저 피부암인 줄 알았어. 손만 이렇게 딱 스쳐도 후두둑 떨어졌어. 치약 같은 거 있죠. 좀 약간 좀 다른 엉뚱한 방법을 했는데 그게 더 이제 부추기였어.
4: 치약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3: 그냥 뭐 바르고 막 문지르는 거죠. 소리 있죠. 빡빡 가르니까 빡빡. 그게 이제 뭐 항균 작용이 있거나 세정 작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했죠.
2: 건선은 세균 감염이나 위생 문제로 생기는 질환이 아니다. 피부 면역이 과하게 반응하면서 염증과 두꺼운 각질이 생기는 만성 질환이다. 두피 건선은 단순히 비듬 샴푸를 쓴다고 해결되지 않고 면역 반응과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먼저, 심하지 않은 두피 건선의 경우 두꺼워진 각질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비타민 D 유도체와 스테로이드 복합 연고 등으로 치료한다. 한편, 국소도포제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광선 치료도 병행하게 된다. 단파장, 자외선 B를 쬐어 과열된 면역 세포들을 억제시킨다. 경구 면역 억제제는 늘어나는 각질과 염증을 조절하는 약인데 장기 복용할 경우 간이나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줄수 있다. 최근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면역 물질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최신 주사치료, 생물학적 제제가 도입되면서 중증 건선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정확한 진단만 있다면 두피 건선은 충분히 관리하며 지낼 수 있다.
1: 근데 선생님, 저기 뭐야, 이 건선에 주의해야 될, 뭐, 먹으면 좋은 음식이라든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런 게
0: 네네.
1: 있나요?
0: 아, 건선은 음식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선이 어떤 특정 음식을 조절하거나 뭐 기피하거나 더 먹어야 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1: 네.
0: 건선의 악화 요인 중에 흡연, 그다음에 음주 이런 건 악화 요인이거든요.
1: 아, 예. 뭐 기름진 음식 이런 것도 관계는 없나요?
0: 그렇지는
1: 거기에?
0: 않은데 우리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좀 있다고는 알려져 있긴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1: 비만이죠, 저 같은.
0: 근데 그건 꼭이 건선 피부 병변을 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1: 네네.
0: 건강을 위해서 그런 대사증후군 같은 것도 조절을 잘 하고 그런 건 치료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2: 두피 질환을 소홀히 할수 없는 이유. 그것은 탈모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두피 질환을 잘 치료하면 나아지는 탈모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위험한 탈모가 있다. 3년 전 원형 탈모로 고생했던 홍정표 씨. 치료를 하며 머리가 다시 났지만 최근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5: 예전에 안 좋았을 때로 혹시 갈까 봐 걱정이죠. 그래서 진료 보러 왔습니다.
2: 홍정표 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0: 그동안 잘 조절되셨는데 오늘 뭐 특별히 좀안 좋아지셨어요?
5: 지금 머리가 요즘에 가렵고 뭐 그러면은 각질 같은 게 생기는 느낌이고 저 샴푸나 이런 거 하면 좀 머리가 빠지는
0: 그런 느낌도 있어서
2: 머리가 빠진다는 것은 두피 염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0: 2022년도
5: 예.
0: 그러니까 4년 전 사진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원형 탈모가 있으셨어요. 원래도 원형 탈모가 있는데 또 이런 데 보면 염증이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이런 데 그래서 염증에 의해서 또 탈모성 모낭염이 또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지루 피부염 때문에 탈모성 모낭염도 생기고
2: 큰 좌절을 느껴야 할 정도로 심했던 원형 탈모. 원형 탈모는 면역 세포가 자기 모낭을 적으로 잘못 인식해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5: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항암 치료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짧은 기간 내에 탈모가 완전 진행돼 버렸어. 자고 일어나면 베개 밑에가 그냥 시커마다 보입니다.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2: 치료를 하면서 원형 탈모는 점점 개선되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다. 하지만 새로운 두피 질환이 생겼다.
0: 이게 염증이 심하시죠? 잠깐만. 다 염증이세요, 지금. 그리고 이런 데를 보면 이 상처가 다 생기셨죠, 여기? 여기 보면. 이거 피부 네. 각질도 벗겨져서 네. 상처가 생겼죠. 여기도 상처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니까 이 부위에 모발들이 부분적으로 탈모가 조금씩 보이고, 그죠? 여기 염증이 좀 보이시죠, 여기?
5: 네.
0: 여기 사진, 여기 탈모성 뭐라, 이건 원형 탈모가 아니라 아까 긁었던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원형 탈모는 다 좋아졌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요 두피 염증 때문에 이 탈모성 원형들 때문에 생겼던 탈모는 아직까지 여기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2: 가려워서 긁은 상처들이 탈모 모낭염을 만들고 그로 인해 탈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모낭은 피부 속에서 털을 감싸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머니를 말한다. 면역력이 약해진 모낭에 균이 침투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고름이 차는데 이것을 탈모 모낭염이라고 한다. 그런데 염증이 모낭 깊숙이 번져 모발을 새로 만드는 줄기세포까지 침투해 손상시키면 모발 재생이 되지 않는다. 세포가 죽은 자리는 섬유화 조직인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채워진다. 이를 흉터성 탈모 또는 반응성 탈모라고 부른다. 흉터 조직만 남은 두피는 모낭이 완전히 소실되어 그 어떤 치료로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수 없는 영구 탈모 상태가 된다.
0: 반응이라는 건 한자인데요. 그러니까 흉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뛰어놀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쾅 넘어지게 되면 피부를 다치게 되고 다친 피부가 다시 회복되지만 흉터는 남잖아요. 그 흉터를 이제 반원 반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원래 두피에 모낭이 있지 않습니까?

0: 모낭이 소실되고 흉터를 만드는 그런 섬유화 조직으로 대체돼 버립니다. 그래서 섬유화 조직, 뭐 다른 말로 흉터 조직으로 대체돼 버리면 모낭이 소실되니까 그 부위는 이제 모발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낭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모발이 재생될 수도 없고 줄기 세포도 없기 때문에 영구 탈모가 되는 것입니다. 두피 지루피부과는 다른 질환이죠.
1: 홍정표 씨에게 탈모의 고통은 자신감이 지워지는 불안과도 같았다.
2: 직장 생활도 그만두려고 했었거든요.
0: 네, 그래 그만둘 생각도 있었다.
2: 가발 쓰고 다니고 할까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가발도 안 하고 근데 갑자기 급격히 좋아지긴 했었죠. 다시는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으니까.
0: 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치료해서 네. 두피 염증 관리해서 탈모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열심히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네. 네.
1: 돌이킬 수 없는 영구 탈모를 유발하는 탈모 모낭염. 탈모 모낭염은 긴 머릿속에 숨어 진행될 수도 있다.
3: 머리를 긁게 되면 이제 딱지 같은 게 이제 떨어지면서 머리카락까지 같이 이제 뜯겨 나오는 증상, 그게 이제 제일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러다 진짜 머리가 다 빠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막 병원균이 뭔가도 고민을 이제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되게 많이 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1: 고등학교 때부터 두피 지루 피부염이 있었던 박효미 씨. 혹시 탈모는 그것 때문일까?
0: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탈모도 조금 생겨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수치 좀 없지 않습니까? 요 옆에하고 비교해봐도 없고 또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모발이 한 그 모낭의 그 입구에서 모발이 여러 개가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보이시죠? 이런 게 이제 탈모성 모낭염으로 원래 모발이 한 모낭의 입구에서 한두 개씩 뭐 두세 개씩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뭉텅이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1: 박효민 씨의 탈모 원인은 탈모 모낭염이다. 탈모 모낭염의 탈모는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0: 박효민 씨는 탈모 모낭염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여부에 모발이 없는 걸 보이시죠? 이 부분이. 수치 많으니까 다 이렇게 커버가 돼서 모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젖혀서 보면 이 부위도 그렇고 이 부위도 지금 탈모반이에요. 여기는 머리가 없는 거고 한 모낭의 입구에서 모발이 한 2, 30개씩 이렇게 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모낭 모공의 입구에서 모발이 한 두세 개 막 한 개 이렇게 나지 막 2, 30개씩 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2, 30개씩 이렇게 나니까 마치 이거 우리 이게 돌스 헤어 패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형 머리라고 머리 패턴이라고 하는데 인형들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묶음 묶음으로 나오잖아요.
1: 인형 머리처럼 모낭 하나에 수십 가닥의 머리카락이 다발로 나오고 주변 모낭은 이미 염증으로 섬유화되면서 탈모반을 보인다.
0: 왜 그러냐면 이 두피에 염증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그 염증 때문에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흉터 조직이 섬유화 조직인데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니까 모낭이 다 소실되잖아요. 소실되면서 한 곳에 모낭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환자분들께서 모발 이식을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탈모 모낭염의 이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식을 해도 그 이식된 부위에 다시 또 염증이 생겨서 또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탈모 모낭염의 경우는 모발 이식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1: 뿌리 뽑을 순 없지만 관리만 잘하면 되는 두피 지루 피부염. 염색 때문에 고생했던 최태식 씨 많이 나아졌을까?
0: 아 많이 좋아지셨다.
4: 다 나섰습니다.
0: 아직 염증이 조금 있긴 하죠. 지금 많이 좋아지신.
4: 네 많이 좋아.
0: 많이 좋아지셨죠.
4: 다 나섰습니다.
0: 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다 낫지는 않았는데 조금 붉은 염증 정도만 있지. 지금은 뭐 거의 많이 좋아지셨어요.
4: 네 그렇습니다.
0: 그때처럼 진물이 나거나 뭐 네, 그런 심한 각질이 보인다든지 각질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1: 항진균 샴푸와 항염증 샴푸로 꾸준하게 머리를 감으며 치료한 결과 두피가 달라졌다.
0: 그때는 막 너무 가려워서 막
4: 네, 지금은 그냥
0: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4: 지금은 깜짝하지 잘 해주세요.

0: 해서 잘 나섰습니다.
1: 워낙에 이제 해병대 정신으로 지내시니까 뭐그 정도는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 앞으로 그 염색약은 좀
0: 예, 그건
1: 염색은
0: 이제 안할 겁니다.
1: 피하시는 게
0: 예.
1: 좋고요. 주립피면은 제가 드린 샴푸
0: 네.
1: 치료로 계속 관리는 하셔야 돼요.
0: 아,
1: 지난 2주 전에는 아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얼굴도
0: 아이고,
1: 밝아
0: 그렇다.
1: 보이세요. 네.
0: 원장님 덕분에 잘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질환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아니, 지금 기분이 다 나섰습니다. 네.
2: 염색 안 하실 거예요?
0: 네, 염색 이제 절대 안할 겁니다.
2: 더 좋아하실 거니까 건강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필승!
3: 김이 죽은 깨 흑자 늘어가는 세월의 흔적 얼굴에 난 작은 잡티 하나엔 민감하면서 두피의 비명에는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자.
1: 두피 지루 피부염이 악화된다는 것은 저희 몸이 부분적으로 면역이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컨디션이 안 좋구나. 내가 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더 컨디션 조절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두피 건강은 우리 삶의 질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0: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1: 건강검진 때 발견을 했거든요.
2: 폐암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기변 폐암 환자 수가 그만큼 더 늘고 있다는 거예요.
3: 폐암 수술을 하는 분들 중에 여성 환자가 더 많아요. 폐 속에 드리운 그림자, 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4: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4: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5: 자전거.
4: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4: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5: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4: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5: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4: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0: 그래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지금 누군가가 제 떡을 몰래 먹었습니다. 아, 이거 맛있던데? 근데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맛있는데?
1: 이거 뭐야?
0: 딱 한 입만 먹었어, 누군가가.
2: 아기 때문에.
0: 딱 한 입만 먹은 자국입니다. 차라리 더 먹든가. 아주 맛있는 구역을 먹었습니다. 나를 아주 열받게 했어요. 자, 이 세 명 중에 누가 나한테 장난을 치려고 이 맛있는 떡을 먹었습니까?
3: 전 아닙니다.
0: 아니? 당신 맞죠?
3: 전 아니에요.
0: 다이어트 주사를 끊었거든. 그래, 지금 한참 식욕이 당길 때예요.
3: 아니에요.
0: 내가 금방 알아요.
3: 아니에요.
0: 내가 금연하니까 살이 좀 찌더라고. 그런 것처럼 다이어트 주사를 끊으니까.
4: 제가 요새 그 민간 조사원이라 그러죠. 네. 탐정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 중이거든요.
0: 맞아요. 그래요?
4: 네. 한 입만 먹었다. 이거 평소에 많이 안 먹는 사람이 딱 한 입만 먹은 건데.
0: 그렇지.
4: 우리 중에 밥을 제일 안 먹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2: 한 사람으로.
4: 떡 맛을 알고 있으면.
5: 아,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 범인을 언제 잡죠? 과학수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과학수사 해야 되죠.
5: 네. 과학수사 하면 또 어딥니까? 국과수에서.
0: 국과수요?
5: 22년 동안 근무하신.
0: 국과수 22년이요?
5: 네. 과학수사 전문 교수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0: 오늘 그러면 국과수 교수님하고 함께 그 범인에게 제가 주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뭐 이렇게 확정적인 것처럼.
0: 그 범인이 만약 주식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식이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다면, 한 주씩 제가 받아서 교수님 하나 나 하나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반드시 한 입만 떡도둑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자, 나와주시죠, 교수님.

0: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예 예. 자, 과학수사의 대가께서 오셨습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에서 바이오 포렌식을 가르치고 있는 임시근 교수라고 합니다.
0: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바이오 포렌식 벌써 아주 그냥 든든합니다.
2: 예, 지금은 저랑 같이 학교에 계시지만 네. 원래 국과수에서 유전자 분석 실장까지 하셨던 거죠?
1: 네.
3: 아, 예. 눈매가 날카로우시네요.
0: 아니, 국과수 유전자 분석실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1: 유전자 분석실에서 하는 것은 네.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 식별, DNA를 분석을 해서 네. 범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밝히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원을 모르는 신원 불상 변사자 네. 이런 경우에 신원을 확인해서 하는 경우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0: 아, 어쨌건 신원을 좀 밝혀내는데
1: 그렇습니다.
0: 주력으로 예. 공부를 하신 거고 연구를 하신 건데 사건의 수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뭐 1년에?
1: 1년에 지금 보면 증거물 개수로 한 20만에서 30만.
0: 20만, 30만 많이요?
3: 유전체 검사만, 유전자 검사만.
1: DNA 검사만. DNA만. 지금은 한 100명 넘는 인원이 DNA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 100명이서 그걸 다 한 사람당 그렇죠, 3천 개 정도를. 예.
0: 아, 너무 많이 일을 하시네, 다들.
4: 아니, 그러면은 하루에 거의 한 700개 이상을 하신다라는
1: 그렇죠.
4: 거죠?
1: 굉장히 많습니다.
0: 아.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범인은 꼭 그 현장에 돌아가다. 다시 나타난다.
4: 그렇죠.
0: 교수님, 떡 좋아하세요?
1: 예, 떡 좋아합니다. 네.
0: 지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취미는 과학열차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용의자니까 긴장 늦추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사건 현장에서 누군가가 먹다 남은 떡이 제 앞에 있습니다. 제 떡이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 일단 증거물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 떡이 증거물이 되겠고요. 그 떡에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혹시 지문이 있는지 네. 혹은 또 치흔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긴 한데 치흔은 이빨 자국이잖아요.
0: 예, 그렇지. 만미 자국이에요.
2: 어, 왜 입을 감추지? 보여줘야
0: 왜 입을 감추지?
1: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을 식별하기에는 좀 부족한 조금 과거에 이제 많이 쓰던 기술인데 지금은 이제 DNA를 채취를 해야 되겠죠.
0: DNA 채취.
1: 예, 채취를 하기 위해서 보통 네. 많이 쓰는 방법은

0: 우리가 잘 아는 면봉.
1: 면봉. 네. 네,
0: 면봉을 이용해서 그 묻어 있는 침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2: 아, 다른 면봉이 특수 면봉이죠?
1: 오, 깜짝이야. 면봉입니다. 예. 그 면봉으로
0: 이걸로 이제 많은 네. 증거물들을 채취를
1: 자, 하는데요. 여기 깨물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가져가야 돼요.
0: 네, 이걸 하기 전에 이 예. 묻어 있는 게 타액인지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타액이
0: 물이 묻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묻어 있는 것이 타액인지 침인지를 확인하는 네. 그런 시약이 있어서 제가 한번
2: 시약이요? 우와, 우와, 우와.
0: 여기 이제 시약을 묻힌 면봉으로 네. 이 부분을 네. 이제 닦아주면
1: 닦아요.
2: 그랬어요?
0: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2: 그럼 그 타액이 있는 겁니까?
0: 그렇죠.
1: 아, 누군가가 먹었네. 인간이 먹었네.
2: 타액이 네. 확보가 된 거고 누군가가 내 떡을 훔쳐 먹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라는 게 증거가 나온 겁니다.
3: 근데 이게 먹고 나서 우리가 막 일주일 전에 먹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잡을 수가 있나요?
0: 이 생체 증거물은 부패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건조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세균이 이제 그 세포를 또 깨고 DNA도 깨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건조를 잘해서 보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 오히려 촉촉해서 그냥 그 데이터가 있는 것보다는 아예 건조를 바싹 말려져 있는 게 낫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0: 그렇습니다.
2: 아, 그래요? 야.
0: 증거물들이 건조만 돼 있다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이 돼도 DNA 잘 나오고 있습니다.
2: 근데 이 침 자체에 DNA가 있는 거예요?
0: 침 자체보다는 침 속에 들어있는 이 구강 상피세포가 대상이 되겠죠.
2: 상피세포요?
4: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거 먹거나 네. 좀 거친 거 먹고 나면 입천장 까질 때 그때 그게 구강 상피세포들이잖아요.
2: 네. 아, 까지, 되는 거?
3: 벗겨지는 거?
4: 벗겨지는 거.
0: 그 피부 떨어져 나오는 상피세포들이 그 안에 핵이 있고 그 속에 이제 DNA가 있으니까요.
2: 침 자체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DNA가 있을 수가 없고 네. 그렇다면 훨씬 작은 증거가 범인을 잡아내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2: 아니 그러면은 그 범인의 침 속에 있는 세포 덕분에 해결이 된 사건 같은 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0: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네네. 경남의 어떤 도시에서 네네. 수박 농사를 하우스에서 짓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수박이 전부 다 깨져 있는 사건이
2: 다요?
0: 있었고요. 한 1,100개 정도가
2: 깨져 있고
1: 원한이로요?
0: 또 이제 다시 심어가지고 또 재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제초제를 뿌린
1: 그 원한이네.
0: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2: 범인이 있는 사건이네요.
0: 누군가 이제 원한이 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그 깨진 수박을 네. 먹고 남은 껍질이 에이? 있었습니다. 그 수박 씨도 있고 껍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박을 먹으면 당연히 이제 침이 묻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시에 이제 침을 채취를 해가지고 껍질. DNA 분석을 했는데 네. 결과가 나왔어요.
2: 나왔어요.
0: 첫 나왔어요. 번째로는 이 남성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남성.
2: 났는데.
0: 우리가 남성 확인하는 거는 X염색체하고 Y염색체에 예. 아멜로젠이라고 하는 예. 유전자가 있습니다.
2: 아멜로젠.
0: 근데 이제 여자는 이제 X만 갖고 있으니까 이 피크가 이제 하나만 나오게 되고요. X염색체. 그리고 남자는 X와 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Y염색체에 있는 아멜로젠. 이게 좀 사이즈가 조금 달라서 이제 피크가 두 개가 나와요.
2: 아, 그래서 남자인 걸 알았던 거죠? 아.
0: 일단 이제 남성인 거는 알았고.
2: 걱정.
0: 이걸 이제 동네에 이제 한 60명 정도의 남성과 네.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2: 네.
0: 비교를 했더니 어떤 70대 노인과 일치가 됐어요.
2: 오, 잘 잡구나.
0: 예.
2: 범인을 찾은 거예요?
0: 그렇죠. 그 범인을 잡아서 보니까 네. 이거 수박집 부부가 네. 이제 그 임금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항의를 했더니 거기 양심을 품고 그 수박 농사 짓는 그 사람 집에 가서 아니, 수박을 다 깨버렸다.
2: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돈을 안 주고 있는데 왜 돈을 안 주냐고 항의를 했더니 그 집 가가지고 거기 걸 다 깨버렸다고요?
3: 1,100개를.
2: 적반하장이네.
5: 돈도 안 주고 수박도 깨버리고.
2: 이게 무슨 깡패 짓이에요.
5: 그러니까요.
2: 우아하네. 와.
6: 혹시 그런 거 물어보셨어요? 왜 수박을 먹었는지? 이런 거?
0: 뭐 제가 수사관은 아니어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는데 네. 아무래도 수박 1,000통 막 이렇게 깨고 네.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목이 마르지 않았을까.
1: 아, 진짜로? 네. 그런 이유로?
2: 이마로 당 떨어지고 해서.
4: 처음 몇백 개를 부수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수박을 드셔서 잡힌 거죠.
2: 당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중간에 이제 아이고 그래도 너무 내가 다 부수긴 했지만 그래도 자가는 수박은 잘 익었네 하면서 깨어 물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침으로 범인을 색출해냈다. 이야. 이 비슷한 일들은 또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떡이요. 그래서 전 좀 불안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거 누군가가 나한테 복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근데 누구한테 원한을 산 적이 없거든요, 지금. 예.
4: 잘 생각해보세요.
6: 진짜로.
2: 나한테 요즘. 아, 요즘 나한테 너무 많이 기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근데 범인 친구 너무 따뜻한데?
4: 과학적인
2: 과학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아 이거 좀 헷갈리죠. 미국입니다. 네.
4: 근데 어떤 샘플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분석 의뢰가 들어오나요?
0: 뭐 대표적인 것 다 아시겠지만 이제 혈액이 있고요.
1: 아, 혈액.
0: 그다음 지금처럼 타액, 우리가 침. 이 침은 그 저희 증거물 중에 굉장히 DNA가 잘 나오는 증거물. 아,
2: 그래요?
0: 또 하나는 제일 많이 나오고 잘 나오는 거는 정액.
6: 정액이요.
0: 지역마다 그렇죠. 해바라기 센터라고 하는 병원이 있잖아요. 예, 예. 병원 내 성범죄 전담 기관이 있는데 거기를 빠른 시간 내에 가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제일 많은 증거물들이 사실은 피부 세포입니다.
2: 피부 세포.
0: 우리 접촉 증거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범인이 만진 거죠. 만져서 이 피부가 이제 묻어 있는. 과거에는 분석이 잘 안 됐던 시료들인데
2: 그런 것들이 이제 돼요.
0: 지금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피부 세포에서도 DNA가 나오고.
2: 그러면 지금까지 분석했던 증거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0: 뭐 증거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증거물 중에 대변이 있습니다.
2: 똥이요?
0: 예. 예. 어머니하고 딸이 살해된.
2: 모녀 살인 사건이요?
0: 예.
7: 오늘 오전 7시 40분쯤 40대 주부 윤모 씨와 윤 씨의 20살 된 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이제 현장에서 딸은 이제 도망가다가 마당에서 이제 아유. 죽었는데 굉장히 현장에 피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범죄 현장에 있던 그 신발 자국, 네. 신발 자국을 쫓아가다 보니까 대변이 하나 있었던 거거든요.
2: 그럼 그 살인마가 사람을 죽여놓고 집에다가 똥을 쌌다고요?
0: 과수원 길에다가? 땅에다가 쌌습니다.
2: 이야, 진짜 너무 놀라운데. 와.
6: 근데 궁금한 게 그 대변 상태가 그렇게 이상한 상태는 아니었죠?
0: 아닙니다. 정상적인.
6: 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배가 아팠던 거는 아니잖아요.
2: 일부러.
6: 어, 그렇죠.
2: 아니, 왜냐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0: 예. 범인들 사이에 속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6: 범인들 사이에.
0: 범행을 하고 대변을 보고 가면 안 잡힌다.
2: 어, 진짜요?
0: 라는 속설이 또 속설이. 그들 사이에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알 수는 없지만 대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장을 타고 나오면서 네. 그 세포들이 이제 겉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면봉으로 네. 그 겉면만 이렇게 잘 닦아서 분석을 합니다.
6: 아,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이렇게 대변이라든지 이런 데 묻어서 나오는 세포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0: 뭐 양을 이제 측정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DNA 기술에 그 민감도라고 이제 우리가 네.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검출이 되냐? 보면 한 100피코그램 정도? 까지는 나오는데
6: 100피코그램이 100억 분의 1이요?
0: 그렇죠.
2: 100억 분의 1이요?
0: 100억 분의 1이고요. 예, 0.1 나노그램이고.
2: 0.1 나노그램?
0: 예, 예.
2: 와.
0: 그 정도면 우리가 세포 수로는 한 10개 정도 미만으로 예, 나 돼도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2: 야, 근데 100억 분의 1g밖에 안 된다는 게 놀라운데 그렇게 적은 양으로도 DNA를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범인까지 잡아버리는 거고.
0: 거기에 또 덧붙여서 PCR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2: PCR 검사.
0: DNA는 한 10억 배 이상으로 우리가 증폭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PCR 기술은 이제 생명과학 분야의 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 과학 수사에도 이제 중요한데 이 대변 같은 경우에는 100%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일부가 나왔고요.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그 용의자들 네. 그 주변에 있던 또 어떤 남자분과 네. 일치가 됐습니다. 아... 전과가 좀 있는 분이셨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이 자꾸 그걸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제 원한을 가지고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남의 귀한 딸을 죽여요. 야, 참. 근데 어쨌건 그 교수님 같은 분들 덕분에 두 모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을 풀 수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를 때문에 아주 과학수사가 참, 야, 정말 발전을 하면 할수록 참 어떻게 보면 고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6: 그러니까요.
2: 놀랍네요, 진짜. 아니, 근데 이제 그 침이든 뭐 대변이든 어쨌건 채취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DNA를 어떻게 찾는 건지 이게 궁금하네요. 그 안에서.
0: 네. 예. 첫 번째 단계는 DNA만 순수하게 정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2: 정제요?
0: 예. 지금 이제 이게 파이펫이라고 하는 예. 오토파이펫으로 이제 시약을 이제 처리를 해서
2: 시약 처리.
0: 세포를 깨는 과정이.
2: 깬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0: 세포라는 게 이제 세포가 이제 어떤 막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안에 이제 핵이 있고 DNA가 있기 때문에 이 세포를 다 녹여서 막을 나머지 DNA가 아닌 것들은 다 이제 없애버리는 거.
2: 오직 DNA만 남겨놓는다.
0: 그렇습니다.
2: 저 그리고 저 기계 있잖아요. 저거 막 돌리는 네. 거예요. 저거.
0: 저거 이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는.
2: 원심 분리요?
4: 아.
3: DNA 분리하는 게 이제 생화학에서도 많이 써가지고 네. 화학적 원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DNA라는 게 그 인산이라는 작용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음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만 붙을 수 있는 자석을 이용해서 분리하거나 여러 방식으로 뗀 다음에 우린 딱 DNA만 남으니까 그걸 딱 분리하면 이게 정제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실험실에서도 많이 쓰는 테크닉이어서 되게 흥미롭네요.
2: 신기한 게 그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DNA만 쏙 분리를 한다라는 건데 세포를 파괴해서 녹여서. 근데 이제 방송에서 보면 이제 DNA 수사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고 범인을 잡아내는 거를 되게 이제 신기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지문제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그래서 누구 건가 바로 알잖아요. 근데 DNA는 장홍제 DNA, 항성 DNA, 이대한 DNA, 누구 DNA인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이제
0: DNA도 신기해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문하고 똑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2: 비교를 해야 되는 거.
0: DNA가 확보가 되면 네. 현장에서 경찰이 하는 다음 일은 용의자를 이제
2: 찾아서
0: 잡아와야죠. 야. 그래서 잡아오면 비교를 해서 일치되면 범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배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문이 나오면 누군지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DNA도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범죄자들을 DNA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2: 그래도 비슷한 범죄일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과거에 그런 걸 또 찾아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0: 맞습니다.
2: 자, 그럼 DNA 어떤 게 뭐가 일치하면 되는 거죠? 모양이 뭐 같아야 되는 건지 뭐.
0: 우리가 DNA 감식의 지금 그 골드 스탠다드. 네. 표준 기술은 STR 분석.
2: STR. 예.
0: Short Tandem Repeat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2: 반복?
0: 예, 예. 네. 그래서 짧은 텐덤이라는 건 직렬. 예. 네. 직렬 반복.
2: 짧은 직렬 반복. STR은 반복이다. 이제,
0: 예, 반복이 되냐면
2: 뭐가 반복되는 거예요?
0: DNA를 구성하는 AGTC라고 하는 네 가지 염기는 아시죠?
4: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
2: 아, 구아닌만 알아요.
0: 그래서 어떤 DNA가 이 어떤 우리가 이제 단위라고 하는데 네. 한 네 개 정도의 그 알파벳이 한 단위가 되고 요게 반복이 된 부분이 있어요. DNA.
4: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DNA 어떤 부분을 들여다봤더니 네. AATT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2: AGTC만 있는 게 아닌 거네요. AATT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4: AATT도 될 수도 있고 뭐 ATT
0: 그거를 이제 유닛이라고
4: 아. 막 이게 20번 30번씩도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저는 그 AATT를 10개만 가지고 10개만 반복하고 있고 푸코님은 20개 반복하고 있고 여기는 30개 반복하고 있고
2: 모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반복되는 게?
4: 그 한 부분의 STR만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저도 두 개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엄마에게서 받은 거, 아빠에게서 받은 거. 대부분의 체세포에는 같은 염색체 23쌍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침을 분석하든 아니면 혈흔을 분석하든 같은 DNA가 나온 거고요.
1: 그래서?
4: 근데 각 염색체를 보면 다른 DNA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염색체마다 들어있는 STR도 제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STR들이 들어있는 염색체의 절반은 엄마에게서 나머지 절반은 아빠에게서 물려받는 거죠. 두 개가 우연히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랑 항성님의 STR이 우연히 반복했을 거 우연히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보면 그런 우연히 같을 확률이 어느 정도 상당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예를 들면 한 20개, 30개, 뭐 50개, 100개를 본다고 하면 같을 확률이 매우 낮은 거죠. 아,
1: 사람마다 STR이 반복하는 횟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STR, 반복되는 이 구간을 분석을 하면은 누가 범인인지 그리고 이 떡도 누가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6: 끝까지 안 잊고 계시는군요.
1: 안 잊죠. 근데 왜 사람마다 이게 반복되는 게 다 다를까?
6: 왜 다르냐?
1: 왜 다르냐?
4: 애초에 STR을 개인 식별로 쓸 수 있는 거는 복제가 그렇게 정확히 안 돼서 인구 집단에서 반복 횟수가 이미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잖아요. AATT, AATT를 한번 예로 들어서 AATT를 50번 말해야 된다고 치면 AATT, AATT, AATT 헷갈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복제 과정에서도 반복서열을 복제할 때 세포가 실수를 많이 해요.
0: 맞습니다.
4: 그러니까 40번 복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처럼 뭐 세포가 헷갈리는 건 아니지만 실수를 해서 여러 가지 기자기에서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실수를 하게 되면 얘가 45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 35개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통해서 우리 인구, 인간 집단의 이런 그 똑같은 DNA 부분에 있는 STR의 반복 횟수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누적되어 온 거고요.
1: 아니 근데 DNA가 이제 엄청 길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DNA에서 STR을 일일이 찾는 거예요?
0: 네. 이미 많은 연구를 수십 년 동안 우리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전학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STR을 많이 찾았어요. 아. 그중에서 과학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많은 부분. 20개를 지금 고르고 골라서 네. 20개를 모아서 네. 우리가 표준 STR로 해서 요거를 데이터베이스.
1: 이게 표준이다. 20개?
0: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우연히 같을 확률이 한 10에 한 25승 분의 1 정도.
6: 아, 그럼 없다라는 거네요.
0: 없다. 그렇죠.
1: 네. 희박하다.
0: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1: 아주 거의 희박하다라는 거죠.
3: 네. 근데 그 STR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네요. 저는 그렇죠. 처음부터 계속 읽다가 반복되는 게 언제 나오나를 찾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 여기, 여기는 확정이 돼 있고 거기만
0: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을 골랐습니다. 아. 그 STR과 관련해서 또 뭐 네. 기억에 남는 그 사건은 예. 2006년에 있었던 네. 설해마을 예. 영화 유기 사건.
1: 2006년도에 있었던 영화 유기 사건.
0: 예, 예. 네, 있었습니다.
1: 프랑스.
0: 프랑스.
1: 아, 오, 예, 예, 예. 뉴스에 나, 뉴스에 나왔던.
6: 유명하죠.
1: 예, 예.
0: 프랑스인 남편이죠. 네. 남편이 이제 휴가 갔다가 혼자 돌아와서 집 냉동고를 열었는데 이제 영화 시신 두부가. 얼려진 채 봉지에 담겨 있었던
1: 두구가.
0: 거죠. 두구.
1: 냉장고에.
0: 그래서 이제 그 두구의 영화를 DNA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Y 염색체하고 이 STR하고가 그 신고했던 아버지가 다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된 사람이 됐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제 아주 쉽게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가 신고한 사람이니까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사건을 알지 않겠냐. 예. 근데 이 프랑스인이 모른다.
1: 나는 모른다. 아니다.
0: 이 애들은 모르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게, 그러면 이제 네. 결국은 이 아이들을 죽인 범인은 아이를 낳은 엄마가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한데 자기 아니라고 계속 당시에 그 언론에서 뭐 인터뷰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곤란했었던 사건인데. 아,
4: 한국에 계셨어요? 그
0: 프랑스에 돌아갔어. 아, 프랑스 둘 다.
4: 두부가 다 돌아갔어. 네.
0: 그리고 한국 경찰이 자기네들을 모함하고 있다.
8: 한국행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서 CC 부부는 한국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0: 근데 이제 병원에서 출산된 게 아니잖아요.
1: 네.
0: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이제 하다가 네. 이 분이 이제 집에서 이제 탯줄을 자르고 했으면 이렇게 감염이 돼서 자궁 적출 수술했을 수도 있다.
1: 아.
0: 자궁에 감염이 돼서 혹시 병원에 갔을 수도 있다.
2: 그러니까 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만 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0: 그렇죠.
1: 아, 이야, 대단하네.
0: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2: 그 유전자 분석은 교수님이 하신 거고요?
0: 뭐 저도 하고 유전자

0: 과에서 이제 다 같이
1: 아, 같은 과에서 같이. 야.
0: 그래서 병원을 조사했더니 자궁적출 수술을 하고 남은 조직이 있었던 거죠.
1: 야.
0: 그래서 그 조직은 이름이 다 써져 있는.
1: 네.
0: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엄마 친자관계 성립이 돼서
1: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0: 자백을 받고 프랑스에서도 당시에 이제 한국을 약간 20년 전이라 한국을 좀 무시하는 측면이 좀 있었는데 뭐 사과도 하고
1: 네.
0: 1년 뒤에 또 국과수 와서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무후무하게 돈도 받았어.
1: 어?
0: 경찰청에서.
1: 그만큼 또 대단한 일을 네. 한 거니까.
2: 오.
1: 이게 국가적으로 무시를 당했잖아요, 지금.
0: 약간 그런 게 좀.
1: 예, 네, 그쪽에서 무시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한국의 과학수사가 얼마나 뛰어난 건지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예, 네. 네, 어필을 제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두둑하진 않았겠죠?
0: 네, 예. 전체 그냥 회식 한 번.
1: 회식, 회식비. 아. 하지만 뭐 이례적인 일이니까요.
0: 네.
1: 이 또 이 DNA 수사가 참 그 대단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낍니다.
3: 네.
1: 예. 근데 아니 그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어차피 걸릴 건데 왜 자기 애가 아니라고 그랬을까?
0: 그 부인은 예. 나중에 이제 보니까 임신 거부증이라는 어떤 병인데
1: 예.
0: 그렇게 되면 사실은 태아도 뒤에 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임신 사실을 잘 몰랐던 거. 남편도 몰랐으니까. 영아 유기 사건은 뭐 계속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사건이죠.
1: 너무 안타깝죠.
3: 진짜로요.
1: 참.
4: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 뭐 적출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시도를 해서 찾기는 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용의자를 추릴 수 없거나 아니면 찾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0: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제 사건으로 가잖아요.
1: 네.
0: 우리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 최근에 하나 해결된 게 있는데
1: 뭐예요?
0: 엽기 토끼 사건으로 알려진
1: 옛날 옛날부터 계속 그 미국 미제였던
0: 예.

0: 그 사건을 계속 추적하던 이제 서울 경찰청의 이제 미제 팀장 네. 이제 분이 계셨고 그분이 이제 한 7년 정도를 계속
1: 그것만
0: 예,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던 사건인데요. 이게 자기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미제 사건이 해결된 게 대부분이 DNA로 해결이 되더라. 네. 그래서 DNA를 좀 배우려고 저희 이제 학교로 배우러 왔습니다. 아~ 학생이 돼서.
2: 그 경찰, 그 미제 팀장님께서요?
0: 예.
3: 대단하신 분이네요.
1: 그분은 그분이 무조건 잡고 싶어 하는, 야,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같네요.
0: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설해마을 사례를 이제 들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DNA를 가지고 이제 범인을 찾는 건데.
1: DNA는 그 있어요?
0: 예, DNA, 아~ 범인의 DNA를 네. 가지고 있었고. 이 DNA와 맞는 사람만 찾으면 된다.
1: 찾으면 사람만 아. 찾으면 된다.
0: 그래서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
1: 자기가 생각하는 용의자.
0: 예, 암이 걸려 죽었어요. 예, 몇 년 전에.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도 없고 이 사람은. 그래서 DNA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2: 그거 암 그러면 조직 있지 않나요?
0: 맞습니다.
2: 그래서 어? 조직 검사라니까.
0: 암 검사를 하고 예. 그 조직이 병원에 있을 거라고 있을까? 하는 그걸 이제 설해마을 사례를 이제 생각하면서. 떠올려서 병원 가서 찾아봤더니 있었던 거죠.
2: 미제 팀장님께서 교수님 수업을 듣고
1: 그다음 네, 명감을 떠올린 거죠.
2: 실마리를 잡아서
1: 그래서 맞았던 거예요?
0: 맞았죠. 그 범인은 뭐 당시에 보니까 그 이제 경비원이었고 그 전에 있었던 두 건의 이제 살인 사건은 이 사람이 범인인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1: 그러면 그것도 어쨌건 내 제자가 해결한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네.
3: 네.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해결을 하는데 일조를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0: 그분이 이제 발로 뛰고 뭐 어쨌든 용의자를 찾는 과정이 더 중요했죠.
1: 근데 네. 병원에서 원래 그런 조직 같은 거는 다 보관을 해줘요?
0: 네, 그렇게 보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1: 아, 그래요?
3: 그럼 그걸 영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샘플 분석을 맞습니다. 해서. 와, 진짜. 집요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1: 그러니까. 와. 근데 그분은 그러면 이제 범인을 찾았는데 범인이 죽었잖아요. 네. 이미. 네.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냥 오랜 어떤 수건을 끝낸 그 느낌은 갖고 네네. 있겠지만.
0: 이제 또 다른 또 미제 사건에 또 집중하고 계신 걸로 알고

0: 영화나 멋있다. 드라마나
1: 너무 멋있다.
0: 있는 팀인 줄 알았는데
1: 미제 팀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과거의 그 미제 사건을 또 지금 현대 그 뭐 DNA 뭐 수사랑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새로 밝혀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아니 이제 그 STR 분석. STR 분석이 좀 궁금한 게 현미경 같은 거 막 이런 걸로 이렇게 보면서 뭐 분석하는 겁니까? 뭘로 분석하는 거예요?
2: 그러게요.
1: 예.
3: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1: 아.
3: 그 STR을 예. 이제 증폭을 한 거를
1: 증폭
3: 크기를 이제 분석을
1: 크기요?
3: 하기 위해서 장비를 씁니다.
1: 예.
3: 우리가 모세관 전기용동 장비라고 하는
1: 예.
3: 장비를 써서 크기를 분석하는데 어떤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관 속에 우리가 이제 폴리머라고 하는
1: 폴리머?
3: 예. 한천 겔 같은 거.
1: 오.
3: 예. 이걸 이제 채워서
4: 같은 거예요.
3: 예. 채운 다음에 네. DNA를 전기를 걸어 주면
1: 네.
3: 그 작은 게 먼저 이동을.
1: 아, 그렇
3: 그다음에 큰 건 나중에 이동.
0: 가벼운 게 먼저 이동을 하는 거죠.
1: 작은 거가 뭐야?
4: 그러니까 STR이라고 하는 거의 차이가 결국은 뭐 AATT니 AGCC니 몇 번 반복되느냐의 차이잖아요.
1: 예, 예.
4: 그러면 50번 반복된 거랑 20번 반복된 거랑 당연히 50번 반복된 게 2.5배 크겠죠.
1: 길고.
4: DNA가 길겠죠.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길면 길수록 묵 같은 거에 안에 구멍이 쏭쏭쏭쏭 뚫려 있어요. 동굴 같은 데를 DNA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DNA가 크면 클수록 천천히 가는 거예요. 작으면 빠르게 이렇게 요리조리해서 멀리 가고. 그래서 얼만큼 멀리 이동했는지를 보면 몇 번 STR이 반복됐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헤엄치는 건가 그러면?
3: 전기를 걸어줘.
1: DNA가 헤엄치는
3: 음극을 띄고 있어서
1: 네.
3: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기를 걸어주면 아. 이동하게 돼.
4: 달리기를 시키는 맞습니다.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1: 경기를 시켜요.
5: 오. 20개를 다 섞어놓고 자 다들 출발하면은 멀리 가는 거 중간 가는 게 길이에 따라 다 다르니까 결승선을 지나가는 순서를 재보자. 언제 그 기록을 보면 이게 그 사람을 결정짓는 정보가 되는 거죠.
1: 근데 여기에다 놓고 돌리면은 STR 그 길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길이가. 근데 그게 반복할 수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3: 네.
1: 네.
3: 표준 DNA라고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시료처럼 이제 합쳐가지고 그걸 걸어줘요. 같이.
1: 아.
3: 그러면 그 분석한 증거물의 DNA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1: 네.
3: 똑같은 사이즈를 찾으면 그게 반복 횟수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1: 이미 반복 횟수를 아는 STR하고 이제 길이를 대조를 뭐 한다.
3: 그런 소프트웨어가 하나 있어요.
1: 아.
3: 크기와 반복 횟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사실은 뭐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과학 기술이 접목이 다 된 거거든요. 사실은 20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1: 네, 그러니까요.
3: 20개의 크기가 다른 DNA 조각이 들어 있는 건데 네. 이때 이제 이게 뭐가 지나갔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형광 물질을 DNA에 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 레이저가 초당 뭐 몇 회를 이렇게 때려 주면 어떤 형광물질이 지나갔는지를 이제 컴퓨터가 받아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다.
0: 아, 그러면 이렇게 딱 지나가서 레이저를 딱 쏘면은 나 1번 STR 딱 아. 지나가면 3번 STR.
3: 노란색 STR, 네. 뭐 파란색 STR 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좀 어려운가요?
1: 이게 쉽지는 않아요.
3: 네.
1: 쉽지는 않은데 어쨌건 이게 STR이라는 게 몇 번 반복되느냐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과학기술의 어떤 그냥 그 최전방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0: 그러니까 약간 네. 모든 과학 분야가 집대성된 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즘 과학수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핫한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3: 과학수사 전체로 보면 네. 앞으로는 이제 다 3D 스캐닝. 스캐닝을 하고 이거를 이제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1: 아하.
3: 이제 재수사를 할 때나 미제사건이 되면 그 현장을 계속 보존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 그래서 그걸 이제 가상 환경에다가 보존을 하고 아카이빙 한다고
1: 만들어.
3: 보존해서 법정에서도 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고
1: 그러니까요.
3: 그런 거 지금 이미 연구가 진행이 되고
1: 아하.
3: 있고 또 혈은 형태 같은 것도 지금은 사람이 일일이 크기를 재고하지만
1: 예.
3: 이것도 이제 다 자동으로 뭔가 이렇게 좀 측정이 되는 그런 분야도 있고 지문으로부터 또 다른 정보를 좀 얻어보려는 노력.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저의 지문 유사성이 다른 사람과의 유사성보다 높다라는 연구도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이제 밝혀낸.
0: 마치 DNA로 친척들을 알아내듯이 지문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요?
3: 지문도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이제 있어서 네. 그런 AI를 도입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왼손, 오른손, 몇 번째 지문, 손가락, 그리고 뭐 성별,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추정해 보려고 하고 예,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지문은 이제 100년 전부터 사실은 과학수사에 첫 번째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한국의 그 뒤에 그 지문 감정 기술은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앞서 있어요.
0: 아, 너무 유명했잖아요. 사실 네. 이거 2004년도였죠. 2004년도에 네. 그 북남아 지역에
3: 쓰나미.
0: 쓰나미 네. 피해가 있었을 때 그 신원 밝히는 게 어려움이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분들이 가셔가지고 신원 밝히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게 지문이었잖아요. 지문 맞습니다. 기술.
3: 지문 워낙 뭐 많은 사건에서 나오는데 뭐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는 좀 어려운 증거물들이 있어요. 네.

0: 고무통 뭐 살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사건이 있는데
1: 고무통이요?
0: 집에서 네. 고무통 큰 고무통 속에 고무통. 시신이 있었어요.
1: 아 진짜요?
0: 특히 아래쪽에 있는 시신은 10년 동안 이게 부패가 돼가지고 거의 액체화 돼 있고 굉장히 어려운 정말 안 좋은 시료였던 상태였는데요.
1: 근데 아니 시신이 부패했는데 어떻게 지문이 나오지?
2: 10년 전 시신에서 지문을 복원한 거예요?
0: 그 부분만 부패가 덜 된 거죠. 손 부분 일부가 이제
1: 있었어요?
0: 좀 이제 부패가 덜 돼가지고 거기서도 나왔는데 부패돼서 형태가 좀 어려운 지문을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1: 복원까지예요?
0: 예,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어떤 그 기술을 한국 경찰에서 개발을 했고
1: 개발을 하셨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 지문으로 이 사람의 신원을 네. 확인을 한 거예요?
0: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남편과 네. 내연남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 아하. 이제 범인은 부인이었다.
1: 어, 진짜요? 남편하고 내연남을 같이 죽였어요?
0: 예. 와. 뭐 남편 한 10년 전에 죽인 것 같고, 예, 그 내연남은 죽인 지 얼마 안 돼서.
1: 사이코네.
0: 그 남편은 10년 전이니까 그 사건 그 당시에 10년 동안 이제 부패가 돼가지고 네. 액화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1: 야, 그렇게 해서 지문으로만.
3: 근데 규칙적으로 그냥 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만 나왔다면은 이게 법적 증거로 믿을만 한지 아닌지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0: 근데 특징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미뉴시에라고 하는데 네. 지문의 어떤 형태 중에 네. 뭐 어떤 곡선의 뭐 모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분기되는 지점 네. 혹은 뭐 이제 끝나는 지점 그 무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특징점이라고 하는데 특징점. 이게 한 12개 정도가 맞으면 일치한다 이렇게 지금 한국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4: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관례적으로?
0: 그 정도면 우리가 이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라고 아. 이제 국제적으로도 뭐 통용이 되고 있고.
1: 그러면 지문하고 DNA 둘 중에 범인을 밝히는데 어떤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둘 다 정확한데요. 네. 이제 지문은 사실은 손가락 끝에서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DNA는,
1: DNA는
0: 사실은 우리 몸 전체에 있습니다. 아. DNA는 또 굉장히 안정하기도 하고요. 네. 아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제 분석이 됐잖아요. 뭐 물론 DNA도 뭐 더 많은 또 최첨단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4: 엄청나네요.
0: 예를 들면 네. 미국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DNA 표현형이라고 하는 뭐 색깔이라든가
1: 색깔이요?
0: 피부색, 아. 그다음 머리카락색, 네. 눈동자색 네. 이런 거, 네. 그다음 얼굴 형태. 아. 그래서 이거 DNA로 몽타주를 그려주는 회사도 아. 있습니다.
4: 아. 네. 미국은 워낙에 우와. 다양한 인종이
1: 맞습니다.
4: 살고 있으니까요.
1: 대박이네. 네.
0: 그리고 후성 유전학. 아. 에피제네틱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인데. 그 DNA 또 어떤 부분, 특히 이제 C하고 G가 있는 그 부분에 거기에 이제 메틸기가 붙는데 이게 이제 나이랑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나이가 들수록 여기 메틸기가 많이 붙어요.
1: 아~ 네. 그럼 그 많이

0: 이거를 붙는 이제 거에 따라서 연령대를 알 수
1: 있는 얼마나 메틸기가 붙었냐를 보면 아, 범위는 대충 뭐 30대 뭐 플러스 마이너스 30살 플러스 마이너스 3세 뭐. 오. 그래서 이게 오차가 지금은 3세 이내로 지금.
2: 진짜요? 와.
0: 엄청난데요?
1: 10대나 20대는 거의 정확하죠.
2: 와 진짜요?
1: 50대 정도 되면 이제 5세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5세.
0: 와. 야 이거 진짜 과학수사 기술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1: 제가 이제 국가수사에서 한 22년, 네. 학교에서 8년 정도 돼서 한 30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수사 특히 이제 DNA 분야에 네. 대해서는 이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잘 보고 있는데 아. 이제 그 DNA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범죄와 관련된 개인 식별이고 범죄자를 찾는 하나는 신원 확인인데
0: 신원 확인
1: 그 신원 불상 변사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3: 아, 그렇죠 네
1: 상당수 실종 사건이 미제 사건인데 네, 네. 전북대 그 수의대 여대생 실종 사건이 있습니다. 거의 90이 다 된 아버지가 피켓 시위도 하고 계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평생 딸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예. 송혜희라고
3: 알아요.
1: 예예.
3: 그 전국 방방곡곡에 플랜카드 붙이신 분.
1: 그분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2: 어, 진짜요? 예.
1: 그런 그 좀 성인에 대한 실종 사건 해결하는 데는 마찬가지로 DNA 데이터베이스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인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법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국회에는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번번이 좀 통과가 안 됐었는데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DNA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 맞춰봐야 되는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고 이 불상 변사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종자 DB를 운영을 외국은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종자 관련돼 가지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련 법이 빨리 좀 올렸으니까 안건 올렸으니까 예. 통과가 돼서
3: 그러니까요. 예,
0: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줄고 예. 미제 사건들이 좀 많이 해결이 돼야 되죠. 예.
4: 사실 우리가 오늘은 이 유전자 검사와 진짜 범인을 잡는 거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그 과학수사들 분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실험실에서 화재가 나면 왜 불이 났는가를 와서 다 판별해 주세요. 그게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전 이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오늘 더 감명받게 됐고 모두가 안 억울한 세상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네.
0: 뭔가 좀 가족 같아요. 그 저기 화학 쪽이랑 네, 과학사 쪽이랑. 네. 네.
1: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보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 그다음에 이제 진실 그다음에 이제 인권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제 법과학 분야를 조금 더 많이 또 지원도 하고 또 발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학은 범인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반드시 찾아낸다 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 해준다는 것을 또 느꼈어요. 그래서 참 이 과학이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참 과학이 발전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수님 또 많은 그 또 수사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연구 많이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0: 나! 너 개구리인데! 나 지금 외로워!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것처럼.
1: 동물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계신데. 준비됐습니다. 예, 저기 가세요.
0: 앵무 소리인데?
1: 되게 무서운데, 이거.
2: 지금까지 알고 있던 코알라의 인상이 확 바뀔 것 같은데.
3: 코알라?
0: 코알라예요?
2: 코알라, 네, 코알라 소리입니다.
1: 코알라가 으르렁 거려요?
0: 바다에도 소리를 내는 동물이 있나?
2: 바다는 소리의 세계.

0: 바로 돌고래.
1: 네, 좋은 파요.
0: 이 나방이 박쥐의 소리에 거기다가 방해 점프를 써요.
2: 어, 진짜요?
1: 재밍을 한다고요?
2: 재밍.
1: 네.
2: 야, 오늘 들어보니까 동물들이 정말 별별 소리를 다 내는데 동물들은 왜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소리를 진화시킨 걸까요?

0: 날짜파크에 오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승호 씨 모시겠습니다. 유승호 씨는 환경을 아끼고 동물을 사랑하는 환경 동물 지킴으로 유명하죠. 유승호 씨, 정면 보시면서 안에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펜션 자급자족 인류, 이은지 씨의 활약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비비 씨, 미쳤나 이번 다 네, 너무나 샤이합니다. 네, 정면. 네, 오른쪽 샤이. 예, 샤이, 샤이. 네, 왼쪽 샤이. 힘 좀 느껴, 예, 좋습니다. 힘. 네, 오른쪽도 힘 전달해볼까요? 힘. 과학 다큐멘터리와 리얼리티 서바이벌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과학 생존 리얼리티입니다.
1: 이 최고의 인류라고 하는 방송이 그냥 방송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게 실화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동안 그 느낌이 좀 제일 무섭고 실제로 굉장히 몰입하게 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2: 아주 덥고 건조하죠. 네. 그래서 잠깐만 서 있어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3: 생존이라는 단어만을 듣고 참여하다 보니까 뭐 각자 나름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에서의 보이는 복장도 많은 분이 이제 제작진분들이 지정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저에게 아무 정보도 없어서 각자 개인 옷을 가지고 입은 거였고요. 저도 준비에는 뭐 덫을 놓고 동물을 도축하고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혀 그럴 기회가 없었고
4: 프로그램을 갔다 와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문명화되어 있고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런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정말 옷, 입을 옷이 있다는 거 자유롭게 편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그냥 이런 사소함의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 같고요.
0: 관전 포인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애리조나의 어마어마한 자연을 EBS 다큐멘터리 최고의 촬영팀이 찍어왔으니 꼭 한번 보셨으면 한다. 두 번째는요, 실제 있었던 실험이고 실제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리얼리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화이팅! 너무나 감사합니다. 화이팅!

0: 안녕하세요. 일단 비비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2: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결 박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사 Z추진연구소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는 이제 밖에서 막 필드 현장에서 막 이것저것 하고 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런 게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다시 그런 필드를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4: 이거 이야기 전달받았을 때 거의 바로 그냥 너무 좋은데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생존 혹은 최후 이런 단어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끌림이 생기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도 저 궁금했었고
1: 극한 실험 최후의 인류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극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또 선택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상하게 올해 극한이랑 뭔가가 연이 많아요. 그래서 운명인가?
2: 어떻게든 살아남고 불 피우고 막 이런 쪽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약간 토끼나 사슴 방혈하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잡으면 피를 빼야 먹으니까 이걸 해체하는 거를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5: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서바이벌 다큐, 서바이벌 예능을 너무 좋아해요. 그야말로 날것으로 어딘가 던져주는 경험을 기다렸습니다.
0: 사실은 과학적인 궁금증이나 이런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쭉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구난화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자야 될 것만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뭔가 지속 가능한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으니까.
4: 좀 환경이 좋지 못한 도시들 가면은 뭐 플라스틱이나 옷감으로 이제 불을 지펴서 그걸로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화력발전소 아직도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0: 굉장히 많이 합니다.
1: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을까요?
2: 혹시 리멀드라는 게임 알아요? 그게 이런 생존 게임이거든요. 거기서 제일 선호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낙천적인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상황 개똑같아도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1: 나를 뽑아라. 그 어필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3: 시키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네, 모르면은 배워서라도 할 수 있고 저는 그거는 자신 있어요.
4: 저의 강점은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필드 현장에 이렇게 좀 약간 갑자기 내동댕이 쳐졌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뭔가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정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추운 환경 아니면 이렇게 더운 환경이란가, 이렇게 힘든 등산을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좀 놀랐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5: 저와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과 매칭이 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남남여여보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짝을 짓거든요. 같은 성별이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남녀 커플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이론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나온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비즈니스, 스포츠, 예술, 운동 모든 영역을 집단지성에 젠더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 남녀 파트너가 됐을 때 항상 그러니까 좀 더 설명할까요?
6: 이제 테이블로 일하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글 쓰고 있습니다.
7: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좀 있어.
6: 여기에 호모스 어니언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8: 사막.
9: 사막으로. 사막. 이렇게 해봤거든요. 하고 이렇게 싹 가려줘요.
8: 아, 진짜?
9: 해봐봐요. 하나, 둘, 셋. 아, 동시에 해야지. 하나, 둘, 셋.

0: 우리의 목표 기지에 좌표인 것 같아요.
1: 아, 너무 힘들어.
2: 뜨거워요.
3: 와, 이 사막 한가운데 저런 게 있네.

0: 생각해보니까 이 테이블 위에 어항은 누가 갖고 왔어요?
1: 저 식물 뭐예요?
2: 반가워요. 저거 먼저 보네. 포거스트너든.
3: 지금 이 안에 누군가 한 명이 더
1: 살고 있다?
3: 어? 됐다. 됐다. 오! 저게 뭐예요? 기승룸으로 가봅시다.
1: 가보자. 가보자.

0: 밤이 되니까.
1: 왜? 오 마이 갓, 사람 살려. 바퀴벌레.
2: 아이씨.
3: 밀폐 생태계 속 제한된 식재료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4: So each one of us took turns cooking. And we cooked for 24 hours, so three meals. You know, but when you're cooking outside here, you go to your cupboard and you get all your herbs and your spices and a little soy and a little salt. We had none of that. None of that. And so when you're cooking the same ingredients over and over again, sweet potatoes, rice, beans, veggies, all wonderful ingredients, but always the same.
5: 금귤이 있다. 괜찮다. 이거 한 다발을. 아, 이거 뭐 따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되는 건가?
4: So remember, we were in here and we didn't have anything sweet. And so even in our breakfast, we would have the porridge. And then we always would put fruit in it to make it sweet. It actually turned out really well. It was good. And then, of course, with the goats, we got a lot of milk and a bit of cheese from the goats. So we were able to figure out how to make it pretty tasty, but it was challenging sometimes. We had to really get creative in how to make it good. A lot of chilies. We did grow chilies.
2: 이게 이거라고? 이거?
0: 고추? 그거를 좀 발견했고.
4: They were a saving grace. They helped make a lot of not so tasty food tasty.
6: 자, 우리 두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0: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또르띠야?
1: 또띠아를 만든 혹시 당신 멕시코 사람이에요?
6: Sí, claro.
1: ¡Claro! ¡Taco, taco, nacho!
4: Yeah, so she's just like so expressive.
6: Mm-hmm. 그런 것이 중요할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고픈 환경 속에서 단백질은 wow. 번데기,
1: wow.
6: 미럼, wow. 그다음에 메뚜기.
1: Wow.
6: 네,
7: 바퀴벌레는 아니에요?
6: 바퀴벌레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4: Yeah, I think insects are a great source of protein. I would assume that they use a lot less water. They use, you know, all of that, right, Jean? I think it's going to be a little while before everybody embraces eating mealworms.
2: 제가 돌면서
5: 맛있어요.
1: 진짜요? 아니, 단백질만 주시면 어떡해요?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귀뚜라미, 번데기, 미럼 나 세 개가 왔다고요.
8: 이거 메뚜기 눈과 얼굴의 표정이 다 아주 보여요.
9: Do you think you would have
4: tried it? Yeah, for sure. I think we would have. We didn't have mealworms. We only had cockroaches, and you can't eat cockroaches. So we fed them to the chickens, and even the chickens wouldn't eat the cockroaches.
1: 뇨끼 있네요. 이름은 이게 뇨끼 구황이에요. 왜냐면 구황 작물이 들어갔어요.
8: 이름하여 개또망밥입니다. 계란말이 또띠아 망고 볶음밥입니다.
4: Oh, there's a lot of different ways to think about what is the perfect meal inside the biosphere, because it's not only about taste, which obviously is incredibly important, but it's about nutrition. So we would monitor our nutrition all the time. I had a software program, which in the 90s was something. And that program told us exactly what was in our food. So you needed to have a really rounded meal. So from the nutritional point of view, if we had been low in protein for a little while, well, I might have chosen the actor's meal. From a taste point of view, though, because taste, you know, and actually loving the food that you eat is incredibly important, I would have gone with the gnocchi or the mealworms.
8: 원래 하려던 거에서 피봇해서 전혀 다른 걸 만들고 말았어요. 나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영향은 있고 맛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 몸에 필요한 야채, 과일, 단백질, 탄수화물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재료를 갖고 왔어요.
2: 생각보다는요.
8: 왜냐하면 전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멋진 파트너였습니다.
7: 아니 근데 이게 작은 주방이라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하고 팀원들이랑 소통도 너무 힘들고 그냥 먹고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
8: 우리 제소자 아저씨.
2: 네.
8: 자 어땠습니까? 소감. 어떻게 본인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2: 저요? 기여요? 기여?
8: 기여.
2: 아 그래도 재료 조금 잘랐고요.
8: 재료 조금?
2: 같이 많이 찾았고요.
8: 그럼 말 많이 했고요. 지금의 요리에 만족합니까?
10: 네 저는 만족하고 제가 이길 거라 생각을 합니다.
8: 아 뭐 이기는 게 지금 중요해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10: 당연하죠.
8: 계획대로 잘 됐습니까?
11: 아 제가 계획대로 뭔가 안 된 것 같은데
8: 속상해요.
11: 소금은 있을 줄 알았어요.
8: 맞아요. 저는 베이킹소다도 있을 줄 알았고 없으면 효모라도 있을 줄 알았고
11: 맞아요.
8: 정말 없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11: 2시간 그렇죠? 있으면 사실 피자 완전 뚝딱인데
8: 완전 뚝딱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뭐 있을 거
3: 바다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지구의 마지막 산호를 찾고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12: 세상에!
2: 바다다.

0: 여기 먼저 붙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꼭 붙이면은 안 떨어져.
1: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2: 에폭시 주세요.
3: 여기 하나 있어요.
2: 좋아요. 산호 주세요.
4: 네, 산호가 여기 있습니다.
2: 고마워요. 손 조심해요.
3: 네.
1: 아, 괜찮은가?
5: 좀 불안해.
4: 갑니다. 네, 밀어주세요.
6: 세게 밀 거예요.
0: 조심조심 넣을게요.
4: 네.
7: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3: 좋았어요.
7: 여러분은 오늘 잠들었던 바위 위에 생명의 가지를 얹어 바닷속에 생명의 숲을 소생시켰습니다.
8: I love the ocean. I've spent a lot of time at sea. You know I'm going to love anything having to do with understanding how our marine environment works and how we heal it.
4: 아우 배 아파.
0: 어, 동선 씨 어디 가요?
4: 화장실 가요. 묻지 마요.
0: 배 아파요?
4: Oh shit!
5: 뭔데? 뭐야?
0: 무슨 일이야?
5: 뭔 소리야?
0: 세금해!
4: Holy shit!
0: Oh!
5: 잠깐만.
0: 이거를 누가 했던 간에 이거를 지금 해결할 방도를 지금 내가.
4: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모양을 봐도 묽었어 나올 때는.
0: 아, 말...

0: truth management is important. Well, I mean, from a purely scientific point of view, it's important because all of those nutrients have to go back into the system so that we can reuse them. You know, in nature, we don't see it, but it's happening all the time. Everywhere, all the time.
1: 두쫑쿠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여기다 우리 이것저것 좀 첨가를 하자. 그, 저 숯 넣어야 돼.
2: 자, 숯을 어디 넣을까요?
1: 숯도 여기 넣어야 돼요, 우선. 탄수화물질들 넣어서.
3: 근데 진짜 톱밥이랑 섞어서 그런가 아까보다 냄새가 안 나네.
4: 똥 냄새가 좀 사라졌나요? 네.
1: 네. 이거를
5: 좋아요.
1: 풍. 자갈, 아까 가져온 자갈도 왜냐면 얘는 햇, 그 나중에 나뭇잎으로 덮고
3: 많이 할 필요는 없대요. 그냥 해만 가릴 정도? 장우자 박사님 이 정도면 되나요?
1: 아, 충분합니다. 네.
0: We had a pretty normal toilet, but then it went down into a system where it all settled, and it's called a digester. So all kinds of microbes are in there, eating up everything, all the solids. The fluid goes off the top and goes into a marsh treatment system, where it goes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there are microbes in the roots that are eating a lot of things that are going on in the water, and then the plants grow, taking the nutrients out of the water, and eventually, at the end, you get clean, nutrient-rich water, which you can then put back on the farm. And then we had all the water go through the plants, and then the plants put out pure water. We took the water out of the atmosphere, and then we could drink it again. Or, of course, it turned into sweet potato and the food that we ate.
4: 감자! 이 끝에?
6: 이 팔만.
2: 또 우리는 수분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3: 그렇죠, 이거는 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2: 소변은 균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3: 근데 잘 써야 돼요. 요도로 끝을 통해서 나올 때 거기에 묻어있는 균이 묻어서 서식할 수 있어요.
2: 처음에 대변인인 데를 조진하다가 나중에 바꿔가지고 가야 되는
4: 건가요? 지금 뭘 어떻게 썼다고요?
2: 예를 들어서 지금 볼일을 봐야 돼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7: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2: 들고 있어야죠. 잘 들고 있어야 돼요.
3: 이걸 들고 있어야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2: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이게 되죠.
3: 신기명 기관이.
0: So the neuroscientist was fabulous, because when I thought neuroscientist and I saw his picture, I'm like, oh, he's going to be grumpy. He's going to be, you know, like really serious. But he was so open. He was just, he was lovely.
4: 아, 그러면 이거를 약간 둘러싸게.
1: 여기다
4: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위해.
1: 여기 온 이후 가장 큰 작업이었는데.
3: 그치, 화장실이 진짜 중요하지.

0: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붕. 붕.
0: 달 탐사 대원들이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동동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2: 쉬면서 왔어.
3: 아, 지친다.
4: 시뮬레이션 해보니 어때요?
3: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거길 갔다 오니까 더 지구에 살고 싶어졌어요. 지구 최고, 짱 좋아.
5: You know, when people go to space, what actually tends to happen is most people fall in love more with the Earth. You know, the astronauts from the Apollo program, you know, this very famous quote where they said, "We thought we were going to space to conquer the unknown. And instead, we discovered the Earth." It's an incredibly powerful statement.
4: 이런 공간이 있었어?
3: 와, 흙냄새, 자연냄새.
6: 이곳의 흙은 아직 어떤 생명도 머물지 못한 태초의 흙입니다.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5: Restoring our topsoil on planet Earth is critical. From a scientific point of view, they're like the gene pool for the rest of the planet. That's where we can get the biodiversity back across the planet.
7: 태초의 흙이라는 건 아마 유기물질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흙이란 그 큰 바위가 풍화돼 가지고 뭐 물이나 아니면 화학적인 반응으로 해서 깨져서 그냥 정말 그 무기질 상태만 있는 유기물이 좀 있어야 흙에서 이제 식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5: The hydrogeologist did a great job of then explaining it to everybody. It was kind of taking the understanding and then making sure everybody understood at a very simple level what it actually meant.

0: 제대로 다 잘 있나? 네. 시가? 크게 안 닦게. 나이스! 내려갑니다.
1: 지금 우리 완전 새똥구리 모드로 굴려야 될 때거든요.
2: 진짜 지금 새똥구리 그 자체.
3: 이걸 이렇게 촉박한 미션이었어?
1: 진짜 미쳤네. 촉박하네. 미쳤네.
3: 사막보다 훨씬 힘든데.
1: 석회!
0: 마지막, 마지막! 오! 찹, 찹, 찹, 찹, 찹, 찹, 찹!
3: 됐다. 예! 예!
4: I thought the camaraderie between them was lovely. And I think that is really important. I think, you know, the collaboration among people is so exceptionally important now.
0: 드디어 왔다. 소영아, 우리가 씨를 주러 왔어.
1: 아니, 우리 결국엔 만들긴 만들었네요.
2: 그러니까요.
5: 생명을 품게 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6: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0: 맞아, 맞아. 둘, 셋! 잘가!
3: 오, 잘가.
4: The process of healing the soil, I mean, it's a long process. The soil, the top part of the soil is in part where that recycling is happening, where you're taking the plants that have died and now they've got to release their nutrients so that new

0: 김비빈님, 김한결님께 묻습니다. 이 돔을 떠나며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1: 아, 그러면 숲을 심어야지.
2: 전 숲을 심을 것 같아요.
1: 더블숲! 더블숲!
3: 아, 숲을 심다지.
4: 숲을 심다지.
1: 멋있다. 와,
5: 바로 결정하네.
1: 고민도 안 하고.
5: 네.
1: 너무 멋있다.

한국에 있는 크리스마스 나무거든요. 심엽수가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런 척박한 데서 잘 자라기도 하고 좀 물이 부족한 데서도 잘 자라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상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었지만 큰 이 숲이 저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는데 숲이 이렇게까지 울창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의도적인 인간의 노력이 있었는가? 자연의 힘으로도 숲을 만들었겠지만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는 거는 인간이 굉장히 많이 힘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거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0: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자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빨아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단군 신화의 영험한 전설이 서려 있는 곳.
1: 완이산이 높지도 않은데 품이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0: 어딘가 낯선 느낌의 한옥인데.
2: 이북 지역에서 나는, 아마 백두산 쪽에서 나는 옥제들을.
0: 오랜 세월 제주인을 기다린지.
1: 공동의 사랑방? 그런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0: 응? 이건 동서양의 만남인가?
3: 7년을 넘게 이렇게 다 돌아다녔는데 의견이 일치가 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0: 소박해서 더 아름다운 동가 한옥.
3: 한옥이 좋아서 샀고.
4: 가능하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이걸 잘 가꿔야 되겠다.
0: 한옥을 위해 새 집까지 지었다죠.
4: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옥에 살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여기 새 집에 살고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요, 기꺼이 한옥 지킴이를 자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 찾아 전라남도 화순에 왔습니다.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천변에 조성된 인공숲. 이게 수백 년이나 된 거라네요. 나 지금데. 어머, 태연 소장님이시구나.
5: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아유, 수염 기르셨구나. 네, 잘 어울리시네. 독일인이시지만 어머니의 나라 한국. 그리고 한옥이 좋아서 한옥 건축가로서 자기만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계시죠.
5: 아, 오랜만에 한옥 탑사 나오니까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네요. 근데 오늘 어떤 집으로 가는 거예요?
6: 집 마당에 개울이 흘러요.
5: 개울이요? 연못도 아니고 개울이라고요?
0: 집안에 개울이 흐르는 한옥이라니? 오, 기대된다.
5: 아, 여기 골목길이 진짜 이쁘네요. 돌담도 있고.
0: 야, 손맛이 느껴지는 돌담이네. 아우, 정겹다.
5: 개울 물이 진짜 흐르네요. 아니, 이 물은 또 어디서 오나요? 산에서 오나요?
7: 수정님.
5: 안녕하세요.
7: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헨리 감사드립니다. 골목길 오면서도 너무 이뻐가지고.
7: 그죠. 저희들도 들어오면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5: 예. 또 개울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거 뭔 말인가 했더니 보니까 진짜 있네요.
7: 아, 그래서 내다보고 계셨군요. 예. 작은 개울이지만 미꾸라지도 살고 다슬기도 살고 민물새우도 살고 가끔은 자라도 들어오고 그래요.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00년하고도 17년 된 한옥에 살고 있는 세 번째 주인 서명자
8: 박호철입니다.
0: 아니, 이 집이 100년하고도 17년이나 되었다고요?
7: 원래 이 집은 이쪽이 그 시조로 두신 동복 오 씨들의 집이라고 들었어요.

0: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1910년에 집을 지어서 약 90여 년 정도 살다가 2003년에 김씨 분께서 이 집을 인계 받으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3년에 이 집을 우연하게 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4년째 현재 살고 있습니다.
1: 이 겨울은 동북 오시집에만 흐른다네요.
0: 집안에 이제 여성들이나 아낙들이 빨래도 하고, 여름에는 목욕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강물을 이렇게 동북 오시들, 형제들 집을 쭉 지나가는 쪽으로 끌어들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이 넘는 작지만 오래된 유서 깊은 수로예요.
1: 그 시절에 인공 수로를 낼 정도면 위세가 대단했겠는데요. 이 댁은 양반 집은 아니고 부유한 자영농의 집이었답니다.
2: 저희 집은 5칸 겹집이에요.
3: 5칸이면은 근데 꽤 크네. 원래 일자에 그냥 3칸이 기본인데.
4: 시골은 이제 조그마한 농가들은 3칸 초가집이거든요. 이 집은 이 마을에서 상당히 중농에 속해가지고 좀 집을 아주 크게.
0: 보통 한옥들이 추우니까 이제 달아내거나 창을 막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썩어버린데 이 집은 덧댄 곳이 없어서 그대로 보존이 잘된것 같습니다.
3: 근데 보니까 뭐 일부는 뭐 동발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거 고치셨나 봐요?
4: 동발이는 아랫부분이 썩은 데만 이렇게 고쳤습니다.
3: 안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4: 들어가 보실까요?
3: 네, 들어가 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1: 한옥의 입구는 집 가운데 있는 대청마루. 이 대군요, 통풍 잘 되고 해잘 드는 남도의 전형적인 일자형 한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3: 와, 근데 여기 진짜 공간이 넓네요. 생각 못 했는데.
0: 한옥 공간 치고는 넓죠.
3: 이거 농가 치고 굉장히 넓은데. 흔적들 보니까 여기 인방에도 옛날에 뭔가 구조가 있었던 것 같고 여기 바닥에도 하방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쪼개져 있었던 모양이네요.
1: 원래는 앞뒤로 방이 있는 겹집 구조. 두 번째 주인이 대청과 광 그리고 방두 개를 터서 거실을 썼답니다.
3: 근데 이 집에서 좀 독특하게 아까 밖에서부터 보였던 거 여기 쭉 이렇게 홍살이 있더라고요.
0: 여기 말씀이시구나.
3: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 만일에 다락이 있었으면 조금 해석이 되네요. 보통 이렇게 특히 농산물이 이렇게 보관하고 부엌 위에 보통 그런 거 있었는데 통풍 잘 되라고 넣었던 그런 요소인데.
0: 맞아요.
1: 지금은 유리를 덧대 외기를 차단했는데요. 천장 위로 다락이 길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이 작은 문은 눈꼽지기 창. 밖에 누가 왔나 살짝 열어볼 때 사용했던 거라죠. 부부는 최대한 이집 그대로를 남기고 싶었답니다.
3: 여기 보니까 아마 여기 이 갑장은 나중에 놓고 여기 초가로 하신 거 맞죠?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 집에는 이 옛날 창호 너무 이제 타들이 취약하다고 막 뜯어놓고 새로 막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거 봤을 때는 얼마나 이 집을 진짜 아끼시길래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을까 생각 들었어요.
1: 갑창은 말하자면 조선식 복개또인데요. 부부는 최신 창호 대신 전통적인 갑창을 덧대 단열을 높였답니다.
0: 그러니까 이 집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살리는 것이 저희들 집을 이렇게 개축을 하면서 가장 방점을 두었던 것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한옥을 봤을 때 고전적이지만 대단히 저희 한옥 건물이 심플하잖아요. 기둥하고 지붕하고 되게 심플한데 내부 이렇게 목재로 이렇게 분할된 거 보면 그 몬드리안의 황금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 선조들 어떻게 이렇게 작은 공간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벽재도 너무 이쁜데 이그 색도 진짜 좀잘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4: 제가 이제 이거 핸드코트 황토 핸드코트로 일일이

0: 지금 제가
1: 아니, 선생님 직접 하신 거예요?
0: 제가 직접 했죠. 6개월 걸쳐가지고 모든 벽하고 천정 이런 데를 다 제가 손수 제가 했습니다.
1: 아, 제가 다음에 좀 부르겠습니다. 이장 좀 필요할 때 한번 연락드릴게요. 우리 현장 좀 해주세요.
2: 원래는 머리 위로 황토가 우두둑 떨어지던지
0: 업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봤더니 오일스텐 말고 여기 핸드코트 바르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3: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어요.
2: 남편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아내는 중학교 사회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다는데요. 난생 처음 해보는 핸디코트의 6개월. 또 석가래 닦고 기름칠하는데 다시 4개월이나 걸렸답니다.
0: 세제로 막 문질을 닦으니까 이제 나무 결은 그대로 있고 때꾸정물만 쫙 빠진 위에다가 오일스텐 이제 두 번 또는 세 번 발랐더니 다 살아나더라고. 색감도 살아나고 나뭇결도 살아나고.
1: 이 집을 제주인 찾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러니까 볼수록 뿌듯하고 아 내가 이걸 해냈어 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고
1: 그렇습니다.
0: 그래요.
2: 또 한옥의 정수는 대청 마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살렸다는데 겨울에는 엄청 추울 텐데요.
0: 그 밑에 이제 들어가서 실리콘으로 틈을 다 메꿨어요. 이제 좁은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겨울에 찬바람 안 들도록 이렇게 누워서 막 이렇게 해서 공간이 좁은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2: 부부는 117년 된 한옥, 세 번째 주인의 역할은 이 한옥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유지해서 네 번째 주인에게 건네는 거라고 믿는다는데요. 응? 그런데 여기는 바닥이 다르네. 이거 창판인가요?
3: 현실적으로 제가 보존하고 싶은 욕구하고 살아야 집이 생기를 갖게 되고 또 숨쉬게 되고 이런 것들하고 배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두 가지를 타협해야 되겠다.
2: 그럼 그럼 살아야 집이죠. 그래서 구들 대신 건식 보일러를 깔았고요. 아궁이가 있던 부엌은 입식으로 싹 바꿨답니다.
1: 아, 근데 여기 부엌이 상당히 큰가 봐요.
3: 네.
1: 얼마나 양파집보다 커 보이는데요.
3: 아, 그런가요?
2: 공간도 크지만 창을 시원하게 내서 더욱 개방감이 있는데요. 아내가 원한 거랍니다.
3: 저는 약간 답답증이 있어요. 실내 공간에 대한. 그래서 이 본체하고 벽 말고 세 부분을 다 유리로 다 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0: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1: 왜 반대하셨어요?
0: 이제 한옥 맛이 없어져 버리고 현대적으로 되다 보면은 그래서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창만 이렇게 넓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협을 받습니다.
2: 사실 아내가 집 짓는 내내 입에 달고 산 단어가 있었다는데요.
0: 딱 두 가지 있어요. 이쁘다와 답답하다. 저는 어쩔 때 보면 언어의 빈곤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3: 답답하다. 왜 이것저것 다 못 느끼지?
2: 그렇게 완성된 부엌이니 스케일부터가 다르답니다. 텃밭이 있는 뒷마당과 연결돼 있어서 식재료가 바로 공수되고요. 와, 상추 이거 부드러워 보이네. 물 쓰는 거는 웬만하면 부엌에서 안 하고 널찍한 야외 수도가에서 한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부엌 덕분에 살림하는 맛이 난다나요?
3: 시원시원한 게 물 쓰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네.
2: 답답증 안에 또 하나의 야심작은 화장실에 있는데요. 아니, 화장실에 무슨 창문을 이렇게 크게 내셨어? 아우, 밖에서도 환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긴 하겠다. 그런데 아내 답답증의 역사가 꽤나 유구하다네요.
3: 마음속에 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갔더니 쌤들은 이제 입시 교육 속에서 좀 강압적이고 아버지도 되게 제가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답답함을 많이 느꼈고 미술책에 우연히 그 신윤복의 연못가의 여인이라는 그림을 보게 됐어요. 그 그림이 한옥에 여인이 한 손에는 담뱃대를 들고 한 손에는 악기를 들고 있는데 그 여인이 연못가에 있는 연꽃을 바라보는 풍경이었는데 되게 그 순간에 한옥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해방감도 들었어요. 오랫동안 한옥을 로망하게 되는데 그 집이, 그 그림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2: 한옥 찾아다닌 세월이 7년. 이 집을 본 순간 오래전 그림 속 그 한옥이 떠올랐답니다.
3: 우연히 이 동네에 들어왔다가 이 골목에를 들어왔다가 이 집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인분께서 손주를 놔가지고 관리를 못하신다고 파시겠다고 3일 전에 본인한테 혹시 사실 분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이 집을 내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 그렇게 운명처럼 꿈을 그리던 한옥의 주인이 된 아내 명자 씨. 글쎄, 난 곤방대던 여인보다 우리 명자 씨가 더 자유롭고 멋져 보이는데요. 아내는 이 집의 네 번째 칸을 자기의 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창밖 풍경이 이리 근사합니다. 이 방만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다는데요. 100년 전처럼 다락바닥을 천장으로 살리고 이불 넣어두던 벽장의 구들까지 옛것 그대로랍니다.
3: 밑에 있는 고래까지 다 뜯어내고 옛날 흙도 좀 퍼내고 내화벽돌하고 5cm 현무암 판석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아래쪽만 지글지글 끓고 위에는 차차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 바닥이 다 따뜻해요.
1: 그래. 굴을 또 성공하셨네요.
3: 네. 네.
1: 발상 미인이십니다, 정말.
3: 싸게 쓸데 있으면 연가봉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 제가 불러드릴게요.
0: 바로 혹시 굴을 놓는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면 싸게 해드릴게요.
1: 아이고, 예, 연락 꼭 드릴게요. 아, 대단하십니다.
3: 저희들이 이제 좀 결혼할 때 가난해서 결혼 반지 뭐 비싼 거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에 보면 소나무가 심어졌는데 소나무 이렇게 삥 돌로 둘러주고 거기 제일 이쁜 강가에서 나는 돌 이 동네에서는 호박돌이라 하거든요. 호박돌로 이 큼직막한 걸 이걸 하나 놔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닦으면서 그랬어요. 그거 다이아몬드다. 아, 내 마음의 다이아몬드다. 그 이야기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애 아빠가 정말로 많이 공사를 했죠.
2: 그렇게 고생한 남편이니 멋진 공간 하나 있어야겠죠. 잉글리시 티처라 그런가 남편 오철 씨는 입식 생활을 좋아한다는데요. 기타 치는 남편과 해금 켜는 아내 궁합이 괜찮은데요.
1: 아, 그 여기 공간은 조금 재미있네요. 독특하네요. 이거 한편으로는 좀 누마루 같기도 하고, 근데 누마루는 우선 뭐 선비집이나 있었죠. 그리고 올라와 있는데.
3: 네, 맞아요.
1: 여기 좀 바닥 높이가 같네요.
3: 네.
1: 어떻게 된 공간이에요?
3: 여기가 그 일체형, 건물하고 일체형으로 네, 되어 있는 네. 쌀 뒤주가 있었대요.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으로 되어 있어.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었고 예, 예. 쌀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퍼서 쓰고
2: 쌀 백가마니가 들어갔던 뒤주 아쉽게도 오래전에 원형이 훼손이 돼서 지금은 창고로 쓴답니다.
1: 근데 좀 궁금한데요.
3: 네.
1: 이 한옥을 정말

0: 또 살기 좋게 이미 고쳐 놓으셨잖아요. 근데 또 여기 이렇게 모던한 서양식 집도 왜또 지으셨어요?
1: 이 한옥은 추워서 살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새 집을 지었거든요. 새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 생활하다 보니까 이 이제 한옥이 좀 방치된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여기를 고치기로 결단을 했죠. 2017년에 지었고 이 한옥을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한 거는
2: 24.
1: 24년에 했거든요.
2: 잘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 집을
0: 잘하셨어요.
2: 리모델링 했으면 이 원형이 다 훼손이 돼버리지 않았을까.
3: 원래 헛간체가 있던 자리에 새 집을 지은 건데 이때도 원칙이 있었답니다.
1: 저희들이 제일 신경 썼던 게 한옥 중심. 그래서 이 집은 적게, 소박하게, 낮게.
2: 2층으로 올리거나 만약에 복층으로 올렸을 때 경치를 올라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옥이 초라해질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많이 진짜 제 욕심 버렸던 것 같아요.
3: 100년 한옥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을 자처하며 침실 하나 있는 소박한 집을 완성했는데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네요.
2: 우리 집이 그래도 넓고 자연을 품을 수 있는 곳이니까 창을 예쁘게 하면 다른 곳을 꾸미지 않아도 그 창을 통해서 마당에 예쁜 공간, 또 산, 하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다. 자연적으로 그림이 되겠다.
0: 이 장이 정말 그림 액자 같더라고요.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사실 여긴 딱이 비율로 하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시원하게 마당 이렇게 다 보이고, 그래서 큰 창, 작은 창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2: 칭찬받으니까 좋네요.
1: 고민을 아주 많이 했죠.
0: 보입니다.
3: 재미있는 거는 새집 활용법.
1: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옥에 살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여기 새집에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이제 둘다 사랑할 수 있어서.
2: 둘다 사랑해 줄수 있어서.
3: 집도 사람도 참 예쁜 집이네요.
0: 우리나라가 그냥 뭐 궁궐, 사찰 이렇게 큰 것만 이제 문화재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가 출퇴근 더더욱 이렇게 이 정도 남아 있으면은 좀 보존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건물도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의 살았던 모습이나 이런 것도 다 보여주는 거니까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요소 처음 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앞면에 이제 대청 자리에 쭉 이렇게 홍살 있는 거. 현대 건축가 마인드로 보면은 그냥 디자인이에요. 특히 뒤에 귀조 있는 이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오, 굉장히 이제 독특한 요소이고. 근데 그것보다 건축주들의 마인드랑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해내신 거. 진짜 깜짝 놀라고, 이렇게 고운 마음으로 이 집도, 이렇게 귀한 집, 이렇게 보존을 하셔서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3: 이대개 아침은 남편의 갈질 소리로 시작이 된다죠. 오, 봄이 제법이시네.
2: 와, 루드베키아가 엄청 많이 폈다. 안녕. 백합도 노랗게 예쁘게 폈다.
3: 아내 정원의 여름이 절정입니다.
4: 식사하세요.
2: 아, 네. 와, 송이국도 되게 예쁘다.
4: 활짝 폈네요.
2: 와,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네. 미아야.
4: 이야.
3: 아유, 답답증 안에는 식사도 야외에서 해야 제맛이라나요?
4: 맛있어요?
3: 여기선 뭘 먹어도 맛나겠지 뭐.
4: 나에겐 집이란 일이다. 그리고 즐거움이다.
2: 나에게 집이란 숨을 쉴수 있는 곳. 제가 마지막까지 다시 할머니처럼 이 마당에서 꽃을 가꾸다가 여기 꽃밭에서
4: 숨 쉬다가 숨을 멈추는
2: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4: 숨 쉬는 곳인데 마지막은 숨을 멈추는 곳이구나.
2: 숨도 여기서 마지막.
3: 아유.

0: 그러니까 여생을 함께하고 싶은 집이라는 거죠.
1: 집을 잘 보존해서 우리 애들이 여기서 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계속해서 이제 건강하게 오랫동안 여기서 머물고 일하고 즐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다음 주인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두 분의 역사가 집 곳곳에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옥은 어떤 곳일까요? 강화도에서 찾아봅니다. 오, 마니산이구나. 단군 신화에서 고려 벌군까지 참 의미 있는 곳인데. 댄 소장님이 이런 거 아시려나요?
2: 보니까 이쪽은 마니산인 것 같은데요?
3: 마니산에 대해서 아세요?
2: 아, 마니산은요, 고려시대 때 몽골 침략 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었잖아요. 마니산에서 갯벌이 널리 보여가지고 강화도의 방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한옥이에요?
3: 처마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2: 처마가 독특하다고요? 처마가 어떻게 생겼길래 독특할까요?
0: 한옥 처마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얼마나 독특하길래 힌트가 됐을까?
2: 아, 이 집이군요. 오, 근데 점화가 진짜 좀 독특하네요. 재밌네.
0: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뭔가 다르긴 다르다.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2: 발작집은 원래 이렇게 위로 올라가긴 한데 끝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는 진짜 처음 본 것 같네.
4: 어머, 소장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뵙고 싶었습니다.
2: 예, 아이고, 오늘 덕분에 좋은 집도 볼 수가 있어서 감사해요. 네. 반갑습니다.
0: 오, 이 집 정체가 뭔가요?
4: 이게 1945년도에 지어졌고, 네. 이 지역 일대에서도 정말 독특한 구조로 보이더라고요.
2: 아, 여기서도 독특.
4: 네, 아, 그래서. 예. 첫째 주인은 이제 이 집을 짓고 돌아가셨고, 네. 이제 둘째를 거쳐 제가 세 번째 주인입니다.
2: 아, 세 번째 주인이시군요. 네. 네.
4: 안녕하세요. 마니산 아래 한옥에 살고 있는 임선영이라고 합니다. 음식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뛰어난 셰프들을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0: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서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선영 씨. 우리 한옥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생겼답니다.
2: 저기 뒤에 있는 산 마니산 맞죠?
4: 네, 맞아요.
2: 아, 네. 오면서도 거기 구름들이 녹아드는 모습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럼 앞에는 바다인가요?
4: 네, 맞습니다.
2: 아, 그러면은 여기 풍수지리적으로 배산 임수라고 불리는 그렇게 좋은 터인가 봐요?
4: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집을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봤던 게 터가 예. 좋은 집이었어요.
2: 아, 그러셨군요. 예.
0: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여기가 마니산의 배꼽자리라나요. 그 만남도 운명적이었답니다.
4: 마니산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 일대를 돌아다닌 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단기 임대를 알아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단기 임대 나온 집이 그날 나가버리고 그날 이제 부동산에 이 매물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첫눈에 아,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끌림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날 계약했던 것 같아요.
0: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는 겉에서는 한옥이라는 걸 알기 어려울 정도로 달아낸 부분이 많았는데요. 하나 둘 걷어내니 그 집만의 독특한 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2: 북촌 한옥하고 비교하면은 비스무리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달라 보여요.
4: 네, 서울 쪽의 한옥하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 여쭤보니 약간 개성에서 비슷한 양식을 많이 봤다.

0: 아니 개성이면은 북한 개성 말인가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옥을 수리하는 목수 강동수라고 합니다. 캔자스 대학교의 어떤 그 학생이 북한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미국인인데. 그래서 이 지붕선을 보더니 개성 사진 같은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거에 좀 많이 보였던 것 같다. 일자로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양 끝에서 이렇게 꺾이는 거는 중국에서 특히 도드라지는 지구, 이제 이북 지역에서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중국이랑 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도드라지는 특징이거든요.
0: 처마가 정말 비슷하다. 분단 전까지 강화도가 황해도 문화권에 속했다는 귀한 증거. 70년대에 바뀐 함석 지붕도 그래서 남겼답니다. 이 집의 역사니까요.
2: 근데 이렇게 기와는 다시 안 올리고 이대로 이제 가기로 결정하셨으면 지원금도 못 받으셨을 텐데요.
3: 네, 그거는 제가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그 혜택보다는 예. 이 집에 쌓아온 이 시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러셨군요. 근데 네. 쉬운 결정 아니셨을 것 같아요.
3: 네, 지금도 가슴은 아픕니다.
2: 네.
3: 그런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게 45년도에 지어진 거다 보니 약간 일본식 그런 모습을 이제 좀 없애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금을 받고 그거를 없애기보다는 그 과거를 그대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록들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아니지만은 이 집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더랍니다.
2: 아, 근데 보니까 비물 파지도 동으로 하셨네요. 보통 네. 비용 때문에 함석으로 많이 하는데 네. 여기도 동으로 쓰신 이유도 있었어요.
3: 네, 이게 원래 제가 복원하기 전에는 약간 플라스틱 조금 너무 싼 걸로 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쪼개져 있기도 하고
2: 네.
3: 이게 가면 갈수록 허는 집이 아니라 시간을 아름답게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었으면 좋겠다.
2: 예. 동이 먼저 조금 어두워지다가
3: 네.
2: 결국에는 이 파란색이
3: 네.
2: 나잖아요.
3: 네.
2: 그럼 또 지붕하고 나중에 올리겠네요.
3: 네, 맞습니다.
0: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아름다워질 집. 그럼 본격 탐구해 볼까요?
3: 들어가시죠.
2: 네.
3: 네.
0: 남도의 일자 한옥과는 달리 추운 북부 지방의 한옥은 폐쇄적인 것이 특징. 이 집 역시 본체와 양옆의 날개체로 구성된 디귿자형 구조인데요. 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인데 우아한 기품이 느껴지는데요.
2: 그리고 여기 근대 한옥인 것도 틀림없어요. 원래 민가에서 이용하지 못했던 요소들이 있는데 겹처마라든지 이런 장식 요소, 소로라고 저런 것들 북촌에서도 보이는데 근데 북촌에서 못 본 게 여기 위에 우선 이렇게 커다란 대궁이라고 하거든요. 판대궁.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포 구조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점차라고 위에 소로 있고 또 단상녀라고 이 돌이 위에 받치는 요소들.
3: 네.
2: 이거 위에 대공에 이렇게 껴있는 거는 저는 살림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3: 네. 공사를 할 때 목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예.
3: 원래 건축주께서 상당히 이런 장식적인 부분을 조금 더
2: 예. 예,
3: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집이다.
2: 그런 것 같아요.
3: 네, 그러시더라고요.
0: 더 놀라운 건 온통 페인트로 덮여있던 나무의 정체였는데요. 하나하나 조심스레 갈아냈더니 지금은 구하기도 힘든 아주 귀한 목재더랍니다.
2: 나무도 굉장히 고급 나무인 것 같은데요.
3: 백두산에서 난 홍송을 이쪽이 서해 바다를 통해서 뗏목으로 쭉 갖고 와서 이 광화도에서는 그렇게 쓸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럼 뭔가 능력 있는 집이었나 봐요.
3: 네, 그 은혜를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2: 예.
0: 백두산 홍성이 유명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0: 적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추운 날들이 많았으니까 추운 날이면 이제 나이테가 되게 촘촘해지거든요. 추운 날이 많을수록. 그래서 저쪽 이북 지역에서 나는, 아마 백두산 쪽에서 나는 목재들을 그 두만강이나 뭐 이런 데로 뗏목을 태워서 그 전부 전국으로 다 배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1: 백두산의 기운과 마니산의 기운이
2: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산의 전기를 모은 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 백두산 나무로 만든 개성식 한옥이라니. 이거 알고 보니 한층 더 특별해 보이네. 소파도 없이 맨바닥에서 집을 온전히 느끼기. 선영 씨가 이 집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4: 음악을 들으면 집 전체가 스피커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집이 연주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 나무를 통해서 진동으로 이제 사람한테 올 때 가장 부드러운 음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음이 상당히 동그랗게 이렇게 부드러워져서 이제 사람한테 들어오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3: 80여 년 전 어느 야망 넘치던 건축주의 집은 눈 밝은 새 주인을 만나 이렇게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나저나 독특한 벽지로 마감된 저 공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오, 부엌이었군요. 방 두 칸을 합해서 널찍하게 만들었는데 거실 벽지 공간에 있던 거는 냉장고 박스와 화장실이랍니다.
5: 아, 안 그래도 음식 작가 하시니까 네. 부엌은 좀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은 생각 들었거든요.
4: 네.
5: 근데 역시나 그러네요.
4: 네, 이 공간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기도 예. 해요.
3: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부엌 가구. 원래 여기에 있던 벽지 패턴으로 만든 커튼이라네요. 이 댁은 당시 이 지역 건축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나름의 방식으로 복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 앞권은 이 방. 아, 1960년대 벽지를 새롭게 복원한 거랍니다.
4: 여기도 이제 철거를 하다 보니 예. 이 벽에 이제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는데 예. 이 패턴이 너무 특이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원래 모습이 저희가 이제 받지 않고 그대로 이제 남겨놨고요.
5: 아, 맞아. 뒤에, 예, 뒤에 있는 거 그럼 원래 벽지.
4: 네. 그래서 그 벽지의 패턴은 예. 정말 이제 그 원본 그대로 복원 작업을 다시 해서 여기도 친환경 종이에다가 예, 이제 예. 패턴이랑 색상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했고요.
5: 예.
3: 어머나, 이건 뭐 고고학자가 따로 없네. 나는 이 거실 벽지가 요즘 나오는 유럽 벽지인 줄 알았는데요. 글쎄, 1940년대에 생산된 근대기 벽지라고 하네요. 지금 이 집의 주인으로서 선영 씨도 굵직한 흔적 하나를 남겼는데요.
2: 상당히 흥미로운 파편 하나를 발견했어요. 찾아보니 예. 목숨 숫자의 아래변이었어요. 이거를 실마리로 해서 목수님께서 집에 담기는 기원의 12글자를 좀 만들어 달라고
5: 예.
2: 마음은 사랑으로 평화롭고 몸은 예. 건강해서 천수를 누리고 진명도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내 앞길을 명확히 하고 부유로움으로 널리 이롭게 하자라는 집의 기원을 담은 문구입니다.
5: 아, 그런 뜻이었군요. 전 한참 공부 옛날에 어학당에서 조금 했는데 아무래도 좀 약하니까 공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선영 씨가 좋은 터에 집을 찾고 집에 간절하게 축원을 새긴 이유가 있었답니다.
2: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성격도 밝으셨는데 병원 생활을 하시다 보니 기가 죽는다고 할까요? 예전 어머님 모습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터를 알아보러 다닐 때 어머니랑 꼭 같이 다니고 이 터를 보러 온 것도 어머니랑 같이 왔었고 어머님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조금만 엄마 버텨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집을 좀 지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이게 딱 완공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딱 완공이 된 다음에 그냥 저 혼자 마루에 앉아서 그냥 허공 보면서 엄마 엄마 불러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늘 같이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집이 저에게는 어머니의 품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3: 그래서 이 집에는 나무, 돌, 종이, 자연 소재로만 마감을 했다지요.
6: 바닥 한지 창판지에다가 오칠하셨네요.
4: 네, 맞습니다. 그죠? 네.
6: 저도 제 집에서 어머니 방 이렇게 했거든요.
4: 네.
6: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 또 생각보다 관리에 너무 좋아요.
4: 맞아요. 종이가 약간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6: 예.
4: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한지에 대한 추억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6: 맞아요. 우리 어머니도 집에 처음 오셨을 때 딱 방에 들어가셔서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더라고요. 딱 말씀하시면 어머니 어릴 적 방 같다. 너무 좋다. 아, 그 순간은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아있어요.
4: 네, 네.
6: 너무 좋아요.
3: 그 곱고 따뜻한 마음 두 분 어머니에게 닿았겠지요. 침구도 지금은 보기 힘든 특별한 걸로 준비했답니다.
4: 예전에 어르신들이 다 기억하실 텐데 목화솜 이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침대를 할까 하다가 여기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그런 그 힘이 좋으니까 그거를 자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목화솜을 이제 9겹을 이렇게 쌓았어요.
3: 강화도에서 나는 소창면까지 사용했다는데 아니 젊은 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4: 몸에 닿는 게 상당히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엄마 품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단잠을 자게 돼요. 잠이 깊어지고 땀이 나도 이게 흡수를 해주고 더울 때는 따뜻한 공기로 이제 몸을 감싸주니까 포근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3: 글을 쓰는 작업실이자 친교를 위한 사랑방. 선영 씨가 쌓아가는 이 집의 역사입니다.
4: 집이 건강한 거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와서 웃고 쉬고 가면은 집이 더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거나 제가 좋아하는 분들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집을 쓰고 가시면 집이 더 살아 숨쉬는 것 같더라고요.
3: 그 중에서도 특히 이분의 집사랑이 각별하다는데요.
7: 선생님, 와 이게 뭐예요? 와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아우 싱싱해라. 아 향 너무 좋아요. 더우셨죠?
8: 얘가 먼저 올라.
3: 대체 누구실까요?
7: 이 집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죠. 이전 주인, 지금 주인.
8: 현 주인.
7: 현 주인?
8: 예?
7: 네?
8: 네.
7: 저희 이거 수리도 같이 해주셨어요. 예. 네. 저희 팀으로 해서. 그리고 저 없으면은 와서 개밥 주시고.
9: 어떠세요? 좀 이뻐졌어요, 집이?
8: 그렇죠. 이대로 보존하고 있으니까 뭐, 만약 기분 좋죠. 살던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보존하고 있으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좋죠. 뭐 살던 집인데.
9: 그래서 막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8: 그렇죠. 보존하시라고.

0: 누구의 것도 아닌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집. 집이란 무엇인가 묻는 귀한 집이네요.
1: 이 집 처음 볼 때보다 뭔가 특이하다, 독특하다 그런 생각 들기 시작했는데 그거 처마 때문이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하나 흥미로운 요소 너무 많으니까 재밌었어요. 이 40년대 벽지도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아, 그 당시도 근대기 이어서 이런 문화가 또 아직 그렇게 있었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막 생각해서 살리고 다시 만들고 적용한 거 저도 설계하고 뭐 대수선하고 건축가이지만은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2: 살리고 복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1: 말도 마세요. 이거 그 안에서 원래 이렇게 깎는 것도 너무 일이거든요. 근데 구조뿐만 아니라 창호까지 장살까지 다 사포질로 그렇게 작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어렵고 시키기 힘든 일인지 저는 아니까 사실 좀 어쩔 때는 못 시켜요. 너무 다들 막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옛것을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이 집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선영 씨에게 이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3: 저는 이제까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나에 대해서 늘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이 집을 완성을 하고 이 집이 나의 삶의 목적이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을 정의내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 삶의 자세를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원래 한자에도 보면은 집우집주라고 하잖아요. 저의 우주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0: 나라는 세계를 지탱해 줄 더 넓은 우주, 우리 집. 그 안에서 마음껏 유영하시길 응원합니다.
4: 이제 이 집이 없어질 운명이잖아요.
5: 전세집인데 이제 왜 고치냐.
4: 원형을 그대로 좀 보존한 상태로 살아보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아름다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봉사를 시작을 하지 못했죠.
6: 일단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른 느낌?
1: 그런데도 항상 23도가 유지되는.
7: 이거 진짜야?
8: 에이 설마. AI겠지?
7: 오, AI로 만든 거네.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는 우리가
1: technology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Exactly. Technology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의 테마인데요. Technology 하면은 기술이죠. 기술 또는 전자 기기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할게요.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echnology is great, but sometimes unhealthy.
0: 기술, technology라는 것은 정말 좋지만 가끔은 unhealthy, 건강에 좋지 않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1: This is true.
0: 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미국에 계시는
1: 리처드 씨입니다.
0: 네, 리처드 씨이고요. 요약 문장을 먼저 만나볼까요?
1: Okay. 리처드 씨,
0: 나와주세요.
2: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0: 테크놀로지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읽어보시죠.
1: So Richard said,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0: 네,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전자기기들이 how helpful it can be.
1: Yeah.
0: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서 그걸 좋아하지만,
1: mm-hmm.
0: 그 점이 마음에 들지만,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1: Mm-hmm.
0: crazy는 사실은 이제 문맥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 어떤 뜻인지 파악이 될 텐데요.
1: Yeah.
0: 먼저 그냥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crazy는 정말로 정신 이상 아니면 뭐 과하게 뭘 어떻게 한다 이런 뜻보다는 안절부절 못한다. Nervous, anxious.
1: Nervous.
0: 이런 의미로 okay. 쓰였습니다.
1: Because I was like, it could be so much. Maybe he wants to buy so much, so he goes crazy and 네. buys every new thing.
0: 그렇죠. It yeah. makes me a little crazy. 이 문장만 따로 떼서 봤을 때는 가능한 의미가 너무나 많아서
1: yes.
0: 번역이 불가능한데요. 여기 mm-hmm. 전체를 보고 나면 아,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을 mm-hmm. 가리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 Alright.
0: 자, 그럼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2: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0: on the go.

0: phone?
1: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 smartphone? 여러분은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Mm-hmm. 실제로 리차드 씨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는 뭔가 어색하긴 해요. Mm-hmm. 그래서 바로 다음 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one of those people 한번 볼게요. One of those people 하면 those people이면 여러 명이잖아요. Mm-hmm.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one of those people that have a smartphone, mm-hmm. have를 쓰기도 하고요. 또 mm-hmm.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주어가 one of those people,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거니까 yeah. has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yeah. 이거는 둘 다 맞아요.
0: They're both right. It yeah. just depends on if you want to put emphasis on the people having the phones or the one having the thing.
1: 네,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가요? Mm-hmm. 라고 생각할 때는 have가 맞지만
0: yes.
1: one of those people,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런데 누구?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0: Yes.
1: 결과적으로 번역은 동일합니다.
0: They mean exactly the same thing. 네. It's a very, very small difference.
1: 그래서
0: But 왜, it's important still.
1: 네, 어떨 때는 have가 나오고 어떨 때는 has가 나올 텐데 그 배경이 되는 원인 아니면 이유? 이유는 아는 건 중요하겠죠. 아무튼 뜻은 똑같아요. 바로 다음 문장 볼까요?
0: Okay. That may seem like a silly question, but I remember when they were introduced in Korea in 2010.
1: 방금 했던 그 질문이 silly question,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말 사람들이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0: Yeah.
1: 아, 스마트폰 쓰시는 그런 유형이신가 봐요, 뭐 이런 거. Yeah. But I remember when they, 여기서 they는?
0: The smartphones.
1: 네, smartphones. 스마트폰이 introduced, 소개되었을 때라고 일단 번역을 해봤는데 소개도 맞고요. 그 다음에
0: yeah.
1: 어떤 제도나 어떤 문물 같은 경우에 도입도 됩니다. 도입.
0: Yeah. It was first introduced. 네. Something that people are first starting to do or see or implement.
1: Exactly. 그래서 in Korea in 2010. 2010년 그 조금 전부터도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리차드 씨의 기억으로는
0: mm-hmm.
1: 2010년에 한국에서 스마트폰이 처음 이제 쓰이기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난대요.
0: Mm-hmm.
1: Okay.
0: And he says, which means nobody has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1: 이 문장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도 mm-hmm. 처음 들었을 때 좀 헷갈렸었어요. 무슨 말인가 보니까 which means 그 말은 2010년에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이제 소개 도입이 됐다는 말은 nobody 사실은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nobody had
0: yeah.
1: 그 시점에서 휴대전화라는 거를 개인들이 갖고 다니기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스마트폰은 아니었단 말이죠.
0: Yes.
1: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nobody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0: Mm-hmm.
1: 10년 넘게 휴대전화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스마트폰은 안 갖고 있었다는 거를
0: mm-hmm.
1: 뜻합니다. 이런
0: yes.
1: 의미로 썼고요.
0: Mm-hmm.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That is practically unfathomable. I love technology and I love how it assists our lives and makes things easier in some ways, but it also makes me crazy. I check my email way too often, too many times a day.
0: That is practically unfathomable.
1: 먼저 사실상 거의
0: practically
1: 사실 practical까지만 형용사로 쓰게 되면 이게 실용적인이란 뜻으로
0: mm-hmm.
1: 좀 다른
0: something
1: 의미가 되죠.
0: Something easy to use.
1: Something that
0: or something
1: is
0: you do.
1: Useful
0: yeah.
1: in your life.
0: In your life or
1: practical.
0: It could be a practical exam like yeah. actually implementing 아. the skills on your test.
1: 실기시험. 네,
0: practical.
1: 그 practical하고 이 practically하고는 조금 거리 의미 거리가 있는데요. 의미 차이가
0: yes.
1: 있는데 practically 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 사실상 actually 아니면
0: yes.
1: almost고요.
0: Yes, almost.
1: 네.
0: Yeah. We're practically friends.
1: We're friends.
0: Not quite.
1: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다음 단어.
0: Unfathomable.
1: 네.
0: Unfathomable.
1: Unfathomable.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그때 아무도 스마트폰이 없었지라는 것 자체가
0: right?
1: 잘 It's not easy to understand or imagine.
0: Imagine, right? And that's true. Even though we haven't had smartphones for that long, it's such a part of our life.
1: 네.
0: I can't fathom what it was like without it.
1: 그렇죠.
0: Yeah,
1: 그때
0: it's
1: 어땠는지
0: unfathomable.
1: 네, 생각하기 힘들어요.
0: Yeah.
1: 그리고
0: He says, I love technology and I love how it assists our lives and make things easier in some ways, but it also makes me crazy.
1: I love technology. 저는 테크놀로지 기술을 좋아하고 I love how it assists

0: 돕다, 도움이 되다.
1: To assist. Assist.
0: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고 and makes things easier in some ways. Mm-hmm. 일부 측면에서 makes things easier. 생활을 더 쉽게 편리하게 해주는 거 mm-hmm. 좋아하지만 but it also makes me crazy. Mm-hmm. 여기까지도 사실은 crazy가 정확하게 어떤 뜻이었는지는 yeah. 파악하기 힘들지만 다음 다음 줄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 mm-hmm. 동시에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라는 의미고요.
1: Mm-hmm. He says next. I check my email way too often, too many times a day.
0: 저는 이메일을 way too often, 너무 자주, 그냥 too often 자체도 너무 자주지만 way 강조합니다.
1: Way too often.
0: 너무 자주, too many times a day. 하루에 너무 많은 횟수로 확인합니다.
1: And so what kind of effects does that have? Let's find out.
2: And I feel like it's making my heart race a little bit, checking it so often, like reaching for my smartphone every 5 minutes. I don't know how to stop it.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so I must check regularly.
1: And I feel like it's making my heart race a little bit.
0: 네,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앞에 나왔던 crazy의 mm-hmm. 의미를 알 수가 있죠. Mm-hmm. And I feel like it's making it라는 것은 the fact that He's
1: checking his smartphone so often, 네. or wants to check his smartphone
0: 네.
1: so often.
0: 계속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making my heart race. Heart race 하면은 my heart is racing, bouncing heavily.
1: It's pumping very quickly.
0: 네, 빠르게 해서 심장을 약간 a little bit 뒤에 붙었으니까 약간 두근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Mm-hmm.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Mm-hmm. 어떻게 하면서? Mm-hmm.
1: Checking it so often, like reaching for my smartphone every 5 minutes.
0: 네, checking it so often, 그렇게 자주, 정말 mm-hmm. 자주 확인하고 또 뭐 하냐면 reach for.
1: Reaching for his smartphone, 네. to reach for.
0: Reach for는 사실은 잡으려고 하는 거지, 아직 yeah. 잡은 상태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1: Yeah, you didn't get it. You're just reaching. Oh, I'm reaching for that. You can't 네. see it. Because it's not on the screen, but I'm reaching for it.
0: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항상 휴대폰을 두는 장소가 있어요. Mm-hmm. 그러면 거기 뭐 확인하지 않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reach for 했는데 I couldn't touch it. It wasn't there. 그런 느낌. 그게 reach for예요. 그래서 uh-huh. 잡으려고 손을 뻗다. 그래서 every 5 minutes, 5분에 한 번씩 스마트폰 쪽으로 손이 간다는 말입니다. Mm-hmm. 다음 줄.
1: He says, I don't know how to stop it.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so I must check regularly.
0: 어떻게 멈춰야 할지, I don't know how to stop it. Mm-hmm.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진행되고 있는, 오고 가는 communication, 연락이 많아요. Mm-hmm. So I must, 일 때문에 연락이 많다는 이야기를 mm-hmm. 전에 한 적 있죠. Mm-hmm. So I must check regularly. Mm-hmm. 규칙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1: Let's find out more.
2: But I think some of you can relate. Just using your smartphone too much is not healthy. I don't see how it can be, but it's also so helpful. It's just extremely difficult to put down.
1: But I think some of you can relate.
0: 그런데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1: Of course.
0: Some of you can relate.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 He says, just using your smartphone too much is not healthy. I don't see how it can be.
0: 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는 건 is not healthy.
1: healthy.
0: 건강에 좋지 못해요. Mm-hmm. 그 바로 다음에 이 나왔던 I don't see how it can be. 리차드 씨는 이제 can을 강조해줬는데 이 문장이 이제 직역하자면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1: Yeah.
0: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생략된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죠. I don't see or I don't know how it can be
1: healthy.
0: 좋을 수가 없죠. Mm-hmm. 앞에 이제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한 다음에 I don't see how it can be. It's not a good idea. I don't see how it can be a good idea.
1: Yeah. I don't see it either.
0: 네, 그래서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Uh-huh. 강조하고 있습니다.
1: And lastly, he says, But it's also so helpful. It's just extremely difficult to put down.
0: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it라는 것은 그런 technology devices, 전자기기들을 가리키면서 정말 건강이 안 좋지만 it's also so helpful, 정말 mm-hmm. 유용하기 때문에 it's just
1: extremely difficult, extremely.
0: 네.

0: 극히 극도로 정말 difficult to put down,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Put down이라는 것은 내려놓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동작을 가리키는 건데, 이런 쓰던 것을 내려놓는 것도 있고, put it down, don't touch it 이런 의미로도 만지지 마, 그거 내려놔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1: Alright, perfect. Let's review and have a look at his clip once again.
2: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 smartphone? That may seem like a silly question, but I remember when they were introduced in Korea in 2010, which means nobody has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That is practically unfathomable. I love technology and I love how it assists our lives and makes things easier in some ways, but it also makes me crazy. I check my email way too often, too many times a day, and I feel like it's making my heart race a little bit, checking it so often, like reaching for my smartphone every 5 minutes. I don't know how to stop it.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so I must check regularly. But I think some of you can relate, just using your smartphone too much is not healthy. I don't see how it can be, but it's also so helpful, it's just extremely difficult to put down.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먼저 be one of those people that 이렇게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그런 사람에 속한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I do not see how.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I don't see how it can be 라고 해서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라는 의미였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I don't see how, I do not see how 하면은 어떻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내 눈에는 안 보인다. 이걸 표현할 수 있거든요. 문장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말 번역 먼저 보고 오시죠.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be one of those people that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저는 놀라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I'm one of those people who hates surprises. 놀라는 거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그런 의미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m one of those people who hates surprises. One more time. I'm one of those people who hates surprises.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으로는 그녀는 많이 웃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 유형입니다. She is one of those people that laughs a lot. 같이 읽어볼까요?
1: She's one of those people that laughs a lot. She is one of those people that laughs a lot.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으로는 I do not see. I don't see how. 어떻게 뭐뭐 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눈에는 안 보입니다. 라는 의미의 패턴인데요. 첫 번째, 누가 어떤 게임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게임이 어디가 재밌다는 건지, 어떻게 재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I don't see how the game is fun.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 don't see how the game is fun. I don't see how the game is fun.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이번엔 과거형으로 모르겠더라고요 정도가 될 텐데요. 그들이 또는 그 두 개가 어떻게 비슷하다는 건지, 어디가 비슷하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I didn't see how they were similar. 딱 내가 봤을 땐 너무 다르던데. I didn't see how they were similar. 발음 연습이요.
1: I didn't see how they were similar.

0: 네, 테크놀로지,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의 안 좋은 점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와 봤습니다.
1: Let's take a look. Technology is great, but it's too intrusive. There are too many scams going on and hackers taking advantage of people. Technology is great, but we shouldn't let our kids or ourselves become enslaved to it. It's heartbreaking seeing a family glued to their phones or their tablets while out at dinner.
0: 네, 먼저
1: Denise says,
0: Technology is great. 테크놀로지는 좋지만 but is too intrusive라고 mm-hmm.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크놀로지는 물론 이제 스마트폰 유형의 기기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oo intrusive라는 것은 침입성이 높다, 너무 높다, mm-hmm. 너무 이렇게 침입성이 심하다. 무슨 말이냐면 there are too many scams, mm-hmm. 사기죠, 사기, mm-hmm. scam going on, 그리고 hackers taking advantage of people. Mm-hmm. 사기도 너무 많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해커들도 많다. Mm. 네, 그런
1: All
0: 이야기고요.
1: Right. The next one is from Dwayne.
0: Technology is great. 테크놀로지 좋죠. But we shouldn't let our kids or ourselves become enslaved to it. 테크놀로지는 좋지만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것의 노예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Mm-hmm. It's heartbreaking. 가슴이 아프대요. Seeing a family, 어떤 가족을 보는 것을.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glued to 하면은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To their phones or tablets while out at dinner. 그러니까 그 외식하러 나와가지고 휴대폰이나 태블릿만 보고 있는 가족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는 문장입니다.
1: All righ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here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Yeah,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영어로
1: Technology라고
0: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echnology, 기술, 전자기기 또는 뭐 테크놀로지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1: Yeah.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공개할게요.
1: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here are many opinions on technology.
0: 기술에 대해서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있다, 의견이 다양하다. There are many opinions on technology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케일라입니다.
0: 네, 케일라 씨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케이, 케일라 씨
0: 나와주세요.
2: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0: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overall,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we agree, 어떤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So, Kayla said,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0: 네,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기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만 다음으로 넘어가서 But I think overall, 전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We agree that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내용은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여기서 it는 technology. 그래서 기술을 사용하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거 있잖아요. 사용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But it has been beneficial. 유익해왔다, 이 말은 지금 이제 유익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1: Grea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use it in our daily life.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걸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1번, 2번, 3번에 대한 my opinion, 제 의견은 is, 드디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Mm-hmm. 쭉 지금 긴 주어가 나오고 mm-hmm. is very different, 보통 different 다음에는 from이 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mm-hmm. 구어체에서는 then을 많이 씁니다. Mm. 그래서 뭐 from보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제 힘들어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Yeah. Different than my parents. 제 부모님 의견과 많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parents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잘 봐주시면 parents 뒤에 apostrophe가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1: That means that there's more than one parent, so it's plural and it's possessive.
0: 그렇죠. possessive, 소유격인데요. My parents' opinion. Mm-hmm. 라고 뒤에 opinion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1: Mm-hmm. And she says next, and also very different from my little brothers.
0: 그리고 부모님 의견과도 다르고 my little brothers, 제 남동생 의견과도 많이 달라요. Mm-hmm. 그러니까 남동생하고도 세대의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죠.
1: Of course. She says next, I think that technology has made a great impact on our society.
0: 저는 기술이 has made a great
1: impact. Impact.
0: Impact.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Impact 뒤에 impact도 그렇고 영향이라는 뜻의 다른 단어 뭐 effect도 on을 많이 씁니다.
1: Yes.
0: Influence도 영향인데 on을 쓰죠. You've had an influence
1: on someone.
0: Something.
1: It's someone. had a big effect on someone.
0: 네.
1: Something. Yeah.
0: 그 위에 적용되는 느낌이라서 on our society. 그래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라고 이 문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Impact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충격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게 shock, culture shock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부딪히는
1: yeah.
0: 거예요.
1: Yeah. Something really like, you know, you impact.
0: Really, yeah. Bumping
1: it
0: into something.
1: Bumped into it, right?
0: Hitting something. Yeah. That kind of physical impact.
1: Yeah, it made impact. Mm-hmm. That means that it reached the place, or it touched it, or it
0: 네.
1: hit it.
0: 충돌했거나 right. 충격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Mm-hmm. 다음 부분 볼까요?
2: Mm-hmm. But we should limit the amount that we use it because it can be very addicting. However, my parents often like to point out that these kids these days are always on their phones and looking at these screens, and they just, oh.
1: But we should limit the amount that we use it because it can be very addicting.
0: 이 문장은 I think에서 시작된 문장입니다. Mm-hmm. 그래서 지금 계속 케일라 씨의 자신의 의견이에요. Mm-hmm. I think that 쭉 이어진 다음에 but we should limit the amount. Mm-hmm. 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양이죠. Mm-hmm. The amount of usage.
1: Yeah, the mm-hmm. amount that we use it.
0: Mm-hmm. That we use it, 뒤에 이제 yeah. 바로 나오고 있네요. 네. Amount that we use it. Amount of time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고, uh-huh. amount of usage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사용하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Because it can be very
1: addicting.
0: 네.
1: addicting.
0: 중독성이 강한이라는 뜻인데요. Uh-huh. Addicting하고 비슷한 형태가 또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1: That is addictive.
0: 네.
1: addictive.
0: addictive. 그래서 T-I-N-G 대신 T-I-V-E도 있어요. 그게 이제 형용사 형태로는 사전에서 더 많이 보일 텐데
1: yes.
0: addicting하고 addictive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addictive는 뒤에 다른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1: Like addictive game.
0: addictive game.
1: addictive
0: 중독성.
1: show.
0: 그렇죠.
1: Right?
0: 그렇죠. addictive show. 중독성이 강한 TV 프로그램, 중독성이 강한 게임. 그런데 addicting show, addicting game이라고는 잘 안 하고요.
1: Yeah.
0: addicting은 이렇게 항상 그냥 마지막에.
1: Yeah. It's very 있습니다. addicting. Mm-hmm. Right? Like
0: 네.
1: that.
0: All right.
1: Great. She says next. However, my parents often like to point out that
0: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often like to point out that 뭐뭐라는 내용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걸 좋아하세요.
1: Mm-hmm. Point out that what? Her parents say These kids these days are always on their phones and looking at these screens and they just ugh.
0: 요즘 애들 kids these days라고 해도 되는데 mm-hmm. these kids these days라고 하셨습니다. Mm-hmm. are always on their phones 항상 휴대폰 사용하고 있고 looking at these screens 항상 mm-hmm. 화면만 보고 있어 and they just 하다가 문장 끝내지 않고 참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my opinion is purely that if technology, the same technology, had come out earlier during their lifetime, I don't think there would be too much of a difference in how people and my

0: 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People and views on technology change. It's not overnight, but how far norms have shifted in 20 years is astounding. I want to gather elementary school student opinions on technology. What are some great questions I could ask?
0: 네, 같이 읽어보면 Daniel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People change and views change 이걸 mm-hmm. 합쳐서 사람들과 views on technology, 기술에 대한 의견, 견해들이 바뀝니다. Mm-hmm. It's not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mm-hmm. but how far, 얼마나 멀리, norm, norm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정상 범주라고 yeah. 여기는 것을 말해요.
1: What they think is normal, 네. the norm.
0: 네, 그래서 how far norms have shifted in 20 years, 지난 20년 동안 사람들이 평범한 것, 정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astounding, 놀랍다.
1: Astounding.
0: Yeah, astonishing, astounding, surprising, mm-hmm. 놀랍다는 이야기고요.
1: Mm-hmm. So the next one is from Sarah.
0: I want to gather elementary school student opinions. 초등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싶어요. On technology,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What are some great questions I could ask?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우후.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네.
0: 오늘 굉장히 특별한 직업입니다.
1: 뭐죠?
0: 자, 슬기 씨가 여러분들 네. 우리 왕초보 영어 진행도 하고요. 어떤 이벤트 같은 거에 MC도 하고
1: 아,
0: 뭐 기자 활동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1: 예, 예.
0: 그 중에 하나 연극인입니다.
1: 오, 맞아요.
0: 맞죠?
1: 저 연극하고 있어요, 진짜.
0: I know.
1: 네.
0: 그래서 저도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1: 네.
0: 아니, 슬기 씨가 하는 연극인 그 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연극인 분을 몇 분 알게 됐어요. 왜냐면
1: 맞아요. 주변에 좀 계시죠.
0: 맞아요. 그리고 또 제 친한 친구가 연극인이기도 해요.
1: 네.
0: 근데 저는 진짜 항상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1: 네.
0: 저는 암기력이 별로 안 좋은 편이거든요.
1: 아이.
0: 근데 그 긴 대사를 도대체 어떻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1: 일단은 제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대사가 짧아요.
0: 이런 슬픈 얘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리스펙트고 그걸 또 이런 연기 또 담아서 한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1: 근데 지금 사실 이 강연하는 자리조차 네. 모두 대사거든요.
0: 근데
1: 술술 하시잖아요. 비슷한 거죠. 뭐.
0: 아니요, 저는 약간 이렇게 임프로바이즈 한다, 그러니까 약간 즉흥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그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을 해서 하는 거가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 아유, 뭐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0: 멋집니다. Alright, so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이거 저의
1: 오,
0: 마음입니다, 진짜. 와,
1: 맞아요.
0: 자. 이거 그냥 이게 되나요? 진짜 그냥 하다 보면 외워지나요?
1: 그게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랑 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죠.
0: 와.
1: 왜냐면 이 사람 말 뒤에는 이런 말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0: 오.
1: 예, 저절로 터득이 돼요. 연습을 또 오래 하잖아요.
0: 아예 생각도
1: 예.
0: 못했습니다. 아, 같이 가는군요.
1: 그쵸, 그쵸.
0: 오케이.
1: 세트예요. 응.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1: 맞아, 이게
0: 하겠습니다.
1: 또 관건이잖아요. 아니, 연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 이야기는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이거 다 영어로 봐야죠.
1: 좋습니다. 과연 연극인의 삶이 어떨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0: 아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네, 안녕하십니까. WCB 뉴스 박슬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2: Is this interview not in English?
1: 영어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제가, how remember script, everything you remember.
2: Oh, how do I?
1: Yeah.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Wow, your brain is so nice.
2: Yeah, I
1: Wow.
2: have a pretty good memory.
1: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2: English, sorry.
1: Yeah, I forgot.
2: No,
1: Yes.
2: no problem.
1: Yeah. Are you nervous in front of the audience?
2: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1: Wow!
2: really. I'm used to it, yeah.
1: Wow! You're the best.
2: Thank you.
1: Thank you.
2: Thank you.
0: Alright. 자, 오늘은 그래서
1: 예.
0: 뭔가 대사라는 거, 뭐, 외우는 거, 이런 거
1: 그쵸.
0: 있잖아요. 이런 어휘, 그리고 덩어리 표현도 나올 거고요.
1: 오케이.
0: 뭐, 예를 들어, 뭐, 두 단어 사이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4: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4: Not really. I'm used to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Mm-hmm.
0: 자, 제가 제일 궁금한,
1: Oh.
0: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이겁니다. 아, 근데
1: 오.
0: 진짜 궁금한 게요.
1: 네.
0: 대사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1: 예.
0: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야 되나요?
1: 보통은 그런데 이게 작가님께 좀 양해를 구하죠. 왜냐면 내 입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안 되면은 어색해 보일 수 있잖아요.
0: 이건 그러면은
1: 예.
0: 그거를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도
1: 이제 약간
0: 있다.
1: 유연하게
0: 오케이.
1: 합의하에 가능은
0: 너무
1: 해요.
0: 궁금했습니다.
1: 예. How do you, all those lines? 라인스가 대사네요, 보니까. 예. 모든 그 대사들을 How do you? 외운다.
0: Yes.
1: 외우나요?
0: 동사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1: 그쵸. 외우다는 그거잖아요. 기억하는 거니까. Remember잖아요. 예.
0: 오케이.
1: How do you remember all those lines? Remember. 예.
0: 지금 순간
1: 예.
0: remember 스펠링을 모르나 했는데
1: 예.
0: 모를 수도 있죠.
1: 아유.
0: 보겠습니다. 자, remember 썼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오늘은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것을 집중으로 한 동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마 맞게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How do you, all those lines. 정답?
1: 맨날 이
0: Memorize.
1: memorize랑 remember 헷갈려요, 제가.
0: 이 remember는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에 넣었다가 이거를
1: 네.
0: 다시 꺼내서 쓰는 거죠. 어떻게
1: 기억을
0: 보면.
1: 되살리는.
0: Right. 유지하거나 꺼내거나 이런 느낌인데,
1: 네네.
0: memorize 한다는 것은 입력하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1: 아하.
0: Right. So, memorize, 제가 그래서 memorizing을 잘 못합니다. So, memorize, 동사 되겠고요. 자, 참고로, 암기라고 명사로 하면 뒤에 조금만 바꿔주면 됩니다.
1: Memorize.
0: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1: 가만 있어 보자.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Right.
1: Memorizer. 아니에요? Memorization.
0: Something like that.
1: Memorization.
0: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여러분 직접

0: 예.
1: 일반적으로 대사 전체적인 건한줄 이상은 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복수로 쓰는 게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게 바로 line,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lines라고 얘기를 합니다.
0: Lines.
1: 오케이. 물론 이럴 수 있죠. 정말 이 연극에서 내 대사가 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단수로 써도 되는 겁니다.
0: Yeah.
1: 하지만 뭐 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할때 일반적으로 복수. 아시겠죠? 그렇죠?
0: 네.
1: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의문사 나왔습니다. 뭐 나왔죠?
0: 의문사 how?
1: How do you memorize? 그냥 do you memorize 이러면 당신은 외우나요?
0: 예.
1: 이게 아니라 how do you memorize? 그러니까
0: 어떻게?
1: 그렇죠. 그래서
0: 에이.
1: how라고 하는 것은 질문, 방법 혹은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게 how예요.
0: Yes.
1: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방법 아닌가요?
0: 그렇죠.
1: 그렇죠. So
0: 예.
1: how 뒤에 어수는 뭐다 항상?
0: 의문사.
1: 의문사는 예고요.
0: 질문형.
1: 질문.
0: 네.
1: 질문 어순으로 가야 됩니다. 평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0: 예.
1: 그래서 are you, do you, is she, does she 이런 식으로
0: Yes.
1: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0: 응?
1: 단어를 엄청 잘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0: 어,
1: 친구들이 꼭
0: 진짜
1: 있더라고요. Right? 오,
0: 부러워요. 예.
1: 그 모든 단어들을 어떻게 너 외우는 거야? 자,
0: 오.
1: 일단은 너 어떻게 외워를 뭐라 그래요?
0: How do you memorize?
1: How do you memorize? 그다음에 all those를 드릴게요. All those 단어들.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그죠? 그 모든 단어들을
0: 예.
1: How do you memorize them?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0: 오호.
1: 이거 해볼까요? 아니,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딱 지나가는데, 연예인이 딱 지나갔는데, 그 연예인이,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한 거야, 내 친구를.
0: 예.
1: 그랬을 때, 오!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0: How does she know you?
1: That's it.
0: 오.
1: Does she know you? 이게 질문 어순이죠?
0: 예?
1: 그 앞에 how만 붙인 겁니다.
0: Does she know you?
1: 와우. 어떻게 그녀가 널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문사를 넣는 게 아직은 힘드신 분들은
0: 네.
1: 질문 어순 잡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그녀가 널 아니? 너는 암기하니? 그 다음에 how를 넣어도 늦지 않아요.
0: 네.
1: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How does she know you?
0: How does she know you?
1: Alright,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Wow,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Alright, very nice. 자, 두 번째 문장은요.
0: 네.
1: 아, 난 기억력이 꽤 괜찮아요.
0: 오, 자기애가 뛰어나신 분이네요. 예, 이런 분들이 또 영국에 사랑받아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I have a good memory. 나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아, 꽤 괜찮아요. So
1: 양념을 살짝 튄 거죠.
0: I have a pretty 정도 어때요? 꽤.
1: 오케이.
0: Yeah.
1: 자,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오, 좋아요.
0: 응?
1: 맞습니다.
0: 오.
1: pretty는 예쁜이란 뜻도 되지만 꽤뭐
0: 예.
1: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자, 지금 보세요. 기억력이 꽤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기억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a memory를 쓰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0: 아.
1: have a good memory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통 기억력이 좋다라고 할 때는 a memory를 쓰는데요.
0: 네.
1: 아, 맞아. 추억이 많았지. 이런 식으로 추억 얘기를 할 때는
0: 예.
1: 보통 딱 하나의 기억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0: 예.
1: 일반적으로 여러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많죠.
1: 그래서 보통 memories라는
0: Memories.
1: 복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memories를 들으면 추억 얘기할 때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케이?
0: 네.
1: 자, 그래서 저는 memory란 단어, 명사만 아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동사 통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동사 뭐 썼죠?
0: 동사 have.
1: That's right. So, have a good memory. 이렇게 하면 아이 기억력이 좋다.
0: Yeah.
1: Memory is good.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0: Yeah. 네.
1: 자, 예를 들어서 야, 너 기억력 좋다. 어떻게 하겠어요?
0: Oh, you have a good memory.
1: That's right. You have a good memory. How about this? 아, 내가 기억력이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나요? 당장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거 있잖아요. I hope가 아니라
0: I wish.
1: I wish 이러면서 I wish 내가 기억력이 좋다면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면
0: I wish I have a good
1: Alright.
0: memory.
1: 거의 맞았는데
0: 네.
1: 살짝 아쉽습니다.
0: I were.
1: I
0: Had. Had. 아, 맞다. 네. 과거죠.
1: I wish로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때는
0: yeah.

0: 예, 평소문 과거로 갔었죠. 그렇죠? Alright. So 이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집중한다기보다는 have a good memory를 아예 하나의 동사처럼 알아가기.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good memory.
1: You have a good memory.
0: I wish I had a good memory.
1: I wish I had a good memory.
0: Alright, 본문 갈게요.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I have a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네, 다음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 Yeah.
0: 아니,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1: 오.
0: 너무 저도 궁금해요.
1: 그쵸.
0: 네.
1: 왜냐면 연극은 진짜 생방송이고,
0: 제 말이요.
1: 앞에 사람들이 적어도 뭐 50명 내외는 막 이렇게 앉아 계신
0: 그래서
1: 상황이니까.
0: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1: 네.
0: 경우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라이브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솔직히 안 떨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슬기
1: 그쵸.
0: 씨는 뭐 팬클럽 무슨 뭐 이런
1: 아, 죄송한데 팬클럽은
0: 것도
1: 없어요.
0: 그냥 그 앞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1: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 앞에서
0: 대단해요.
1: 저도 이제 긴장감은 조금 있는데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즐길 줄 아는 상태가 된것 같아요.
0: 부럽습니다.
1: 예, don't you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떨리지 않나요?
0: Don't you 떨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1: 그쵸? 그러면 떨리다, 긴장되다.
0: 네.
1: 약간 그런 don't you 그러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나요?
0: 동사가 와야죠. 이게,
1: 동사?
0: 왜냐면 형용사를 덜렁 쓸 수는 없어요.
1: 그쵸?
0: Don't가 나왔잖아요. 자, hold on.
1: 아, 그러면
0: 힌트를 드릴게요.
1: 비동사가
0: get을
1: 오는?
0: 써보세요. get.
1: 아, get이 와요?
0: Don't you get,
1: Don't you get? 저는 긴장되는 건 nervous잖아요.
0: Okay.
1: Don't you get oh
0: 뭐,
1: my
0: 다양한 단어를 아는 건 아닌 거죠? 그쵸?
1: 저요?
0: 그냥 이것만 알고 있죠? Nervous?
1: 네, nervous는 떨리는 거
0: Okay.
1: 무조건 nervous.
0: 알겠습니다.
1: 나는 이렇게 하나만 외웠어요.
0: Okay. 그리고 아마 뒤에 부분은, 그런 교재, 일반적인 뭐 학창시절의 교재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셨을
1: 그쵸,
0: 텐데,
1: Inferno.
0: 한번 볼게요.
1: 네.
0: get nervous.
1: 오.
0: 자, 이게 바로 긴장하다.
1: 네.
0: 떨리다라는 약간 동작 강조의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Alright, so get nervous 해지다. 그러니까 긴장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
1: 네.
0: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는 시작이 되지 않느냐.
1: 근데 여기
0: 정확하게
1: 만약에
0: 따진다면.
1: don't you be nervous 하면은 말이 안 돼요?
0: 근데 don't you be nervous는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Right?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요? Aren't you nervous?
1: 아.
0: Right? Don't you be 이렇게 섞어서 구조적으로는 틀린 거 아닌데 말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Aren't you nervous? 이런 거가 낫죠. 오케이? 근데
1: 네.
0: 여기서는 딱 그렇게 긴장이 시작돼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지 않냐. 그래서 Don't you get
1: get
0: nervous?
1: nervous.
0: 라고 썼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이거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혹시 nerve-wracking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1: 완전 처음 봐요.
0: nerve-wracking?
1: 예.
0: 오케이. 자, 이거는 뭔가 긴장이 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1: 예.
0: 보세요. I'm nervous. 말 돼요, 안 돼요? I'm nervous.
1: 나 긴장돼, 말 되는 것 같은데요?
0: 말 되죠.
1: 네.
0: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1: 예.
0: Right? 그 사건은 사람들을 막 긴장시키는 사건인 거예요.
1: 아.
0: It's nervous. 될까요?
1: 안 된다.
0: 안 됩니다.
1: 예.
0: nervous는 그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럴 때는 nerve-wracking이라는 단어 좀 감이 세기는 한데 얘는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라는 효용사예요. 그래서 that's really nerve-wracking 이렇게 쓰는 거죠.
1: 우와.
0: 그래서 내가 어떻다? 내가
1: 넓어서
0: nervous하다.
1: 하게 된 거죠.
0: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두 개의 쓰임이
0: 맞아요.
1: 달라지는군요.
0: 이거는 마치 내가 interested 된
1: 에,
0: 거, 관심 갖고 있는 거. 근데
1: interesting이랑.
0: interesting 한 거는 그 사건이 interesting 한 거고. 이런
1: 그쵸.
0: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1: 아.
0: 자, 우리 아마 뭐 학창시절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in front of 들어보셨다면
1: 네.
0: 이건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in front of 누구가 뭘까요? in front of 누구,
1: 누구
0: 뭐뭐,
1: 앞에?
0: 앞에서
1: 네.
0: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So in front of who? of someone or something
1: 예.
0: 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1: In front of you.
0: 내 앞에서
1: In front of me.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서 있어요. 당신 앞에
1: I stood.
0: 나는 서 있어요.
1: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0: 그렇죠. I'm standing in front of you. All right? 아는데도 계속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데이트였는데.
1: 그렇다면 오래 갈 인연은 못 돼요.
0: 자, 다음은요. 이 트림 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Burp.
0: Burp. Okay, B-U-R-P. 그러면 예. 그 사람 매너 너무 없어 그러면서 그는 내 앞에서 트림을 했어.
1: 아이고, he burped. 맞아요?
0: Mm-hmm.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그렇죠. Oh, he burped in front of me.
1: Yeah.
0: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Mm-hmm.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 front of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아, 문장을 만들어줘야죠. Mm-hmm. 가보겠습니다.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1: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0: Uh-huh. He burped in front of me.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All right. 자, 이번에는 get nervous 하지 않아요. 네. 사람들 앞에서. 자,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All right. 자,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1: 네.
0: Check this out. 별로요. 그런 거 익숙해요.
1: 오.
0: 영국인 분들은 좀 괜찮나 봐요.
1: 그쵸.
0: 진짜로.
1: 이제는 뭐 그 연극 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 예,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0: 많다 보니까
1: 예.
0: 아,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제 친구가 연극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1: 예, 예,
0: 제가 갔는데 하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1: 아이고.
0: 제가 앞에 있는데 관객성이 어둡잖아요.
1: 예.
0: 딱 보더니 그때부터 약간 살짝 약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1: 왜냐면 눈을 마주치면 의식하게 되거든요.
0: 아는 사람이 있으면.
1: 아,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하죠.
0: 아,
1: 예. 별로요. I'm used to it. 그거에 뭔가 익숙하다. 별로요? 그러면 나는 약간 전혀 괜찮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저는 전 아는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Not at all.
0: 오!
1: 어?
0: 이거 너무 좋아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단어의 뉘앙스는 아니지만
1: 예.
0: 이 흐름에서 좋아요.
1: 그죠?
0: 자, not at all. 조금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서는 아, 별로 아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가 더 가볍죠.
1: 그렇죠.
0: 전혀 아닌 것보다는. 그렇죠?
1: 이거는 아유, 아 긴장 완전 안 돼요. 이거구나.
0: 긴장을 왜 해요? 이런 느낌 수준이고
1: 조금
0: 여기서는
1: 그렇네요.
0: 아유, 별로요. 뭐 그 정도 아니다. 자, 정답은요. Not really. 이 정도의 느낌. 자, not really는요, 사실 not과 별 차이가 없어요.
1: 에.
0: 근데 not really 뒤에다 붙여주면은 100% 아닌 건 아닌데, 뭐,
1: 약간은,
0: 별로, 에. 그래서 조금 부정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don't you like 뭐, fried chicken? And, not really. 이러면은 아. 완전 no. 이거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Not really. 얘는 문장 중간에 이렇게 블렌드를 해가지고
1: 에.
0: 부드럽게 녹였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자체만 해도 별로 not really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1: 뭐요?
0: Really not도 있어요.
1: 오?
0: Really not과 not really는 완전 달라요. 얘는 별로 아니다라는 뜻이죠.
1: 예.
0: 근데 really 쟤는 really가 앞에 갔죠.
1: 예.
0: 그러면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아니다가 됩니다.
1: 아.
0: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like him. 나 별로 안 좋아해. 이건데 I really don't like him. 이러면 나 정말 안 좋아해.
1: 오.
0: 확 올라가죠, 갑자기.
1: 예, 예, 네, 예.
0: 그 두 개 차이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리고 사실 이거 아마 이것도 문법 책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I'm used to it 이라고 하는 건데요.
1: 알죠.
0: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1: 네.
0: 이거랑 헷갈릴 거예요. I used to do something. 나 뭐 하곤 했다.
1: 맞아요.
0: 이거는 used to do something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 어?
0: I'm used to it은 나 그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볼게요.
1: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가요?
0: 네, 자, 보세요. 이거는 내가 뭐 하곤 했다는 비동사가 없어요.
1: 아.
0: 그냥 I used to 동사 원형 이러면 시제 같은 거예요. 뭐뭐
1: 아.
0: 하곤 했다인 겁니다. 오케이? 마치 시제 같은 건데 얘는 나는 used가 돼 있다. to 이거 하는 것에
1: 아~
0: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도 뭐 하는 거에 이용을 당한 거예요 사용을 당한 거예요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하도 아~ 거기에 유스됐기 때문에
1: 유스가
0: 이렇게
1: 사용하다니까
0: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암기하는 거에 하도 사용을 많이 당해서 이용을 많이 당해서 이제 익숙해져
1: 오 네네
0: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네.
0: so I'm used 그리고 명사에 익숙하지 뭐뭐 하다에 익숙하진 않을 거잖아요.
1: 그쵸.
0: So to 동사 원형이 아닌 거예요. You have to be careful.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이 영어로 뭐죠?
1: Spicy food?
0: 나 매운 음식에 익숙해?
1: Mm. I'm used to spicy food.
0: That's right. I'm used to spicy food.
1: Yeah.
0: Or eating spicy food. 이렇게 ing로 해도 됩니다.

0: 네.
1: 자, 그녀는 그 노이즈 있죠. 잡음 같은 거.
0: 네.
1: Right? 그 노이즈에 익숙하지가 않아.
0: 아, she isn't
1: 아하.
0: used to
1: No.
0: the noisy.
1: 그렇죠. Noise, noise,
0: noisy.
1: 명사. Right, so she's not used to the noise.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겠죠. Okay?
0: Yes.
1: So 여전히 used to 동사 원형이랑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이그두 개를 연관을 아예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헷갈려요.
0: 아, 그렇군요.
1: Okay? 자, 읽어볼게요. I am used to spicy food.
0: I'm used to spicy food.
1: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0: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1: 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적어두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used to 뒤에 명사 와도 되지만 ing 형태가 와도 된다. 먹는
0: 아하.
1: 것에 익숙하다. 왜냐면 ing 형태도 결국에는 동명사라고 해서 명사 종류죠.
0: 그쵸.
1: 오케이, 읽어볼게요. Not really. I'm used to it.
0: Not really. I'm used to it.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0: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Alright,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how 질문 어순. 이게 핵심이에요.
0: 네.
1: 자, 걔가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0: How does she know you?
1: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당신은 그 모든 라인들을 외워요?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단어를 외워? 당신은 어떻게 외우나요? 그 모든 단어들을.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1: words? Yes. 읽어보겠습니다.
4: How does she know you?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자,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right?
0: 예.
1: 가보겠습니다. 걔는 내 앞에서 트림했어. 그는 내 앞에서 burp했어.
0: He burped in front of me.
1: Alright. 다음은요. 나 내 앞에 서 있어.
0: I'm standing in front of you.
1: 우.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Get nervous로 써볼게요.
0: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4: He burped in front of me.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알right,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주세요.
5: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6: I have a pretty good memory.
5: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6: Not really. I'm used to it.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Hello,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Seulgi Park. Yeah. Oh, hello.
7: Hello.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7: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Oh,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2: Not really. I'm used to it.
0: Wow!
1: Ah, oh, great job, you guys.
0: Wow.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나 마유랑 일하는 거 안 꺼려. Mm-hmm. 이거 완전 제 얘기예요. 저 정말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I don't mind working with my you.
1: 그렇죠. 직역으로 느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0: 네.
1: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n front of 뭐뭐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0: 네.
1: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아. 같이 뭐 서 있는데 어휴 하고 넘어진 거예요.
0: 그쵸.
1: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영작 많이 해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남의 시선은 의식하지 마 라고 해서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계속 고치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뭔가 뭐 예쁘게 보여야 된다.
1: 계속
0: 뭐.
1: 이러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1: 맞아요.
0: 근데 요즘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또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요즘에는 네. 일상도 남들에게 뭔가 비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0: 맞아요.
1: 계속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본인 만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쵸.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 같은 느낌이 있어서
1: 맞아요.
0: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1: 저부터도 약간 이런 타입이라 엄마한테 맨날 혼나요.
0: 아, 좀 이렇게 신경 쓰고.
1: 넌 머리에 신경 좀 그만 써라. 정신 싸납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저한테.
0: 저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네, 친구가 계속 뭔가
1: 그러니까요.
0: 계속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이 구레나르이라고 하는 거
1: 아,
0: 있잖아요. 이
1: 그쵸.
0: 사이버즈를 계속 만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1: 이렇게 항상 내려야 돼요.
0: 계속. Alright, 자.

0: 번째 미션은요.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1: 그치.
0: 네, 이거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자.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어 하나로 해결이 가능해요.
1: 그래요? 너무
0: 궁금하죠?
1: 궁금한데요?
0: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도대체 어떻게 고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니, 너는 뭐 이렇게 2분마다 머리를 고쳐?
0: 응?
1: 2 minutes, 어? 계속 touch your head. Touch
0: Oh,
1: your
0: all
1: head.
0: the
1: 어우,
0: time.
1: 정신없어.
0: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Are you want to?
0: I want to look good.
1: Look good.
0: People are staring, right?
1: I think so.
0: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strange,
1: strange.
0: odd? No.
1: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0: 응?
1: 응? 너무 저기 뭐야? So many people you what you you 아 so many people don't look you
0: What?
1: doesn't look you.
0: They're not looking at me.
1: So you 신경 쓰지 마. You don't care about that them.
0: Many people are staring.
1: No, they looking at me.
0: What? 아, 자, 오늘은요. 문장들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우리가 왕초보 영어를 하다가 제가 수준을 살짝 범퍼업 시킬 때가 있어요.
1: 그쵸?
0: 어렵게. 그런 날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한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정말 오늘 오히려 더 힘든 걸 함으로써 정말 내 레벨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3: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2: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예.
0: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자, 친구가 계속 거울 보면서 약간 이러고 있으니까,
1: 네네.
0: 아니,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1: 그쵸.
0: 이거 해보겠습니다.
1: Why do you, your hair every 2 minutes?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오,
1: 오랜만에.
0: I like that. I like that.
1: Why do you,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0: 그렇죠.
1: 네, 고치는 거는 fix죠.
0: Okay.
1: Fix your hair.
0: Alright.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고치다. 머리를 고치니까 다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1: 네.
0: 있는데,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So,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정답. 일단은, fix.
1: Yes.
0: 그렇죠. 이거는 어떤 기계적인 거를 고친다라는 뜻도 되지만은요, 뭔가 태도, 자세 이런 거 고치는 것도 다 되고요. 굉장히 두루두루 이렇게 쓸수 있는
1: 간편하다.
0: 동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Repair이라는 거랑 좀 느낌 다르죠. Repair는 왠지 뭐 고치는 것 같아요?
1: 수리를 하는 느낌?
0: 맞아요.
1: 막 뜯어 고쳐야 돼요.
0: 그렇습니다. 뭔가 기계적인 것을 뭐 고치거나 뭔가 물리적인 거를 고친다는 느낌. 네, 좀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너의 자세를 리페어해라 이런 건좀 어색하고요. 자동차 아니면은 뭐 세고 있는 파이프 이런 거는 리페어가 좀 어울리겠고요. 머리를 리페어한다는 건 정말 이상하겠죠, 그렇죠? 수리한다 이상해요. 오케이, 자 지금 뒤에 보면요, every 2 minutes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슬기 씨가 봤을 때 every가 나왔잖아요. every가 나왔는데 모든 2분 같아요? 아니면 매 2분
1: 매
0: 같아요.
1: 2분이겠죠.
0: 그렇습니다. Every가 두 가지 느낌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뭐 every student 이렇게 하면 모든 학생들 이런 뜻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뭐마다 이렇게 주기를 얘기를 할때 every를 또쓸 수가 있어요.
1: Yes.
0: 그리고 또 중요한 건 Every 뒤에는 사실 모든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everyone, everybody, every
1: 예.
0: student
1: 그쵸.
0: 그래서 단수가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이렇게 매번 뭐뭐마다라고 쓸 때는 복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 Every minutes처럼.
0: Exactly. Alright.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네.
0: 5분마다 이러면 어떡하죠?
1: Every 5 minutes.
0: 그러면 2주마다.
1: Every 2 weeks.
0: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수 영어로.
1: 오.
0: 자, 예를 들어. 슬기 씨가 있는데,
1: 네.
0: 뭐, 예를 들어, 남편분이
1: 어.
0: 5분마다 전화해서, 어디야?
1: 아.
0: 뭐 하고 있는데? 뭐 먹고 있어? 이런 거예요.
1: 그랬으면 좋겠다.

0: 예, 한 번도 당해본 적 없어요.
1: 반전이네요.
0: 예.
1: 자, 그는 내게 전화했어. 5분마다. 이거 하면 일단 그는 내게 전화했다.
0: He called me
1: 5분마다?
0: Every 5 minutes.
1: 그래서, oh my. He called me every 5 minutes가 아니라 minutes. 자, 이거 어떨까요? 나 거기 2주마다 가. 그럼 어떨까요? 난 거기 간다.
0: I go there.
1: 2주마다.
0: Every 2 weeks.
1: 그렇죠. I go there every 2 week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0: Yes.
1: 그리고 사실 지금은 도전하기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2주마다 몇 번을 가는지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다.
0: 오.
1: 그러면은 뭐 I go there once every 2 weeks.
0: 아하.
1: once twice 이런 것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0: 2주에 한 번.
1: 네.
0: 이렇게.
1: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보통 한 번 정도로 다 알아듣게
0: 그쵸.
1: 되죠.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0: 네.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I go there every 2 weeks.
1: All right. 자, 그리고 방금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고요. 여기서 every student 이거는 매번일까요? 모든일까요?
0: 모든.
1: 모든. Right? Every 3 days 이거는
0: 매번.
1: 매번이라는 느낌. 그래서 얘는 단수 무조건이죠. 그렇죠?
0: 네.
1: 자, 읽어 보겠습니다. Hey,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1: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뭐라고요?
1: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뭐 멋져 보이고 싶단 말이야. 예뻐 보이고 싶다고.
0: 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제 그냥 가볍게 연예인병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1: 이런 거잖아요. 아무도 상관 안 해.
0: 그렇죠. 예. People are and I want to look good.
1: 자, 지금 문장 두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0: 그렇죠. 쉼표 다음에 끊어주면 될 것 같고.
1: Alright.
0: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사실.
1: 그렇죠.
0: 예. 사람들이 근데 본인을 쳐다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 확실하게
1: 그거는 팩트는 아닐 수 있다.
0: 예, 이거는 그냥 본인 생각이시니까.
1: 오케이.
0: 그러면은 people are 나를 보는 거잖아요. 쳐다본다? 쳐다본다와 그냥 본다는 약간 다른데. People are 저는 그냥 watching 할게요.
1: 오케이.
0: 예. 자,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1: 오케이.
0: Yes.
1: Alright. 자. 본다라는 동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people are 뭐뭐 and I want to look good. 오늘 나오는 동사는 아마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일 거예요. 바로 뭐냐면
0: 그래요?
1: staring.
0: 오!
1: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자, 제가 일부러 stare를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watch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볼 때 우리 못 써요.
0: Watch
1: 쓰는 거예요. Right? 2시간 동안 예를 들어 본다든가. 그래서 뭐 2시간 동안 날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계속 보고 있다고 이런 느낌. 자, 굉장히 빤히 보고 있다. 정말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이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제가 stare 가져왔습니다. Stare는 쳐다보다지만 정확한 뉘앙스는
0: 빤히 쳐다보다.
1: Right? 이게 관심이 있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매력적이다. 이게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뭐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0: 그쵸.
1: 안 좋은 느낌으로 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0: 뭐 이에 기미겠다거나.
1: 맞아요.
0: 예.
1: looking도 가능해요. 근데 look은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가 아까 연예인병이라고 했는데
0: 그쵸.
1: 그거처럼 아 지금 사람들 좀 봐. 지금 나 계속 쳐다보잖아.
0: 그쵸.
1: 이런 느낌.
0: 시선을 느끼는 거니까.
1: 네, 많이 본다. 그렇게 해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보다 얘는 빤히. Alright. 자, 그래서 people are staring, right? 그런데 I want to look good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어요. 이거는 왕초보 영어 정말 기본 자세입니다. 그죠?
0: 예.
1: 내가 만약에 want 뒤에 명사를 쓰면 명사를 원하는 거지만
0: 그쵸?
1: want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0: 뭐뭐 하길?
1: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0: 그렇죠.
1: Right? 그래서 나는 look good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want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고 싶다. 읽을 때는 want to 이렇게
0: 네.
1: 한 번에 읽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이지만 항상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나 귀여워 보이고 싶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드레스 뭐 귀여운 걸 입는다든가. 표정 벌써 나오네요.
0: 네.
1: Oh my.
0: 귀여워 보이고 싶으니까요. I want to look cute.
1: 오, 잠시 쉬어가면 안 될까요?
0: 그러세요. 말리진 않아요.
1: I want to look cute. 좋아요. How about this?
0: 예.
1: 그는 자유로워지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0: 아.
1: 자유로운 게 뭐예요?

0: free.
1: free.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He wants to be free.
1: He wants to be.
0: wants to be free.
1: 좋아요. 그런데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0: 예.
1: 이게 살짝
0: 틀렸죠.
1: 아, 헷갈렸지만 예. 여기 비동사 넣었다는 것. 비동사 원형, right? free는 형용사니까 he wants to fre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0: 안 되죠.
1: free가 동사로도 쓰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he wants to be free 하고 싶어라고 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소리 내서. I want to look cute.
0: I want to look cute.
1: He wants to be free.
0: He wants to be free.
1: 네. 자, 근데 여기서는 뭐 하고 싶다고요?
0: 여기선 멋져 보이고 싶대요.
1: 그 멋져 보이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0: Look good.
1: Look good. Alright.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handsome이라는 걸 쓸 텐데 그거 전혀 틀린 거 아니고요.
0: 네.
1: handsome은 근데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지만 보통 남자들이 잘생겼다라고 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중립적으로 가는 걸 좀 추천하는 케이스예요.
0: 네.
1: 그래서 look good. 이라고 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이거는 잘생기다, 예쁘다, 진짜 외관적으로 뛰어나다 다 되는 거거든요.
0: 예스.
1: 오케이, 그래서 look good. 아예 동사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0: 예.
1: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1: 네, 자, 다음이 조금 더 문제기네요. 근데
0: 에이.
1: 아니 내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이게 좀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안 되는데, 그렇죠?
0: 예, 그게 좀 많이 중증인 것 같아요.
1: 근데 다들 예. 다들 뭔가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0: 아, 그렇죠. What if they think I look 이상하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1: 네.
0: 예. 그리고 여기서 한번 끊어줄까요?
1: 오, 슬기 씨 오늘 끊는 거에
0: 그쵸?
1: 대왕인데요?
0: 오. 예, 꿈을 꿨어요 어젯밤에.
1: 어떤 꿈이었죠?
0: 마유쌤이 끊으라고 했잖아 하면서 소리를 막 치우시더라고.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1: 알겠습니다.
0: 예,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건데 이 뒤 내가 이상하게 그럼 I look
1: 형용사를 좀 잘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0: 근데 저는 아 이상하게. Strange. 그쵸? 낯설게, 이상한. 아, 아니다. Weird다.
1: Yeah.
0: yeah. Weird. 이건가요?
1: 오, 스펠링도, 오, 오케이.
0: W-E-I-R-D.
1: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Uh-huh.
1: 정답? 아주 좋습니다.
0: Yes.
1: 자, weird라고 하는 건, 와, 신기하다. 이런 거 외에,
0: 네.
1: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weird 같은 경우는 부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괴상한이라고 또 써놓은 이유가 그건데요. 네. So, 스펠링도 굉장히 괴상하잖아요.
0: 맞아요.
1: 왠지 weird 하면 IE일 것 같지만, EI죠?
0: 네.
1: 그렇게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eird, that's weird.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안 김에 반대로 만약에요. 괴상한 게 아니라,
0: 예.
1: 매력적인 것을 형용사로 쓰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
1: 제가 일부러 길게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한 두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맞춰도 되고 아, 다 틀렸습니다.
0: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F로 시작하는 거 하나잖아요. 다 알죠, 제가?
1: I don't know.
0: 예. 일단은 A. Attractive 뭐 그런 건데.
1: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틀려도 됩니다.
0: Attractive. 이런 스타일 아닌가요?
1: And what else?
0: 또 하나 더?
1: 뭐 하나 더 있다면서요?
0: F. 그거는 근데 좀 어려워요. 말은 할 줄 알지만 쓸 줄은
1: what
0: 몰라요.
1: What is it? What is it?
0: Fascinate.
1: Fascinate?
0: Yeah.
1: Fascinating?
0: 아닌가요?
1: Well, that's, yeah, kind of. But you
0: 그래요?
1: cannot say, you cannot call a person, oh, fascinating. 조금 어색할
0: 아,
1: 수 있어요.
0: 아, 이상해요?
1: 좀 매력적인.
0: 매력적인? 또 있어요?
1: 그냥 이걸로 갈게요.
0: 그래요.
1: 네네.
0: 예.
1: 자, 여러분들, 틀려도 됩니다.
0: 네.
1: 이거 일단은 제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 맞고요. 또 하나는
0: charming. 아, 알아요.
1: Charming, right? 둘 다 매력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0: 네.
1: 있습니다. Attractive, charming. 아마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번 정도는 설명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0: attractive는 굉장히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1: 어,
0: 느낌이어서
1: 맞아요.
0: 뭐 이성끼리 쓸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그래서 이거는 성인한테 보통 쓸때 attractive하다라고 하고요.
1: 오,
0: 아이한테 쓰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1: 그래요.
0: 마세요. 그리고
1: 아.
0: charming 같은 경우에는 성인한테도 쓰고 아이한테도 쓰고 뭔가 되게 상큼한 느낌의 매력인 거예요. 오케이?
1: 예, 아니 저는 가끔 이렇게 팬미팅 할때 워낙 요즘에는 케이팝이 대세다 보니까 글로벌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이걸 물어볼 때 charming point라고 그냥 약간 콩글리시 느낌으로
0: 오케이, 오케이.
1: 물어본 적 있어요.
0: 맞아요. charming한 게 매력 포인트 같은 거죠. 어떻게
1: 그쵸?
0: 보면은.
1: 예.
0: 그래서 attractive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끌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 아.
0: 저기 새로운 누가 있는데 attractive하지 않아? 막 이런 게될수 있는데 charming 같은 경우에 아이한테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 네.
0: charming 같은 경우는 쟤는 항상 통통 튀고 성격도 너무 좋고 막 뭔가 매력 있어. 이런
1: 아하.
0: 느낌으로 좀 부드럽게 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그리고 여기에 이거
1: What
0: 보이죠?
1: if?
0: What if? Alright? What if 하고 나서 they think I look weird. 그들은 생각한다. 내가 이상하게, 뭐 이상하게
1: 이상하다고?
0: 생겼다고인데, 이 what if라고 하는 것을 문장 앞에 넣어보는 거예요.
1: 네.
0: What if 평소문. 이거는 상상을 하거나 가정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1: 네.
0: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싫다 그러면 어떡해? 아니면 우리 늦으면 어떡해?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보통은 이제 부정적인 느낌에 대해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돼요. 오케이?
1: 네.
0: 느낌 벌써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1: 완전,
0: right?
1: 예.
0: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실수하면 어떡해? 너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실수하는 게 뭐죠?
1: Have a
0: 아,
1: mistake? Make a
0: make a mistake.
1: mistake?
0: 한번 해볼게요. 나 실수하면 어떡해?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그렇게 쓰는 거예요. What if I make a mistake?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면 어떡해?
1: Oh, what if she doesn't come?
0: 오,
1: 오호!
0: 나이스! Alright. 자, 지금 슬기 씨가 승리를 했어요.
1: 예.
0: 왜냐면 평소문 어순대로 너무 잘 써줬거든요. 그래서
1: 와우.
0: 이겁니다. 여러분들, 패턴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은 평소문 문장 어순을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오케이?
1: Mm-hmm.
0: So, she doesn't come. 그녀는 오지 않는다.
1: Yes.
0: 딱 맞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걱정하는 느낌 해볼까요?
1: Okay.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What if she doesn't come?
1: What if she doesn't come?
0: 네, 자, 본문 읽어볼게요.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Weird.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1: 아,
0: 있어.
1: 그쵸.
0: 네.
1: 사실 아까 그 B의 경우에도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또 A는 그거 너무 의식하는 거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물을 수 있으니까요.
0: 그럴 수
1: 각자의
0: 있죠.
1: 입장이 또 있죠. You are being too 의식하다.
0: 자, 이게
1: 예.
0: 여러분 영어 문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왜냐면 우리말로 보면 엄청 복잡할 것 같잖아요.
1: 한자가 많이
0: 근데
1: 들어가요. 예.
0: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1: 에?
0: 예.
1: 그래요?
0: 아예 있습니다.
1: 오.
0: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150% 모를 겁니다. 슬기 씨.
1: 근데 그 모르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빼놓으시면은 이거는
0: 오늘부터 또 아시면 되니까
1: 그래요.
0: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 좋습니다.
0: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오.
0: 들어봤나요?
1: 본적 있어요.
0: 본 적은 있어요?
1: 네.
0: Really?
1: 맞아요. 본적 있어요.
0: 그걸 뭐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1: 본적 있는.
0: 진짜인데? 오케이. So
1: 예.
0: self-conscious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남을인데 왜 셀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 에?
0: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강한 거예요. 나
1: 맞아요.
0: 이렇게 예뻐야 되는데, 나 이렇게 뭔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것을 self-conscious라고 얘기를 하고요.
1: 아.
0: 보통 이거는 이제 당연히 흐름 때문에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남 시선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오케이,
1: 네.
0: so conscious가 원래 의식하고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elf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좀 흐트러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right?
1: 오.
0: self-conscious. 어려운 단어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1: 그쵸,
0: Okay?
1: 그쵸.
0: So self-conscious 꼭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형용사도 중요하지만요. 보세요. You are too self-conscious라고 해도 되잖아요.
1: 네.
0: You are too self-conscious. 그럼 너는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
1: 예.
0: 그런데 You are too self-conscious. 잃어버리면.

0: 뭐냐면 넌 원래 그런 애야. 그게
1: 오.
0: 너의 본질이야. 인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당장 너 너무 그러고 있는데 너 평소에 아닐 수도 있는데 너
1: 응?
0: 지금 너무 그러고 있어.
1: 그쵸.
0: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활용해서 진행형처럼 쓴 거예요. You are ing.
1: 예.
0: 비동사 ing 쓴 겁니다, 여러분들. Do you understand? Right?
1: Yes.
0: So, 조금 더 쉬운 단어로 가져와 봤습니다. Selfish. Way
1: Yes.
0: easier than this, right?
1: 응?
0: Selfish한 게 뭐예요?
1: 이기적인 거예요.
0: 이기적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슬기씨한테, oh, you're selfish. 이러면
1: 기분
0: 이게 더
1: 나쁜데요?
0: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면 원래 당신은 selfish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 그래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근데
1: 오.
0: 만약에 제가 You're being selfish. Come on, girl. 이러면은 원래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1: 예?
0: 지금 하는 행동이 한참
1: 아. 아,
0: 이기적인 느낌.
1: 맞아, 맞아.
0: 어떻게 뭐 피자 슬라이스를 혼자 다 먹으려고
1: 그래.
0: 그래. 너 원래 안 그러잖아.
1: 오.
0: 피자도 안 좋아하잖아. You don't even like pizza. 근데 you're being selfish. 굉장히 몰입했죠?
1: 많이, 예, 흥분하시네요. 예.
0: 당장은 어떤 상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면 이거는 진짜 원어민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비동사, 그 다음에 ing 넣고 형용사면 그렇게 굴고 있다.
1: 오.
0: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네,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문장 많이 만들어 보세요. You're being rude 하고 있다. You're being greedy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1: 그쵸.
0: 만들어 볼수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0: 네, 미션 정리하자면,
1: 네?
0: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Every 2 minutes.
1: Yes.
0: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1: Oh,
0: 있어.
1: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0: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Every 하고 뭐 시간이나 기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1: 네.
0: 키워주세요.
1: 네.
0: 나 거기 2주마다 가. 나 거기 가 2주마다.
1: I go there every 2 weeks.
0: 그렇죠. 그가 나에게 전화했어. 근데 5분마다 전화했어.
1: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0: There you go. 너왜 2분마다 머리를 고쳐? 너는 왜 너의 머리를 고치니? 2분마다.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I go there every 2 weeks. He called me every 5 minutes.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다음은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1: 네.
0: 틀려도 돼요. 이건 고정입니다. being은요. 자,
1: Yes.
0: 갑니다. 당신 무리하게 굴고 있잖아. 당신은 rude 하고 있잖아요.
1: You are being rude.
0: 오. 자, 이번에는 그녀는 욕심 부리고 있어. 욕심 부리는 거 greedy. Yes.
1: Greedy.
0: 어떻게 할까요?
1: She is being
0: 그렇죠.
1: greedy.
0: She is greedy가 아니라 being
1: Being
0: greedy.
1: greedy.
0: 자, 넌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 너는 너무 self-conscious 하고 있어.
1: You are being
0: To.
1: too self-consciou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You're being rude. She is being greedy.

0: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1: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2: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1: You're being too self-conscious.
0: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y do you fix your hair every 2 minutes?
5: People are staring and I want to look good. What if they think I look weird?
4: You are being too self-conscious.
5: Me? Ooh. Never!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3: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She fell in front of me.
0: There you go. 뭐, she fell down. 다 괜찮습니다.
3: 네.
0: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형용사 활용해서 진행형이랑 섞어보는 건데요.
3: 네.
0: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being 형용사. 자,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영작해주세요. 너 원래 이기적이잖아가 아니라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너 이기적으로 굴고 있잖아. 이거 영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주세요.
3: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선생님한테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쓰기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때 이러한 대답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쓰기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좀 낯선 주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신문 기사나 혹은 책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잘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4번 또 53번 또 쓰기 전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잘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연습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쓰기 16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유형은요, 5급에서 6급 수준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5급에서 6급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자신감 있게 글을 쓰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3급에서 4급 정도, 중급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이 문제에 도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문제 유형들을 파악하고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좀 자신감을 갖고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54번에 해당하는 쓰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 문제인데요. 여러분, 논리력과 사고력, 심층적인 작문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보통 이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쓰게 되는데요. 그 주제는 보통 사회적인 현상,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문 기사를 통해서 혹은 책을 통해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600자에서 700자로 글을 써야 합니다. 더 길어졌지요. 자,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 고민을 하는 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일단은 이 문제 역시 우리가 글의 구조라든지 또 글에서 써야 할 내용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성하신다면 별로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또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될 텐데요. 먼저 기출 유형 학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보통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53번은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모든 정보를 조직해서 쓰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 54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렇게 질문이 있고요. 그 소재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에 따른 설명하는, 소개하는 글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한세 가지 정도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를 하면서 공감이 무엇인지를 일단 설명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 현황을 첫 번째에 이 질문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쓰세요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가? 공감은 왜 중요한지,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구조화해서 구성해서 쓰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긴 글을 쓸 때에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의 이 3단 구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본론 같은 경우에는 한세 가지의 질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은 2개, 3개 정도의 단락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이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능력을 의미하며, 여러분, 뭔가요? 공감이 무엇인지, 내가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는데, 문제를 읽어보면, 공감이란 하면서 정의를 해준 부분을 찾아 읽으면서, 그때에, 아, 이게 공감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현대사회에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주제를 첫 번째 파악한다면 공감 능력의 향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제를 빨리 파악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간략한 개요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세 단락에서 네 단락 정도로 작성해서 600자, 700자의 분량을 지키시면 된다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답안지의 작성을 할 때에 원고지에도 역시 서론과 본론, 결론에 해당하는 그 분량을 사실 내 머릿속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은 한몇 글자 정도를

하지만 되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작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틀린 글자가 없는지. 왜냐하면 채점할 때에도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많이 틀리거나 띄어쓰기를 못하거나 아니면 원고지 사용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감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더 확인하는 시간까지 확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으시고,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에 써야 할 내용을 일단 구성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 똑같이 공감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한 서론 정도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공감은 왜 중요한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한 본론 정도로 작성하고 싶다라는 것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통은 이런 세 개의 질문을 뭐 본론까지도 연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세 번째 질문,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와 연결해서 결론을 또 같이 작성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본론에서 같이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는 결론을 넣어서 마무리를 짓는 형태들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는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서는 공감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서 서론에 넣으면 되겠다. 그런데 보통 서론에서 한 100자 정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계획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본론은 공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했기 때문에, 뭐 보통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깊은 이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통 공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공존이라는 단어들, 공존하기 위해서도 공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감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키워드 등을 본론의 어떤 내용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한 번씩 써보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시고 하나의 전체 글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기 때문에 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갈등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관계 단절시킨다. 경쟁과 고립 심화가 된다. 뭐 고립은 일단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만 있는 형태들의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결론 부분에서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경청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경험을 같이 공유하거나 또 공감에 대한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는 키워드들을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여러분들이 떠오르면서 그 공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들로 구성을 한번 해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여러분 답안지에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서론과 변론 부분에 분량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론은 한 100자 정도, 그리고 본론은 한 400자 정도, 그리고 결론은 한 150자에서 200자 정도의 분량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서론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작성하게 되면 본론에서 작성해야 되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쓸수 없어서 서론은 보통 좀 짧게, 본론은 좀 길게, 그리고 결론으로 한 200자 정도 구성하시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거기에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휘나 표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고 또 이러한 어휘들을 사용하시면 아주 100점짜리 답안을 쓰실 수는 있습니다. 아, 50점이죠. 네, 50점짜리 답안을 쓰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서론에서는 이런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 뭐 타인의 감정, 인간관계 이것들이 뭐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써볼 수가 있겠고 또 본론에서는 상대방이라든지 귀를 기울이다 앞서 우리가 뭐 경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이해할 수 있다, 뭐 존중, 위로, 격려 이러한 단어들 여러분들이 막 떠올리면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 집중해야 되고 주의, 경청, 간접 경영, 간접 경험, 관계 형성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표현을 보시면 공감이란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고 또 공감은 뭐뭐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필수적인 요소이다라는 표현 쓰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이 가능해지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뭐뭐 하게 되고 뭐뭐 어진다라는 표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무엇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도 활용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무엇이 중요하다.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무엇무엇이 중요하다라는 표현도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어휘나 표현들을 좀 정리해 본 것인데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 도움되기 위해서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의 5급, 6급 정도의 수준에 맞는 어휘들을 이 정도는 좀 써야 한다라는 점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론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능력을 의미한다. 공감 능력은 빠른 변화와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해서 이 지시문을 활용해서 한 100자 정도로 써본 서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한 칸을 띄워서 문단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점 잊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면은요, 세 개의 질문을 차례차례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문단으로, 하나의 문단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한 칸은 띄워서 써준다라고 하는 점. 자, 이 질문 1에 대해서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깊은 이해와 존중이 가능해진다. 자, 이런 예를 들어라는 표현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써주거나 혹은 내용을 풍부하게 써주면 여러분들 점수를 좀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공감은 동료와의 협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가정에서의 공감은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높인다. 그리고 또한 공감은 갈등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해서 한 200자 정도의 내용을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질문 2에 대한 내용을 함께 또쓸 수가 있겠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 생기는 것은 오해와 갈등이 잦아지고 관계가 쉽게 끊어진다, 단절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면 갈등이 더 깊어진다. 이는 함께 힘을 합쳐 협력하기보다는 경쟁과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 초래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5급, 6급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외워두셨다가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이 점수를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간 갈등의 주요 원인과 학교나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공감 부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공감이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마지막 결론은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청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경험하며 편견을 줄여야 한다. 일상에서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조금 더한 문장을 좀쓸 수가 있겠죠. 이때에는 뭐 따라서, 뭐 앞으로, 뭐 이런 형식으로 조금 더 앞에서 썼던 내용을 정리해서 조금 더쓸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결론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더 정리하는 형식으로 더 덧붙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54번에 해당하는 유형, 일단은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연습 문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었다. 여러분, 지금 비대면 소통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까라는 점에서 먼저 접근을 해보시면 여러분, 비대면 소통의 긍정적 활용 방안, 네, 뒤에 있는 내용,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주제를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비대면 소통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비대면 소통이 인간관계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비대면 소통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또 다시 구성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지요. 자, 여러분. 그 서론, 본론, 결론을, 앞에서 나온 이 비대면 소통에 대한 소개를 나는 활용해서 서론을 한 100자 정도, 그리고 나와 있는 질문,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 단락씩 본론에 쓰고, 그 다음 결론인 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어떤 내가 쓴 의견을 강조하는 것까지 한 결론에 쓰겠다라는 걸 구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선생님이 먼저 좀 제시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비대면, 만나지 않고도 우리가 소통을 할수 있게끔 됐다. 그런데 그러한 비대면 소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조금 걱정되는,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라는 부분 서론에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의 질문, 두 번째의 질문, 세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쓸 것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본론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접근성과 사용 용이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소통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대면 소통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같이 한번 제시해 보았는데요.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지속적인 연결이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점,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겠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감정 전달의 한계,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정확하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오해도 발생할 수 있겠고, 형식적인 인간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에서는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면 소통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예의를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감정 표현 도구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다면 거기에 나오는 이런 어휘나 표현들, 를또 제시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 표현만 일단 좀 볼까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무엇무엇이 일상화되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앞에 있는 제시된 문제를 통해서 써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보편적인 형태가 되었다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뭐뭐뿐만 아니라 무엇무엇 때문이다라고 하는 우리 정형화된 표현이 있지요. 이런 부분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활용하셔야 하고요. 그다음 뭐뭐는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것,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활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무엇뭇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을,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표현들이라고 하는 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뒤에 있는 내용으로 이 모범 답안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서론.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를 우리가 뭐 서로 대면으로 만나게 될 때는 시간을 정하고 또 어디에서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비대면 소통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격 근무, 온라인 수업 등이 확대되면서 비대면 방식의 소통은 더욱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형태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활용해서 한 서론을 100자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본론은요. 실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단을 나누어서 작성을 한 부분인데요. 자, 비대면 소통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지요. 자,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접근성 때문이다. 자, 문자, 영상, 통화, 메신저 앱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낯선 사람과 대면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도 있다. 자, 그렇지만, 하지만이라고 해서 문제, 부정적인 것들도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편리함 뒤에는 인간관계 약화라는 문제가 나타난다. 표정, 몸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줄어들면서 오해가 생기기 쉽고, 그다음 정서적 거리감도 커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는 활발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좀 내용을 풍부하게 쓰기 위해서 예시, 사례, 이런 부분들을 한줄 정도 넣어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대면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갈 수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다라고 해서 본론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론 보시면 여러분 비대면 소통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대면 소통과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대화나 감정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직접 만나거나 얼굴을 보면서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메시지를 보낼 때도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며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형 16에 해당되는 54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어떤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가에 초점을 둬서 일단 모범 답안들을 제시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만 일단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점 전략을 제가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이 문제도 원고지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안 작성 시에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제의 지시문을 그대로 베꼈으면 안 된다. 그리고 600자에서 700자의 글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 자, 여러분,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나 앞서 우리가 다 모두 활용해서 서술을 해봤던 것이죠.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좀 활용하시면 되니까 너무 똑같이 쓰지만 않으시면 된다. 자, 그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춰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주어진 과제에 따라 단락을 바꾸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3달락에서 4달락. 그다음에 지시문에 있는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구성하거나 개요 형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완전한 문장체로 쓰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과제를 제시된 순서대로 빠짐없이 모두 다 수행해야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54번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만 선생님이 이 유의사항에서 이번 첫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점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이 유지하셔도 54번에서 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공감이라든지 혹은 뭐 비대면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그러한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풍부한 답안을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찾아보고 좀 아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54번 문제에 대한 유형 파악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은

0: 오늘은 퀴즈로 시작해볼까? 다음 두 그림에 똑같이 들어가는 말은?
1: 방울, 토마토랑
2: 비눗, 방울이네.
1: 그럼 똑같이 들어가는 말은?
3: 방울!
0: 오호! 정답은?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옛날 어느 집 구멍 속에 쥐들이 사는 쥐 왕국이 있었어.
4: 아바마마! 지금 백성 쥐들이 쫄쫄 굶고 있어요. 왕국에 찍찍 소리는 없고 온통 꼬르륵 소리로만 가득합니다.
5: 아, 이럴 수가. 아니, 주방에 치즈를 구하러 간 쥐용사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것이냐?
0: 전하!
4: 용사님, 괜찮으세요?
5: 치즈는 구했느냐?
0: 그게... 죄송합니다.
4: 우리 쥐용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5: 또 실패란 말인가?
6: 이 집에 고양이를 키운 이후로

0: 식량을 구하는 일이 힘들어졌지. 뛰어난 주용사들을 계속 보냈지만 또 실패. 계속 실패.
1: 고양이한테 당한 용사만 벌써 5마리.
2: 제가 성공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3: 식량을 못 구하면

0: 더 이상 고양이한테 당하지 않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들 의견을 말해보시오.
1: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고양이의 천적은 늑대! 우리가 늑대를 키우는 겁니다.
0: 오호라! 그럼 고양이를 확실히 해칠 수 있겠소. 대신 우리가 먼저 잡아먹히지 않는다면 말이요.
2: 고양이에게 암컷 고양이를 소개할까요? 연애에 빠져 주방엔 얼씬도 안할 거예요.
0: 오호라! 그럼 아는 암컷 고양이는 있고? 우리가 먼저 잡아먹히겠어. 참나. 제대로 된 의견을 내는 지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1: 아바마마, 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0: 어? 아이, 공주?
1: 고양이는 워낙 소리 없이 다가와 저희가 발견했을 땐 도망가기 바쁘죠?
0: 그렇지.
1: 만약 고양이가 오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도 미리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오, 그렇지, 그렇지.
1: 그런데 고양이가 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죠? 그건 고양이에게 이걸 가는 거예요.
3: 여기서 문자!
4: 아하! 내가 맞힐 거야!
3: 공주는 고양이에게 무엇을 달자고 했을까? 1번 방석, 2번 방울.
1: 아! 소리 없이 다가와 알 수 없었다고 했으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방울!
5: 아, 그래. 처음에 낸 문제도 방울, 토마토, 비눗, 방울이니까 방울이 맞네.
3: 딩동댕, 정답은 방울이야.
5: 와!
1: 이 소리가 들리면 바로 피하면 되죠?
0: 와! 역시 우리 공주! 야, 이걸 가서 달기만 하면 되겠구만. 아이, 근데 고양이한테 가서 누가 이걸 달 텐가?
1: 네? 아이고! 갑자기 화장실이... 배가 아프다.
2: 당연히! 지 왕국의 용감한 용사인 제가! 달고 싶지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가 좀 아파.
1: 그럼 제가 달게요.
0: 뭐라?
2: 공주님이요?
3: 와우!
1: 방울을 달려면 조용히 접근해야 해요. 차분하고 침착한 제가 한번 해볼게요.

0: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1: 아니면 꼬리라도.
0: 너 뭐하냐?
1: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아니요.
0: 잡아라!
1: 귀가 엄청 밝고 예민해서 몰래 다가가서 방울을 타는 건 불가능해요.
0: 아이, 그럼 어떡해.
1: 그래서 생각한 작전이 있는데요. 바로 생선으로 유인 작전!
2: 생선으로 유인 작전?
1: 네, 이번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생선으로 고양이를 유인하는 건데요.
0: 고양이를?
1: 유인해? 용사님은 아직 팔을 잘 못 쓰시니 어려울 것 같고, 아바마마나 쥐 선생님 중에.
0: 에이, 아이, 우리 중에?
3: 이번 작전은 우리 쥐 왕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니.
0: 그렇지, 그렇지. 역시 자네는 충신.
3: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시지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0: 하하, 이럴 수가.
3: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1: 아바마마, 다녀오시죠.
3: 다녀오시지요.
4: 화이팅.
3: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이겼습니다. 네,
1: 용기를 내세요.
3: 어서 다녀오시지요.
0: 왕인데.
1: 아바마마는 어떻게든 고양이를 쥐구멍으로 유인해오세요.
0: 맛있는 생선 먹으려면 나와라. 고양이 어딨냐?
5: 오, 내가 좋아하는 게 둘이나 있네. 쥐하고 생선, 뭐부터 먹을까?
0: 엄마야! 생쥐 살려!
3: 생쥐 살려!
0: 걸음 하나 살려라!
4: 괜찮으세요?
0: 아, 나 정말 무서웠어. 찌찌.
3: 전하, 이제 나머진 저에게 맡기십시오.
5: 아, 생선을 포기해야 하나? 어?
3: 먹고 싶지. 생선이 먹고 싶으면 구멍으로 들어오든가. 아, 작은 구멍엔 못 들어오겠지만.
5: 아, 나도 잘 들어가거든. 냐옹. 보여줄게.
0: 뭐야, 뭐가 이렇게 깜깜해.
3: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0: 그 생선 꼭 먹고 말 거야. 야!
3: 먹어봐라, 먹어봐라, 잡아봐라.
1: 생선으로 고양이의 한눈을 팔게 한 사이 저희가 방울을 매볼게요.
6: 용사님, 제가 고양이 목 위로 던져볼게요.
7: 네, 공주님, 그럼 제가 받을게요. 어서.
6: 하나.
0: 뭐야 이거?
7: 공주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0: 뭐 하는 짓이야? 기다려라 생선! 야! 어디가? 이게 뭐야? 생선이 아니잖아! 날 가지고 놀다니! 쥐 너무 싫어! 아이고, 내가 목숨까지 걸고 유인했건만 그걸 하나 못 단단 말이냐?
4: 그러니까 말입니다.
1: 죄송해요. 생각보다 고양이가 커서.
8: 헐! 내가 팔만 다치지 않았어도.
5: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 생각은 좋지만 실제로 다는 건 불가능해.
8: 그럼 결국 포기한다고요?

0: 우리 지 왕국의 운명도 여기까지란 말인가?
1: 아이고!
0: 아이고!
1: 빠져야겠다!
2: 잠시만요! 왜? 생선 비린내!
1: 생선 비린내는 무슨. 아이, 진짜 그 생선 냄새가 지독하긴 하구나.
0: 그러니까 말입니다!
3: 지난번에 제가 선물로 드린 장미향 비누로 씻으시면 되겠네요.
1: 헐커니, 야 그게 있었지?
0: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3: 잠깐, 선물? 그래, 우리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시도해봐요.
4: 아, 생선도 못 먹고 이게 뭐야? 아우.
3: 택배 왔습니다.
4: 어? 택배? 우와. 내 앞으로 온 거네. 누가 보냈지? 우와. 예쁜 방울목걸이다.
3: 귀여운 고양이님에게 방울목걸이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고양이님의 영원한 팬으로부터.
4: 하긴 내가 좀 귀엽긴 하지. 우와, 괜찮다. 어머, 딸랑딸랑 소리도 나네. 좋다.
3: 됐어요, 됐어.
5: 야호, 성공이야.
6: 이렇게 결국 쥐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었지.
1: 이야, 이게 얼마나 먹은 치즈냐.
0: 그러니까 말입니다.
3: 너무 맛있어요.
1: 온다. 다들 도망가.
4: 이상하다. 요즘은 쥐들이 통 안 보이네. 다들 이사 갔나?
1: 갔나?
3: 갔어요.
6: 그렇게 쥐 왕국은 식량을 잘 구할 수 있었다. 딩딩이가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이야기 해주실 수 있어요?
3: 좋아. 그럼 골디락스는 어때?
2: 만세! 웃기게 해주세요.
3: 그럼 당연하지. 좋아. 옛날 옛적에 곰 세 마리가 있었어. 아빠 곰, 엄마 곰, 그리고 아기 곰. 엄마 곰이 죽을 맛있게 끓였는데 가족 모두에게 강조하면서 말했어. 죽이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 꼭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 아기 곰은 만화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었고 아빠 곰은 스포츠 신문을 보고 있었어. 얼마 후 아기 곰이 죽을 먹어버리고 말았어.
4: 아우 너무 뜨거워. 아우 내 혀.
3: 엄마 곰은 화가 나서 말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죽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4: 그런 말 안 했어요.
3: 말했어. 만화 영화 보느라고 안 들은 거잖아.
4: 아니 아니에요.
3: 아무도 여기서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리고 아빠 곰도 죽을 먹어버렸어. 야 너무 뜨거워. 엄마 곰이 화가 나서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나랑 장난해? 아빠 곰은 혀를 수도꼭지 밑으로 갖다 댔고 엄마 곰은 아빠 곰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지. 아빠 곰은 아 진정해 여보. 아기 곰이 말했어.
4: 그만요. 그만 싸우세요.
3: 아무튼 아침 내내 싸움이 벌어졌고 엄마가 먼저 도망쳤어. 아빠가 따라가면서 어우 미안해 여보 돌아와. 아기 곰도 같이 따라갔어. 그렇게 모두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골디락스가 나타났어. 골디락스가 창문 너머에 죽이 있는 걸 발견했어. 우 맛있게 보이네. 그리고 일을 해서 열심히 번 돈으로 저축도 하고 쌀도 직접 사서 죽을 끓이는 대신에 골디락스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아빠가 이제 들려줄게. 골디락스는 곰 세 마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곰 세 마리의 죽을 훔쳤어.
2: 그래서요?
3: 골디락스는 나쁜 죽도둑이지. 근데 뭐 우린 이런 거 상관없잖아.
5: 여보.
3: 알았어. 그래서 이 도둑 골디락스가 죽을 먹고 있는 동안 집 문이 열렸어. 엄마 곰이 소리쳤지.
4: 나 이제 우리 동생 집에 가서 살 거야.
3: 아빠 곰이 말했어. 아이 저기 여보 말로 풀어보자니까. 아기 곰이 말했어.
4: 그만 싸워요.
3: 그리고는 갑자기 팡! 죽을 몰래 먹고 있는 골디락스를 주방 식탁에서 발견했어. 그리고 엄마 곰이 소리치며 말했어.
4: 여보, 남자답게 이번에 뭐 좀 보여줘. 어떻게 좀 해봐.
3: 아빠 곰이 말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넌 누구지? 그리고 골디락스는 태권도 자세를 하고 있었어. 야, 오늘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아빠 곰이 물러섰지만 엄마 곰은 머리로 밀면서 아빠 곰을 앞으로 밀어넣었고 그렇게 태권도 결투가 시작됐지. 서로 태권도와 풍투를 하고 있었고 아기 곰은 뒤에서 인자 표창을 던져주고 있었어. 엄마 곰의 발차기는 너무 높았고 아빠 곰의 발차기는 너무 낮았어. 그래서 골디락스가 이기고 있었지. 힘이 좀 세거든. 골디락스가 곰 세 마리를 묶었고 아기 곰이 말했어.
4: 근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죠? 우린 곰이니까 발톱이 있잖아요.
3: 엄마 곰이 말했어.
4: 어 그래 맞아 그거야 아기 곰.
3: 그렇게 곰발톱을 꺼내서 곰처럼 싸우기 시작했고 골디락스는 겁에 질려 도망가기로 했어. 창문 밖으로 슝 하고 나갔어. 바닥에 떨어져서 달리기 시작했지. 아! 곰 세 마리는 신이 나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어. 우와 아주 잘했어 아기 곰. 그리고 엄마 곰이 아빠 곰에게 말했어.
4: 어 여보 정말 잘했어. 남자다우고 멋졌어.
3: 아빠 곰은 어 고마워 여보 당신도 잘했어. 그 후에 곰 세 마리는 집에서 옷을 입고 죽을 끓여 먹으면서 사람처럼 사는 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집을 팔고 숲속으로 이사가서 산딸기랑 연어를 먹으면서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야기 끝.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끄끄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2: 요정들, 어떻게 된 일이지? 오늘 3분이나 늦었어요. 지각이야, 지각!
3: 죄송합니다, 박사님.
0: 다 딩딩이 때문이에요. 얘가 딩딩봉 찾느라 시간 한참 걸렸거든요.
4: 동동이 너 그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찾았잖아.
0: 댕댕이 자기 칫솔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찾다가 이도 못 닦고 나왔대요.
1: 너 때문이야?
4: 너 때문이야?
0: 너 때문이야?
1: 너 때문이야?
0: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4: 다
3: 얘 때문이에요.
2: 서로를 탓하는 모습 참 별로네, 별로야.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3: 꼭 훌륭할 거야. 가자.
2: 요정들은 왜 물건을 찾느라 시간이 한참 걸렸을까?
4: 정답!

0: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딩동댕 정답!
0: 예스 예스!
1: 물건을 쓰고 항상 제자리에 두면 정리도 잘 되고 다음에 쓸 때 쉽게 찾을 수 있지.
0: 맞습니다, 박사님.
1: 그런데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발!

0: 대전 조사.
1: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나재순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됐고 가위. 어? 가위 어디 갔지?
3: 엄마! 내 가위 어디 있어요? 엄마!
4: 재순아, 네 가위를 왜 엄마한테 물어? 어제 가위 쓰고 어쨌어?
3: 몰라! 엄마가 찾아줘요!
4: 아이 참! 재순아, 그러니까 물건을 쓰면 항상 제자리에 둬야지. 아휴, 가위가 어디 있을까? 아휴, 보자 보자.
3: 나 이제 TV 봐야지. 어? 리모컨. 어? 엄마, 리모컨 어딨어요?
4: 그걸 왜 또 엄마한테 물어? 너 아까 TV 보고 리모컨 어쨌어?
3: 아까? 아, 몰라. 엄마가 찾아줘요. 아, 난 인형 가지고 놀아야지. 어? 곰순이. 어? 엄마, 내 곰순이 못 봤어요?
4: 몰라. 네 물건 네가 찾아.
1: 이렇게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는 재순이 때문에 재순이의 물건들은 불만이 가득했지.
5: 내가 왜 침대 위에 있어? 가위가 있어야 할 곳은 문구 상자라고.
6: 재순아, 나를 책상 밑에 두니 못 찾지.
7: 내가 왜 화장실에 있어? 리모컨은 TV 앞 거실에 있어야지.
8: 재순이 정말 너무해.

그래, 재순이 정말 너무해. 그러니 재순이의 물건들아, 조금만 기다리렴. 이 악당 크크, 너희가 재순이로부터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0: 가위, 리모컨, 곰순이. 아, 겨우 다 찾았네. 이제부턴 물건 쓰면 꼭 제자리에 두자. 알았지?
1: 네네, 어머니.
2: 이렇게 대답은 잘 했지만. 또다시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아무데나 휙휙 던져놓는 재순이었던 것이다.
1: 귀여워.
2: 그리하여 악당 크크가 무시무시한 마법을 걸었으니
3: 아무데나 막 놓인 재순이의 물건들이여 아무데나 블랙홀로 빠져 빠져 모두 빠져 버려.

0: 와우! 어서 와라, 최순이의 물건들이여. 카카카카카카. 아, 곰순아, 이제 그만 최순이를 잊으렴. 너를 제자리에 착착 놓아줄 세진 이제 곧 만나게 될 테니까.
1: 한편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재순이는
2: 왜? 또 무슨 일인데?
3: 아, 이상하네. 엄마, 내 곰순이 못 봤어요?
2: 아유, 또 시작이다. 아, 몰라, 네가 찾아봐.
3: 아니,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가위, 리모컨, 양말, 샤워맨 등 다 없어요. 내 물건들 다 어디 간 거야?
2: 네가 정리를 하도 안 해가지고 물건들 다 도망간 거야.

생각해도 이상해. 혹시 엄마가 나 걸려주려고 내 물건들 다 어디 숨겼나? 아...

0: 이것 다 내 거잖아. 아저씨!
1: 아, 깜짝이야. 예, 어서 오세요. 뭘로들이. 아니, 너는
0: 이거 다 내 거잖아요. 이 봐요. 여기 내 이름 나재순. 곰순아, 너 왜 여기 있어? 아저씨, 도둑이에요? 맞네, 도둑이 내 물건 다 훔쳐갔네.
1: 깽! 무슨 소리야? 나 도둑 아니야. 이 물건들 다 아무데나 블랙홀에 빠져서 내가 주워온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0: 아무데나 블랙홀? 그게 뭐예요?
1: 너 그런 얘기 못 들었어?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아무데나 두는 애들 집에는 그 물건들이 빠져 다 빠져드는 블랙홀이 생긴다는 이야기.
0: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1: 그럴 수밖에. 내가 방금 지어낸 얘기거든. 카카카카카카카. 아무튼 이 물건들 다 블랙홀에 빠져서 내 손에 들어온 거라니까. 카카카카카카.
0: 에이, 내 물건 내놔요.
1: 안 돼. 그럴 수 없어.
0: 아, 내놓으라고요.
1: 싫다니까. 안 되겠다 얘들아. 도망가자. 둘, 셋, 뿅.